0: 저거 나잖아.
1: 그래, 너 곧 저렇게 될 거야. 크크크크크크.
0: 말도 안 돼. 내가 왜 고지가 되는 건데?
1: 왜일까요? 지금부터 내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지. 옛날 카드로 사고 싶은 걸 막 사는 막수가 있었어요. 카드 회사에서 막수가 카드로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는
2: 막수님, 카드 쓴 금액만큼 카드 회사에 돈 보내주세요.
3: 이게 뭐지?
1: 어? 막수가 카드 회사에 내야 할 돈은 어마어마했죠.
0: 이게 다 뭐야?
1: 당연히 막수는 돈이 없었어요.
0: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은행에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엄마가 대신 내주실 수 있어요?
4: 아니, 얼만데?
1: 결국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팔고
4: 내 물건들,
1: 집도 다 팔아서 카드값을 겨우 갚았지만 막수는 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상 거지가 된 막수 이야기 끝!
0: 거짓말! 거짓말이야! 나 거지 되기 싫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카드로 막 사지 말걸!
1: 후회하기는 늦었어. 단순 변심 환불은 불가능하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 그럼 수고하세요. 둘, 셋, 뿅! 아유, 재밌다,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5: 악당 크크!
1: 에이, 악당 크크라니! 나 막서카드야! 요정들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막서카드로 막 사! 니들이 사면 나중에 막수가 돈 다 내줄 테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카드!
6: 크크 이 녀석! 신용카드로 어린이를 괴롭혀? 네가 카드값 할부로 허덕이는 그 마음을 알아?
5: 할부 못 갚아서 리볼빙 하는 요정도 있어.
6: 정말?
5: 어? 아, 넘어가자. 응.
1: 나도 니들 마음 다 알아. 사실 이 장갑이랑 신발 12개월 할부로 샀어. 오늘 이 외출 때문에 어린이들 괴롭힐 때마다 나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7: 그런데도 막수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대!
5: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뭐야? 이제부터 이 카드지 막수가 아니고 나 크크야?
1: 그래, 이제 막수가 그 카드로 쓴 돈 크크 네가 다 갚아야 된다.
0: 아, 안 돼! 도망가자! 둘, 셋, 뿅!
2: 오늘도 우리가 해냈다! 예!
3: 그 후로
4: 엄마, 나 앞으로는 사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나중에 그 돈이 필요할 때 못 쓰잖아요.
5: 아유, 우리 막수 철 들었네.
6: 지금 계산 좋다.
3: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7: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8: 우리가 누구?
9: 기동의 사도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루키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0: 그럼 표정 좀 봐. 다른 사진도 보자.
2: 낚시하러 갔을 때네.
3: 로디 멋지다.
4: 잘 나왔네.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0: 맞아.
3: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4: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0: 또 가고 싶다.
2: 잘 가.
4: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2: 카메라?
4: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2: 그래, 잠시만. 자, 여기.
4: 고마워.
0: 무슨 사진 찍으려고?
4: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2: 멋진 사진?
4: 응, 기대해.
1: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5: 루피!
0: 우와!
4: 어서 와!
0: 우와! 이게 다 뭐야?
4: 파티를 준비했어.
0: 파티?
4: 사진 찍고 싶어서.
0: 정말 재밌겠다.
4: 자, 여기 앉으면 돼.
2: 맛있겠다.
4: 잠깐! 어? 아직 먹으면 안 돼.
0: 왜? 배고픈데.
4: 사진부터 찍으려고.
5: 알았어.
4: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3: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피가 먹지 말랬잖아.
1: 뭐야, 양파?
0: 그렇게 맛있어?
2: 우와, 진짜 맛있다.
3: 우리도 좀 먹을까?
4: 그래.
2: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3: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2: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0: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5: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2: 응, 그럼. 고마워.
3: 루피도 같이 먹자.
2: 그래. 알았어.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5: 배불러.
2: 잘 먹었다.
6: 사진은 안 찍어.
2: 사진. 빨리 찍자. 응, 알았어. 짠!
0: 케이크네!
2: 예쁘다.
0: 그치? 같이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빨리 와, 루피.
2: 루피, 이제 그만해.
0: 그래, 불 다 꺼졌어.
3: 알았어.

0: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1: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2: 루피!

0: 안녕, 다들 옷이. 아, 사진 찍으려고.
1: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2: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 왔어.
0: 정말?
3: 응, 빨리 가자.
0: 좋아, 잠깐만.
1: 크랑.

0: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2: 랑크랑.
3: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3: 그러자. 미안해.

0: 그치, 크롬.
1: 크랑, 크랑. 어,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2: 아, 사진.
3: 그래, 빨리 찍자. 응.
2: 그래. 찍는다.
4: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 멋진 노을이네.
0: 정말 예쁘다.
2: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3: 그래, 크랑, 크랑. 빨리 와.
0: 이게 무슨 일이지?
2: 다들 괜찮아?
1: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3: 맞아, 썰매 같았어.
2: 또 타고 싶다.
3: 나도.
2: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4: 다음 날이 됐어요.
5: 보비, 해리.
6: 어서 와.
5: 안녕.
2: 안녕.
6: 루피, 자.
2: 이게 뭐야?
6: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2: 고마워.
3: 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2: 꼭 봐야 해.
0: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6: 그래, 루피.
3: 우와, 다들 입 좀 봐.
1: 크랑, 크랑.
0: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3: 맞아.
7: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0: 것도 보자. 아, 이게 뭐야?
1: 케이크 납작한구마. 크랑크랑.
0: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1: 다른 사진도 보여줘.
0: 우와, 다들 옷이 엉망이네.
2: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0: 맞아.
3: 얼굴만 찍혔어.
4: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2: 전부 멋진 사진 같아.
0: 정말?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4: 맞아. 고마워, 루피.
5: 고마워.
0: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5: 좋아.
0: 그럼 끝난다.
6: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하나 된 포키.
1: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3: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4: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할

0: 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리더가 되는 거야.
1: 야호! 내가 리더다!
2: 뭐? 포키가 리더라고?
0: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1: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3: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1: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4: 우후! 임무 호출이다!
5: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1: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5: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1: 당연하지. 출동하자.
2: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1: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5: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1: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5: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1: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5: 고마워.
2: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1: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3: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2: 한번 해보는 거야.
1: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2: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1: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난 수학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블록 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난 하늘을 아는 스타 스키! 목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1: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2: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1: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8: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1: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3: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8: 그래 뭐.
2: 그럴까? 하지만 이거...
1: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명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3: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0: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4: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5: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5: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5: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1: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1: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귀.
1: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3: 루루 언니가.
1: 우리도 같이 갈래.
2: 복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4: 복귀, 너 괜찮아?
1: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4: 복희,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1: 정말 그럴까?
4: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1: 그래,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5: 우리는 포부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0: 포부와 두더지들이잖아?
3: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5: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1: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5: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6: 위험해.
5: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1: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0: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1: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6: 그래, 좋아, 복희!
1: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4: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0: 평평하게 만들고
1: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0: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1: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빌더 건설해 볼까?
6: 임무 완수!
0: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1: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0: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1: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2: 다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0: 고마워, 얘들아.
2: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0: 미세먼지가 98% 제거되었습니다.
1: 다혜 누나, 나와봐.
2: 왜?
1: 우리 눈감술 하자.
2: 눈감술?
1: 응.

0: 눈 감고 술래잡기. 누나, 빨리 하자.
1: 둘이서 못하는데.
0: 뽐내 누나랑 서티브 형아도 같이 하자.
2: 이것만 하고.
3: 이것만 보고.
0: 아, 빨리 하자. 다음아, 나중에 하면 안 돼? 어? 내 눈이 왜 이러지?

0: 서티브 학생, 척추가 많이 휘었네요. 원래 척추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면 서티브 학생의 척추는 많이 삐딱하죠? 평소에 삐딱하게 앉아있나 봐요.
1: 아, 네, 제가 좀...

0: 어? 계속 삐딱하게 앉으면 허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1: 응. 이제부터 똑바로 앉아 있을 거야. 오. 아, 힘들어. 근데 나봄, 넌 뭐 하냐?
2: 눈을 쉬게 하는 거야. 안과에 갔는데 눈이 많이 나빠졌대. 근데 왜 나빠진 거지?
1: 몰라?
2: 우린 다 알겠는데.
0: 저번에 우리 집에서 잘 때도 계속 스마트폰만 봤잖아.
2: 그때 딱 뮤직비디오가 오픈됐으니까.
1: 그래도 뽐나는 너무 많이 봐.
2: 서티브 오빠도 똑같아. 잠깐, 다이 너는? 너도 컴퓨터 많이 하는데 아픈 데 없어?
3: 괜찮은데? 우리는 체조하잖아.
1: 무슨...
2: 체조?
4: 준비됐지?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대기!
3: 아, 따뜻해.
4: 자, 이번에는 두 팔을 하늘로 뻗었다가 스르르르르 내리기. 하나, 둘,
3: 셋, 넷.
4: 하나,
3: 둘, 셋, 넷.
4: 이번에는 주먹 쥐고 돌려주기.
3: 빙글, 빙글, 빙글, 빙글.
4: 반대로.
3: 빙글, 빙글, 빙글, 빙글.
4: 잘했어. 자, 이번에는 일어나서 깍지 끼고 팔다리를 쭉.
3: 시원해.
4: 시원하다. 옆으로도 해보자.
3: 하나, 둘.
0: 컴퓨터를 하는 사이사이에 체조를 하는 거야. 두 시간에 한 번쯤? 그리고 컴퓨터 할 때도 바른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해. 허리는 의자에 붙이고 어깨와 가슴은 펴고 모니터와의 거리는 40에서 60cm 정도로 떨어져서 보는 게 좋아.
2: 오, 좋았어. 이 정도 떨어지면 되는 거지? 어깨와 가슴 펴고. 알았어.
1: 그래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면 안 아프다 이거지? 좋았어.

0: 안녕하세요.
1: 재밌었어?
2: 서티브도 병원 다녀왔다며? 허리 아파서?
0: 아까 체조도 하고 지금 바른 자세를 하고 있어서 괜찮아 이모.
2: 봄이 너도 눈 나빠졌다면서?
3: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좀 불편하네.
2: 자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컴퓨터 없이 살기. 컴퓨터를 다 끄자.
4: 2시간이요?
3: 이건 스마트폰이에요.
4: 그것도 컴퓨터야. 서티브 형도 컴퓨터야.

0: 응? 왜? 그럼 난 우리 집에 가서.
1: 어허, 어디? 자, 태블릿은 이모한테 맡기고 두 시간 후에 찾으러 와. 봄이도.
2: 여기요.
1: 그래. 자, 두 시간 동안 잘 놀고 그리고 맛있게 저녁 먹자.

0: 이제 뭐 하지?
1: 아, 진짜 심심하다.
2: 우리 눈 감술 하자.
0: 눈 감술? 눈 감술 재밌게 하는 방법 검색해 볼까?
3: 컴퓨터 없이 2시간.
2: 내가 가르쳐 줄게. 술래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 그리고 술래가 눈을 감고 잡으러 가는 거야. 재밌겠지?
0: 이따가 하자. 술래 잡기 말고 스마트폰을 잡고 싶어. 컴퓨터 없을 때뭐 하고 놀면 좋을지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컴퓨터를 끄면 뭐 하고 놀면 좋아요?
4: 2시간 동안 컴퓨터 끄고 있어야 해요.
5: 컴퓨터 없으면 PC방으로 고고.
6: 컴퓨터 없을 땐 비트 가지고 놀자.
7: 비트도 컴퓨터거든요.
8: 오늘 다이빙 채널에 초대 손님 있나요?
0: 초대 손님?
8: 화면이 까매요.
9: 컴퓨터 없으니까 다이빙 채널도 못하네.
10: 약속을 어겼으니까 벌칙으로 한 시간 더.
0: 한 시간
1: 더?
10: 컴퓨터 없이도 재밌게 놀 수 있어.
1: 아, 지금 딱 재밌는 스토리가 생각났는데.
2: 그럼 내 거 빌려줄게. 다 그리고 나면 나랑 눈 감술해야 돼.
1: 알았어.
0: 우린 뭐 하지? 오늘 새로 올라오는 뮤직비디오 지금 봐줘야 하는데.
4: 아, 나 방과후 수업에서 춤 배웠는데 같이 해볼래?
0: 그럼 스마트폰 받아서 음악 틀까?
11: 아줌마, 저희 춤출 건데 음악이 필요해서요. 제 스마트폰.
10: 음악은 비트로 들어. 그건 봐줄게.
4: 명령이다 비트. 신나는 노래 틀어줘.
0: 귀로만 들으니까 신이 안 나.
4: 그럼 일어나서 같이 춤춰. 오 예.
0: 야, 그게 뭔 춤이야?
4: 맞춤.
2: 와, 재밌다.
1: 재밌어?
2: 응, 아까 그린 것보다 더 재밌어.
1: 뭐, 오랜만에 스케치북에 그리는 것도 괜찮네.
2: 그럼 이제 우리 눈 감술하자, 응?
1: 그래, 하자. 다혜야, 뽐나야, 우리 눈 감술하자.
4: 그럴까?
2: 빨리 잡는 비법이 있어. 눈을 조금 떴다가 다시 감는 거야.
4: 그럴 줄 알고 눈 가리개를 갖고 왔지. 여기. 여기야, 여기.

0: 가위 가위 가위 가위
1: 얘들아 밥 먹자.
2: 엄마 한 판만 더 하고요. 더 찾는다.
3: 됐어.
4: 저기 수야.

0: 정말 기분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 몸나도 하루 2시간은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끄고 신나게 놀려고요.
0: 여러분도 컴퓨터를 끄고 재미있는 걸 찾아보세요.
1: 컴퓨터 끄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0: 우리 앉아. 우리 앉아. 가라 앉아. 앉아.
1: 빠릿하게 움직이는 고참 선배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죠.
2: 한이야. 뒤에 줄 서 있는데 좀 냉겨줘라.
1: 예.
2: 옳지. 땀보리.
1: 언제나 예의와 품위를 지키는 장수견 어르신들 칸과 뽀리입니다.
2: 아, 비리하고 같이 먹는 거야?
3: 김칸.
1: 올해로 11살이 된 칸. 헤어스타일에 바로 눈길이 가는데요.
4: 야, 나 좀 봐라. 봐라, 봐라.
1: 나 측면이 더 이뻐.
3: 칸이야.
1: 뽐낼 땐 제대로 뽐내야죠. 나이를 잊고 사는 칸인데요.
3: 나는 잠이 온다. 똘망똘망한 눈이 감긴다.
1: 한편 두 살 동생 아홉 살 뽀리는 살짝 텐션이 좀 다른데요. 이 과감한 도전을 즐기는 카니아는 달리 뽀리는 약간의 응원이 필요하답니다.
5: 이리 와. 뛰어봐.
1: 바로 이렇게 난간에 부딪혔을 때 말이죠.
5: 해봐. 에이, 뭐야. 뛰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리 와.
1: 간격이 약간 애매하죠. 겁을 먹고 계속 주저하는 뽀리. 과연 건널 수 있을지. 옳지.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냈네요. 겁 많은 뽀리이지만 이렇게 수영도 하고 새로운 훈련도 받으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답니다.

0: 아닌데.
1: 자, 다들 빨리빨리 산책 준비합시다. 아,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난 준비됐다고.
0: 한번 데리고 나가라.
2: 어, 내가 데리고 갔다 오자. 어디 안 돼.
0: 밥은 안 먹고 나갈 생각만 하고.
3: 결국 우리 소원대로 산책 결정. 발걸음이 신나졌어. 보리 성격이 급해서 얼른 안아달라고 아우성이네요.
0: 우리 토끼, 우리 토끼. 보리야.
3: 놀이터 산책 중에 중학생 오빠들을 만났는데요.
0: 몇 살 같아 보여?
4: 한 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3: 어? 기분 좋겠다, 보리야.
0: 몇 살 같아 보여? 오. 많아, 생각보다 많아.
5: 많다,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근데 한 살은 지났을 것 같은데.
4: 어, 거의 몇 살밖에 안 되니까.
5: 아니, 두 살까진 아니고.
4: 두 살까진 아니고. 세 살?
0: 13살, 13살.
6: 13살. 와, 녹연인데요?
1: 뭐야, 방금 녹연 누구야? 나와.
5: 30살이면 몇 살이지?
4: 예?
5: 한 60? 됐어?
4: 아니, 70 넘지.
1: 에헤이, 그걸 또 굳이 사람 나이로 환산하고도 그러시나, 오빠들.
3: 그렇게 한동안 중학생 오빠들에게 둘러싸여 이쁨과 칭찬을 한 몸에 받은 보리.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즘 MZ세대 갬성에도 도전하러 가는 길인데요.
0: 보리야, 인생 레컷 찍고 가자. 나온 김에.
3: 인생 레컷 말고 변생 레컷에 도전한 보리. 보리의 사랑스러운 핑크빛 매력을 가득 담아서 출력하고요.
0: 맞다.
3: 어디 잘 나왔는지 볼까요?
0: 봐봐. 잘 나왔네.
3: 파이팅 넘치게 에너지를 한탕 쏟고 돌아오는 길. 잠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보리 자는 모습 너무 귀여워.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리에겐 보호자들의 특별 케어 서비스가 상시 제공되는데요. 따뜻한 온열찜질에 이어 정성스러운 손길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등 마사지 서비스.
1: 아, 시원하다. 좋아, 좋아. 따뜻하다. 집사 최고.
0: 우리야. 귀여워.
3: 노폐물을 빼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데에는 역시 온탕이 최고죠. 보리도 기분이 좋은지 얌전하네요. 보리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눈에 담을 수 있도록 종종 보리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는 가족들. 보리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더 오래오래 쌓여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무려 17살. 얼마 전 17번째 생일을 맞은 예삐입니다.

0: 개우 잘 먹어.
1: 진짜 잘 먹는다.
2: 야. 17살 나이가 무색할 만큼 왕성한 식욕을 가진 예삐. 특별한 날이니만큼 맛있는 간식을 원없이 해치우는 중인데요. 예삐의 생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친구들. 막내 리트리버 콩이와 최고참 토리. 그리고 예삐까지 삼총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반려인들과 삼총사가 다 같이 나오는 우정사진을 찍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삐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17살 장수견 예삐. 쓰담쓰담 배마사지 받는 표정이 영락없는 어르신의 미소인데요. 배마사지가 끝나면 이어지는 효자손 등불기 타임.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아래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쪽도 이쪽도 목쪽 이쪽. 이랬던 예삐 어르신도 노란 병아리처럼 깨발랄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3: 빵!
2: 어리둥절해도 일단 빵! 엄마 말은 찰떡같이 듣던 때도 있었고요. 다 알아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그것도 안 되면 귀엽게 반항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냥 귀찮아져서 눈도 안 마주치네요. 최근 예삐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아버님이 좋아하는 취미이기도 한데요. 남녀노소

소 인기가 많은 골프. 근데 골프보단 바로 요 골프공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17번의 생일을 맞이하는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간 예삐. 또 다음 생일이 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0: 지구 영웅 번개맨.
1: 구화 수상한 영화 선생님.
2: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놀이예요.
3: 이거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1: 벌써 들킨 건가?
4: 이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 번개쌤은 번개맨 이게?
1: 내 정체까지.
4: 에이가 없지.
5: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2: 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6: 퍼즐 게임?
2: 죄송합니다. 유치원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7: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2: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7: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2: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7: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2: 네.
7: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2: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6: 네!
4: 여기.
2: 드디어 망가진 번개보석검이 힘을 되찾는 건가?

0: 이제 넣어볼까?
1: 이렇게?
0: 자. 좋아. 마지막 하나. 강희 친구도 여기.
2: 왔어.
0: 번개 파워. 너무 작았나?
2: 번개 파워. 어? 아직 덜 깼니?
0: 잠깐만 제발.
2: 번개 파워.
3: 한 번개 쌤.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4: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5: 맞아.
3: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4: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0: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어? 저, 배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6: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 번개쌤.
0: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6: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셔.
0: 도영 친구가요?
6: 네.
0: 아, 안 돼. 배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6: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7: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
8: 존.
7: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4: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7: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생각해내. 아, 그래! 봉주르!
4: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7: 아, 차차차. 아,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4: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7: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4: 이제 한국말이 좀 구수하네.
7: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6: 아,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0: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1: 난 맛있어.
2: 엄청 맛있었어.
3: 나도. 내일도 그거
4: 얘들아. 나왔으면. 얘들아, 안녕.
1: 안녕.
0: 아, 또 먹고 싶다.
2: 얘들아,
0: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1: 뭐가?
0: 뭐랄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1: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0: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 봤다니까.
3: 확인해 봤다고?
0: 확인? 하이짠.
4: 오, 떠영, 무슨 일이에요?
0: 존,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4: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0: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4: 아, 중국.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0: 오!
4: 도영! 여기서 뭐예요?
0: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4: 아,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0: 너희들 생각은 어때?
3: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천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0: 그러면 당장
3: 물을 쳐야지.
1: 악당 무서운데. 당장 물을 쳐야 하지.
5: 설마 존이 따가워이 보낸 악당?
4: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르기였네.
1: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4: 와, 너무 아름다워.
5: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4: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1: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5: 큰일 날 뻔했군.
6: 악당들아, 사라져라! 번개 파워!
4: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6: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4: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1: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4: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0: 아이고,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4: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0: 아, 맞다! 내 축구공! 배야!
5: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계 선생님. 아, 내가 방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슬레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슬레도 돼요?
2: 그럼! 자, 슬레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르르 무럭무럭!
2: 안 돼, 더 해치고!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번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지식의 영웅 헌개맨.
1: 술래잡기 할 친구.
2: 헌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1: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3: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어머나!

0: 준,
1: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0: 한 번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번개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 검의 비밀.

0: 아시자니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1: 번개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 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0: 어쩐지 그래서 따가따가 가시집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2: 따가 따가
3: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0: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4: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2: 따가 따가 따가.
1: 눈이 크면 뭐가 좋다?
5: 귀여.
1: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6: 왕 누나 힘내라.
3: 힘내 내 보석.
7: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8: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9: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빨리.
10: 미끄럼틀 뒤에!
3: 조기군!
7: 멈춰! 왕맹이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0: 왕개미?
3: 방해하지 마!
0: 너무 뭐라 하지 마.
6: 가시침 맞고 싶어.
7: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6: 어떡해. 괴물이 점점 남아오고 있어.
9: 땅땅땅땅. 아까 뒤에 미쳐서 버렸나 봐.

0: 빈아 친구, 잘했어. 하나,
1: 번개,
2: 유쁘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3: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0: 빛나게 번개 보석이 전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거치러 왔다고.
1: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0: 같은 편이라고요?
1: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고마워.
3: 또 누구야? 빛나?
0: 번개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딴딴.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4: 우주야, 너도 봤지?
5: 응? 뭘?
4: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5: 맞아. 엄청 신기했어.
4: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5: 그래. 이걸 날려보자.
4: 응. 안 돼! 뭐야? 왜 안 돼?
5: 그러게.
4: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5: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6: 하나, 둘! 안 돼!
5: 안 돼! 안 돼!
7: 천둥아, 뭐해?
8: 아,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7: 안 돼!
5: 똑같다.
8: 아, 그럼 뭐해?
5: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4: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9: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8: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4: 어? 그런가?
9: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0: 세상에! 나!
9: 우리 건물에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초능력

0: 사람구 상수리로 10-15. 응? 이 집이군.
1: 할머니, 여기 다음 달 월주차비요.
2: 아이고, 성금해도 되는데.
0: 마당에 벽을 헐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었군. 다달이 월주차 임대 수익을 얻고 있어.
2: 2층 202호 총각이지요. 보일러 고장난 거 고치줄락 하는데.
0: 2층엔 두 집에 세를 줬다는 소리군. 벽을 쳐서 두 각으로 나눈 거야.
3: 오길 씨, 잡수고 해요.
2: 들어가요, 모건 씨.
4: 쌤은 돈 욕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0: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능숙할 리가요, 오소은 씨.
5: 깨진 시계는 노란 상자, 고장난 워크맨도 노란 상자, 이것도 노란 상자, 그리고 이건...
2: 그게 와, 그 있노? 분명 장롱에 넣어뒀는데.
5: 부군 얼굴을 처음 뵙는군요. 오길 씨와 함께한 분이니 좋은 분이셨겠죠?
2: 좋은 사람이었지요. 집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지만 내한테 참 잘해줬어요.
6: 이게 뭔데요?
7: 제가 그 말주변이 없어가 편지를 써봤는데 가방끈이 짧아가 어설플 낍니다. 보고 엉망이 뭐 버리피도 되고.
6: 나중에 에? 읽어볼게요.
7: 아, 그럴래요?
8: 주문하시겠어요?
6: 그냥 아무거나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요.
7: 옥길 씨, 28번 파란버스 보이지요? 내릴 때는 도리 방직, 빨간감 반 도토리 그려진 거 그거 딱 보고 내리면 됩니다. 돌아올 때는...
6: 전종국 씨, 여기 다니는 버스 저거 하나인데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내는 올라가 아이예요. 바보도 아니고. 이제 출퇴근할 때 이래 따라오지 마세요. 숨 막힌다, 카이.
8: 내일 보자.

0: 기사님, 이거 28번 버스 아닙니까?
1: 28-1번 아인겨. 젊은 세대가 와 이래 정신이 없노?
2: 아이고, 오케이씨.
3: 타일 기술도 남편한테 배웠지요. 맨날 실수하면서 자존심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내한테 면박 한번 안 주고 참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지. 차장암 걸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둘이서 전국에 집을 몇백 개는 지었다인교. 우리 센터 1층 어린이집 안 있어요. 거기 꽃무늬 벽타일도 우리 둘이서 한기라. 그깨나 고마이라 아무도 없다.
4: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 집착하는 건가? 유독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0: 모건 씨, 센터 좀 다녀올게요.
4: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일 텐데 또 무슨 일로. 도대체 도토리 문화센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5: 승리님, 얼른 타셔잉.
3: 무슨 노치 빼는 줄 알았다.
4: 꿀밤 문화센터. 개관한 지 1년 차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 복합 문화센터. 연면적은 도토리 문화센터의 3배 이상. 전면 통유리층으로 둘러싸인 수영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확실히 도토리 문화센터에 비해 시설도 쾌적하고 강좌 구성도 트렌디해. 하지만 비싸다. 이런 강좌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우리라니? 나 참. 저기 있었군 지옥길씨. 근데 저 가방은 뭐지?
6: 아, VIP 멤버십 전용 스위밍백 말씀이시죠? 저희 수영장 1년 회원권 구매하시면.
4: 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5층이죠?
6: 네.
4: 지옥길 선생, 타면 팔수록 황당한 게 튀어나오는군.
3: 꿀밤 문화센터, 여기 아찔한 놈들을 봤나? 동네 문화센터가 무슨 청사를 쳐 알라두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불매! 불매! 불매!
4: 여기서 더 파버리면 소은씨가 필요하겠어. 지옥길씨가 꿀밤문화센터 VIP라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7: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4: 이상하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
3: 먹고? 응? 어디서 많이 보던.
5: 아따 성님 아는 아가씨요?
3: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구경만 하약했어요. 자꾸 회원들이 꿀밤으로 갚으니까 보고 좋은 건 좀 배우려고 했는데.
8: 채광이 정말 멋지죠?
9: 풀펜.
10: 안 돼.
9: 와.
10: 3학년 되면 새 공책도 사야 하고 살 거 엄청 많단 말이야. 하나야, 향기 나는 볼펜이 없다고 당장 죽을까?
9: 죽어!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죽어! 알았어, 언니. 공책은 다 내 맘에 드는 것만 고를 거야.
10: 엄마, 오늘 공휴일인데 출근해?
11: 마트가 쉬는 날이 어딨어.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뭔지 백화점이고 마트고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다들 아주 돈이 썩어 넘치지. 그렇게 정신 빠져서 쓰다간 네 아빠처럼 쫄딱 망하는 거 순간이야. 둘이 응? 너도 정신 단단히 챙기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 알았지? 응.
9: 언니,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지? 응? 연주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놔야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선물을 두고 간대.
10: 언니랑 트리 주우러 갈까? 밖에 누가 조그만 트리 버려놨더라. 좀 더럽긴 한데.
9: 언니, 빨리 빨리. 어?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생겼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10: 우리 번개문구 가자.
9: 언니야, 카드에서 노래 나와.
10: 반짝이 풀이야.
9: 입체 카드 만들기도 있어. 우와, 도루마블도 사자, 언니. 안개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1: 퇴근 준비하세요. 4번 버스 캐셔.
12: 전데요, 점장님.
1: 잔액이 안 맞아요. 1,000원 비잖아.
12: 언니, 찾았대. 돈통 박스 뒤쪽으로 넘어가 있었대. 4번 포스가 자주 그러더라. 언니도 독하다 진짜. 그깟 1,000원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말지. 얼른 가서 쉬어. 점장이 미안하대.
13: 메리 크리스마스.
11: 돈이 썩어 빠졌니?

0: 돈 1,000원에 지금까지 온갖 치욕 다 겪고 왔는데 집에 퍼져서 이 난장을 버려? 이 정신 빠진 거.
1: 엄마.
0: 게임. 너도 네 애비처럼 도박에 빠지려고 해?
1: 엄마.
0: 죄송해. 나 뭐라고.
2: 이걸 바꿔달라고요? 교환권으로 가져간 건데 그냥 두시죠. 크리스마스잖아요. 애들이 스티커 힘들게 모아서 얼마나 신나게 가져가.
3: 상처 준 쪽은 기억 못해요. 주고 나면 손에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손에 든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4: 사과하모. 가가 받아줄까요?
5: 둘이 회원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나?
6: 안 받아주면 사과 안 할 끼가. 니는 우째했었노, 쌤이야? 장수가 니 때문에 사춘기 때 막 상담도 다니고 그랬다며.
4: 아이, 뭐야,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사과하고 혼자 방에 있게 가만 내버려 뒀죠. 미워할 만큼 하고 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사과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참 가여워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하니까.
7: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뻐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3: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어? 나한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하더니.
7: 좋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거.
3: 가요. 너...
8: 야, 고부장! 어... 손이가 왜 잠수탄 건데? 나한테 단련돼서 웬만해선 꼼짝도 안 하는 놈인데? 얼마나 갈궜길래? 밑에 딱 하나 있는 것도 관리 못해서 난린데 본부장 돼서 몇백 명을 어떻게 지휘할래?
3: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8: 비서실 일도 아직 손이 손 가는 거 있고 나도 필요하니까 고부장이 책임지고 손이 제자리에 갖다 놔! 도사님 말이 맞아. 이상하게 고부장이랑 둘만 있으면 긴장되는 게 꼭 날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쾌하단 말이야. 손이 오면 안전빵으로 부적 몇 개 더 심어두어야. 뭔데 이거? 내가 보낸 건 눈치챘을 거고 지금 사장 매기는 거냐?
3: 사장님께서 주신 거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알아봤습니다. 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누르는 훌륭한 부적이라더군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운 받으라길래.
8: 자넨 잘 몰라. 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홍수 난다면 나고 코스피 폭락한다 하면 해. 그분이 불난다고 하면 불나는 거야. 도사님 문제로 나 도발하지 마라. 우린 그냥 그분이 주는 데이터를 믿으면 되는 거야.
3: 제 사주를 아시고도 내치지 않으신 건 제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십니까? 부족이고 구시고 모두 응하겠습니다. 저를 제자리에만 둬주십시오.
8: 네 자리? 난 저 살려놔라.
9: 에이, 오소은, 마이 프렌드! 웰컴 백 투 벤처 시티!
10: 뿔뿔뿔! 토리씨 가더니 완전 시크해졌는데. 간만에 완전체로 놀아보자. 오늘 내가 힙한 데로 모실게.
11: 호텔?
10: 요즘 여기 풀파티 진짜 최고야. 가끔 연예인도 온다. 아, 뭐해 빨리 안 오고.
11: 여긴 카드 할인이랑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우와! 오늘 배추 호텔 라운지부터 넘기 평일 할인 30%나 된다. 대박! 4시 타임은 아메리카노 두 잔 서비스래.
12: 방금 제 적립이라 그랬냐?
13: 서비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 인증하시면 추가 할인 5%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11: 할게요. 정가로 하면 우리 주문한 거 10만 원 넘는데 거의 반값밖에 안 나왔어. 할인받은 금액은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 모으면 숫자가 눈으로 보여서 돈 모을 때 더 동기부여가 돼.
14: 적금을 넣어? 네가?
11: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 재테크 지식이 엄청나시거든. 이거 말고도 꿀템 많은데 궁금하면
10: 공유. 소은아, 너 혹시 뭐 투자하다가 망한 적 있냐?
11: 에? 뭔 소리야?
10: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12: 맞아. 눈만 뜨면 쇼핑하러 가던 놈이 변했어, 너?
15: 얘들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란다.
12: 뭐래? 돈 모으겠다고 쿠폰 찾는 게 어른이냐?

0: 나처럼 돈 많은 놈이 그러는 거 완전 기만이다. 어?
1: 너네 말이야. 화장실 휴지 36롤짜리 사서 수납장에 꽉 채워본 적 있어? 화장실 휴지통 비우고 비닐 씌워본 적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거란다.
0: 웃기고 있네. 야, 우리 뭐 집에서 노냐? 부모님 재산 지키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거든. 옷자랑할 데 없어서 회사 간다던 주제. 진정한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 그게 진짜겠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대답한 거지. 너네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냐? 뭔가를 미친 듯이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거래처를 저랑 같이요?
2: 제대하고 2년 놀았으면 엄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1: 그런 건 아닌데.
3: 유마트랑 재계약했다면서? 아드님까지 합세하면 더 잘 되겠어. 아, 이게 무슨 복이야?
2: 복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새끼 살아갈 기반은 만들어놨으니까 부모 숙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둔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돼.
3: 복은 아드님이 받으셨구만.
1: 나도 알아.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땐 그냥 다 답답하고 흐릿했어.
3: 오, 사업가 데뷔한다고 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1: 내가 뭘 원하는지 단숨에 고를 수 있는

0: 수 있었군요.
1: 네? 아, 네.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0: 소음 씨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2: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0: 어여 잡으시게!
2: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
1: 응? 부장님 최고!
2: 그게 바로 우리 K 부장님이신 거지.
3: 너 설마 우냐?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근데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0: 친구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라고 해 왔을 때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 과정 안에서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세아야, 오늘 어떤 카드 할까?
1: 당연히 재밌는 카드지.
0: 맞아, 맞아. 그럼. 어? 링컨?
1: 어? 형아, 나 링컨 알아. 미국의 대통령이잖아.
0: 재밌겠다. 빨리 해보자. 우와.
2: 노예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불평등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야. 노예 제도를 없애야겠어.
3: 시간을 달리는 링컨 이야기. 1860년.
4: 아니 근데 여긴 어디야?
5: 분명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6: 너희들은 누구야?
0: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길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7: 시간?
0: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3: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다섯 칸.
4: 좀만 더 던지지.
9: 신기하다.
4: 아이고, 계속 신기하네.
3: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럼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쪼개진 집안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합칩시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이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4: 제도? 무슨 제도가 있었지?
10: 일단 들어봐봐. 우리 미국 북부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상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날씨가 따뜻한 남부는 큰 목화농장을 중심으로 한 면화산업이 발달해 있었어. 근데 이 목화농장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 쓰고 있었지.
11: 빨리빨리 일 안 해! 오늘 밥 못 먹을 줄 알아요.
5: 쟤네 일을 너무 못해.
11: 빨리 일해!
10: 면의 수요가 늘어나자 노예가 더 필요해졌고 노예 시장도 많이 늘어났어. 자, 이 노예는 밥을 조금 먹어도 일을 많이 하고 이빨 보여봐. 튼튼합니다.
12: 응? 그 한 바퀴 돌아보시오.
10: 응? 어떻습니까?
12: 응? 좋소. 내가 사겠어. 얼마요? 얼마면 되겠어?
10: 20달러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사고 팔았는데 낙찰됐습니다.
11: 자, 다음 올라와.
10: 이때 우연히 노예시장을 갔던 링컨은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
11: 신선한 나이도 어린 한 노예가 올라왔습니다.
2: 아직까지 노예 제도가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10: 이렇게 남부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노예주가 많았고, 독립 이후에 생긴 대부분의 북부 지역은 노예 제도가 없는 자유주가 많았지. 그러다 1852년 스토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북부가 크게 술렁했어.
4: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읽었어요?
13: 읽었죠. 이런 끔찍한 노예 제도가 아직도 남부에 남아있다니 정말 문제예요.
14: 그러니까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물건처럼 사고 팔고 또 마음대로 죽이고.
4: 이런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13: 맞아요.
10: 30만 부 이상 팔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노예 제도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줬고, 정치인이자 변호사였던 링컨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지.
2: 노예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불평등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예 제도를 없애야겠어.
5: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10: 하지만 남부 사람들은 이 책이 자신들을 나쁜 사람으로 그렸다며 무척 분노했지.
6: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어? 이 남부 사람들은 아주 악마처럼 그려놨네.
12: 노예 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거 그냥 싹 다 불태워버려요.
10: 노예 제도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이해 차이는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어. 그러던 1858년 링컨이 미국 북부에 있는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12: 현재 우리 미국은 절반은 노예주, 절반은 자유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쪼개진 집안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제를 없애고 하나로 합칩시다!
7: 있어!
12: 노예제도 같은 사안은 그 주에 사는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15: 저렇게 해야지.
12: 맞지. 그렇다면 더글러스 씨는 노예제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16: 아니, 제 뜻이 꼭
12: 그게 그렇다... 아니라면 정부에서 노예제를 없앱시다.
7: 우와, 근데 저 사람은 누구래요?
14: 에이브러햄 링컨이래요.
15: 맘에 쏙 드네.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지. 오!
12: 노예 제도를 꼭 폐지해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합치고 말겠습니다.
10: 링컨은 비록 이 선거에서는 떨어지게 되지만 이 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명성을 쌓게 되었던 거야.
8: 아, 정답!
12: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어떤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했을까요?
8: 노예 제도!
12: 정답! 맞습니다! 예! 링컨은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상원 의원 선거 때부터 노예제를 반대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4: 많이 움직인다.
7: 진짜 많이 움직이네.
12: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0: 이번에 제가 던져볼게요. 잘해. 파이팅. 야!
5: 우와! 우와! 우와! 나왔나? 우와!
12: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느 주도 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없습니다. 노예 제도 철폐를 주장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10: 큰 사건? 그게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잖아. 근데도 인기가 많았고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5: 어, 어머, 링컨 씨?
12: 네, 제가 링컨 맞습니다.
14: 와. 아, 링컨 씨! 팬이에요. 좋은 정치 부탁해요.
12: 감사합니다. 네.
10: 그리고 2년 뒤 링컨이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된 거야.
12: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 된 미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링컨.
6: 노예제 폐지? 목화를 따는데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지 알아?
11: 돈을 내고 사람을 사든가 아니면 당신이 하니까.
16: 녹화 농장에서 얼마를 번다고 사람을 돈을 주고 써?
15: 그렇지.
16: 그리고 남의 노예를 가지고 왜 난리들이야?
15: 그렇지.
5: 오, 자랑이다. 돈도 안 주고 쓰고 노예가 도망가면 죽이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11: 네, 맞아.
15: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12: 여러분,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 된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5: 사람이면 사람잡는...
10: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도 때문에 더 크게 갈라지고 말았어. 하지만 결국 북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그러자 남부에서 난리가 났고.
6: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부에서 표를 하나도 못 받을 링컨 같은 노예 폐지론자가 대통령이 되다니.
11: 응?
17: 마스워, 앞으로도 인구수가 많은 북부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거 아니오?
11: 이러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법까지 생겨버리면 우린 다 노예들을 빼앗기고 말 거요.
18: 더 이상 우리가 미 합중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6: 맞습니다. 반쪽짜리 대통령을 인정하느니 연방을 탈퇴하고
19: 각자 따로 살자고 합시다.
17: 좋소.
19: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링컨 대통령은 남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16: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불안해하시는 남부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미합 중국의 발전만 생각하겠습니다.
19: 하지만 남부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7개 주가 미국 연방제도를 탈퇴하고 남부연합을 결성했어. 그리고 남부연합만의 대통령까지 뽑아버리지.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연방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16: 어느 주도 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없습니다.
19: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16: 미 연방으로 불러들여야죠. 이건 반란이.
19: 남부연합을 반란자들이라고 발표를 했어. 이 소식을 들은 남부연합은 더 크게 반발했고
20: 어? 반란?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야.
17: 맞소. 다른 나라야. 이제 우리 땅에 있는 북부군들을 모두 쫓아냅시다.
21: 그럼 섬토 요새에 있는 북부군들부터 쫓아냅시다.
17: 맞아요. 쫓아냅시다.
21: 그럽시다.
19: 갔어! 결국 남부연합은 1861년 4월 섬터 요새에 있던 정부군에게 공격을 시작했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야.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16: 병력을 남부로 보내서 반란군을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하세요.
19: 이렇게 시작된 미국 남북전쟁은 남부연합의 수도가 있는 버지니아주를 시작으로 점점 더 커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4년 동안이나 벌어지게 되지.
8: 아, 정답!
16: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일어나게 되는 큰 사건은
8: 미국 남북전쟁!
16: 정답입니다! 이야! 이 미국의 남북전쟁은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규모가 커져서 남북 양쪽의 전사자가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가 무척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0: 안녕하세요.
16: 네, 오늘 어땠나요?
8: 재밌었어요.
16: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링컨이 대통령이 됐다고 전쟁까지 일어나다니.
0: 그게 다 노예제도 때문이잖아. 너무했다, 맞지?
1: 맞아, 맞아.
22: 얘들아, 엄마가 돈가스 튀겼는데 돈가스 먹어볼래?
0: 돈가스다! 돈가스다! 아,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드디어 시간을 달리는 세계에서 게임한다. 나 오늘 되게 기다렸거든.
1: 왜 형아?
0: 나 미국 남북전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1: 나도 빨리 해보자.
2: 우와.
1: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시간을 달리는 미국 남북전쟁 이야기. 1863년

0: 재밌기는 한데 왜 자꾸 오지?
1: 기리기리 형기리 안녕.
2: 안녕하세요.
1: 환희환희 승환이 안녕.
3: 안녕하세요.
1: 후후 시작한다.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저희가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감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5: 알지.
4: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4: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잘해.
4: 오, 10개!
1: 많이 던졌다.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3년 11월 죽은 장병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명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은 어떤 연설일까요?
2: 연설?
1: 너희들 그 미국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6: 네!
1: 아, 기억들을 또 하는구나. 그래도 또 다시 들어봐.
7: 당시 미국의 남부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주들이 많았고 북부의 여러 주들은 노예제도가 대부분 없었지. 그러다 노예제를 반대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부의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해 남부연합을 만들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잖아. 섬터 요새에서 승리하자 남부연합은 기세등등했지.
8: 그 정도면 링컨이 우리 남부군의 실력에 당황했겠죠?
9: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공격해서 워싱턴까지 가죠.
8: 당연히 그래야죠.
10: 기세를 탔을 때 밀어붙여서 빨리 전쟁을 끝냅시다.
9: 좋습니다.
7: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어. 한편 북부군이자 정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링컨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어.
11: 일단 남부로 가는 모든 보급선을 끊읍시다. 그래야 고립돼서 오래 못 싸울 거예요.
7: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지.
9: 발사!

0: 양쪽 모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당시 증기기관차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많은 군인들과 보급품을 실어 나를 수 있어서 전쟁의 규모가 커졌고 길어졌거든. 그렇게 2년이 흘렀고 남부군에는 전투 경험이 많은 로버트 리 장군이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하고 있었어.
1: 이겼다!
0: 그러자 카카 이제 그만 남부군에게 노예제 폐지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전쟁을 끝내시지요.
2: 리 장군 때문에 북부쪽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0: 남부 연합에 사과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여론이 많아졌지.
3: 이렇게 물러서면 지금 400만 노예들은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4: 그렇다고 전쟁을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습니다.
3: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전쟁을 아무 의미 없는 전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0: 링컨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고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을 해. 이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됐고.
5: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는데 들었어?
2: 그래. 더 이상 부끄러운 미국인이 되지 말자.
6: 노예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전쟁터로 나가 싸우겠어.
2: 나도 출전할래.
5: 그래. 의식 있는 미국인의 투쟁을 보여주자고.
7: 우리 다 같이 싸우자. 가자!
5: 가자! 가자!
0: 노예 해방 선언에 감명을 받은 북부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했고 남부에서도 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
8: 녀석들 거기 안 사!
5: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자유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빨리 저기
8: 사! 거기 안 사!
0: 북군에 합류를 했지. 북부군에 많은 참전자들이 늘어났어. 드디어 1863년 7월 게티즈버그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0: 양쪽 군대는 총 공격을 퍼부었고 3일간 벌어진 이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했지만 남군은 2만 5천 명, 북군은 2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돼. 그래서 몇 달 뒤 게티스버그에서는 희생된 군사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링컨 대통령은
1: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건설했습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헌신한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0: 이 연설이 바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었던 거야.
2: 아, 정답!
1: 링컨이 1863년 전사자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한 명연설은
2: 게티스버그 연설!
1: 정답! 맞습니다!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한 이 연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또 가장 잘 표현한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고 있죠.
3: 우와.
1: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오, 보너스?
1: 우와. 우와.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5: 아, 이제 제가 할게요. 야!
6: 오! 리고판! 오!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그들은 전우지, 노예가 아닙니다.

0: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뒤 전쟁에 참전했던 흑인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려고 했을까요?
1: 권리? 무슨 권리?
2: 그게 게티즈버그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었거든. 남부 연합 내부에서는
3: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입니다. 끝내야 해요.
4: 이대로 항복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5: 그럼 우린 재산도 노예도 전부 다 빼앗겨버릴 겁니다.
3: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협상을 해야죠.
2: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로 하는데 전쟁 중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 대통령은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6: 카카, 남부군에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요.
7: 협상이라뇨? 협상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나 하는 거지. 반란군하고 하는 게 아니오.
8: 네? 그럼 전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7: 아니요. 항복을 받아내야죠. 그 전에 노예 해방을 법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놔야겠소.
2: 그랬어.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남부의 반대로 법이 통과하지 못할 걸 걱정했던 거지. 그래서 1865년 전쟁 중에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됐어. 이렇게 해서 1865년 1월 노예제도 폐지법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로 하지.
7: 남부 연합의 수도 리치먼드를 공격하라고 하시오.
2: 그해 4월 남부의 수도 리치먼드를 총공격한 북부군이 남부군을 크게 이기면서 리치먼드를 점령했고 4년에 걸친 남북전쟁은 끝이 났어.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7: 아무리 반란군이지만 다 같은 미국인이오. 그들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지 말고 모든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빠른 시간 내에 전쟁 피해를 복구하시오.
2: 남부군을 처벌하지 않고 4년 동안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7: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중 이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줍시다.
2: 응? 아니 전쟁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흑인에게 투표권이라니요.
8: 남부 사람들은 물론 북부 사람들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7: 모두가 아니라 이번 전쟁에 참여한 흑인들만이라도 줘야죠. 그들은 전우지 노예가 아닙니다.
2: 링컨의 이런 뜻은 남부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왔고.
4: 아 이건 못 참지. 어? 노예들한테 뭘 줘?
3: 아 열받아.
9: 마음대로 해방시켜주고 투표권도 주고.
2: 전쟁이 끝난 며칠 뒤 링컨 대통령은 연극을 관람하던 중에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던 남부 출신의 유명 배우에게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 그러면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됐지.
1: 아, 정답!
0: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흑인들에게 찾아주려고 했던 권리는
1: 투표권!
0: 네, 정답입니다! 예! 하지만 아쉽게도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최초로 암살을 당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약 100년이 흐른 뒤에야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2: 정말 아까우신 분이시지. 계속 살아계셨다면 우리들의 상황이 더 많이, 더 빨리 바뀌었을 텐데.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야, 나 진짜 간다.
10: 안녕.
1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쭉.
12: 우와, 오늘 진짜 재밌었다.
3: 맞아, 맞아.
13: 연기라 승하나, 양념치킨.

0: 형아, 오늘도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빨리 하자.
1: 오케이, 좋아. 뭐하지?
0: 어, 잠깐만. 크림 전쟁?
1: 오? 크림 전쟁?
0: 크림이면 아이스크림?
1: 아니지, 크림하면 케이크에 올라가는 생크림이지.
0: 그런가?
2: 어? 근데 카드가 두 장이나 있어.
1: 그러게, 크림 때문에 무슨 전쟁이 났길래 그러지? 그럼 이거 빨리 한번 해보자.
0: 해보자.
3: 우와.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적이 될 수 없으니 오스만이 꼬투리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4: 시간을 달리는 크림 전쟁 이야기. 1853년.
5: 졸비야! 우와! 졸비야!
6: 여긴 어디지?
7: 애들이 있네?
1: 안녕하세요. 저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1: 근데 누구세요?
6: 우리 러시아 군인.
1: 러시아 군인?
6: 응. 안녕.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4: 그럼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9: 어, 그럼 제가 먼저.
4: 우와, 일곱 칸.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뭐? 우리 겁 주는 거야? 우리도 못 참아. 우리도 병사 모아!
4: 1853년 러시아가 추진했던 이 정책 때문에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러시아가 추진했던 이 정책은 무엇일까요?
1: 정책?
6: 혹시 너희들 우리 표트르 대제라고 알아?
1: 알아요.
10: 어? 알아? 표트르 대제 때부터 우리 러시아에는 소원이 있었지.
1: 어? 그게 뭔데요?
11: 그것은 바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는 거.
0: 맞다.
6: 어, 알고 있었구나. 그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있어야 러시아가 더 세력을 넓힐 수 있었거든. 그래서 표트르 대제 때 흑해 가까이에 아조프항도 차지하고 발트해 쪽에도 항구를 건설했었지. 그 이후 100여 년이 훌쩍 지나 러시아는 더 강해졌어.
1: 에이, 크림반도를 차지하면 뭐하냐고.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6: 그래서 러시아는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를 차지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던 해협을 통과하기 어려워서 지중해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어.
1: 러시아, 니들은 우리 오스만 제국이 있는 한 지중해로 마음대로 못 가.
12: 근데 이제 러시아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도 개혁을 해서 다시 강대국이 되자는 거 아니야. 러시아가 더 커지는 꼴은 못 봐.
6: 당시 오스만 제국은 술탄이었던 압둘 메지트가 개혁을 실시해 약해진 국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지중해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오스만 제국을 호시탐탐 노렸지.
13: 개혁을 한 해 만에 해도 오스만 제국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 우리 해군도 강한데 그냥 쳐들어갈까?
14: 무장시키겠습니다.
6: 이렇게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움직임을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영국도 알고 있었어.
15: 러시아가 지중해로 진출하면 유럽이 위험해지겠죠?
14: 네. 유럽에서 러시아가 우리 영국 다음으로 강합니다. 뭐든 할 것 같은데요.
15: 러시아가 남하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14: 회야. 아예 조약을 맺어서 지중해로 항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버림이 어떠실까요?
0: 오! 좋아요!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어, 좋아요!
6: 이렇게 좋아요. 영국은 우리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군함이 지나갈 수 없도록 프랑스, 오스만 제국 등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어. 이놈의 영국, 우리 군함이 지중해로 못 지나간다는 거, 우리더러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잖아.
7: 이제 우리 러시아 군함이 움직이기만 해도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겁니다.
6: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적이 될 수 없으니 오스만이 꼬투리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이렇게 우리 러시아가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오스만의 영토였던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 정문 열쇠를 프랑스가 달라고 한 거야. 이 열쇠는 러시아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8: 아, 이걸 누굴 주지? 에이, 러시아는 성지 문제로 맨날 괴롭히는데 그냥 프랑스 줘버리자.
6: 프랑스의 눈치를 보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예수 탄생 교회의 정문 열쇠를 프랑스에게 줘버리자. 뭐해? 성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열쇠를 프랑스한테 넘겨?
7: 예.
6: 오라. 오스만 제국이 대 러시아 제국을 무시했겠다. 꼬투리 잡혔네. 병력 모아!
7: 예!
6: 기회라고 생각한 니콜라이 1세는 성지 문제를 핑계삼아 1853년 오스만의 속국인 발칸반도에 다뉴브 공국으로 러시아의 병력을 보냈어. 그러자!
1: 뭐? 우리 겁주는 거야? 우리도 못 참아. 우리도 병사 모아!
6: 오스만 제국은 물론 온 유럽이 난리가 났던 거야. 특히 영국에서 말이야.
4: 결국 러시아가 속셈을 드러내는군. 유럽으로 오겠다.
14: 그렇죠. 페아, 이 기회에 오스만을 밀어주면서 러시아를 막는 게 어떨까요?
4: 좋소. 러시아가 남아하지 못하게 막아야죠. 오스만 술탄에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전하세요.
14: 알겠습니다.
6: 이렇게 우리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는 영국도 있고 그동안 개혁을 통해 자신감이 생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1: 우리 군사들도 힘을 길렀으니 전쟁 선포해! 러시아 남하 정책 꿈도 꾸지 마.
6: 선전 보고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지.
4: 아, 정답! 1853년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가 전쟁까지 하게 되는 러시아의 이 정책은?
5: 남아 정책!
4: 네, 정답! 맞습니다!
5: 예!
4: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남아 정책을 폈는데요. 영국의 견제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2도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이번에 제가 잘해.
1: 야, 오! 우와!
4: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프랑스에 연락하세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참전합시다. 1853년 영국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어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6: 그래. 그 오스만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의 신오페만을 침공해서 오스만 해군을 전멸시켰어.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러시아 해군이 그만!
5: 계속 포탄을 쏴라!
6: 민간인도 살고 있던 신오페 군항에 무차별 공격을 해버린 거야.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크게 비난했어.
16: 이거 봤어요?
8: 네?
16: 러시아인들이 민가에까지 포탄을 퍼부었대요.
8: 아니 어떻게...
10: 다른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8: 아니, 우리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17: 그러게 말입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막나가는데 우리 대형 제국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10: 그럼요. 러시아를 물리쳐야 돼요.
6: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이 난리를 치자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고민에 빠졌지.
14: 국민들이 아주 난립니다. 러시아를 그냥 두는 건
18: 비겁하다고.
4: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뒤에서 오스만 제국을 지원만 해주려고 했는데. 프랑스에 연락하세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참전합시다.
19: 결국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참전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어. 그러면서 러시아의 영토였던 오데사 항구를 공격했고 크림반도 안에서 2년이나 더 전쟁이 계속됐는데.
20: 발사!

0: 바로 크림 전쟁이었던 거야.
1: 아, 정답! 1853년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어난 전쟁은
2: 크림 전쟁!
1: 네, 정답입니다. 예!
3: 우와, 크림 전쟁의 크림이 먹는 크림이 아니었잖아.
2: 나중에 친구들한테 크림 전쟁 뭔지 아냐고 물어봐야지.
4: 아는 척하려고 그러는구나.
1: 크림 전쟁은 규모가 커지면서 크림반도 외에 태평양까지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 나폴레옹 전쟁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일어난 큰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5: 오! 열렸다! 오!
2: 나가자! 갈게, 갈게! 야! 아유, 아유, 아유, 칠칠치 못해, 애가. 아유, 아유, 같이 가! 아유!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땠나요?
2: 재밌었어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6: 와,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맞아.
7: 얘들아, 족발 왔다. 빨리 먹자.
5: 오, 족발! 내가 먼저 갈 거야.
2: 아이, 형아,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형아. 같이 가.

0: 최후의 생존자. 자, 여러분은 지금 자율주행차의 사고 장면을 보셨습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계에게도 선택을 맡겨도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정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을 돕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할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충돌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직 한쪽만 살릴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첫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 대 나의 희생. 두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 대 임산부 한 명의 희생. 세 번째, 아이 한 명의 희생 대 노인 세 명의 희생. 네 번째, 장애인 한 명의 희생 대 비장애인 한 명의 희생. 다섯 번째, 저소득자 한 명의 희생 대 고소득자 한 명의 희생.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겁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1: 무서운데? 어떡해? 근데 일단 나는
2: 진짜 무서워요.
1: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사고는 어차피 일어날 운명인 거잖아.
3: 맞아.
4: 저러다가 치는 건가? 뭐였지?
5: 나 먼저 말해도 될까?
4: 말해.
5: 나와 그 어른들도 목숨이 소중하긴 한데 나부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6: 나는 뭔가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나는 그분들을 살릴 것 같아.
5: 근데 그 걸어가가지고 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면 어떡해?
2: 그 사람 둘이 범죄자 둘일 수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4: 우리의 직업은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직업이 됐잖아. 아무래도.
2: 그 사람도
4: 지금 그 사람도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잖아. 바꿀 수 있어도 우리만큼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잖아.
7: 아니지.
4: 우리는
7: 어떤 사람은 다 할 수도 있어.
4: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
7: 그 사람도 시간이 많지.
4: 성인보다 아이가 더 나이가 적잖아. 그렇다면 시간이 많다는 뜻이잖아.
5: 나 한 번만 말해도 돼?
4: 말해?
5: 70살인가 그때 업적을 이루신 분도 있고 심지어 90살에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면 안 될 것 같아.
7: 그렇지.
4: 내가 말한 가능성은 직업에 관련된 가능성을 말한 거야?
2: 직업을 중요시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거나 막 나이가 많다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성인 두 명 대 나로 그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7: 그러면은 솔직히 성인 둘을 살리는 게 낫지. 수에 집중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서 그 두 명에서.
5: 근데 민준아, 너도 20살, 아니 너도 그거 성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잖아.
4: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못 이루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7: 어떡해.
4: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임산부와 아이는 두 명인 거고 저 여자 둘은 만약에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명, 두 명이면 아이 하나 더 붙이면 두 명, 네 명인 거잖아. 이해됐지?
7: 저기는 아직 아이가 안 났잖아. 근데 여기 임산부는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잖아. 임산부를 살리는 게 훨씬 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2: 나도 민준이 말 동의.
4: 아기가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
6: 만약에 못 태어나

0: 한다고 했어도 우리가 치면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지는 거잖아.
1: 그러니까.
2: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도 떠나고 그 아기들까지 떠나면은 그 임신부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얼마 슬플까? 두 명이 죽는데.
3: 와, 그러면은 성인 두 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2: 아, 맞다. 생각 좀 해보자, 우리.
0: 그럼 너희는 임산부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하고 아이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아?
2: 난 좀 그런 것 같아.
0: 나는 임신부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과학적이지는 않거든, 내 이유는. 그냥 나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뭘로도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쓰담쓰담하고 가시는 게 너무.
1: 너무 불쌍해.
0: 그러니까 너무.
3: 배에 있는데 자는. 어.
0: 아니, 이건 진짜 멀쩡해. 아니, 근데 다 똑같지. 아,
1: 왜 이렇게 다 어려워? 아,
4: 점점 어려워져,
1: 그러니까.
4: 이제.
1: 할 수가 없을 거야.
2: 아니, 근데. 이게 제 고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
3: 미래에 큰 기여를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아이의 미래보다 노인의 미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
1: 형아의 그 말은 노인은 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잖아. 그치?
2: 아니, 근데 솔직히 민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노인은 뭐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1: 그러니까.
5: 질문에 답을 아무것도 못 정하고 있어.
0: 일단 다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바뀔 것 같아.
1: 그렇지.
3: 가능성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능성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이 다 달라지는 거고.
1: 맞죠.
2: 좀 이번에는 뭐 주제 벗어나지 말고 피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그거에만 집중하자.
0: 반박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기의 생각
3: 다 들어보고
0: 그다음에 그러니까
1: 순서대로 해.
0: 비장애인이 이 사고에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
5: 근데 여기서는 누구 한 명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니까
3: 완전 죽는 거잖아.
0: 장애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비장애인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게 1%라도 많으니까 나는 비장애인을 살릴 거야.
1: 오히려
0: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네. 그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그 거기 고양이 그림이 있거든? 내가 맡은 역할에서 그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솔직히 나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들긴 해.
2: 차라리 장애인을 살리는 게 나을 것
1: 같아. 아, 이번엔 4분
4: 상정.
3: 현재만 생각하면은 저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재능이 딱히 없다는 거잖아.
1: 그건 아니지.
0: 그냥 가난할 뿐이야.
5: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
3: 지금까지 재능이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까지 재능을 못 찾아서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
5: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봐, 저소득자가.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못하고 다른 어떤 힘든 직업을 해야 됐어. 지금 재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를 했으면 엄청 성공해서 잘했을 거 아니야.
3: 맞아. 약간 너 일론 머스크 살릴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 살릴 거야?
1: 난 당연히
2: 지나가는 머스크.
5: 지나가는 머스크.
1: 아니, 지나가는 사람.
2: 그 머스크 형을 살려야지.
5: 뭐랄까.
2: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3: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다, 어리다, 수가 많다, 적다, 이걸로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는 계속.
1: 근데 여기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5: 무조건 한 명은 죽어야 돼. 나는 애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지금 다 조건을 따져보면은 AI의 생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0: AI는 그 우리를 모델로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이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장 때 대처 능력이 AI보단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나는 AI보단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5: 근데 너가 말한 대로면 약간 다른 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행동에 따라 지금 AI가 어떻게 움직일지 만들었댔잖아. 그러면 AI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아?

0: 딜레이가 걸리고 패닉이 오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AI는 오히려 감정이 없으니까 패닉 없이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1: 만약에 삐리비리 장애인 살린다 피장애인 죽인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한 대로 바로 박는 거잖아.
2: 그치?
3: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 같아.
0: 맞아.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 가족이 지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죽일 수 없잖아. 맞아. 일단 내가 제일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나 먼저 하고 끝내자. 봐, 자.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다 살 수 있는지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아.
3: 그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0: 아무래도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확 꺾어가지고
4: 그럼 내가 죽어.
0: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미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2: 나는 엄청 시야를 넓혀가지고 뒤에도 막 옆에도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박을 것 같으면 딱 그거 시동을 꺼가지고 그 멈추게 하.
1: 저 나 살 수 있나?
2: 뭐야?
1: 자유주의야.
0: 뭐야? 일론 머스크. 그 머스크 아저씨 이거 방송 자막까지 틀어가면서 볼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거 열심히 또 만들어줘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나는 스페이스X 응원합니다.
4: 스페이스X. 머스크 형 그리고 재용이 형 그리고 피순이 형.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근데 조금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도 나오는 좀 사고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 줄여주면 형들도 좀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재영이 형.
0: 재영이 형. 가족이야. 재영이 형.
1: 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5: 전방에 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비행 모드를 실시합니다.

엄마가 내 일기를 훔쳐보다니. 절대 들키지 않을 곳에 숨겨야겠다. 책장 꼭대기가 좋겠어. 높이, 높이.

0: 유나 너!
1: 안 돼! 이렇게 흔들리는 물체를 딛고 올라서면 위험합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자, 선반장이죠? 근데 선반장에 뭐 맛있는 게 있나? 곰돌이가 영차영차 올라가는데! 오! 흔들흔들! 오, 안 돼! 오! 선반장에 깔린 곰돌이 과연 무사할까요? 오 마이 곰! 이럴 수가!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네, 사람의 무게 때문에 가구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0: 사람을 덮치고 마네요. 이렇게 깔리면 정말 크게 다치겠어요. 그러니 서랍장이나 책장 같은 가구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1: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2: 아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1: 낙상사고도 위험하지만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는 더 무섭죠. 자, 추락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추락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어른들께서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절대 베란다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자,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DJ 동영 물러갑니다.
1: 여러분, 낙상사고랑 추락사고에 대해 다 살펴봤나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꼭 어른에게 도움 청하기, 그리고 베란다, 난간 등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선 매달리지 않기 약속해요.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 뒤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시술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3: 아참!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4: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던 출동!

0: 선물의 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3: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2: 네, 좋아, 아빈!

0: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0: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2: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3: 아쭈!
4: 레이, 괜찮아?
3: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5: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3: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2: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3: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날씨가 너무 더워.
2: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3: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4: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3: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6: 아이고, 목이야.
7: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6: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대요.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집접, 어서 출발하라고.
4: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8: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4: 다행이네요.
8: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4: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8: 그래, 너 이만.

0: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1: 알았어, 아밍!
2: 알았어.
0: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리, 불도저의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2: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1: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0: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1: 여기서 뭐 하는 거지?
4: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3: 알았어, 아민!
1: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6: 스케이번 변신 완료!
2: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0: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4: 이거라 팔다라! 고양이 털뭉치야!
0: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6: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에너지 방패 작동!
1: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0: 아니라 고마워. 아,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안 돼!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 지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4: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0: 준비 다 했네.
1: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2: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1: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1: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4: 야호! 내가 리더다!
2: 뭐? 포키가 리더라고?
1: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4: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5: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4: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6: 우후! 임무 호출이다!
7: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8: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7: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4: 당연하지. 출동하자.
2: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4: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7: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4: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7: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4: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7: 고마워.
2: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4: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5: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2: 한번 해보는 거야.
8: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2: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4: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콩이 대장 포키! 땅콩이는 내가 또 전문이지.
2: 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9: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10: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1: 그리고 난 하늘을 아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출동!
4: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2: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4: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베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8: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4: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5: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8: 그래 뭐.
2: 그럴까? 하지만 이거...
4: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토끼!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0: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1: 복귀?
0: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2: 돼.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1: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2: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1: 어? 어떻게 위험한데?
0: 아니, 잠깐만.
2: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0: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2: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0: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1: 복귀.
0: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2: 좋아, 네 마음대로 해.
3: 루루 언니가.
0: 우리도 같이 갈래.
1: 오케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4: 포키, 너 괜찮아?
0: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4: 포키,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 줄 거야.
0: 정말 그럴까?
4: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0: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5: 우리는 토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6: 나는! 어?
5: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0: 오보와 두더지들이잖아.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5: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0: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5: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7: 위험해.
5: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0: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2: 포키,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0: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7: 그래, 좋아, 포키.
0: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4: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6: 평평하게 만들고
0: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0: 있게.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1: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밀더 건설해 볼까?
2: 응? 임무 완성!
0: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1: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3: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0: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1: 다시는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3: 고마워, 얘들아.
1: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전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과학의 힘으로 뭔가 폭파하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성공! 도전 나도 과학자와 함께라면 집에서도 과학의 힘을 활용할 수 있죠. 예!

0: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는 전기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밝힐 거예요. 24V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정말 굉장하죠? 네. 오늘은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전기 실험에 도전합니다. 비긴스 빨리 받아요. 잘했어요. 네. 우린 배터리를 사서 쓰지만 만들 수 있다면 살 필요가 없겠죠. 레몬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히긴스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실험에 딱 적당하기 때문이죠.
1: 네, 전 종일 실험실에서 레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하죠.
0: 이래서 직장을 구해야 해요. 히긴스는 레몬 배터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겠군요. 전극이 필요한데 그게 전극인가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아연으로 도금된 목과 구리못을 준비했죠.
0: 그렇군요.
1: 여긴 구리못을 꽂고 반대로 돌린 다음 이쪽에는 아연으로 도금된 못을 꽂는 거죠. 네? 그다음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0: 이 집게 전선의 역할이 중요한데 취미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살 수 있죠. 이건 네. 이쪽에 꽂고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려면 못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보면서 전극이 실제로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전압계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구리못이 있는 쪽이 양극, 아연못 쪽은 음극입니다.
1: 네. 여기 놓고
0: 전압계 수치가 0.9군요. 성공이네요.
1: 좋아요.
0: 그럼 레몬 배터리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량이 겨우 1mA 정도니 아주 적은 양이죠. 이걸로는 충분치 않으니 레몬을 네. 여러 개 연결해야겠어요. 배터리의 한쪽 끝을 다음 레몬과 계속 연결해서 전압을 추가하는 거죠. 하나가 0.9V니까 하나를 더 추가하면 1.8V, 또 하나를 추가하면 2.7V, 또 추가하면 3.6V, 그럼 LED에 불을 켤 정도가 되죠. 1.5V와 3V 사이에서 작동하거든요. 효과가 있는지 해봅시다.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구리를 아연과 연결해야 해요. 구리와 아연은 각각 양극과 음극이죠. 이제 LED가 켜지는지 확인해봅시다. 네. 음향 효과 준비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아연.
1: 됐어요.
0: 잘 보세요. 짜잔.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 같네요. 놀랍지 않으시다면 레몬을 더 추가해볼까요? 다 큰 어른 둘이서 레몬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걸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이쪽은 양극이 될 것이고 이쪽은 음극이 될 겁니다.
1: 네.
0: 보세요. 24V예요. 무려 24V나 됐어요. 24V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1: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0: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잘 지켜봐요. 준비됐죠?
1: 네.
0: 숲속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렸고 불을 켤 방법도 없는 거죠. 하지만 마침 당신의 배낭 속에 철수세미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1: 아, 좋아요.
0: 24V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히긴스 준비됐죠? 이것 좀 봐요. 대단해요. 보세요.
1: 대단한데요?
0: 24V면 철수세미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해요.

0: 불안 전압이죠.
1: 꽤 센데요.
0: 이 정도 불이면 나무 같은 물체에 불을 붙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종이 뭉치를 태워서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죠. 만약 숲에 가게 된다면 히긴스가 알려준 걸 꼭 기억하세요. 숲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24V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레몬과 집게 전선 여러 개의 못을 챙겨가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1: 그냥 성냥만 가져가면 안 돼요?
0: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전기의 힘과 인체가 만납니다. 당신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화학을 활용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린 전기를 가지고 노는 중이죠. 아니, 실험 중이란 뜻이에요. 친구와 함께 있다면 전기로 실험하는 건 늘 즐겁죠. 그래서 캐런을 여기로 불렀습니다. 전기로 실험해도 괜찮겠어요?
2: 물론이죠. 네.
0: 네, 괜찮을 거예요. 우린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정전기에 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이분은 정전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물리학자 로버트 벤더그래프예요. 벤더그래프 발전기라는 것을 1929년에 발명한 사람이죠. 이것은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전자를 모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카펫에 발을 문지를 때 정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 몸이 양전하를 띈다면 음전하가 당신에게 점프할 거고 그럼 재밌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게 바로 벤더그래프 발전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토르레 태엽이 걸려있고 여기 있는 고무밴드가 계속 회전합니다. 발전기를 이쪽으로 돌리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소리가 들릴 거예요. 소리가 들리나요?
2: 네, 들려요.
0: 네, 고무밴드의 아래에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이동해서 금속구 전체에 퍼지는 거죠. 이렇게 공을 쥐고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괜찮으면 가까이 다가와요. 다가와요. 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와요. 좀 두렵겠지만 전기는 재밌는 거죠. 시작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전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전기는 5만 볼트 정도가 된다고 하니 당신은 많은 전하를 모으는 거죠. 멋지지
2: 네,
0: 않나요?
2: 멋지네요. 제 팔에 전기가 느껴져요.
0: 팔로 전기를 느낄 수 있군요. 보셨죠? 제가 전기를 만든 거예요. 자, 도전해볼 과제가 있어요. 올라설 수 있는 나무 상자를 준비했죠. 나무에는 전기가 네. 통하지 않으니 이 상자 위에 올라서 보세요. 괜찮죠? 아까 발전기를 돌렸더니 손이 좀 아프군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잘 보세요. 오, 전기를 모으기에 좋은 장치죠.
2: 네.
0: 캐런,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쪽 손으로 잡고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가까이 가세요. 계속 다가가요. 좋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약간 떨어져서. 좋습니다. 제가 전기를 빼낸다면 당신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튀고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2: 정말
0: 멋지네요. 여러분은 캐런의 몸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미안하지 않죠. 이건 정말 재밌거든요. 잠시 후엔 이건 아마 정전기를 가장 쓸모없이 사용하는 실험일 거예요. 마치 올림픽 경기 같네요. 하지만 재밌는 건 확실합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정전기란 축적된 전자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 몸에 양전하가 있다면 음전하와 접촉할 때 불꽃이 튀게 되죠. 하지만 같은 극의 전하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떨까요? 두 전하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반발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건 전하의 반발력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실험입니다. 선물점에서 파는 간단한 도구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몇 초 만에 전자를 모으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무마개와 단열재도 조금 필요하죠. 고무마개 끝부분엔 작은 나무 막대를 끼웠어요. 이걸 통째로 파이프에 넣습니다. 또 다른 준비물은 비닐봉지예요. 주름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예, 완벽해요. 이건 밀도가 높은 비닐이죠. 이건 제가 가위로 비닐을 띠 모양으로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전자를 기증할 인조모피입니다. 이 비닐띠를 인조모피 속에 넣고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전 이 비닐띠에다가 전자를 축적하는 중이죠.

0: 그런 다음 비닐띠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번엔 플라스틱 파이프에도 전자를 축적해 볼 거예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들리는군요. 이런 방식으로 전자를 모았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단계예요. 파이프를 아래로 내려서 비닐띠를 들어 올린 후 공중으로 튕겨주면 이거죠. 보세요. 비닐띠가 공중에 떴어요. 이게 정전기죠. 우린 비닐띠에 전자를 모았고 파이프에도 전자를 모았으니 서로를 밀어냅니다. 보세요. 벤, 날 따라올 수 있어요?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것 좀 봐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와본 적 없죠? 마법사 제가 어디 가는 걸까요? 이건 마치 비행기계 같네요. 벤, 당신은 더 멀리 못 가...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통화 중인 사람에게 방해가 되겠네요. 마이키, 중요한 일 중인가요?
1: 물론 아니죠.
0: 그럼 일어나서 이것 좀 봐요. 조심해요. 여기는 많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정말 일이 많아요. 다시 가져갈게요. 그래요. 전 돌아갈게요. 이건 마치 올림픽 같네요. 이 움직임을 봤나요? 이렇게요. 잠깐. 벽에 붙으면 안 되죠.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잠시 나갔다 온 걸 모를 거예요. 마술사는 어떻게 공중에 뜨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무대 뒤에서 자신의 몸에 인조털을 문지른 거죠.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건 에디슨의 전구예요. 고전적인 전구죠. 전구 속에 있는 필라멘트가 뜨거워지는 백열 전구죠. 토머스 에디슨은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실패했다고 하죠. 그건 필라멘트가 산소와 닿으면 뜨거워져서 타버리기 때문이었죠. 8개의 D셀 배터리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집에서 전구를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유리병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긴 유리병이죠. 바닥 부분에는 접착제를 발랐어요. 다음은 바닥에 있는 휴지심으로 집게 전선이 통과하게 합니다. 이 집게가 필라멘트를 고정할 거예요. 집게 전선의 한쪽 끝부분이 배터리의 한쪽 끝과 연결되면 이 회로를 통해 전기가 전달되죠. 이제 필라멘트를 준비합니다. 제가 필라멘트로 사용할 것은 연필심이죠. 집게 전선을 조심스럽게 벌려서 연필심을 여기에 끼우고 연필심이 망가지지 않게 집게를 다시 닫아줍니다. 연필심은 좋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연필심을 따라 흐를 거예요. 이건 헬륨 풍선이에요. 좋아요. 이 풍선의 매듭을 풀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보다 헬륨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공기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필라멘트가 너무 빨리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소를 제거하는 거죠.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기울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씌웁니다. 그럼 12V인 D셀 배터리를 연결해 볼게요. 보세요. 시작됐어요. 불이 켜졌네요. 일반적인 공기 속에 있을 때보다 이 불은 더 오래 켜져 있을 겁니다. 더 밝아지고 있어요.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보세요. 더 밝아졌어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어요. 밝아지고 완벽하네요. 여러분만의 전구가 완성됐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로켓이에요. 이제 이 풍선이 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는지 알려줄 거예요.
2: 3, 2, 1, 0.
0: 그럼 이번에도 재밌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저건 로켓 발사 장면이에요. 로켓 발사를 집에서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자신만의 로켓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로켓을 만들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중력이 아래로 당기는 힘보다 위로 올라가는 힘이 커야 발사된다는 거죠. 그러니 뉴턴의 제3법칙을 알고 있어야 해요.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 풍선을 가져온 겁니다. 이쪽에서 풍선에 바람이 빠져나가면 풍선은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풍선이 날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 복도 양쪽 끝에 붙여서 끈을 달았어요. 이 끈과 빨대는 풍선의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만 할 겁니다. 풍선이 빨대와 연결되도록 풍선 앞쪽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뒤쪽에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죠. 여기도 빨대 위로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 풍선을 놓기만 하면 돼요.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존재하니 풍선은 발사될 겁니다. 됐어요. 출발합니다. 생각보다 더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로켓을 만들 때 필요한 건 손으로 짤 수 있는 이런 튜브예요.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죠. 빨대도 몇 개 준비하세요. 두 개의 빨대가 필요한데 이렇게 서로 길이가 달라야 하죠. 이 두 개의 빨대는 서로 길이만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두께도 달라서 작은 빨대는 큰 빨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죠. 좋아요. 이제 이 작은 빨대를 손으로 쉽게 짤 수 있는 튜브에 끼워야 하는데 이런 주스가 담긴 튜브면 완벽하죠. 그리고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튜브의 입구 부분인데 여긴 이 빨대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주 완벽해요. 빨대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점토를 좀 붙일 거예요. 약간의 점토를 튜브 입구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붙여주세요. 예쁘진 않지만 효과는 있죠. 이렇게 하면 공기가 가득 찬 튜브를 손으로 눌러서 짰을 때 그 공기가 빨대를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잘 되는군요. 좋아요. 그럼 더 큰 빨대를 작은 빨대 위에 씌우고 튜브를 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빨대를 통해 나오는 공기를 막지 않았으니까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원리를 보려면 나오는 공기를 막을 무언가가 있어야 물체는 앞으로 나가고 공기는 뒤로 밀리죠. 그러기 위해선 점토가 좀 더 필요한데 방법은 간단해요. 탁자 위에 점토를 놓고 누른 다음 빨대를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작은 점토 조각으로 빨대의 구멍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은 이 로켓 빨대를 끼우는 건데 원래 있던 빨대 안으로 이 로켓 빨대를 끼워주고 튜브를 짜기만 하면 돼요. 밑에서 튜브를 누르면 로켓은 위로 발사되겠죠. 성공! 결과가 꽤 좋네요. 바로 다른 빨대를 끼우면 또 발사할 수 있어요. 다른 빨대를 또 끼워볼게요. 성공! 마쳤네요. 이걸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죠. 여러분의 몸을 이용해 로켓을 날려보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하려면 집 밖으로 나와야 해요. 이건 튜브를 짜는 것과 같은 원리지만 빨대 대신 플라스틱 파이프를 쓰는 거죠. 이걸로 탄산음료 병도 발사할 수 있고 집에서 만든 종이 로켓도 발사할 수 있죠. 일단 이런 판지나 두꺼운 종이를 준비한 다음 파이프를 굴려서 종이를 말아야 해요. 그리고 종이가 풀리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세요. 그럼 파이프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파이프를 끼워 넣을 때 입구에 뭔가 걸리는 게 없도록 하는 거죠. 테이프 같은 게 걸려서 파이프가 안 들어가면 실험이 안 되거든요. 이제 종이의 입구 부분을 막기 위해 이 점토 조각을 여기에 끼워 넣을 거예요. 점토를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바로 이 부분에 끼우는 거죠. 이것도 모양은 별로지만 어쨌든 잘 막아야 해요. 그래야 공기가 이 방향으로 이동할 때 점토는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기는 뒤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만들 건 고깔 모양이에요. 방법은 간단하죠. 두꺼운 종이를 둥글게 오리고 중심부까지 이렇게 자릅니다. 이제 양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면 고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말아주면 로켓 윗부분에 붙이기에 딱 맞는 크기의 고깔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리에 꽂아서 크기가 맞는지 볼게요.
보셨죠? 딱 맞네요. 완벽한 크기예요. 이제

0: 이걸 잡고 테이프 조각을 이렇게 감아서 붙여줍니다. 좋아요. 나중에 로켓을 좀 더 강화할 거지만 일단은 이걸 꼭대기에 붙일 거예요. 고깔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깔이 종이 막대를 덮도록 해서 그 위에 테이프를 함께 붙여줘야 고깔이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도 테이프를 붙이고 연결 부위를 감아서 잘 붙여주세요. 잘 붙여졌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면 종이 막대 안에 파이프를 끼워 넣고 이렇게 입으로 불어보면 됩니다. 성공이네요. 이제 좀 더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플라스틱 파이프와 탄산음료 병이죠. 지름이 약 1.3cm인 플라스틱 파이프에 탄산음료 병을 끼우는 건 쉬워요. 병 입구와 파이프 입구의 크기가 딱 맞기 때문에 연결 부위를 테이프로 붙이는 건 쉽죠. 우리가 발사기를 바닥에 놓고 이쪽에 있는 병을 발로 밟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로켓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플라스틱 파이프로 로켓 발사대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됐네요. 그리고 은색 테이프로 감아놓은 로켓을 이렇게 끝부분에 덮어 씌울 겁니다.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밟으면 공기가 이 파이프를 타고 로켓을 밀어서 발사되게 하는 거죠.
1: 다섯, 넷, 셋, 둘, 발사.
0: 직접 병을 밟고 싶지 않고 좀 더 센 힘이 필요하다면 자전거 펌프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고무 마개로 막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기를 공급할 수도 있죠. 그리고 2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조금 담아두세요. 이건 중요하죠. 병 안에 이렇게 물을 담아두면 병 속에 공기를 넣을 때 공기가 물을 눌러서 병이 발사되니까요. 좋아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물병을 이렇게 끼우고 거꾸로 꽂을게요. 그리고 마개를 잠급니다. 됐어요. 전 여기에 핀을 꽂아서 잠금 장치가 미리 풀리지 않게 할게요. 이제 안전을 위해 안경을 쓰고 뒤로 조금 물러날 겁니다. 병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거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측정기가 있어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압력은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김영준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10분 순삭 일상 반찬. 손질 하나도 필요 없는 건강하고 저렴한 볶음 반찬을 소개한다. 깻잎순의 향긋함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매력적인 깻잎순 볶음부터 우리 집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어묵볶음, 제철 가지와 만났다. 단짠단짠 입맛 사는 양념에 휘리릭 볶아 만드는 가지 어묵볶음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오비 아들 광희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아, 셰프님 잘 부탁드려요.
2: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러게요. 아, 또 이렇게 젊은 셰프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맛있는 네. 음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셰프님이 알려주신 이 깻잎 순 볶음 다들 한 번쯤 먹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소한 맛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깻잎순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들었어요.
2: 요즘 나오는 해채소 중에 네. 깻잎순은 고소하고 향긋해서 네. 귀찮아도 꼭 챙겨 먹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깻잎순과 볶을 때는 식용유하고 들기름 네. 그리고 양념에서는 들기름, 식용유, 어간장, 네. 다진파, 다진 마늘 그리고 마무리로 들깨가루하고 통깨가 필요합니다.
1: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네. 이 깻잎의 향과 들깨가루가 고소할 것 같은데요. 네. 깻잎의 향이 가득 담겨있는 반찬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깻잎순 볶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거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깻잎순?
2: 깻잎순은 우선 깨끗하게 세척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질긴 줄기 부분이나 네. 이렇게 더러운 잎 부분을 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1: 깻잎순은 깻잎하고 달리 조금 더 부드러운 거죠? 아직 액이.
2: 네, 연한 잎인데 예? 깻잎순만의 네. 향긋하고 고소한 그 향이 있어서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맞아요. 사실 고기 먹을 때 깻잎 많이 싸먹는데 네. 저희 엄마는 이 깻잎순으로 반찬을 몇 번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향이 좋더라고요.
2: 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깻잎순 반찬을 많이 즐겨 먹었는데요.
1: 예?
2: 제가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씹을수록 또 고소하고 네. 담백한 맛도 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많이 알죠?
2: 네. 예.
1: 자, 이렇게.
2: 이렇게 하면 손질을 다 하고요. 깻잎순은 예. 보통 한 15초 정도에 예.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1: 가볼까요?
2: 네. 그대로 한 250g 정도 되는 예. 깻잎순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15초 정도 데치시면 양이 네. 그만큼 이렇게,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은 예. 확 줄어들거든요.
1: 물론 깻잎순은 그냥 먹어도 부들부들하고 맛있지만 네. 15초 정도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2: 좀 더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이유도 있고요.
1: 예?
2: 우리가 질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리고 줄기가 약간 딱딱한 것도 있잖아요.
2: 네.
1: 15초 정도 데치고 나면
2: 그 억센 부분이 줄기가 예?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1: 오. 지금 깻잎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2: 네.
1: 15초 됐고요. 네.
2: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깻잎순을 너무 오래 데치시면
1: 네.
2: 그 깻잎 향도 없어지고 또 식감이 너무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1: 맞아요.
2: 이렇게 바로 얼음물에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잔열기에 네. 바로 찬물에 세척하시는 것보다 얼음물에 금방 바로 이렇게 열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1: 깻잎 향 너무 좋고 색감도 아직 유지했고 많이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드나요?
2: 아니요, 이 상태에서 네. 바로 열기만 식혀주시고
1: 네.
2: 물기를 가

0: 몇 개 짜주시면 되는데요.
1: 네. 그래서. 근데 물기 짤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0: 네. 너무 예. 많이 물기를 제거해 주셔도 네. 질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살짝. 이렇게
1: 살짝.
0: 네, 면보에 제거를 해 주시거나 이렇게. 네. 이렇게
1: 저희도 면보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용해서
0: 네, 너무,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1: 너무 진이기지 말고.
0: 네네. 그 안에도 우리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자, 아까보다 양이 많이 네, 줄었어요.
0: 많이 줄었죠. 여기서.
1: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펼쳐 놓으면 얇게 네. 될 것 같아서.
0: 그리고 여기에 네.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1: 바로요.
0: 어간장 네.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1: 어간장 진짜 오랜만인데.
0: 네.
1: 자, 어간장과 일반 간장의 차이점 뭘까요?
0: 어간장은 일반 액젓. 스스로 만든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유의 감칠맛도 있고 네? 약간의 비린맛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풍미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본연의 색깔이 어간장은 약하기 때문에
1: 예.
0: 나물 무침을 할 때 색깔이 잘 이쁘게 잘 날 수 예? 있습니다.
1: 색 낼 때도 좋을
0: 네.
1: 것 같네요.
0: 그다음에 들기름,
1: 예.
0: 그다음에 다진 파,
1: 예.
0: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매실청.
1: 네.
0: 네.
1: 요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조물조물 묻혀볼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깻잎순을 네.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1: 네. 네,
0: 조물조물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1: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물도 잘 묻혀먹고, 네. 막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0: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지금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었거든요.
1: 네.
0: 근데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1: 네.
0: 이렇게 씹히는 맛을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면. 저도 그래요. 조금 부드럽게 먹고 싶어요.
0: 그러면 마늘즙이나 다진 그 파를
1: 네.
0: 즙을 내셔가지고 향신즙을 넣어주시면은, 씹는 감도 좀 더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늘이 넣는 게 좋아요.
1: 취향에 따라.
0: 네네.
1: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깻잎순이 이렇게 많이 뭉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펼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툭툭 털어주시면 돼요.
1: 털면서. 네.
0: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1: 예.
0: 볶는 과정이 있는데요.
1: 자, 이제 한번 볶아 볼까요?
0: 네. 깻잎순을 볶을 때
1: 예.
0: 처음부터 센 불은 하지 마시고요.
1: 네.
0: 약불에서 천천히.
1: 약불에서.
0: 네, 볶으실 거군요. 이제 들기름.
1: 네.
0: 그 다음에 식용유.
1: 네.
0: 뭐 1대1로 넣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는
1: 네.
0: 한 두 배 정도 식용유를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1: 네. 1대2.
0: 네.
1: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볶는 이유는 뭔가요?
0: 간이 배었기 때문에
1: 네.
0: 좀 더 볶으면서 좀 물러지게끔 하는 부드럽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거기서 왜냐면 볶으면서 여기에 있는 깻잎순에 있는 수분도 나오고
1: 예?
0: 마지막에 또 물을 넣어 주기 때문에 잘 간이 배어지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1: 맞아요. 네. 우리가 뭐 고기나 쌈싸 먹을 때
0: 네.
1: 이 깻잎에 약간 그 씹히는 감이 좋아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물로 했을 때는
0: 네.
1: 너무 식감이 너무 딱딱할 수 뭐야 이게
0: 질겨 억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 맞아요.
0: 약간 기름을 넣고 살살 수분해서 볶아 주는
1: 네.
0: 거예요.
1: 부드럽게.
0: 네. 그래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1: 맛있는 양념까지
0: 네. 그래서 처음에는
1: 예.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네.
0: 센 불에 아니고
1: 네.
0: 약불에
1: 약불에
0: 그러면은 이 깻잎순에 있는 물이
1: 네.
0: 점점 나오면서
1: 네.
0: 잘 양념이 배이거든요.
1: 이 어간장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0: 네.
1: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 대단한 양념이 들어간 것처럼.
0: 요즘에는 어간장이 시판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여기서 이렇게 볶으시다가
1: 예.
0: 중간 과정에 한 물 두 큰술이나
1: 네.
0: 이렇게 세 큰술 정도 이렇게 조금씩 부어주시면서
1: 네.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0: 네.
1: 셰프님도 평소에 깻잎 자주 드셨어요?
0: 깻잎순 좋아합니다. 딱
1: 예.
0: 지금 이 시기가 해채소 중에 정말 향긋하고 맛있는 깻잎순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아주 즐겨 먹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1: 맞아요.
0: 네.
1: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체험비
0: 네.
1: 나오신 거 보니까
0: 네.
1: 이 셰프님은 이 와인 안주로 나물을 드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0: 정말 좋아요. 화이트 와인에 나물 요리는
1: 예.
0: 예, 끝내준다.
1: 정말 이 나물 요리 이렇게 많이 먹는 젊은 청년들 많지 않은데 정말 예 요즘은 이제 건강 생각해서 젊은
0: 네.
1: 청년들도 이제 이런 건강한 나물들 많이
0: 네.
1: 먹잖아요.
0: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집반찬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0: 이렇게 요즘에 제품이 많지만은 나물은 거의 맛을 직접 해 먹는 맛은 이렇게 흉내를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손맛은.
0: 네, 그래서 나물 같은 경우에 네. 한번 간편하니까 네. 꼭 따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어렵지도 네. 않으니까. 네. 자, 지금 이제 불을 조금 올려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되나요?
0: 이렇게 어느 정도 줄기 억샘 줄기를 예. 하나 해가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냥 휘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예. 볶아주시면 됩니다.
1: 휘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만.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끄시고요. 예. 여기 이제 들깨가루하고 예. 넣어보겠습니다.
1: 아, 불을 끄고. 네. 자, 불을 끄고 들깨가루랑
0: 그다음에 통깨는. 예. 통깨는 마지막에.
1: 마지막에
0: 뿌려주십니다.
1: 자, 향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완성도시 한번 준비해 볼게요.
0: 네. 그래서 소복하게 예. 점점 이렇게 물기가 나온 거는.
1: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깻잎순처럼 안 보이고 다른 나물처럼 보이실 거예요.
0: 네, 아마 그렇게 예. 보이실 거예요.
1: 근데 저처럼 이 깻잎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굳이 이렇게 고기 먹을 때 아니고서야 깻잎을 네. 먹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깻잎순으로 맛있는 이렇게 볶음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너무 좋죠. 혹시 밥 반찬에 예. 뭐 딸 필요 없이 뜨거운 예. 밤에 살짝 올리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깨가루를 넣었지만은 네? 통들깨를 넣어주셔도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아. 네, 통들깨를 살짝 넣어주셔도 좋아요.
1: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풋풋한 게 네. 향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깻잎순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깻잎순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순은 억센 부분, 불순물을 제거하고 끓는 소금물에 15초 정도 데쳐주세요. 얼음물에 깻잎순을 넣어 식히고 물기를 짜내줍니다. 데친 깻잎순에 어간장, 들기름,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매실청을 넣어 무쳐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들기름, 식용유를 두르고 양념한 깻잎순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들깨가루,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순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요즘 오이만큼 자주 보는 재료가 이 가지잖아요. 이 가지 어묵 볶음의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먼저 가지 네. 한 개 준비해 주시고요. 네. 판 어묵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각 어묵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가지를 잘라서 네. 절일 소금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1: 절여주고요. 좀 네. 많이 나오니까.
0: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맛간장 만들 재료를 살펴보시면 예. 양조간장, 예. 그다음에 통후추, 그다음에 흑설탕, 예. 그다음에 조청, 그다음에 채소물 필요합니다.
1: 이렇게 맛간장은 네. 오늘 특별히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했고 또 부재료들은 뭐가 있죠?
0: 이제 부재료는 대파 한 네. 이 정도 한 대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홍고추 1/2개, 네. 청고추 1/2개, 네. 그리고 통마늘 한 3쪽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리고 들어가는 양념 재료들은 뭐가 있는지
0: 고춧가루, 네. 들기름, 네. 식용유. 그다음에 맛간장, 올리고당, 통깨를 준비했습니다.
1: 간단하네요. 네. 근데 이건 뭔가요?
0: 이건 채소물입니다.
1: 채소물까지. 네. 자, 어떤 맛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가지가 더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볼까요?
0: 자, 우선 가지를 네.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껍질이 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색이 네. 바래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밝은 부분을 띄고 있죠. 예. 그래서 껍질을 한 번씩 이렇게 벗겨주시고 네. 꼭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근데 지금 셰프님도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로 가지를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요리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0: 저는 정말 가지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1: 야, 진짜 네. 어머님들한테 이쁨 많이 받겠다. 가지까지 좋아하고 가지가지 하시네. 정말 솔직히 저는 가지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몸에는 좋지만
0: 가지를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지만 가지를 튀겨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네, 가지는 정말 어떤 재료에 들어가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정말 맛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또 가지를 또 맛있게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0: 가지는 큰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8등분 이렇게 해주시고 작은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4등분 해서 먹기 좋게 한 5cm 정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0: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1,000일염
1: 예.
0: 네, 한 큰술 정도 이렇게 절여주실 거거든요.
2: 지금 가지가 가격이 좋을 때죠.
0: 뭐 값이 엄청 쌀 때는 예. 한 봉지에 뭐 1,000원에서 2,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네.
0: 거기서도 아주 서민 재료 중에 좋은 값싼 재료죠.
2: 맞아요. 경제적인.
0: 네.
2: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0: 여기서 15분에서 20분을 절여 두실 거거든요.
1: 네.
0: 네.
2: 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절여둔 가지가 여기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2: 자, 이렇게 15분 두니까
0: 네.
2: 물기가 싹 빠지면서 약간 쫄깃쫄깃해졌어요.
0: 네. 여기 가지가 거의 전체 함량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삼투압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식감이 더 쫄깃쫄깃해져서
1: 네.
0: 이 특유의 가지 어묵볶음이 나옵니다.
2: 자, 이렇게 가지를 이제 저희가 물기를 조금 빼고
0: 네.
2: 절인 상태에서 그냥 둘게요, 지금은.
0: 네.
2: 자, 그럼 이제 어묵을 한번 손질해 볼까요?
0: 자, 어묵은 예. 한 어묵 한 50g이나 100g 정도 준비하시고요.
1: 예. 어묵 정말 맛있겠어요.
0: 네.
1: 어린이집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 크기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1: 네. 네,
0: 끝에는 살짝 제가 치고.
2: 사실 가지만 들어갔으면
0: 네.
2: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0: 네네.
2: 어묵까지 들어가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하고 네.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 두겠습니다.
1: 네.
2: 자, 이렇게 어묵까지 준비를 했고 이러면 이제 주 재료들은 손질이
0: 끝났습니다.
2: 된 것 같아요.
0: 그리고 맛간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맛간장.
0: 네.
2: 자, 일단 끓이면서 제가 맛간장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여쭤볼게요.
0: 네.
2: 자, 갈까요?
0: 네. 이렇게.
2: 아니, 아까는 어간장을 또 쓰시더니
0: 네.
2: 오늘은 또 맛간장을 지금은
0: 네.
2: 하신다고 해요.
0: 왜냐면 가지나 이제 어묵은
1: 예.
0: 평범하지만은
1: 예.
0: 이 양념을 맛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1: 예.
0: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 오.
0: 그래서 제가 오늘
1: 예.
0: 맛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자, 맛간장 이거 뭐죠 이거는?
0: 이 양조간장 일반 간장이죠. 그래서 넣으시고
2: 양조간장 넣으시고
0: 네 그다음에 조청
1: 예.
0: 조청도
2: 만약에 조청 없으면 뭐 넣으면 돼요?
0: 그냥 올리고당이나 꿀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네.
2: 조청 넣고 근데 셰프님
0: 네.
2: 그냥 간장하고 맛간장의 차이는 뭐예요?
0: 맛간장은
1: 네.
0: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가 들어가서 한번 끓여놓은 한 스푼 끓여놓은 걸 이제 맛간장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집에서는 여러 가지 양념을 하기 좀 불편하실 때
1: 네.
0: 맛간장으로 버무리시거나 뭐 맛을 낼 때
1: 네.
0: 간편하게 내기 위한 손쉽게 끓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2: 맛을 쉽게 낼 수 있겠네요.
0: 네,
2: 그렇죠?
0: 맞습니다. 흑설탕 제가 넣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 청주.
2: 청주 좀 넣고 이렇게 맛간장 만들어두면 요리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0: 더 수월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통후추.
1: 네.
0: 통후추 넣으시고 한 스푼 끓이도록 할게요.
1: 네.
2: 대표님,
0: 네.
2: 근데 아까 이 채소물 저희가 만들어뒀는데
0: 네.
2: 이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0: 채소물은 같이 한번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2: 아, 맛간장 할 때?
0: 네.
2: 그럼 더욱더 맛이 좋아지겠네요.
0: 네, 일단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채소물은 여러 가지 집에 있으신 뭐 양파나
1: 네.
0: 뭐 사과, 그다음에 북어머리나 다시마 뭐 여러 가지 육수를 낼 수 있는 육수를
1: 네.
0: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넣어주시면은 맛있는 맛간장이 나옵니다.
2: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0: 한 여기서 한 소금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1: 예.
0: 이렇게 반이 졸여지시면요.
1: 예.
0: 이제 불을 끄시고요. 뭐 밀폐 용기나 유리병에 담으셔가지고
1: 예.
0: 냉장고에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1: 예.
0: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2: 이 맛간장의 향이 너무 좋아요.
0: 네.
2: 굉장히 또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장은 또 두고 맛간장은
0: 네.
2: 다른 재료들로 이제 우리 또 시작해 볼까요?
0: 가지는 한번 제가 절여뒀잖아요.
1: 네.
0: 절여둔 거를 이제 소금물이
1: 네.
0: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찬물에 네, 헹궈준다는 식으로
1: 네.
0: 가볍게
2: 헹궈보겠습니다. 자.
0: 그래서 그대로 체에 받치시거나
1: 네. 면보에
0: 네. 그래서 제가 면보에 한번
1: 네.
0: 제가 뭐 체에 받치셔도 되고 이런 면보자기에다가 가볍게 툭툭툭툭 쳐주시면 되거든요.
2: 네. 셰프님 사실 저는 이제
0: 네.
2: 항상 음식을 먹을 때 그
0: 네.
2: 주재료의
0: 네.
2: 영양 성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0: 네.
2: 이 가지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0: 가지는
1: 네.
0: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1: 오.
0: 이제 노화 방지나 콜레스테롤
1: 예?

0: 그 낮추는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건강 재료로
1: 예.
0: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물기를 썼는데 물기도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0: 네.
1: 자, 그렇지만 물기를 좀 없애준 후에
0: 네.
1: 요리를 진행해 볼게요. 굉장히 꼬들꼬들해 보여요.
0: 네.
1: 쫄깃쫄깃.
0: 그래서 꼭 지금 가지는 많이 나오는 시기긴 한데
1: 네.
0: 말린 가지로도 한번 이렇게 불리셔가지고
1: 네.
0: 가지 어묵볶음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1: 자, 네. 자 이제 재료들이 완벽히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볶아볼까요?
0: 네. 그다음에 들기름, 네.
1: 들기름.
0: 같이 넣겠습니다.
1: 네.
0: 넣고
1: 네.
0: 마늘, 편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대파 썰어놨던 것도 같이
1: 넣어주시고. 네. 오, 이 파마늘 기름 나와서
0: 네.
1: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예.
0: 넣으시다가 네. 향이 어느 정도 나면요,
1: 네.
0: 타지 않게 주의하시고 가지.
1: 가지를. 또 이렇게 먹으면. 가지도
0: 네.
1: 그냥 쑥쑥 들어올 것 같아요. 비주얼이
0: 아주 좋죠.
1: 네.
0: 그래서 어묵도 같이.
1: 근데 이렇게 가지가
0: 네.
1: 코팅이 된 거 보니까
0: 윤기가 예. 잘 나죠.
1: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0: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어묵은
1: 예.
0: 오래 볶으시면 노릇노릇한 게 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식감이 쫄깃쫄깃해지니까
1: 네.
0: 약간 어묵이 노릇노릇스름하게
1: 네.
0: 구워주시면 됩니다.
1: 어묵이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하게
0: 네.
1: 색이 날 때까지.
0: 왜냐면 저기 어머니들 반찬 하실 때도 어묵이 약간
1: 네.
0: 허연 색을 띠는 것보다
1: 네.
0: 약간 노릇노릇한 어묵 볶음이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살짝.
1: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여기 보이죠?
0: 네.
1: 저기 색깔이
0: 네.
1: 지금. 여기 중간중간.
0: 네네.
1: 여기 보이시죠?
0: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1: 예. 이것도 달라요, 느낌이.
0: 볶아주시면.
1: 자, 근데요, 셰프님. 이 고춧가루랑 네. 다른 재료들을 언제 집어넣는 거예요?
0: 마지막에 이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맛간장.
1: 예.
0: 그다음에 고춧가루 살짝.
1: 예. 고춧가루 살짝.
0: 네. 그다음에 올리고당.
1: 올리고당.
0: 네.
1: 이렇게 해서 자 양념 재료들이 많지 않아요.
0: 네.
1: 오! 올리고당이 들어가서 그런지 윤기가 더
0: 네,
1: 흐르는 것 같아요. 이야.
0: 이렇게 넣으시고요.
1: 예.
0: 마지막으로
1: 멋있어요.
0: 청원고추 어슷하게 썰었잖아요.
1: 예?
0: 이렇게 넣어주시고.
1: 야 정말 뚝딱 만들었네요. 오, 네, 색깔도 하시고, 맛있게 났어요. 네,
0: 딱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1: 예?
0: 이제 마무리로 통깨.
1: 마지막에. 자, 그럼 다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그래서
1: 예.
0: 지금 가지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없으니까 밑에 어묵을
1: 예.
0: 살짝 먼저 깔겠습니다.
1: 아니 어묵도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먹던
0: 네.
1: 이 어묵 반찬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0: 네.
1: 이 가지랑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0: 약간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1: 네.
0: 너무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궁합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반찬으로 활용하시면은
1: 예?
0: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물기도 많이 없고 지금
0: 네.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리고 이 편을 썬 마늘도 그렇고
0: 네.
1: 청운 고추도 그렇고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0: 가지 좋아하시나요?
1: 아, 이제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0: 아. 다행입니다.
1: 아, 왜냐면 흐물흐물한 가지 반찬만 먹었는데
0: 네.
1: 이건 쫄깃쫄깃할 것 같아서
0: 네. 그래서 절여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꼭 오늘 소금에 절여보시고 꼭 반찬을 해드시는 편이신가요?
1: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우비에 나오는 반찬들을 간단간단해서
0: 네네.
1: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주로 한식을 좋아하시나요?
1: 한식 많이 좋아합니다.
0: 네.
1: 그래서 덕분에 셰프님 덕분에 가지도 좋아하게 됐어요. 예.
0: 이렇게 해서
1: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0: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너무 나쁘지만 가지 어묵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가지 어묵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가지에 천일염을 넣어 15분 정도 절여줍니다. 그런 다음 어묵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양조간장, 조청, 흑설탕, 청주, 통후추, 채소 밑국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 맛간장을 만들어줍니다. 절인 가지는 찬물에 헹군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

0: 들기름, 편썬 마늘, 채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가지, 어묵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맛간장, 고춧가루, 올리고당을 넣어 볶다가 어슷선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가지 어묵 볶음이 완성됩니다. 김영준 셰프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환상조합 반찬 대잔치. 요즘 떠오르는 꿀조합. 감태와 명란으로 만드는 밥도둑 반찬. 한화패와 주먹밥으로 무한 변신 가능한 활용 만점 감태 명란 무침부터 밥상에 없으면 서운한 콩나물 무침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보자. 시원하고 아삭하고 새콤하고 맛있는 건 다 하는 오이 콩나물 무침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미의 비타민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1: 이 감태가 최근에 인기 절정, 핫한 재료인데요. 이 김보다 더 고급스럽다는 감태 요리. 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2: 감태에 명란을 더하면 네. 밥도둑 반찬이 됩니다. 오. 그래서 명란은 제가 저염 명란을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주, 소금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명란. 네,
2: 양념으로는 네. 참기름, 다진 마늘, 네. 쪽파, 네. 그리고 레몬, 감태가 필요합니다.
1: 오, 감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네.
2: 레몬은 네.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없으시면 집에 있는 유자청으로 약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1: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고 옆에 두부도 있어요.
2: 네, 두부는 제가 이렇게 명란 무침 밥 반찬이지만은 예? 까나페 형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1: 한 입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네.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태나 명란 모두 바다가 고향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입안 가득 바다 향이 쫙 풍기는 아주 맛있는 음식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2: 네. 명란은 이렇게 네. 보통 두 쪽은 이제 80g에서 100g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청주를 살짝 네.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1: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 네. 있으니
2: 청주가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뭐 소주 예,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왜냐하면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네. 이제 우리가 굴이나 조개류를 씻을 때 네. 바다 염도를 맞춰줘야 식감 짠맛이. 자체가 살아있고. 네. 맛을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예, 방지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나요?
2: 네, 살짝 이렇게 세척해 주시고요.
1: 예.
2: 그래서 살짝 가볍게 네. 건져서 예. 한번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받쳐볼게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2: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예. 한 1.5cm 정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자, 이 명란젓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이 명란젓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네.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명란은 저는 사놓고 네. 냉장고에 네. 이렇게 그냥 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2: 그래서 집에서 두고 계시는 이 명란젓을 가지고 예. 이렇게 밥 반찬이나 이렇게 술안주용으로 예. 이렇게 드셔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냥 딱 오늘 먹고 말 정도의 양만 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강희 씨 말대로 예. 많이 두고두고 이렇게 보관하시는 것보다 예. 소량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1: 만약에 구매를 많이 했다면 냉동 네. 보관도 괜찮은가요?
2: 네, 밀폐 용기나 이제 저염이다 보니까 예. 유통기한이 되게
1: 짧아요.
2: 짧아질 수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용기나 이제 비닐팩에 담으셔가지고 예? 소분을 하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으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드실 때마다 예. 네, 드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저희가 손질해봤고 그 다음은 네. 뭘 하면 될까요?
2: 이제 이렇게 마른 감태를 제가 예.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1: 자, 사실 이렇게 감태가 나왔는데 네. 이 김보다는 사실 고급 재료잖아요.
2: 좀 더 비싸죠.
1: 그렇죠. 네. 근데 김보다 약간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가요? 좀 고급스러운가요?
2: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고 향긋한 게 있고요. 김은 고소한 맛이 있죠. 구운 그 구수한 맛이 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감태에는 어떤 영양분이 좀 들어있는지
2: 감태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병 예방이나 해조류에는 잘 없는데 예. 오메가3가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 해 드시면은 예. 아주 영양적으로나 맛이나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영양이나 맛이나 좋을 것 같다. 네. 제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칼슘도 또 들어있다고.
0: 네, 칼슘이 예. 우유의 한 6배 정도 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른 감태를 예. 위생봉투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네. 가볍게 이렇게 부서주시면 돼요. 아,
1: 이렇게 부서서. 네네. 만약에 감태는 없고 집에 김이 있다 하면 김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나요?
0: 네, 구운 김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제 파래 김이나 네? 곱창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곱창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 근데 확실히 진짜 감태가 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예.
0: 이렇게 부서주신 다음에 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1: 자, 이렇게 양이 많지도 않은데 네. 향이 대단해요.
0: 그다음에 이제 예. 명란젓을 손질된 명란젓에 네.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근데 사실은 네. 저도 이렇게 명란하고 감태 자체가 저에게는 이렇게 쉬운 재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리하는 내내 이게 어떻게 요리가 되나 근데 네. 궁금해요. 왜냐면 재료도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0: 네, 간편하지만은 예? 아주 명란젓에는 예. 기본적으로 맛이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1: 맞아요.
0: 약간 그 밑간을 해주면 네. 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버무릴 수 있는 네, 네. 젓가락하고 참기름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1: 자, 이미 저염 명란에 명란젓에 간이 돼 있으니까 네. 더 이상 많은 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진 마늘 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한 0.2cm 정도로 썰어놓은 예. 이제 쪽파를 이렇게 넣으시고 가볍게 네, 예. 부서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버무신 다음에
1: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놨기 때문에
0: 네, 네.
1: 사실은 이제 저염 명란젓이 아니고 네. 그냥 명란젓이었다면 이렇게 못 먹어요, 이 크기로.
0: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짜기 때문에 예? 세척을 좀 많이 해주시거나
1: 그때는?
0: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염을 예. 제가 추천드립니다.
1: 예.
0: 네. 그리고 껍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알만 이렇게 긁으셔가지고
1: 예, 맞아요.
0: 네,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1: 그럼 만약에 그냥 일반 명란젓을 갖고 계신 분은 같이 먹으면 좀 좋을 만한 재료 뭐가 있을까요?
0: 같이 염도를 더 배출해 줄 수 있는 네? 무나
1: 예?
0: 무순 있죠.
1: 맞아요.
0: 무순이나 오이채를 같이 곁들여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1: 자, 일반 명란젓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네. 한번 요리해 드셔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살짝 무쳤어요.
0: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예. 우리 레몬 제스트,
1: 예?
0: 레몬 껍질을 강판에
1: 네. 한번 해볼게요. 레몬이 있으신 분들은 쓰시고 네. 없으시면 유자청.
0: 그리고 이렇게 주의하실 점이 네. 하얀 부분이 나올 때까지 긁으시지 마시고 살짝.
1: 그냥 껍질만 사용하는 거네요.
0: 네, 그러면은 이 명란젓의 그 비릿한 맛을 확 잡아주고
1: 예.
0: 개운한 맛이 나오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살짝 버무려주시고요. 만약에 저 레몬이 없으시면 예. 유자청, 방금 얘기했던 유자청을 살짝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태, 부숴놓았던 감태를 예. 넣어서
1: 감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장 보실 때 이렇게 감태 구매하셔가지고
0: 네.
1: 많은 양 말고 적당 양 구매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볍게 무칠게요.
1: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화요일 오늘
0: 네.
1: 첫 요리로 저희가 감태 명란 무침을 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사실 재료도 많지 않고 뭔가 우리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이라
0: 네.
1: 새로운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색깔도 푸릇푸릇한 게 일단 향이 좋네요.
0: 네. 그래서 좀 기호에 따라서
1: 예?
0: 곱창김 넣으시면은
1: 네.
0: 좀 더 잘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감태는
1: 네.
0: 이렇게 잘 이렇게 무치실 때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1: 잘 끊어서.
0: 네네.
1: 근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명란젓 들어갔기 때문에, 명란 들어갔기 때문에
0: 네네.
1: 비릿한 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오늘 그렇다, 비릿한 네. 향 없어요.
0: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1: 예.
0: 제가 이렇게 레몬 껍질을 활용해가지고
1: 맞아요.
0: 네, 비릿맛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한번 두부에다가
1: 네.
0: 이용을 하겠습니다.
1: 셰프님은 언제, 어떨 때 이 감태 명란 무침을 드시는 거예요?
0: 이제 뭐 화이트 와인이나
1: 네.
0: 이제 청주
1: 예?
0: 같이 드실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1: 술안주로도
0: 네, 고급스러운 안주가 되죠.
1: 예.
0: 그래서 살짝 이렇게.
1: 홈파티 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건강까지 네. 생각한.
0: 두부가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잘 맞아요, 궁합이.
1: 부모님한테 해주시면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0: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그 말이 있어요? 안 해보신 거예요?
0: 아니요.
1: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면
0: 네.
1: 그러니까
0: 아버지가
1: 본인도 집에서 많이 안 하시죠?
0: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혼자 해먹습니다.
1: 혼자 해드...

0: 어, 이거 되게 카나페 같아요, 카나페. 그쵸?
1: 네, 두부 카나페처럼. 오.
0: 그게 일단 짜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어, 어떻게 저렇게 명란에서 통으로 먹을 수 있어 하는데 오늘이 저염입니다, 저염.
1: 네, 맞습니다. 예.
0: 어,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올라오니까 아주 푸짐하고 네.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1: 마지막에 뭐 통깨나 깨 같은 거 예. 깨소금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좀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게끔 네. 좀 부셔서 좀 넣을게요. 아,
0: 진짜 분위기 있네요.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게. 네,
1: 그러면 이렇게 밥도둑 반찬이 예. 완성이 됩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강태 명란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강태 명란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염 명란젓에 청주, 소금을 넣어 섞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저염 명란젓은 한입 크기로 썬 뒤 비닐봉지에 감태를 넣어 부숴줍니다. 그런 다음 저염 명란젓에 참기름, 다진 마늘, 송송 썬 쪽파를 넣어 무쳐주세요. 강판에 레몬 껍질을 갈아 넣어 무친 뒤 감태를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구운 두부를 담은 뒤 감태 명란무침을 올리고 통깨를 뿌리면 감태 명란무침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이 봄철이 뭐니 뭐니 해도 이 아삭한 요리가 입맛에 돋우는데요. 이 오이콩나물 무침 재료를 살펴볼까요?
1: 네, 먼저 콩나물 준비하시고요. 네. 콩나물을 데칠 때 소금, 청주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부재료로 이제 가시오이, 네, 초록빛이 나는 가시오이를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 네. 그다음에 쪽파. 네. 네, 소금. 네. 소금은 이제 오이를 세척할 때 쓸 거고요. 네. 이제 양념으로 살펴보시면 네. 어, 고운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다진 파,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네. 그다음에 깨소금, 그다음에 어, 참기름이 있으시면 어, 됩니다.
0: 어, 굉장히 고소하게 마무리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럼 먹음직스러운 우리 무침 요리 바로 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그럼 먼저 뭘 해볼까요?
1: 어, 먼저 물을 끓고 있는데요. 네. 콩나물을 데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 뭐 뚜껑을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0: 맞아요. 비린내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네. 어, 이렇게 끓었을 때 예. 넣어주시는 게 콩나물의 그 특유의 아삭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침 요리를 하실 때는 데쳐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0: 어, 데쳐서 네. 물이 끓고 있을 때. 네.
1: 그래서 자. 약간의 예. 비린 맛을 제거해줄 수 있는 소금하고 청주를 살짝 넣겠습니다.
0: 아, 진짜 콩나물 나올 때마다 이 비린내, 이 비릿한 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1: 네. 자, 네. 그래서 물을 예. 넣고 있을 때.
0: 자, 근데요, 이제 비릿한 향을 또 날리기 위해서는 왜 네. 끓을 때 찬물을 같이 막 넣으란 이야기 있잖아요.
1: 네네.
0: 지금 바로 넣으면 되나요?
1: 그냥 이렇게, 어, 찬물부터 넣으시면은, 예. 어, 식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0: 아,
1: 그래서
0: 식감이.
1: 데쳐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0: 아, 네. 그럼 데친 후에, 데친 후에는 찬물에 들어가면 돼요?
1: 네, 바로 식혀주시는 게, 어, 잔열을, 열기를 네. 빼주시는 게 아삭함을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0: 오. 몇 분 정도 익힐까요?
1: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0: 3분에서 4분 정도?
1: 네네.
0: 그럼 우리 콩나물이 익혀지는 동안 네. 우리 한번 오일 한번 썰어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아... 우선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네. 어, 가시오이는 이제 소금으로 네. 세척을 해서 어, 하시고요. 네. 이거는 나중에 채 썰고 네. 절일 소금이거든요. 아~ 그래서 한 오이는 5cm나 6cm, 콩나물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한 6cm 정도.
0: 네. 네. 셰프님, 무침 요리에 네네. 오이가 빠지면 섭섭해요.
1: 어,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네. 오이나 콩나물 가지고 무침 요리를 해 드실 때는 어, 이제 겨자채나 이제 겨자 요리를 많이 쓰시는데 네. 그만큼 이제 비빔면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맞아요. 밥반찬으로도 좋고 네.
0: 곁들여 먹기도 네, 좋고.
1: 곁들여 먹기도 좋고.
0: 네. 자,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제 채를 썰기 위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자, 안에 씨는 빼주시고, 이제 날이 더워지다 보면, 네. 이렇게 시원한 무침들을 많이 찾게 돼요. 네. 쿨한 음식들.
1: 네.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침 무침이 땡겼는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콩나물과 네. 오이로 이렇게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약간 뭐,

0: 가시 오이를 꼭 쓰셔도 좋지만은 네. 백오이나 이제 다다기 오이를 넣으셔도 네. 네, 같이 좋습니다.
1: 오이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네. 없고요.
0: 그래서 네. 6cm 정도 써시고
1: 오이 향 너무 좋네요.
0: 네, 좋습니다. 소금을 네. 살짝 이렇게 절여 두겠습니다.
1: 살짝 네.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
0: 조물조물 네.
1: 묻혀주시고 한 몇 분 정도 둘까요?
0: 한 이렇게 물기가 약간 생기면은요 예. 이렇게 바로 세척해서 건져 두겠습니다.
1: 자, 저희 오이 썰어먹고요. 지금 네. 콩나물이 잘 데쳐진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콩나물이 네. 바로 열기를 빼줄 예. 얼음물에다가 담궈 두겠습니다.
1: 네. 굉장히 아삭아삭할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보통 콩나물은 예. 종류가 많잖아요. 예. 멋찜에 들어가는 콩나물, 예. 그다음에 무침용이 있는데 굳이 상관없이 이렇게 식감을 잘 살려주시기만 하면 네. 어떤 콩나물이든 괜찮거든요. 네. 네.
1: 그래서 자, 이렇게 찬물에 그냥 두나요?
0: 그래서 체에 받쳐야 됩니다.
1: 체에 받쳐요. 네. 자, 체에 받쳐볼게요.
0: 모든 이제 채소는 네. 이렇게 한번 데치시는 과정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잔열을 빼기 위해서 네. 얼음물에 담그는데요. 네. 오래 담그시면은 본연의 채소의 맛이 물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잔열만 식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아주 탱글탱글하네요. 네. 저렴하게 구매해서 아주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콩나물입니다. 네.
0: 를 네. 톡톡톡 짜주시거나 네. 지그시 살짝 눌러주시고요. 네. 아니면 면포로 예. 한번 제거를 할게요.
1: 자,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물기가 없어야 돼요. 네. 그렇죠?
0: 맞습니다.
1: 물을 이렇게 철철 흐르고 하면은 이게 좀 뭔가 무침은 느낌 좀 덜한 것 같아요. 여기 힘껐잖아요.
0: 살짝.
1: 살짝.
0: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주듯이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1: 지그시. 네. 네. 자, 이렇게 해봤고, 네. 자, 저희가 오이를 이렇게 좀 절여놓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절여두니까 이렇게 물기가 빠졌고요. 네,
0: 오이를 같이 이렇게 넣겠습니다. 예.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예.
1: 양념 바로 하나요, 여기 위에?
0: 저거 썰고 할게요.
1: 그럴까요? 네. 자, 그럼 네. 쪽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 쪽파는 한 대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네.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1: 송송송. 네. 셰프님 보면 이렇게 나물 무침, 나물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이제 밥 반찬에 네. 이제 부담 없이 즐겨 먹기에는 예? 저는 이제 채소 요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 개인적으로. 그래서
1: 어렸을 때도 좋아하셨어요?
0: 네, 저는 거의 다 채소 좋아했어요.
1: 그러니까 식습관을 이렇게 잘 들여야 돼. 응?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채소 좋아하고 네. 나물 좋아하면 아무래도 몸이 좋으니까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포만감이 예. 이렇게 부담 없이
1: 속이 편하게 네, 네.
0: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청홍고추는 예. 그냥 그대로 예. 송송 썰게요.
1: 송송 썰어서
0: 왜냐면 색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예. 초록색이 들어가줘야 먹음직스럽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오막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이 양념만 넣고 무치면 되는데 어떻게 네. 양념은 볼에 바로 하나요? 아니면
0: 볼에 바로 하겠습니다.
1: 바로
0: 네. 미리 절여놓은 거에 네. 조금 한번 가볍게 예. 묻혀주시고요.
1: 가볍게 묻혀주시고 네.
0: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소금.
1: 예. 약간의 소금. 네.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0: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0: 다음에 다진 파. 네. 그리고 고춧가루.
1: 고춧가루.
0: 고춧가루는 예.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요. 예. 조금씩 색깔을 봐가면서 좀 좋아하시는 걸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춧가루 좀 넣으시고 네. 좀 약간 매운 걸 안 좋아하시면 굵은 고춧가루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청고추
2: 네, 넣어줄까요? 네. 아, 셰프님, 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바로 무쳐먹는 경우에는 양념에 네. 바로 무쳐도 좋지만, 만약에 이제 오래 두고 먹을 거면, 그래서 기간을 좀 두고 먹을 거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콩나물을 제가 아까 방금 데친 거를 예. 따로 보관을 하시고요. 예. 양념장은 겨자 소스나 아니면은 이 양념장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0: 따로 보관해서 바로바로 그
1: 드레싱처럼 먹을 때 이렇게 무쳐 먹는 게 좋다.
0: 마지막으로 참기름은 항상 마지막에 향을 둘러주시고 그다음에 통깨를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오염직스럽게 완성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1: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먹던 그 오이 콩나물 무침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0: 그래서 보통 이제 콩나물 무침이나 오이 무침은 밥 반찬에서 항상 들어가는 반찬이잖아요.
1: 간이 조금 센.
0: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채를 썰었지만은 뭐 오이를 사각사각하게 이렇게 깍둑 썰기로 쓰셔도 되고 모양은 상관없어요.
1: 향이 강하지 않고 약간 샐러드의 느낌인 것 같아요. 샐러드보다 조금 더 간이 좀 진한.
0: 그래서 제가 식초를 안 넣었기 때문에 물기가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1: 향이 너무 좋네요. 다른 반찬 없이 그냥 이 오이 콩나물 무침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콩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 콩나물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 청주, 콩나물을 넣어 3분 정도 데쳐주세요. 오이는 큼직하게 썬 뒤 돌려 깎아 채 썰고 소금을 넣어 절여줍니다. 얼음물에 콩나물을 넣어 식히고 체에 받쳐 물기를 짜낸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콩나물에 오이를 넣어줍니다.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콩나물, 오이를 무친 뒤 소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무쳐줍니다. 여기에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를 넣어 무치고 참기름, 통깨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이 콩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메인 메뉴 없이도 한 끼 뚝딱할 수 있는 만능 반찬 레시피. 나도 모르게 3인분을 먹어버릴 매력 만점 볶음 요리. 아삭아삭 숙주의 식감을 제대로 살린 숙주 삼겹볶음부터 굽기만 하면 5분 만에 끝난다. 초스피드로 만드는 밑반찬. 눈으로 맛보고 귀로 즐기는 이색반찬. 마늘종 명란구이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 기염둥이 광이고요.
3: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숙주 삼겹볶음은 워낙 많이 잡혔던 음식인데요. 이 고기의 고소한 맛도 좋지만 이 숙주의 아삭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1: 자, 그래서 오늘의 재료 한번 볼게요.
3: 냉동 삼겹살을 제가 준비했고요.
1: 네.
3: 그 다음에 이제 숙주나물.
1: 네.
3: 그리고 색감을 낼 수 있는 채소들 있잖아요. 파프리카, 준비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건고추.
1: 네.
3: 그 다음에 통마늘. 대파, 청홍고추를 준비했습니다.
1: 이렇게 재료들을 받고 들어가는 양념재료 한번 볼게요.
3: 들어가는 양념장으로 보면 굴소스,
1: 굴소스,
3: 소금,
1: 네,
3: 약간의 후춧가루,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파기름, 참기름,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재료가 간단해서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김영준 셰프님의 손맛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3: 자, 먼저 숙주나물을 이렇게 세척을 가볍게 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는 이렇게 뭐 제거를 해 주셔도 되고 굳이 무방하시면 세척만 잘해 주시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 자, 이렇게 조금 상한 부분만 저희가 뜯어내고
3: 그리고 이제 냉동 삼겹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1: 네.
3: 제가 어느 정도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두께가 있는 냉동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이거 살짝 꺼내서 실온에서 해동하는 게 좋은가요?
3: 네, 맞습니다. 해동을 하실 때 상온보다는 냉장에서 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1: 냉장 해동.
3: 급하시면 약간 그 봉지에서 유수 해동, 물에서 흐르시면 되고.
1: 자, 이제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3: 통마늘을 이제 편으로 세 쪽 정도. 그리고 이 냉동 삼겹 숙주 볶음은 보통 이제 안주로 많이 나오는 메뉴잖아요.
1: 맞아요.
3: 그래서 냉동 삼겹 대신에 뭐 차돌

0: 빠기로 많이 쓰셔도 되고
1: 예?
0: 그 우산겹 있잖아요.
1: 네.
0: 우산겹이 비교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1: 예.
0: 우산겹을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1: 오, 맞아요. 사실은 이 숙주 삼겹볶음
0: 네.
1: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0: 네.
1: 저도 이거 먹으면서 숙주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고기랑
0: 네네.
1: 잘 어울리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숙주의 아삭한 식감도 좋고 해서 집에 있는 고기가 있다면 잘 어울리는 고기들이 있다면 그냥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0: 그냥
1: 같아요.
0: 그냥 그대로 쓰셔도 예. 돼요. 네. 그다음에 청운고추도 마찬가지로
1: 네.
0: 이거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1: 멋있게
0: 네.
1: 저희가 며칠 동안 쭉 사용했던 재료들이에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다 넣으실게요.
1: 셰프님의 요리를 보면은 간단간단하지만 뭔가 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요리들을 보면 재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 오늘 또 파프리카가 들어가요.
0: 네, 파프리카는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1: 네.
0: 반쪽을 잘라서
1: 네.
0: 씨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1: 씨를 좀 제거하고
0: 네.
1: 이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네. 들어있는 어떤 좋은 성분들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가요?
0: 비타민C가 네. 많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이렇게 반찬 먹으면서 영양소도 챙겨가고
0: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지금 파프리카를 이렇게 색감을
1: 네.
0: 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1: 네.
0: 집에 양파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양파나 이제 양배추 같은 거
1: 오.
0: 같이 넣으시면은 괜찮아요. 집에 있는 채소를 가지고
1: 네.
0: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 파프리카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썰어가지고
0: 네.
1: 요거 이제 뭔가 출출할 때 이렇게 먹어요.
0: 맞습니다. 예. 저기 해가지고 뭐 마요네즈도 찍어 드시고
1: 맞아요.
0: 네, 가볍게 드시게 좋죠.
1: 스틱처럼 해서
0: 네.
1: 확실히 수분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0: 네, 이렇게 하면
1: 예.
0: 부재료 손질은 다 끝났어요.
1: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네. 재료 손질 끝났습니다.
0: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1: 예.
0: 제가 베트남 건고추를 준비했는데
1: 이거 좋아해요 저.
0: 네, 건고추 이거 말고 또 비슷한
1: 예.
0: 고추가 있는데 이탈리안의 페페론치노가 있는데
1: 더 말라있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거는 상태를 보시고
1: 예.
0: 약간 수분기가 있다고 싶으시면
1: 예.
0: 마른 팬에다가 한번 볶으신 다음에
1: 예.
0: 네 부숴주시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보관 상태에 따라서 좀 상태를 보시고
1: 네.
0: 이렇게 한번 부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네.
1: 자, 오늘은 물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0: 네.
1: 바로 한번 부셔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매운맛이 좀 더 칼칼하게
0: 네,
1: 들어가는
0: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깔끔하게.
0: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저는 오늘 이제 파기름을 이용해서 맛을 낼 건데요.
1: 네.
0: 고추기름을 이용해서 매운맛을 좀 내주셔도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 베트남 건고추라고 했나요?
0: 네.
1: 이건 좀 구비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 이제 어떤 과정이 있나요?
0: 자, 이제 팬에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기름을 이렇게 따로 나오는
0: 시판용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1: 예?
0: 굳이 예전에처럼 뭐 파를 일부러 막 내셔가지고
1: 예.
0: 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활용하시니까
1: 그러게요.
0: 네, 여기서 통마늘하고
1: 예?
0: 채썬 파
1: 예.
0: 이렇게 넣을게요.
1: 자, 이제 한번 뭐 할까요?
0: 네, 살짝 향을 이렇게 내주시고
1: 네. 확실히 삼겹살 들어갈 때는 파기름과
0: 네.
1: 마늘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정말 궁합이 잘 맞죠?
1: 예.
0: 여기서 이제 삼겹살을, 냉동 삼겹살을 그대로 넣을게요. 네, 여기 넣으실 때는
1: 예.
0: 불을 항상 팬을 달구신 다음에 넣어주셔야
1: 예.
0: 노릇노릇하게 구울 수 있어요. 물기 없이.

0: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만약에 대패 삼겹살이면 예? 대패 삼겹살이나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1: 금세 익어요.
0: 네, 예. 익어버리는데
1: 오늘은 씹는 식감 좀 더 주기 네네. 위해서
0: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살짝 우리 후춧가루를 먼저 한번 뿌려볼까요? 여기?
1: 후춧가루요. 네.

0: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두껍다 보니까 네. 소금, 후추는 미리 제가
1: 밑간으로
0: 네, 밑간을 하겠습니다. 예.
1: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양념으로만 이렇게 간을 하는 것보다는 네. 중간중간 밑간을 해야 이 맛이 탄탄하게 배더라고요.
0: 네. 지금 가정마다 이제 화력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숙련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센 불에서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네. 네, 센 불에서 이렇게 구워 주시는 게 좋아요.
1: 센 불에서 해야 물기가 좀 덜 나온다. 네.

0: 어차피 숯줄을 볶으면 또 저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최대한 여기서 물을 안 나오게끔 좋습니다. 자,
1: 저희 제일 센 불에서 하고 있고요. 네. 자, 숯줄마다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센 불에서 해주시면 네. 좋다고 합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익혀지나요?
0: 여기서는 거의 다 익혀주셔야 돼요. 왜냐면 숙주는 금방 양념이 다 저 익어버리기 때문에.
1: 예. 예. 맞아.
0: 자, 예, 잔열로 익혀.
1: 아삭한 식감을 네. 유지해야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0: 왜냐면 이게 딱 익었을 때 숙주가 예. 식감이 먹었을 때 물렁물렁하면 기분은 안 좋잖아요.
1: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숙주를 먹는 이유는 이 콩나물보다도 아삭한 식감이 네. 배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숙주가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죠?
0: 그냥 바로 없어지 약간 숨이 죽어버리면 거의 한 뭐 3분의 1 정도 줄여준다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요.
1: 네. 노릇노릇해졌어요.
0: 네, 이제 숙주를 한번 넣어볼게요.
1: 이럴 때?
0: 숙주는

0: 자, 있던 채소들을 다 넣습니다.
1: 이제 건고추. 예. 처음에는 이제 탈 수 있으니까요. 예. 소금 간을 이렇게 넣으시고. 오! 굴소스 한번 넣어주실래요?
0: 네, 굴소스. 네. 자, 요 상태로 위쪽에.
1: 네, 네. 자,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예. 가볍게.
0: 굴소스들은 확실히 감칠맛이 다르더라고요. 네. 풍미가.
1: 네. 그래서 간장을 넣게 되면 물기가 많이 생기니까요. 예. 굴소스를 넣어주시고요.
0: 근데요, 오늘 숙주를 저희가 데치지 않고 생으로 넣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1: 숙주의 그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냥 바로 저기 데치지 않고. 예. 볶아서 잔열로 익혀버리는 게 더 이렇게 식감이 좋습니다.
0: 네. 오, 진짜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요.
1: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예. 이렇게 잔열로 익혀주신 다음에. 야. 참기름을 살짝 여기. 자. 넣어볼까요?
0: 네. 자.
1: 네. 네. 마지막에 향을 내주시고.
0: 때는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1: 네, 네. 저, 네, 담고요.
0: 오!
1: 그래서?
0: 예! 자, 옮겨 담아볼까요? 네. 오! 셰프님. 네. 아, 저는 항상 삼겹살 먹을 때. 네. 물론 삼겹살을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도 있지만. 네, 네. 참기름 소금 해서. 네, 네. 저는 고추장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네. 쌈싸 먹을 때도. 그러다 보면. 그날따라 이렇게 물이 많이 땡겨요. 네. 왜냐면 짜게 먹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너무 염도도 낮고.
1: 담백하죠. 더.
0: 그렇죠, 그렇죠.
1: 담백하니까.
0: 네. 이런 식으로 삼겹살을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아삭한 숙주와 함께 하니까.
1: 질리지 않게 뭐, 만약에. 네. 제가 우삼겹이나 이렇게 차돌박이를 했지만은. 예? 저렴하게 뭐, 집에 베이컨 있으시잖아요. 오. 베이컨으로 넣으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네. 좋아요.
0: 약간 먹기가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삼겹살을 먹어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것 같아서.
1: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네, 통깨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0: 이야. 이거는 밤에 뭔가 먹고 싶을 때 출출할 때 먹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네. 식사로도 좋고.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숙주 삼겹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숙주 삼겹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숙주는 누런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마늘은 편 썰고, 대파는 반 갈라 속대를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씨 제거한 청양고추, 홍고추도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는 꼭지, 씨를 제거한 뒤 채 썰고, 베트남 고추는 부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 대파, 마늘을 넣어 볶다가 삼겹살을 넣어 구워주세요. 여기에 후춧가루, 소금을 뿌려줍니다. 숙주,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청양고추, 홍고추, 베트남 고추,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숙주 삼겹볶음을 담은 뒤 통깨를 뿌리면 숙주 삼겹볶음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이 마늘종이 맛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완수 반찬 같은데요. 이 마늘종 명량구이.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 자, 파기름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네. 옆에는 보니까 네. 에그 스크럼블이에요?
0: 네, 스크럼블 에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활용을 하실 때 예. 덮밥이나 곁들여 드실 때 저번에는 두부로 이제 같이 까나페를 했잖아요. 예. 그런 시간 오늘 계란으로 단백질을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1: 예. 자, 오늘의 요리는 누구나 무난하게 아주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0: 먼저 그러면 마늘총부터 네.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1: 셰프님, 네. 최근에 제가 체육비에서도 마늘총 갖고 요리를 했었는데 네. 이 마늘총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마늘총만의 이 특유의 매콤함이 있잖아요. 네. 식감도 좋고.
0: 맞습니다. 그래, 마늘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연하잖아요. 예? 지금 딱 먹기에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1: 또 연할 네. 때구나, 네. 지금이.
0: 딱 3등분을. 예. 왜냐면 마늘총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이제 6월 말쯤에 예. 나오긴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연한 게 나오거든요.
1: 그러게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마늘이랑 마늘총을 고기 먹을 때 같이 싸 먹어요.
0: 되게 좋아요. 예. 네. 근데 매운 거를 잘 드시나 봐요.
1: 그럼요. 사실. 매콤한 거 좋아하고 이 마늘총의 매력을 좀 뒤늦게 알았거든요.
0: 이게 지방에서는 다 이렇게 찍어 드시거든요. 회나 이렇게 할 때 찍어 드시는데.
1: 예. 자, 그다음에 오늘도 어김없이
0: 통마늘을.
1: 아, 그렇죠.
0: 네. 통마늘을 이거는 이제 편으로
1: 편
0: 네, 이렇게 썰어 주십니다.
1: 통마늘 편 썰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통마늘까지 네. 준비를 했고요. 자,
0: 그다음 기억 나시나요?
1: 이거 알죠? 네. 이거 약간 이 뭐라 해야 돼? 염도를 조금 빼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네. 이 청주 살짝 담궈주는 거예요. 살짝 헹궈주는 거죠.
0: 네.
1: 이 염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맞나요?
0: 맛이 빠지지 않게.
1: 아, 맛
0: 청주는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청주를 살짝 넣어주시고.
1: 아니, 그렇게 본인이 맞추실 거면 이렇게.
0: 아니요. 제가 좋았어요. 네. 네.
1: 아, 헷갈려가지고.
0: 네. 그래서 약간 예. 소금을 해서, 이렇게. 얘도 한번 채에다가 예. 제가 이렇게 받쳐놓을게요.
1: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저염 명란젓을 한번 썼거든요. 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준비하셨나봐요.
0: 네, 아주 밥반찬으로 좋으니까.
1: 맞아요. 요 그때 지난번에 사둔 게 있어가지고, 저희.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1.5cm 정도 예. 네, 잘라주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요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네. 저염 명란젓이 아닌 그냥 일반 명란젓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0: 한번 이렇게 물에, 네. 저 청주하고 소금물에 씻으신 다음에요.
1: 예.
0: 똑같이 한번, 네, 넣으시면 돼요. 자,
1: 그때도 왜 무생채랑 또 같이 먹으면
0: 무채나 예. 무순이나 오이채 예. 같이 예.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 오늘은 마늘종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같이 상관이 없어요.
1: 오늘은 또 안 어울리네요.
0: 네.
1: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손질을 해봤고 네. 그럼 이 다음 뭔가요?
0: 자, 이제는 한번 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바로요?
0: 네.
1: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 볶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0: 마늘종부터 이제 넣을 건데요.
1: 예?
0: 파기름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자, 파기름. 네. 저희가 이제 또 쉽게 시중에서 구입한 파기름부터 네. 해볼게요.
0: 파기름 먼저 두를게요.
1: 파기름 두르고
0: 네.
1: 그다음에 마늘종 가죠?
0: 네. 예. 마늘종 먼저 넣어주시고
1: 아무래도 단단하기 때문에 네. 명란보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네,
0: 그다음에 편마늘도 같이 네. 넣어서 볶을게요.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네. 마늘종의 마늘. 예.
0: 여기 저는 안 넣었지만은 네. 건새우 같은 것도 살짝 넣으셔도 아주 좋아요.
1: 반찬. 예. 네. 우리 감독님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늘종을 많이 드셔야 돼요.
0: 네.
1: 진짜 마늘과는 또 다른 맛이에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같은 매콤함이었는데 네. 매운 맛인데도 조금 이 식감도 다르고.
0: 네. 여기서 마늘종이 네. 연하긴 하지만은 먼저 양념을 넣을게요. 맛간장.
1: 저희가 만들어줬던 네, 맛간장.
0: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맛술.
1: 맛술.
0: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나 이제 물엿 넣어주시고요.
1: 네. 확실히 윤기가 좋아지겠죠.
0: 네.
1: 근데요, 오늘 이 마늘종 명란구이에 들어가는 마늘종은 네, 어느 네. 정도로 익혀주나요?
0: 약간의 식감이 예. 완전 물러지지 않게
1: 그쵸?
0: 한 60% 정도 넣어주시고요.
1: 예?
0: 여기 명란젓을 그대로 부서지지 않게 약불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0: 그다음에 참기름을 네. 마지막에
1: 티브님, 네. 이제 명란젓이 들어간 후에는 네. 어느 정도 익혀줘야 되나요?
0: 부서지지 않게끔 네? 명란젓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하얗게 변하면 그때 넣어주시면 돼요.
1: 근데 셰프님, 명란젓은 네. 완전히 안에까지 익힐 필요 없지 않나요?
0: 살짝만 익으시면 되고요. 예. 완전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끔만 예?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1: 부서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저분해지니까. 자, 지금 명란이 익는 소리가 톡톡씩 들려요. 네. 너무 좋은데요?
0: 와. 이 명란이 이렇게 톡톡톡 나오면서 예. 묻혀지거든요, 마늘통이.
1: 명란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명란들이 네. 마늘통에 엉겨 붙으면서 네. 이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고기도 좋고.
1: 마늘통 식감도 좋은데 명란이 씹히는 식감도.
0: 그래서 혹시 더 여기에 염도가 예. 좀 높은 편이면 네. 그 기호에 따라서 참기름을 좀 더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네.
1: 참기름 네. 가감하시고 네. 우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0: 네. 먼저 메인 접시 지금 담아보고
1: 예. 볼게요.
0: 그래서 마늘종 같은 거를 먼저
1: 예. 마늘종 색감이 살아있고 식감도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독오독한 네. 식감. 이야 명란을 또 이렇게 먹어보네요.
0: 네. 하고
1: 예.
0: 네, 편마늘도 살짝 옆에 두시고요. 그래서 혹시 뭐 견과류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셔도 네. 좋아요. 넣고 그래서 약간의 칠고추 같은 거, 예. 같은 거 살짝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예. 밥도둑 반찬이 예. 완성됩니다.
1: 그리고 우리가 아까 네. 밥이랑 덮밥처럼 또 먹는다고 했잖아요.
0: 네, 그냥 간편하게 네. 딱 냉장고에 꺼내셔가지고 네. 마늘종 이렇게 하고 명란 볶음을 주신 다음에
1: 어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한 끼 뚝딱인데요.
0: 네, 이렇게 해서.
1: 지금 이렇게 명란이 뭉쳐있지만 요거를 사사사 풀어먹으면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제가 예. 저 스크램블 에그를 살짝 이렇게 옆에 담아둘게요.
1: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뭔가 밖에 나와서 먹는 그런 음식 같아요. 네.
0: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예. 또 마요네즈 있잖아요. 예? 마요네즈 살짝만 이렇게 넣으시면 같이 먹기에도 좋고요.
1: 예. 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늘종 명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마늘종 명란구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종은 한입 크기로 썬 뒤 마늘은 편 썰어주세요. 저염 명란젓에 청주, 소금을 넣어 섞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저염 명란젓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파기름, 마늘종, 마늘을 넣어 볶다가 맛간장, 맛술, 물엿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저염 명란젓,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릇에 마늘종 명란구이를 담은 뒤 채 썬 홍고추, 통깨를 뿌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밥이 담긴 그릇에 마늘종 명란구이, 스크램블드 에그를 담은 뒤 채 썬 홍고추, 통깨를 뿌려주면 마늘종 명란덮밥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 만점 마늘종 명란구이가 완성됩니다. 매일 식탁에 올려도 질리지 않는 필수 반찬 레시피. 다른 밑반찬 없어도 이 반찬 하나면 밥 한 그릇 거뜬하다. 기분 좋은 매운맛에 담백한 고기맛까지 최강 조합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부터 365일 질리지 않는 사계절 내내 먹는 밑반찬. 달콤 짭조름한 양념 맛에 자주 손이 가는 감자 땅콩 조림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이고요.
3: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요즘 맛있는 반찬 하나면 불쾌지수가 확 사라지고요. 행복

0: 지수가 놀라가는데요. 네. 엔돌핀 높여줄 쇠고기 꽈리고추 볶음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우선 이제 꽈리고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제 다진 소고기입니다. 다진 소고기하고 이제 네. 파기름. 예. 다진 잣가루. 그다음에 소금, 네. 후춧가루 살짝 있었고요.
0: 자, 셰프님 근데 네. 오늘 다짐육을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1: 비교적으로 일반 소고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예? 간편해서 오. 아주 밥반찬으로 활용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0: 조리가 좀 편할 네.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양념을 보니까 양념 재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된장이 들어있어요.
1: 네, 이거는 이제 미소 된장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장국을 끓일 때처럼 네. 백된장이거든요.
0: 아, 백된장 네. 들어봤어요.
1: 네, 된장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진 마늘, 청주, 네. 황설탕, 그다음에 참기름 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0: 식욕이 떨어지는 요즘 네. 이 반찬으로 맛을 올려보면 어떨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꽈리고추부터 한번 손질해 볼까요?
1: 네. 우선 꽈리고추는 네. 제가 손질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구분을 했는데요. 예. 먼저 꽈리고추는 살펴보시면은 예. 끝이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된 거는 예. 약간 비교적 맵지 않고요. 네.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예. 좀 매운 속한 편이거든요.
0: 자, 뾰족한 게 맵고 둥글스름한 게 좀 맵지 않은 편이다.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꽈리고추는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떤 건 맵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매운 느낌도 덜한 게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예. 육질이 약간 단단한 것들이 예. 비교적 매운 편이고요. 예. 껍질이 얇은 편일수록 매운맛이 떨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장조림할 때는 예. 꼭 이렇게 구멍을 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필요 없이 저희는 그냥 끝에만 살짝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딱 제거해 주시면 돼요.
0: 끝에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네. 끝을 제거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1: 이제 양념이 예. 잘 배이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 반으로
1: 네, 반으로 이렇게 뚝뚝 잘라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0: 자, 꽈리고추의 매력이 오늘 또 빠져볼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1: 네. 미소 백된장 있잖아요. 예. 백된장.
0: 이거 언제 봤냐면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네. 왜 쌈장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고기 나왔을 때.
1: 자, 여기 백된장 넣으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물 넣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약간의 청주. 네. 청주 없으시면 소주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흑설탕. 네. 참기름은 마지막에 예. 넣을게요. 그다음에
0: 사실 이제 빨간 양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볶음 양념을.
1: 네네.
0: 근데 이렇게 된장이 들어가서 좀 더 구수한 맛이 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좀 비교적으로 백된장은 담백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 일반 재래식 된장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좀 비교적 높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백된장을 넣으시면 담백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한번 볶으러 가볼까요?
1: 네. 이제 팬이 달궈지면 파기름. 네. 항상 올리고. 팬을 먼저 달궈주시고 네. 기름. 그 다음에 이제 볶을 채소를 넣어주시거나 다짐육을 먼저 넣겠습니다.
0: 그래서
1: 만약에 여기에 향신채 있잖아요. 제가 네. 다진 마늘을 방금 백된장 그 소스에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놨지만은 네. 편마늘이나 좀 좋아하시는 향신채 네. 같은 거 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0: 냉장고에 다진육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네. 이 다진육은 어떤 요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1: 뭐 요즘에는 뭐 찌개에도 넣으시는 분들이 찌개. 있고 예. 아니면 예, 거의 이제 햄버거 패티처럼 함박 스테이크에 많이 들어가시지만은
0: 볶음밥 할 때
1: 맞습니다. 밥 반찬으로 예. 이렇게 활용해 드셔도 예. 아주 저렴하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0: 만약에 돼지고기 다진육이 있으면 사용해도 되나요?
1: 돼지고기는 잡내를 제거해 주시는 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뭐 마늘이라든가 향신즙 같은 거 예. 재워 두신 다음에 양념을 미리 재워 두신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0: 예. 지금 다진 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익혀지나요?
1: 네, 예, 약간 소기름이 막 나오거든요. 예. 나와졌을 때
0: 붉은기가 좀 사라질 정도로.
1: 네, 네.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나죠?
0: 맞아요. 이 소고기의 고소한 향이 너무 좋네요. 네.
1: 항상 소고기하고는

0: 까리고추하고는 항상 궁합이 따라가잖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볶으시는 것도 네. 아주 좋아요. 장조림에는 항상 따라가듯이.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0: 까리고추 넣으시고, 우리 양념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오, 진짜 네. 향이 좋은데요, 선생님? 네,
0: 양념장을. 네. 자,
1: 흔들어서 넣어주세요.
0: 네.
1: 안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요, 셰프님. 네. 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전혀 안 약합니다. 그래서 밑간은 고기에 제가 간을 했고 예? 백된장에 있는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1: 까리고추가 들어간 후에는 어느 정도 볶아주면 되나요?
0: 까리고추가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까리고추는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0: 약간 좋아하시는 선호도에 따라서 예? 익힘 정도를 드시고요. 혹시 어린아이나 이제 연세 있으신 예? 어르신 분들은 약간 더 예. 푹 익혀주시면은 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요.
1: 진짜 금세 만들었어요.
0: 네.
1: 이제 지금 물기가 살짝 있는데 이거 다 이 물기 날리나요?
0: 네, 이렇게 날려주시는 센 불에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 마지막에 네.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는 참기름하고요.
1: 네?
0: 다진 잡가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참기름 넣어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버무려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잣가루 한 반은 넣어주시고 네. 반은 제가 고명으로 넣겠습니다.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구수한 향이 나요.
0: 네, 담백하고요.
1: 예.
0: 까리고추의 그 개운한 맛이 있기 때문에 잘
1: 어울려요. 아니 먹었을 때 편안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자극적이지 않고.
0: 또 차갑게 드셔도 아주 맛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뜨거울 때. 또 맛있지만은 예. 차가울 때 더 맛있습니다.
1: 셰프님 밥에 비벼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일단 까리고추가 굉장히 또 색감이 푸릇푸릇해서 먹음직스럽네요. 네. 자 이거는 뜨거울 때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고.
0: 네.
1: 먹음직스러워 네. 보이는데요.
0: 넣으시고요.
1: 네.
0: 마지막에 이제 다진 잣가루.
1: 다진 잣가루를. 네.
0: 아니면 잣가루가 좀 없으시면 네. 집에 견과류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
1: 맞아요. 호두나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0: 네.
1: 아몬드나 땅콩 있어도 올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까리고추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끝부분을 자르고 2등분해주세요. 그런 다음 미소된장, 물, 청주, 다진 마늘, 황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 다진 소고기,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꽈리고추,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다진 잣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을 담은 뒤 남은 다진 잣을 뿌리면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0: 네.
1: 이 만만한 반찬 생각하면 익숙한 감자 요리인데요. 자, 오늘은 고소한 땅콩도 들어가서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감자, 소금.
1: 네.
0: 그다음에 쪽파,
1: 네.
0: 통깨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1: 예.
0: 핵감자가 나오는 시기는 보통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 나오죠.
1: 네, 그다음에, 지금이 딱이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으로 보시면
1: 네.
0: 고추장, 이제 국간장,
1: 네.
0: 진간장, 그다음에 조청,
1: 예.
0: 매실청,
1: 네.
0: 고운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핵감자를 손질해 볼게요.
0: 네, 감자는 껍질을
1: 예.
0: 이렇게 미리
1: 벗겨놨고요.
0: 네, 벗겨주시고요.
1: 이 핵감자의 크기가 너무 귀여워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또 제철이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한 먹기 좋은 크기로
1: 예.
0: 깍둑썰기 한 2cm 정도
1: 예.
0: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1: 깍둑썰기로.
0: 네.
1: 이 감자조림, 이 감자반.

0: 반찬은 제일 만만하기도 하면서 네.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많은 분들이.
1: 맞아요. 그래서 예.
0: 이 핵감자는 포근포근한 게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1: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예. 그냥 약간 감자 조림이잖아요. 예. 보통 간장으로 많이 조림을 하시는데
0: 맞아요.
1: 이거는 이제 고추장으로 조림하시면은
0: 예, 아주 매콤하게
1: 그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감자 그런 조림이기 때문에 예. 좋아요, 이게.
0: 맞아요. 네. 항상 닭볶음탕에 그 감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아실 때가 많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만드는 이 감자 땅콩 조림이 네. 굉장히 또 맛있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예. 깍둑썰기한 이제 감자는 예. 감자 자체 핵감자는 전분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림을 할 때 되게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한번 데치기 전에 네. 이렇게 전분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찬물에 네. 담궈두겠습니다.
0: 자, 시간 얼마 정도 담궈두면 될까요?
1: 전분기가 쭉 깔아앉으면 예? 한 15분 정도면 이렇게 하얗게 밑에 전분이 깔아앉거든요.
0: 15분 정도?
1: 네, 그때 빼주시면
0: 자,
1: 돼요.
0: 그럼 이렇게 15분 정도 둔 네. 자, 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아래 가라앉은 거 보이시죠?
1: 네,
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자, 감자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1: 보통 이제 감자 크기에 따라서 예. 어떻게 써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 보통 이런 크기 정도는 60% 정도 예. 네, 익혀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기 좋게 이게는 생 땅콩이거든요.
0: 맞아요. 오늘 들어가는
1: 네, 이거는 볶은 땅콩이 아니기 예. 때문에 한번 삶을 겁니다.
0: 이것도 한번 자, 두 개 다 그러면 한번
1: 네.
0: 자,
1: 넣을게요.
0: 삶고 데치러 가볼까요? 네. 익히러 가볼까요? 네.
1: 제가 땅콩을 넣겠습니다.
0: 예.
1: 땅콩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0: 예. 이게 넣은 다음에 네. 뚜껑을 닫고 네. 익혀주나요?
1: 뚜껑을 넣어주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바로 익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이제 무방합니다.
0: 한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요?
1: 10분에서 15분 정도.
0: 10분, 15분?
1: 네. 충분히 익습니다.
0: 감자도 60% 정도 익힌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것도 옮겨 담아볼까요?
1: 감자를.
0: 네. 네.
1: 자, 이거 감자에는 약간의 예. 소금물 있죠?
0: 예.
1: 소금물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예. 이 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소금물에서 3분에서 4분 정도 네. 익혀주시면 60% 정도 익는다고요?
1: 네. 완벽하게 익으면 조림을 하면서 예.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 네, 한 약간 설 익을 정도만 예. 네, 익혀주겠습니다.
0: 익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익혀주고 네. 땅콩을 미리 이렇게 익히고 네. 데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1: 땅콩은 네. 생땅콩이기 때문에 예. 졸였을 때 식감이 좀 더 부드러워지라고 한번 예. 이렇게 삶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0: 땅콩이 굉장히
1: 네, 보들보들해서 예,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으로도 해도 이렇게 벗겨질 수 있는 정도.
0: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씹을 때 굉장히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익혀내고 나면 그 왜 땅콩에 그 떫은 맛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1: 네네.
0: 그것도 사라지나요?
1: 맞습니다. 땅콩에도 약간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네. 이렇게 데쳐주시는 게 네. 좋아요. 이렇게
0: 하고. 자, 그리고 감자는 아까 저희가 4분 정도, 4분에서 네. 5분 정도 이렇게 익혀놓고 저희가 불을 꺼놨어요.
1: 네.
0: 자, 이거 담아볼까요?
1: 보슬보슬하게 하면 모양 형태가 유지가 되죠.
0: 그러게요.
1: 완전히 익힐 필요가 없이
0: 부서지도 않고요. 네. 자, 이렇게 감자랑 땅콩을 잘 익혀봤습니다. 네. 자, 이 다음은 양념을 만들어 봐야겠죠.
1: 네,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리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자,
1: 고추장을 먼저.
0: 맨날 네. 이 간장 양념에만 먹었는데 네. 간장 조림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매콤하게 고추장이 네. 들어가요. 고추장이 들어가요.
1: 네. 그리고 조청.
0: 네.
1: 단맛을 추가해줄 조청.
0: 조청 들어가고요.
1: 네. 조청 없으시면 뭐 올리고당 꿀 네.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진간장.
0: 진간장.
1: 그다음에 국간장.
0: 네.
1: 살짝.
0: 네.
1: 염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네. 좋아요.
0: 오늘은 이 고운 고춧가루를 쓰신 이유는 뭐예요?
1: 왜냐면 입자 자체가 예. 작기 때문에 굳이 큰 닭 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섞어서 쓰는 게 좋지만은 예? 이게 조림용을 간편하게 쓸 때는 텁텁한 맛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쓰는 게 좋습니다.
0: 고춧가루를 네. 고춧가루 섞어서 네.
1: 그다음 매실청.
0: 매실청
1: 이렇게 하시고
0: 자 이렇게 조림 양념.
1: 네, 조림 양념장을 예. 미리 잘 만약에 설탕이 들어가면 예. 한번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설탕의 입자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이렇게 보관을 하실 때는 한번 끓여주신 게 좋고요. 저는 네. 이렇게 조청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과정이
0: 자연스럽게 예, 뺄 것 같은데요.
1: 생략을 하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조림 양념까지 준비를 했고.

0: 이제 그럼 한번 또 맛있게 한번 졸여볼까요?
1: 네.
0: 냄비에 좀 열을 올리나요?
1: 네, 열을 좀 달구고요.
0: 예.
1: 네, 식용유.
0: 식용유 두르고.
1: 그다음에 아까 삶은 땅콩.
0: 예.
1: 네, 넣어주시고요.
0: 삶은 땅콩 넣고. 넣어주시고.
1: 살짝만 여기서 예. 어차피 조릴 거기 때문에요.
0: 네.
1: 많이 여기서 익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한번 이렇게 가볍게
0: 네.
1: 볶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니 감자도 우리가
1: 네.
0: 좀 익혔는데
1: 네.
0: 아니 감자가 이렇게 부스러질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1: 모양이 살아있죠.
0: 네. 예, 모양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여기에
0: 네.
1: 조림장을 한번 여기 넣어주실까요?
0: 자 근데 선생님
1: 네.
0: 이제 매운 장을 이제 넣잖아요 조림장을. 네. 타지 않게 어떻게 좀 조심히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약불.
0: 약불.
1: 센 불에서 하게 되면
0: 예.
1: 고추장이 타기 때문에 쉽게
0: 예.
1: 타기 때문에 아니면은 약간의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0: 중간에
1: 네.
0: 보시고. 자, 제가 혹시나 네. 몰라서 물도 준비해 봤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아, 이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어줄 때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감자가 부서지면 예. 모양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0: 네.
1: 살짝만.
0: 저도 이제 간장으로 항상 도려지 감자를 많이 먹었었는데
1: 네.
0: 그때도 맛있었어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빨간 양념,
1: 맞습니다.
0: 매콤한 양념으로. 네. 확실히 굵은 고춧가루보다
1: 네.
0: 고운 고춧가루 하니까
1: 색깔이 잘 나고요.
0: 네, 색깔이 잘 나고 잘 스며드는
1: 네.
0: 것 같아서 더 먹음직스러워요.
1: 네.
0: 셰프님,
1: 네.
0: 어느 정도 졸여주면 될까요, 이제?
1: 감자가 여기서 아까 60% 정도 익혔잖아요.
0: 예?
1: 여기서 다 완전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감자가 살짝 찔러봤을 때 다 쑥 이렇게 쉽게 들어갈 때까지.
0: 예. 약불에서
1: 네. 불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0: 다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1: 네.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0: 네.
1: 물을 하고 이제 간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씩 농도가 이렇게 감자하고
0: 예.
1: 땅콩이 잘 버무려질 수 있게끔 졸여주시면 돼요.
0: 중간중간에 졸여주면서 물을
1: 네,
0: 넣습니다.
1: 네.
0: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1: 네.
0: 항상 왜 이 땅콩이나 콩 같은 건 콩자반으로 많이 먹었는데
1: 네.
0: 이렇게 빨갛게 조림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고소하고
0: 예?
1: 감자의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0: 예.
1: 매콤 달콤이 아주 조화롭게
0: 예.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0: 예?
1: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0: 예.
1: 한번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옮겨볼까요?
1: 네.
0: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 아주 매운 소스에, 매콤한 소스에 감자도 있죠. 그리고 아주 식감이 좋은 땅콩도 있죠.
1: 네.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에 두고 이렇게 먹어도
0: 예.
1: 아주 맛있는 밥반찬이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한 번에 두 가지 반찬을 만든 것 같은 그런
1: 네.
0: 기분이에요. 향도 너무 좋고요. 이 포근포근한 핵감자를 만들어서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1: 제가 일반 이거 고추장을 했지만은
0: 예.
1: 좀 매운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0: 네.
1: 청양 고춧가루나 청양 고추장 요즘에 잘 나오니까
0: 네.
1: 그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0: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쪽파를 썰어놨던 쪽파를 살짝 이렇게 하고요.
0: 네.
1: 통깨, 통깨도 살짝 이렇게
0: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 땅콩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 땅콩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깍둑 썬 뒤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생땅콩을 넣어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소금물에 감자를 넣어 3분에서 4분 정도 삶아주세요. 고추장, 조청, 진간장, 국간장, 고운 고춧가루, 매실청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식용유, 삶은 땅콩, 감자를 넣어 볶다가 조림장을 넣어 조린 뒤 물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땅콩 조림을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뿌리면 감자 땅콩 조림이 완성됩니다. 반찬 걱정, 재료 걱정 끝! 식비가 절약되는 알뜰 레시피.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든든한 장아찌. 부드러운 두부를 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 장아찌부터.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일품 요리 비주얼을 뽐내는 볶음 요리. 영양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건강 만점 청경채 버섯 볶음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비타민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0: 네, 셰프님. 네. 이번 주는 셰프님한테 배웠던 그 반찬들로 냉장고를 꽉 채웠더니 아주 속이 든든해요. 네. 자, 오늘도 셰프님께 배울 두부 장아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1: 자, 장아찌는 보통 채소로 많이 하시는데 예. 두부로 제가 오늘 두부 장아찌를 만들 거거든요.
0: 맞아요.
1: 두부는 부침용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0: 단단한 부침용.
1: 네. 그다음에 파기름. 그다음에 실파, 네. 그다음에 실고추.
0: 네. 자, 근데요, 셰프님. 네. 분명 두부 장아찌를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네. 황태머리가 와 있어요.
1: 맞습니다.
0: 이게 뭔가요?
1: 이 황태머리는 우리 밑국물을 만드는 네. 장아찌 국물에 들어가는 육수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네. 마른 다시마하고 황태머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0: 네, 그리고 이 장아찌에 들어가는 네. 이 절임장은 어떤 게 있나요, 재료가?
1: 이제 간장, 예. 설탕, 식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오,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은 끄떡없는 두부 장아찌.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우선 네. 밑국물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0: 밑국물부터. 네.
1: 그냥 간편하게.
0: 맞아.
1: 네.
0: 자, 어떻게 내면 되나요?
1: 자, 먼저 그냥 일반 물을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뭐 1리터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제 마른 황태머리 넣으시고 다시마.
0: 네.
1: 그래서 밑국물이 한 절반 정도 네. 끓여주면 체에 걸러서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한 10분 정도 네. 우려내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10분 정도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국물이 나오는 동안
1: 이제 두부를 네. 손질을 해서 이제 물기를 빼고 네. 한번. 굽는 과정이 있거든요.
0: 예.
1: 네, 굽는 과정 동안. 네. 이건 보통 예. 이 두부 껍질을 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장아찌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양은 예. 먹기 좋은
0: 깍둑썰기처럼.
1: 네. 해가지고 한 2cm 정도.
0: 아, 아니, 깍둑썰기 아니네.
1: 네. 2cm 정도. 썰겠습니다. 네.
0: 너무 잘게는 안 하시고 네. 사실 장아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1: 네.
0: 다른 뭔가 장아찌 재료로는 두부는 좀 생소한 것 같아서 네. 제가
1: 그래서 채소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네. 두부는 보통 장아찌를 3일 정도 이제 숙성을 시켜서 네. 드시면 밥에 네. 반찬으로 아주 맛이 있거든요.
0: 자, 이렇게 저희가 두부를 좀 썰어봤고요. 네. 지금 밑국물이 잘 우려나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네. 얘는 물기를 한번 네. 빼주셔야 돼요, 두부는. 근데 특히 물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간이 배이질 않아요. 그래서 소금을 이용해서 수분을 네. 빼주시면 삼투압작용을 해서 두부가 단단해지거든요.
0: 오.
1: 그 단단해진 두부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0: 그럼 식감이 좀 더 쫄깃해질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자, 시간은 얼마 정도 되면 되죠, 이렇게?
1: 여기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절으시면 물이 빠지거든요.
0: 예.
1: 그거를 이제 물기를 아예 제거를 예. 해주시면 됩니다.
0: 자, 만약에 지금 네. 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그 나온 물기는 어떻게 좀 제거하면 좋을까요?
1: 이제 그 키친타올에다가
0: 예, 예. 네.
1: 자,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아니면 면 보자기에 예.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0: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바로 하고 있지만 1시간 정도 두면 네, 물기가 좋습니다. 빠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럴 때 키친타올로 이렇게 해서
1: 네.
0: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1: 자, 우선 밑국물 같은 거를 한번 네. 체에 이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밑국물을 체에 한번 걸러볼게요.
1: 네.
0: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1: 네, 이러면 장아찌가 네. 아주 맛있는 기본 밑국물이 되거든요.
0: 밑국물이 아주 진하게 올라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황태머리는 버리지 말고 이럴 때 활용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육수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0: 예, 아주 진하게 밑국물이 올라왔습니다. 절임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1: 네, 맞습니다. 여기 밑국물을 먼저 예. 냄비 쪽으로 옮기셔가지고요.
0: 예.
1: 그대로 넣어주시고 간장
0: 예.
1: 그다음에 식초
0: 네.
1: 그다음에 설탕
0: 네.
1: 넣으시고요.
0: 예,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1: 네, 되게 간단해요.
0: 예.
1: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명으로 쓰시면 되고요. 네. 한솥은

0: 이렇게 네. 끓여주시면 네. 불을 꺼서 이제 두부를 지지신 다음에 네. 그대로 바로 밀폐 용기에 구울 거거든요.
1: 네, 그럼 네. 한 숟가락 끓여볼까요?
0: 네, 끓여두시고 한쪽에는 팬에 네. 불을 달궈주시고 파기름을 네. 이렇게 시판에 많이 나오니까요. 네. 파기름을 꼭 활용을 이렇게 두부에도 구우실 때 넣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1: 근데요, 셰프님, 네. 장아찌를 하는데 네. 왜 한번 이렇게 두부를 굽는 이유가 뭐예요?
0: 두부를 굽는 이유는 네. 이제 두부가 더 단단해지면서 네. 겉이 약간 쫄깃한 식감도 있지만은 네. 장아찌다 보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보관용 오. 용이성 때문에 예. 굽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맞아요. 장아찌는 좀 오래 두고 먹는 게 더 좋으니까. 네. 근데 오늘 만드는 이 두부 장아찌는 그냥 일주일 내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죠?
0: 맞습니다. 예. 일주일 내로. 가급적 빨리 드시고 한 2-3일 내로 예. 냉장고에서 저 맛이 배이면 바로 예. 꺼내서 드셔도 돼요.
1: 장아찌는 원래 이렇게 만들 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 네. 먹을 수 있는.
0: 그래서 찌개 끓이시다가 남은 두부를 가지고 버리시기보다는 예. 이렇게
1: 활용을 하시면
0: 네, 장아찌를 활용하시면 돼요. 꼭 모양이 꼭 네. 사각 모양이 아니어도 되니까 네. 남은 걸로 이제 구워가지고 드셔도 밥에 비벼서 드셔도 되고
1: 네. 그러니까. 이 두부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구워지나요?
0: 약간 겉면이 네. 그러니까 8면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1: 진짜로 일주일 동안 셰프님이 네. 이렇게 알려주신 밥반찬들 정말 냉장고에 이렇게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0: 네, 두고 두고 예. 먹을 수 있으니까
1: 그러게요. 네. 그 마지막 날 이렇게 또 그 입맛 없을 때 땡기는 게 또 장아찌인데 네. 장아찌까지 해주시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또 이렇게 두부 장아찌가 네. 지금은 이렇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우리도 장아찌를 활용하시면 네. 밥반찬으로 네, 아주
1: 좋을 것 같아요. 네. 셰프님, 네. 어떻게 이 두부로 장아찌를 만드실 생각하신 거예요?
0: 아, 이거는 원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예, 예 내림 음식으로, 네, 종가에서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1: 원래 이렇게 두부 요리를 할 때는 그냥 앞뒷면만 이렇게 구워서 먹지만, 네네. 오늘은 이렇게 그 8면을, 네. 구워주나 봐요?
0: 골고루 구워주시는 게 예. 맛도 골고루 배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1: 더 쫄깃할 것 같고요. 네네. 또.
0: 자 이렇게 다림장을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불을 꺼주시면 되고요. 네. 한 소끔 이제 한 김이 날라가면 네. 두부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네. 바로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1: 조금 더 노릇하게 구워볼까요?
0: 네. 자 이렇게 보면 예. 겉면이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됐잖아요.
1: 약간 유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쫄깃쫄깃해 보여요.
0: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이렇게 바삭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야 장아찌 두부 장아찌를 만들었을 때 식감 자체가 쫄깃쫄깃해서
1: 네,
0: 더 맛있는 두부 장아찌가 완성이 됩니다.
1: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두부 장아찌니까
0: 네네.
1: 이렇게 부서지지 않네요 정말.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밑국물을 활용해서 절임탕을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뜨거울 때 바로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0: 장아찌
1: 시키나요?
0: 일반적인 장아찌는 예. 이렇게 달인 간장을 써서 예. 한 소끔 식히면 예. 그대로 부어 주셔야 우리가 장기간 보관할 수 있거든요. 차가운 간장 달인 간장을 넣었을 때는 예. 맛도 잘 안 배이지만은 네.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1: 네.
0: 피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피클과 비슷하다. 네. 자 그럼 옮겨서 한번 네.
0: 밀폐 용기에 담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모양에 맞는 거에다가 네. 딱 넣어주시고
1: 요 정도 크기가 밥반찬으로 굉장히 좋은 정도의
0: 네,
1: 양이에요.
0: 맞습니다.
1: 딱 그냥 너 뭐 한 며칠 정도 먹고 딱 끝낼 수 있는 네. 반찬도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잖아요. 안 먹는다 소리예요.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딱 크기에 딱 들어가죠?
1: 딱 맞췄네요 네. 정말.
0: 예. 그래서
1: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네.
0: 용기에 담아서 쭉 잠길 정도로.
1: 오, 잠길 정도로요?
0: 네, 이렇게 부어주시면.
1: 네.
0: 밀폐 용기 담아서 예. 한 3일 정도 냉장고에 두셨다가 예. 꺼내 드시면 되거든요. 그 꺼낸 3일 정도 숙성된 장아찌가 옆에 있습니다.
1: 3일 정도 냉장고에서.
0: 네.
1: 자, 우와!
0: 보죠? 약간 두부가 색깔이 네. 벌써 이렇게 됐죠?
1: 맛이 잘 됐어요!
0: 네, 그리고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1: 자, 우와! 색깔도 더 진해지면서 네. 두부의 맛이.

0: 잘 된 것 같은데.
1: 그래서 모양을.
0: 예. 맨날 채소로 네. 이렇게 만든 장아찌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두부로 만든 장아찌는 전 처음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이렇게 해서.
0: 예. 너무 짜지도 않을 것 같고.
1: 이거는 이제 장아찌처럼 새콤 약간 단짠 단짠 느낌이어가지고.
2: 아, 단짠 단짠. 네.
1: 아. 느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0: 이 밥이랑 으깨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1: 네. 그리고 고기 대신에 예. 이렇게 두부를 활용해서 드시면 더 좋아요.
0: 건강에도 좋고 네. 맛도 좋고. 너무나 먹음직해 보입니다. 진짜로 두부가 부서지지 않네요, 셰프님. 네.
1: 단단해지죠.
0: 예.
1: 그런데 겉은 이렇게 쫄깃쫄깃한데 네. 드셨을 때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남은 반찬에 있는 거에다가 살짝 해서요. 이렇게.
0: 요것도 살짝 밥에 적셔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1: 맞습니다. 이렇게 넣고. 야. 마지막으로 우리 고명 있잖아요.
0: 네. 네
1: 이거는 이제 제가 실파를 네. 어슷하게 길게 썰었거든요.
0: 예.
1: 네. 길쌤이 얼마.
0: 요거 하나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1: 네.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명으로 실고추 같은 거. 네. 살짝.
0: 너무 분위기 있어요,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0: 네. 네,
1: 완성이 되었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두부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두부 장아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 황태 대가리, 다시마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 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게 썬 뒤 소금을 뿌리고 키친타월에 올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밑국물은 체에 받쳐 건더기를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밑국물, 진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 끓여 절인 물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을 두른 뒤 두부를 올려 구워주세요. 밀폐용기에 두부, 절인 물을 담고 3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 장아찌를 담은 뒤 절인 물을 끼얹고 어슷 썬 실파, 채 썬 홍고추를 올리면 두부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1: 네.
0: 이 볶음 반찬은 휘리릭 볶아서 바로 먹는 매력이 있죠. 청경채 버섯 볶음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청경채를 보시면 네. 300g 제가 준비했고요.
0: 네.
1: 이제 표고버섯 작은 거는 한 8개 정도 하시고
0: 네.
1: 이거는 이제 큰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제가 4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파기름,
0: 네.
1: 청경채 데칠 소금
0: 네.
1: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0: 자, 이번에 양념 재료도 함께 볼까요?
1: 네, 양념 재료로는 굴소스,
0: 네.
1: 이제 맛간장,
0: 네.
1: 그다음에 올리고당,
0: 네.
1: 다진마늘, 그다음에 후춧가루, 참기름, 마지막에 양념을 잡아줄 전분물까지
0: 네.
1: 해서 이제 여기 청경채에 제가 미리 데쳐 놓은 물이거든요.
0: 네.
1: 그럼 이거 아니셔도 그냥 생수나 그냥 채수
0: 네.
1: 활용하시면 됩니다.
0: 자, 네. 청경채에 굴소스까지
1: 네.
0: 뭔가 중식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청경채 버섯 볶음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1: 네. 네, 청경채를 먼저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제가 세척을 한번 다 했는데요.
0: 네.
1: 이제 밑둥은 한번 가볍게 잘라주시고요.
0: 자, 청경채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왜냐하면 식감도 굉장히 좋고 푸릇푸릇하고
1: 맞습니다.
0: 우리가 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예요.
1: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쓰는 채소지만은
0: 네.
1: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0: 맞아요.
1: 이 볶음 채소로 거의 밥 반찬을 많이 해 드시기 때문에
0: 빠지지 않죠.
1: 네, 이거를 또 청경채 볶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제가 반으로
0: 예.
1: 이렇게 갈라서
0: 저는 고기 싸 먹을 때도 청경채랑 같이 싸 먹어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0: 청경채만의 그 아삭거림과 그
1: 네.
0: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1: 네, 식감이 너무 좋죠.
0: 맞아요.
1: 네. 청경채 이거 큰 거는
0: 예.
1: 한 4분의 1등분으로 한 4등분 할게요.
0: 예. 네. 셰프님 자. 덕분에 일주일 동안 아주 건강한 음식들 많이 먹은
1: 네.
0: 것 같아요. 속이 편안한 음식.
1: 집에서 해 드셨나요?
0: 이렇게 물어보실 줄은. 네. 아니, 항상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 끝나고 오늘
1: 네.
0: 최고의 요리 비교 끝나고 이제 가면서
1: 네.
0: 조금씩 먹어보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런지 좀 편안한 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예, 청...

0: 형체를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네. 먼저 네. 채소를 데칠 때는 우리가 그 엽록소라고 하는 네. 채소물이 비타민이 파괴가 되지 않게끔 네.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항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1: 한번 데치는 거예요?
0: 네, 살짝. 왜냐하면 이제 볶음 채소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하게 되면 또 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청경채를 한번 소금물에다가 살짝
1: 어느 정도 데쳐줄까요?
0: 청경채가 약간 한 15초 정도.
1: 15초? 네. 네. 자, 청경채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혹시 15초 동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0: 비타민C도 많고 예? 이제 우리 저 피부에도 좋고요.
1: 아, 그래서 맛도
0: 네.
1: 좋고
0: 네, 맞습니다.
1: 아삭하고 네.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가격도 경제적이고
0: 엽록소도 많고
1: 네, 15초 됐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살짝 데쳐볼게요.
1: 푸릇푸릇한데 예전에 제가 엄마한테 이 청경채 네. 보고 그랬대요. 엄마 이 배추는 왜 이렇게 조그마냐고.
0: 아, 이거 배추가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귀엽게 제가 네.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귀여운 건 잘 안 받아주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찬물에 이렇게 얼음물에 네. 바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0: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기를 네. 식혀주시는 거고 이 잔열이 남아있거든요.
1: 네, 그래서 열혈이.
0: 네, 열혈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담그시는 것보다 네. 차가운 물에
1: 확실하게 담궈서 네. 아삭아삭하게 네. 살리는 게.
0: 체 한번 받칠게요, 또. 네. 여기를. 네,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1: 예. 색감이 너무 예쁘죠? 팍팍한 게. 청경채도 물기를 꼭 짜주고요. 네. 볶음 요리기 때문에 네, 물이 흥건하면 별로예요.
0: 맞습니다. 이 청경채도 네. 제가 오늘 청경채로 푸릇하게 했지만은 네. 우리 알배추, 속배추 있잖아요. 네. 속배추도 이렇게 방법을 똑같이 하시면은 배추 볶음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네.
1: 알배추.
0: 이제 표고버섯을 네. 손질을 해봐야 되는데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세척보다는 이렇게 툭툭 흙만 네. 제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1: 그럼요, 집에 네. 이렇게 뭐 말린 표고 있잖아요. 네. 말린 표고는 어떻게 하나요?
0: 말린 표고는 식감이 네. 더 좋고 향이 진하기 때문에 네. 말린 표고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말린 네. 표고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불려서.
1: 불려서. 네. 왜 이제 명절 때 네. 많은 분들이 명절 선물 뭐 할까? 근데 피치 못하게 또 네. 선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린 표고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는 다 끝났고요.
1: 네. 네. 이렇게 청경채하고 표고버섯 손질했습니다. 네.
0: 그래서 네. 불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1: 네. 자, 어떤 것부터 하나요?
0: 파기름을 두를 겁니다.
1: 파기름. 네. 와, 파기름 확실히 이렇게 하나 구매해 두니까 네.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네요.
0: 활용하기 좋죠. 그래서 뭐 향신채 넣어서 예. 기름을 탈 걱정 없이
1: 맞아, 맞아.
0: 그냥 향미유 같은 걸 넣어주셔도 아주 예. 좋거든요.
1: 근데 편안하게 쓸 수 네. 있으니.
0: 항상 네. 불을 달궈주시고 볶음 요리할 때는 재빨리 볶아야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불을 많이 달궈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파기름을 이렇게 넓게 했습니다.
1: 파기름을 두르고 네.
0: 여기서 파기름 넣으시고 네. 기호에 따라서 뭐 편마늘 같은 거 네.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 같은 거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먼저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자. 어찌됐건 그냥 기름이기보다 네. 파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표고버섯이 파기름을 흡수했을 때 네. 그 풍미가 더 대단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오늘은 고기가 안 들어간 대신에 네. 이 버섯이 고기의 맛도 되잖아요.
0: 고기의 역할을 해주니까요.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1: 집에 표고버섯 말고 다른 버섯 있으면 넣어도 되나요?
0: 뭐 양송이도 괜찮으시고요. 예. 뭐 새송이, 그다음에 뭐 팽이버섯 다 좋아하시는 거 예.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1: 자.
0: 네. 이렇게 넣으시고 네. 네, 청경채 데친 물이나 채소를 넣어주시고
1: 아까 준비해 주셨죠?
0: 네, 다음에 여기에 네. 약간의 후춧가루
1: 예.
0: 넣어주시고요.
1: 후춧가루 넣어주시고
0: 네, 그다음에 맛간장
1: 맛간장
0: 넣어주실래요?
1: 네. 맛간장 우리가
0: 미리 만들어놨었죠?
1: 예, 이번 주에 만들었었죠. 네.
0: 그다음에 굴소스
1: 굴소스 예, 중식의 느낌을 더해주는
0: 네. 맛간장은 네. 비교적 이렇게 색깔이 진해 보이지만은 네. 달기 때문에
1: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0: 네.
1: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0: 다진 마늘을 처음에 볶으셔도 되고요. 예. 또 기호에 따라서 고추기름이나 건고추 있잖아요. 네? 맵게 드시려면 그렇게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1: 오, 진짜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네. 향이 정말 좋은데.
0: 올리고당.
1: 올리고당. 네. 이렇게 들게끔.

0: 넣으시고 예. 이제 불을 여기서 살짝 꺼주시고요. 불을 저기 끄고. 청경채를
1: 지금 불을 끈 상태예요.
0: 네. 다음에
1: 저희가 데쳐낸 청경채를 넣고 자, 지금 저희가 불을 끄고 조리하고 네. 있습니다.
0: 불을 끄고 전분물을 예. 살짝 이렇게 앙금이 갈아져 있는
1: 가라앉아 있으니까
0: 불을 네. 살짝 저으신 다음에
1: 근데 셰프님 네. 이렇게 불을 다 끄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0: 전분물을 넣으실 때는 네. 초보자들이 넣으실 때는 이게 덩어리가 질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섞이더라고요. 네,
0: 단열로 이렇게 상황을 봐가시면서 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비율은 네. 한 전분 한 큰술이면 네. 물을 한 두 큰술 잡으시는 게 네. 비교적 잘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넣으신 다음에요. 예. 전분물.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오.
1: 네. 청경채 다 익혔기 때문에 저희가 네.
0: 그래서 이제 접시에 한번
1: 넣어볼까요? 이야 진짜 중국집 않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0: 그래서 먼저 예. 청경채 모양을
1: 제가 사실 이 네. 청경채를 중식집에서 네. 먹었었기 때문에 네. 제일 처음에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약간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대접받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중국집 가셔야 드시잖아요. 네. 뭐 굳이 비싼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집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예? 송이버섯 많이 나잖아요. 네. 송이버섯도 이렇게 길게 세로로 잘라서 쓰셔도 좋고요. 네. 그건 기호에 따라서.
1: 아니 정말 청경채를 잘 데치셨네. 네. 색감이 푸릇푸릇하게. 이게 너무 물러도 맛이 없거든요.
0: 담을 때 네. 그냥 막 담으셔도 되지만은 그냥 이왕 좀.
1: 와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고기가 없어도.
0: 이렇게 하고 예? 마지막 이제 국물을 좀
1: 끼얹어 주세요. 네. 진짜 맛있겠다. 다진 마늘이 들어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편마늘 이게 좀 씹히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은 편마늘 예.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분위기 있는 청경채 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청경채 버섯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경채는 밑동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청경채를 넣어 15초 정도 데친 뒤 얼음물에 식히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표고버섯은 흙을 털어낸 뒤 슬라이스해주세요. 달군 팬에 파기름을 두른 뒤 표고버섯을 넣어 볶다가 청경채 데친 물, 후춧가루, 맛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 올리고당을 넣어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청경채, 전분물,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청경채 버섯볶음을 담은 뒤 국물을 끼얹으면 청경채 버섯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고소한 우삼겹 부추볶음부터 향긋한 도라지 숯밥까지 맛보장 100% 되는 알짜배기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 English.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7: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8: 아, 다들 한잔하나?
7: 네!
6: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9: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10: 야, 너 뭐하는 거야?
6: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9: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8: 너 이거 몇 개야?
9: 4개?
6: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9: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10: 뭐라고?
6: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0: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1: 선배님!
2: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자, 선거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헌법 114조의 의거에서 만들어지는 독립기관. 투표관리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자금 관리, 그 사무관리까지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짜뉴스 이런 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중앙선관위에 허철훈 사무총장 모시고 이 공정한 투표관리 또 유권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0: 6월 3일까지 이제 어떤 일정들이 이어지죠?
1: 먼저 후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고요. 후자 등록이 끝나면 후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0: 공식 법정 선거운동, 예. 그렇죠.
1: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이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에 가서든지 사전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되고
0: 네.
1: 본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나면 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0: 네. 네. 이번에 누구누구를 뽑게 되는 거죠?
1: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장,
0: 광역단체장,
1: 시도교육감,
0: 교육감,
1: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0: 기초단체장,
1: 강력의원,
0: 의원,
1: 기초의원,
0: 그렇죠.
1: 지역구 비례대표,
0: 맞아요. 예,
1: 그렇습니다.
0: 게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투표도 해야 되고요.
1: 예, 그래서 동시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를 7장을 받게 되고 재보궐선거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한 장을 더 해서 8장을 받게 됩니다.
0: 네. 지난 7월 달 사무총장 되셨고 이번에 이제 첫 선거를 치르시게 되는 건데
1: 예.
0: 지금 중앙선관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 뭐 집중하고 계십니까?
1: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정선거 참관단 확대 운영, 투 개표 부실관리 방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 올바른 선거 정보 적기 네. 제공 되겠습니다.
0: 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가 공정선거 참관단. 원래 있었죠, 이런 게.
1: 예.
0: 근데 이번에 더 확대 운영하신다고요? 예.
1: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21대 대통령 선거 때 공정선거 참관단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0: 네.
1: 저희 선관위가 참관단을 운영을 하면 신뢰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구비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에 참관단 구성, 참관, 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맡겠습니다.
0: 위임하셨고.
1: 네. 그래서 참관단 활동이 끝나고 나서 활동 백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활동 백서에 있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그 선거 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 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전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 인식 개선 효과가 있어서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그 13개 팀을 한 팀과 8명씩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0: 네.
1: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사전투표, 투표 개표에 가는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참관 과정과 참관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정선거 참관단 확대 운영, 두 번째가 투개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1: 예, 예.

0: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하러 가셨던 분들이 투표용지를 받고서 줄을 길게 서는 바람에 건물 밖에까지 줄 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건
1: 그렇습니다.
0: 좀 문제 아닙니까?
1: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그런 투표 부실 관리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관리를 좀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4,4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를 하고, 40만 명이 투개표 관리 인력이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0: 그렇죠.
1: 혹시 진행자님께서는 저희 선관위 직원이 몇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0: 선관위 직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1: 저희 선관위 직원은 3,000명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사전투표소는 3,571개고요. 투표소가 14,286개. 개표소가 257개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소하고 투표소 숫자가 선관위 직원보다 훨씬 많아서
0: 많죠.
1: 투표소에는 저희 선관위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지방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단체 직원을 이제 투개표 사무원으로 이촉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전투표와 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0: 그분들이 한 40만 명 이상 된다는 거죠.
1: 그렇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그 사건 사고는 그 사람이 인적 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래도 가급적 없어야죠.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그 각종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교하게 정비를 하고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서 투개표 부실 관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0: 뭐 사전투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1: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라 함은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관리하는 행위를 이제 말하는데요.
0: 맞습니다.
1: 예를 들면 3.15 부정선거 때 발생한 투표 부정 사례나 개표 부정 사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실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 부주의, 판단 착오로 발생하는
0: 그렇죠.
1: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양자는 전혀 다른
0: 다르죠.
1: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실수,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는
0: 그건 부정선거가 아니죠.
1: 부실 관리 어떤 사례지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선관위에 직접 투표한 실물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실물 투표지하고 조작한 값하고 맞춰야 합니다. 근데
0: 그
1: 지금,
0: 불가능하죠.
1: 그래서 지금 투표 개표 현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명이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22만 명의 참관인이
0: 참관인들.
1: 지켜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이런 상황에서 실물 투표지를 조작한 값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선거 소송이 제기가 됐지만,
0: 한 번도 없었죠.
1: 부정선거를 인정한 그 판결은 한
0: 없었죠.
1: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 또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전투표 관리는 적법하다. 일관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특히

0: 그 유튜브나 SNS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1: 예.
0: 게시를 하고 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언론에 제공을 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전용 통신망이나 뭐 투표지 분류기 이런 걸 해킹한다. 이런 얘기도 또막 퍼뜨려요.
0: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를 하러 가시면 해당 선거인에게 맞는 투표용지가 발급이 됩니다.
1: 그럼요.
0: 예를 들어 종로에 사시는 분이 제주시에 가서 사전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종로 그 후보자들이 이렇게 쭉
0: 예.
1: 나오잖아요.
0: 그러면 이때 그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종로구청장, 종로구 시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종로구 구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7장을 받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명부 단말기 이거하고 통합선거인 명부하고를 선거전용 통신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야 이제 그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든지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선거전용 통신망은 그 전용 폐쇄망으로 되어 있어서
1: 외부랑 연결이 전혀 안 되죠.
0: 외부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용 통신망 해킹은 불가능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크게 노트북,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본체, 그다음에 프린터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투표지 분류기 본체에는 랜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앱에서 통신을 할수 없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그 프린터는 그 생산 과정에서 무선 통신 기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제작이 됩니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해킹이나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1: 원천 불가능하다.
0: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에서 그 USB 포트를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은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을 하고 일반 USB는 다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 USB 포트를 통한 해킹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지 분류기는 그 어떤 개표 결과를 결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 수작업 개표를 단순 보조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할 때그 밤샘 개표함에 따른 개표 사무원의 어떤 피로가 누적이 되고요. 또 피로 누적에 따라서 개표의 정확성, 신속성이 이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2년 그 3회 동시지방선거 때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이 됐고요.
1: 그랬죠?
0: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이후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당선인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없죠. 네.
0: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 눈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0: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그 개표 사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1: 그러니까요.
0: 투표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하는 수검표 과정을 거치고, 또 수검표가 끝난 다음에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1: 맞아요.
0: 투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개표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뭐 심지어는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0: 저희는 참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사전투표가 좀 복잡합니다. 사전투표는 이제 먼저 간내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간내 선거에는 그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해서 투표지를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1: 그렇죠.
0: 이제 간내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1: 우편봉투로 하잖아요.
0: 투표용지 7장하고 해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표한 투표지를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해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제 투표가 끝나면 이제 투표함을 이송을 해야 되는데요. 간내 사전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고 나면 참관인이 참관하에 그 투입구를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로 투표함 앞면, 뒷면, 투입구 세
1: 봉인을 하죠.
0: 군데 봉인을 하고 참관인과 경찰관 동행하에 간날 선관위로 이송을 합니다.
1: 동행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구의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간에 사전투표한 받침대를 투명한 재질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간내 사전투표함은 이 뚜껑, 그다음에 밑에 행랑식 사전투표함 본체, 밑에 받침대 이세 개가 결합이 되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간내 사전투표함은 그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넣는 받침대가 흰색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의무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 그래서 아예 밖에서 볼수 있게.
0: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이 밖에서도 보일 수 있게 그 받침대를 투명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투표를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투표함 바꾼 어떤 취지, 그런 이유 같은 걸좀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끝없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자료를 그 제시하고 해도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 근거나 규정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0: 네, 현재 그 선거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인데요. 저희가 그 사전투표, 투표, 개표에 관한 그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14건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한 건을 제외하고 13건 모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다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아서 현재 선거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선거 사무에 관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0: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법원과 헌재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럼요. 별도의 좀 처벌 규정 같은 게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네요.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전투표, 투표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중에서 사회적 유해성이 큰 특정한 행위는 그 규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국회 개정 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1: 4건.
0: 국회 상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작년에 그 중앙선관위 직원 특혜 채용 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셨나요?
1: 예. 하여튼, 저희는 그 국민 눈높이에 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발생된 이후에 통렬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인사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소수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접위원을 100%다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0: 외부 면접위원,
1: 예.
0: 예.

0: 그리고 시험위원이 응시생과 연고관계가 있을 때는 시험인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회피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특히 고위직자녀 특혜채용 기회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이 선관위 전입 경력 채용을 폐지를 했고요. 근데 부정 청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의 승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감사 분야에서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혁신을 했는데요. 일단 감사 기구를 사무총장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인사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된 이제 감사 기구를 책임지는 그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24년 1월 1일 처음으로 채용을 했고요. 또 다수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위원회에는 5급 이상 주요 사건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해서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1: 뭐 2중, 3중, 4중 여러 장치를 하셨군요.
0: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선관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선관위에 재직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인척이 경력 채용을 통해서 선관위에 채용되는 경우에 그 채용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채용과 승진 현황을 매년마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법도 바뀌었군요.
0: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 내부 자정되는 걸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을 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야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지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분들은 지금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고 안 허용되는 게또다 있죠?
0: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이제 선거운동 방법은 먼저 그 선거사무소 한 개씩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사무소에 예비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 현판, 그것을 이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구 관내 전체 세대수 10%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자기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제 발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깨띠나 표찰을 착용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고, 또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후보자는 그 문자를 보내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다량의 문자를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송 대행 업체에 위탁해서 그 카톡, 그 SNS 이런 것을 또 보낼 수 있습니다.
1: 명함 돌리기, 문자 보내기, 뭐 이런
0: 그래서
1: 것들.
0: 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설치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선거 비용 제한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정치 자금을 모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 공약집, 자기 선거 공약을 수록한 예비 후보자 공약집을 작성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판매도 가능하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공식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것도 아니죠. 그때도 금지되는 것들이 있죠.
0: 그렇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 일반 유권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다량의 문자를 보내는 것을 할수 없고요. 또 전송 대행 업체를 통해서 그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제 호별로 방문을 하는 부분 할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뭐 향후에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 모든 것이 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1: 금지되죠.
0: 선거에 영향을

0: 미치는 그런 집회와 그다음에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런 모임 집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제 확성기 사용이 많아지는데 확성기 사용도 규칙이 딱 있죠?
0: 그 확성 장치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 쾌적한 환경 그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체, 시간, 장소, 데시벨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먼저 주체 제한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1: 예.
0: 그 확성 장치는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 관계자가 이제 거리 연설할 때,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AB 후보자하고 일반 유권자는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1: 없죠.
0: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제한되는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 9시까지?
0: 네,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1: 뭐 일몰 후라고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0: 아닙니다. 그리고 로고송과 영상물을 틀어주는 녹음 녹화기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리 없이 영상만 틀어주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이제 장소 제한이 있는데요. 그 정숙을 요하는 학교, 병원, 도서관 인근이나 그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시벨 그 제한 기준도 두고 있는데요. 그 선거 종류에 따라서 그 시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150데시벨. 근데 나머지 이제 지방선거는 127데시벨. 그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1: 네. 보통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일 많이 위반하는 사안이 뭡니까?
0: 그 선거법은 그 공직 선거가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와 민족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그 선거 관련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1: 예.
0: 그 대표적인 그 위반 행위는 그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항응을 제공하거나 또 공천과 관련해서 대가를 수수하는 그런 기부 매수 행위. 그리고 그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전 선거운동. 또 공무원 중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 간여 행위, 그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하는 행위. 이런 것이 그 대표적인 위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지난 2월인가 딥페이크 영상 SNS에 올린 이 후보 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었죠?
0: 예, 맞습니다. 선거법에서 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그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23년 12월 도입이 됐습니다. 그 미국 타임지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이 SNS에 게시한 이 후보 애정자를 저희가 2월 9일 날 처음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1: 그게 이제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거나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1: 예, 예.
0: 예, 그러한 차원에서 그 작년 12월 440명으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특별 대응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발견이 되면 어떤 감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3단계 감별 체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그 시청각적 탐지인데요. 그 우리 사람이 눈과 귀를 가지고 그 의심되는 콘텐츠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1: 예.
0: 딥페이크 영상에서 얼굴이나 입술이나 손발 그런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영상 속 등장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0: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딥페이크 영상을 감별하는 방법이고요.
1: 자동으로 걸러내는군요, 그거는.
0: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1: 그러니까요.
0: 그 감별을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그 정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감별을 하고 있고요. 그 3단계는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 AI 전문가 7명을 저희가 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예, 그 딥페이크 영상을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1: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0: 예, 지금 지방선거에서 그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농어촌 지역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 농어촌 지역은 이제 선관위가 적고 그래서 금품 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선거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를 해온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2004년에 도입된 그 최대 50배 가태료 부과제도,
1: 50배,
0: 예.
1: 맞아요.
0: 그다음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1: 신고 포상금.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최대 50배 가태료 부과. 그다음에 선거 범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품 선거가 억제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열 혼탁 지역. 이거는 이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이제 시도위원회 강력조사팀을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조사팀을 투입하거나 그 디지털 포렌식 같은 그 과학적 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그 위반 행위를 밝혀내고 엄중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 아까 그 금품 수수한 사람 50배 과태료 있잖아요. 그게 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밥을 얻어먹거나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죠.
0: 당연합니다.
1: 그렇죠?
0: 금품, 향응 다 포함이 됩니다.
1: 잘못 먹으면 50배 토해낸다.
0: 예, 그렇습니다.
1: 선거 끝난 다음에는 선거 비용이나 정치자금 조사도 하시죠?
0: 예, 맞습니다. 그 헌법에 선거 공영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인 일정 비율 이상을 투표한 그 후보자에게는 그 적법한 선거 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1: 돌려주죠.
0: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전해주기 전에 그 선거 기간 전, 선거 기간 중에 그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보자가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 내역에 대해서 서면 조사, 현지 실사를 한 후에 적정한 금액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또 보전 청구액을 허위로 부풀려서 청구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수입 지출 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 됩니다.
1: 다 신고해야
0: 예, 해야
1: 되죠?
0: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 그다음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정한 후원에는 이제 매년마다 그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지는 않았는지, 그다음에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이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또 국고보조금을 법에 정해진 용도에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그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서 고발 또는 수사를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선거법 질서뿐만 아니라 정치범 질서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정치자금 모금도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좀 다르죠?
0: 아무래도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비용이
1: 더
0: 많이
1: 많이
0: 들어가기
1: 드니까.
0: 때문에 평상시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의 두 배, 두 배까지 이렇게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선관위에서만 지금 30년 이상 근무하셨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죠?

0: 선관위 근무하는 때 가장 큰 보람이란 건 뭐가 있습니까?
1: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투개표 관리라든가 또 사전투표 제도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각종 시스템 구축 같은 걸 보면 해외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
1: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전투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사전투표 제도는 전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0: 네.
1: 사전투표 제도로 이제 발전시킨 부분인데요. 신고하지 않고 전국 어느 사전투표에 가서도 투표할
0: 맞아요.
1: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정말 편해요.
1: 그래서 선거인들의 어떤 투표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0: 네.
1: 투표를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있습니다만 신고하고 또 신고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우리나라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때 응답자 중 73%가 사전투표 제도는 필요하다.
0: 필요하고 편하다.
1: 그런 말씀을, 그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0: 네. 아까 선관위 직원 한 3천 명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선거가 있는 때는 진짜 일이 많고 바빠지시겠습니다만, 선거가 전혀 없을 때그 선관위 직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 거의 선거가 먼저 일상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0: 거의 매년 있어요, 사실.
1: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걸 이제 의원을 뽑는 이제 공직선거인데요.
0: 예.
1: 공직선거 말고도 제가 또 이탁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장선거.
0: 농협이나 뭐 이런 거.
1: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한
0: 예.
1: 1,300개 정도 됩니다. 내년에 이제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국립대학교 총장. 전국에 한 40개 정도 됩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협 조합 이사장 선거까지 저한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 구시군에 가면 생활체육회인가 또 장이 있습니다.
0: 예.
1: 그것도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도 이탁이 됐고 그것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거 위탁 관리할 때는 비용을 받으시는 거죠?
1: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그 비용만 제가 이제 먼저 받아서
0: 그렇죠.
1: 관리를 하고
0: 예.
1: 관리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을 해서 다시 반환을
0: 알겠습니다.
1: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평소 선거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셨다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1: 지금 다른 헌법 기관이나 정부 부처들은 보면은 뭐 법제, 행정, 교통, 조세, 뭐 환경연구원 같은 곳을 둬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선거를 관리하고 있지만
0: 네.
1: 선거연수원에 선거연구부가 있는데요. 선거연구부에서 이제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 연구 전담이요 박사급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0: 세 명?
1: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정도,
0: 그렇죠.
1: 서울시 서울연구원은 300명 정도 연구 전담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거 제도가 지금 어떤 사회 변화나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부각된 부분이 가짜뉴스나 디페이크 영상
0: 그렇죠.
1: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0: 맞아요.
1: GPT 이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해 보면 제도 연구 필요성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고
0: 예.
1: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정치적 과제, 또 우리나라의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선거관리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또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0: 연구원이 별도로
1: 선거연구원
0: 필요하다?
1: 같은
0: 알겠어요.
1: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0: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이제 꼭 투표하는 거 말고도 또 유권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죠. 안 말씀하신다면요.
0: 크게 이제 유권자 역할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권자로서의 역할인데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시작점이다.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1: 그렇죠.
0: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1: 네.
0: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감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1: 감시. 불법 선거 운동 같은 거 감시하고.
0: 맞습니다.
1: 예.
0: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시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되고요. 뭐 전화가 어렵거나 이제 불편하시면 우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신고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신고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지역마다 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신고하면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신원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 네.
0: 편하게 신고 제보를 해 주시면
1: 네.
0: 저희가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3: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7: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6: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7: 데이비드 커버필드.
6: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7: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6: 학창 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7: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7: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8: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8: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8: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6: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8: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0: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꼭꼭 숨. 엄마 여기 있을게.
1: 홀로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엄마 명희 씨.
0: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빨리 숨어. 찾는다.
1: 7살 아이니와 3살 아이오니.
0: 어디 갔지?
1: 사랑스러운 두 아이에겐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7살 아이니는 인공아구가 없으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아이나. 없는데요.
0: 아이나 안 들려? 이리 와봐. 이거 봐, 이거 봐. 엄마가 너무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그랬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2: 떨어.
0: 안 들리면 뭐라고 그래야 돼?
2: 안 들려요.
0: 안 들려요 하고 와고 다시 껴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처음에 그 애가 난 청반적으로 해줬어. 문을 페트병으로 열심히 쳤거든요. 자는 애 옆에서 애가 안 끼더라고. 그때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인공아우 수술하고 나서도 왼쪽이 염증이 생겨서 5번 정도 수술하고 결국엔 둘째도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1: 3살 아윤이도 인공아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윤이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싶은 엄마 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부부에게 청각장애가 없어도 내재되어 있던 유전자끼리 만나 아이에게 청각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남매 아이니와 아윤이는 그렇게 둘 다 청각장애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남매에게 소리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엄마 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반지하에 위치한 어린 남매의 보금자리. 남매는 아직 꿈나랍니다. 명희 씨는 2년 전 아이 아빠와 헤어져 혼자 어린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1: 아이나. 엄마 간다 그럼. 빠이빠이. 빠이빠이.
0: 아윤이는 작게나마 소리를 듣지만 아이니는 인공와우를 끼기 전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2: 아이니 잘 잤어요? 아이나.
1: 아이나.
2: 반응이 없네요.
1: 네, 아무래도 인공와우를 착용하지만 아예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라서 인공와우를 해야지만 들을 수가 있어요.
0: 아이니가 양쪽에 사용하는 인공와우. 청각장애를 지닌 아이니에겐 세상 소리를 들려주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1: 많이 잤어요? 아이나, 아이니 엄마가 와보고 아이니한테 뭐라 그랬지? 소중한 거랬지.
0: 물에 닿으면 고장날 수 있어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요.
2: 아이나, 잘 들려요?
3: 네.
1: 돌 지나서 수술했고요. 그때부터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0: 아윤이는 소리를 듣긴 하는데 고음역대를 듣지 못해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3: 아직 눈을 타야 봐봐. 눈이도 아직 타야 되나도 아직 눈. 아들은 어디요?
2: 이름이 뭐예요?
3: 이대현이에요.
2: 응?
3: 이대.
1: 어느 쪽부터 할까요?
0: 양쪽 귀에 보청기를 하는데요.
1: 대화.

0: 그래서 꼭 껴줘야 돼. 어르신들이 끼는 보청기랑 똑같이 보면 되실 것 같아. 보면 될것 같아. 아유나, 오늘도 우리 소리 듣고 열심히 지내자. 네, 해야지.
1: 아윤이는 한쪽은 심한 난청, 한쪽은 중등도의 난청으로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0: 우리 왼쪽도 낄까? 연, 들어봐봐. 발 씻을까?
2: 네.
0: 여기도 닦아줄까?
2: 네.
0: 아구 예뻐.
2: 엄마.
0: 왜?
1: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 그런데 여기저기 곰팡이가 많습니다. 닦아내도 금세 다시 생긴다는데요.
0: 지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고요. 이제 세면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야에 물을 받아서 손하고 발도 닦고 세수도 하는 편이고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지하니까 곰팡이도 너무 많고 애들도 감기도 자주 걸리고 외부 쪽에 있다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도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안 열어놓으면 곰팡이가 더 심해져서 열어놓거든요.
1: 화장실뿐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 곰팡이가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3: 여름에도 습하기도 하고 물이 좀 차요. 물이 차면 빗자루로 물을 퍼야 빨래가 너무 안 말라가지고 애들도 막 축축한 옷 입고 다니고 저도 막 몸이 막 축축한 거예요.
1: 올여름 또 폭우로 물이 차진 않을지 걱정인 엄마. 어린 남매를 키우기엔 열악한 주거 환경입니다.
0: 오빠랑 하나씩 나눠. 이건 엄마가 또 뜨거운데 들을 수 있어?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엄마 화나요.
1: 오늘 아침 메뉴는 남매가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2: 내 거야.
0: 김 어디 갔지? 어디 있을까? 앉혀봐.
2: 저기. 와, 감사합니다.
0: 여기다 놔야지.
1: 세 살인 아윤이가 과연 김밥을 쌀수 있을까요?
0: 어디 갔어? 됐다. 나도
2: 없어.
0: 계란이랑
2: 엄마 도와줘.
0: 도와줘? 밟아. 말아.
2: 말아.
0: 말아주세요.
2: 말아주세요. 엄마 도와줘. 돈이 아프니까
0: 진짜? 알았어. 고마워. 알겠어. 조심할게. 너무 잘 먹네. 아윤이 엄마 조심해요. 그런 말도 할줄 아니?
1: 엄마랑 만들어 먹는 김밥이
0: 엄마 머리
1: 제일 맛있다는 아이들.
4: 아윤아?
0: 네, 해야지.
2: 네.
4: 김밥 맛있어요?
2: 네.
4: 엄마가 해준 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0: 모르는 건 모르겠어요 해도 돼.
2: 모르겠어요.
0: 똑같이 질문 잘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가끔 이제 또 발음 일단 아이니도 안 좋아서 지금 열심히 언어치료 하는데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미 수술하고 나서는 재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거야.
1: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 아빠와 헤어져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된 엄마 명희 씨. 양가에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두 아이 모두 청각장애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3: 100일 지나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청력이 나왔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나만 잘 듣는 것 같은 엄마는 제 귀를 다 주고 싶어요. 전안 들어도 되니까 애들만 잘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다귀 주고 싶어요. 솔직히 저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만 잘 들을 수 있으면

0: 배달이라고 있어요. 그 택배 배달이라 가끔 이제 아시는 분이를 통해 가지고 애들 일 없을 때 잠깐씩 그냥 도와드리고 있어요.
1: 시간 될 때마다 택배 일과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재활치료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일을 끝내야 합니다.
0: 오늘은 반품도 있고 프레시백도 걷어야 되고 택배도 해서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 두 아이 돌보며 트민할 때마다 일을 하고 있지만 2천만 원에 달하는 둘째 아윤이의 인공와우 수술비랑 두 아이 재활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을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수술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0: 아무래도 힘들죠. 언어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언어치료를 거의 뭐 큰애도 여러 번 다녀야 되고 둘째는 그 금액이 너무 크고 비급여라서 큰애랑 상황이 달라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아윤이는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게 아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언어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3살인 아윤이는 언어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언어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2: 작은 집이 있어.
3: 작은 집이 있어.
2: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 했지?
3: 모르겠어.
2: 모르겠어. 작은 집.
3: 작은 집.
2: 아기가 북 두드리고 있네. 그치?
3: 응.
2: 뭐 하고 있다고?
3: 아기가 북 두드려.
2: 북 두드려.
3: 북 두드려.
2: 부부북.
3: 부부북.
2: 북 두드려.
3: 북 두드려.
2: 이거 북 두드리는 거.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치? 북 두드려.
3: 재밌다.
2: 재밌어.
4: 아윤이는 지금 2세 정도의 언어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금 양측 복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음역 음소 변별에는 제한이 있는 상태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언어나 조음이 또래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지체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도 더 치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또래와의 격차는 심해질 거고 아이가 이 듣기뿐만 아니라 언어 인지적 사회성까지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오늘은 아윤이 진료가 있는 날. 청력 저하가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고 있어 인공와우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여보세요, 한번 해보자. 아윤이 너무 착하다. 선생님이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볼게. 해상도 좀 조금만 더 좋게 해서 볼게. 너무 좋습니다. 음악 상태 100점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활, 매핑이라든지 언어치료가 충분히 뒷받침만 된다면 6개월, 1년 안에 지금과는 다르게 또래 이상의 폭발적인 속도로 또래의 언어 발달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0: 네.
6: 갑자기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1: 가능한 빨리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게 좋다는데요.
5: 아윤이는 일단 오른쪽 귀는 한 40에서 50 정도에 되는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고요. 좌측은 70에서 한 90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고심도 난청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양쪽 청력이 현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년 이내에 충분히 격차는 3개월 이내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제 데이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수술비만 2천만 원. 이후 재활치료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6: 지금 머릿속이 약간 하얘졌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도 걱정이고 재활비도 걱정이 되고 아기가 수술하고 나오면 아파가지고 올 때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아이니 때도 겪었던 일인데 다시 또 겪게 될 생각은 마음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수술 잘 돼서 이제 말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1: 엄마 명희 씨에겐 챙겨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7: 우리 아이 왔어요. 아이고, 아이 우리 아이 이제 왔어요. 이리 할머니한테
8: 가야지. 할머니한테 가야지.
7: 이리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한테 와. 이뻐,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 있었어?
9: 네.
7: 네, 우리 잘 있었지?
9: 네.
7: 네, 아이고, 우리. 그 날마다 보고 싶은데 날마다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못 가니까 걸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갔지 아니요.
8: 그런 게 아니지.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정도 아니고 뭐.
7: 괜찮아. 이것 때문에 병원이 가야
8: 돼. 그게 아니라 발등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이거 봐. 발목도 부었는데 다 부었는데 지금.
7: 그럼 발목도 부었지. 땡땡 오잖아.
8: 아 이게 뭐 찬 거 같아. 파킨슨이 진행 중이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당뇨가 조금 심해지셔가지고 다리도 많이 부으시고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혈압도 있으셔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니셔야 돼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뒤에가 좀 많이 자랐다. 어? 자를게. 덥잖아. 여름이니까.
1: 친정 엄마가 걷질 못하셔서 머리를 잘라드리곤 합니다.
8: 환자는 머리 길면 안 돼. 더워 여름에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데
1: 딸이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애쓰는 걸 볼 때마다 안쓰럽기만 한 친정엄마
7: 안쓰러워요. 둘 다 키가 그래가지고 키가 아파서 안 좋아요. 마음은 고쳐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죠. 안 되네요.
1: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7: 오빠 울어?
8: 오빠야 울지?
7: 울어?
8: 아니야. 속상해서
7: 울어. 울지 마. 울면 뭘.
8: 속상해서 울지 엄마가. 잘 사는 자주.
1: 건강하면 손주라도 봐줄 텐데 걷지도 못하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7: 너 귀 안 들리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돼. 이거 안 들리면 잘 들려?
9: 네.
7: 인공하고 잘 들려?
9: 네.
8: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7: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예쁜 것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1: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마음이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 명희 씨.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고비 다 넘기고 나서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날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8: 지금은 아니요. 나중에 진짜 말을 잘했을 때 듣고 싶어. 엄마 고마워. 고생했어. 진짜 듣고 싶어. 엄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들도 불쌍하고 본인들도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거든. 뭐 재활 데리고 다니고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 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유니 수술 잘해서 재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저희도 같이 보답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두 아이에게 자신의 귀를 주고 싶다며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3살 아윤이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금 고음역대가 들리지 않아 또래와 언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해야 또래와 언어 격차를 줄여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요. 인공와우 수술비가 2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이후 재활치료까지 받아야 해서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에서는 출산 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 은혜 씨와 어린 5남매를 홀로 돌보는 아빠 혜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뇌출혈 후유증으로 눈도 잘 안 보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엄마 은혜 씨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5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는 사람과 사물을 단절시키지만 청각장애는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살 아윤이가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귀여워. 이렇게.
1: 하얀. 우와, 진짜 오빠 진짜 잘하는데. 오빠 최고예요지.
0: 오빠 최고.
1: 오빠 사랑해 주세요.
0: 오빠 사랑해.
1: 안아 주세요.
0: 아이고.
1: 잠깐만 기다려. 우와.
2: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보다시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0: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걸?
1: 몸 무거워? 쑥뜸이라도 좀 해볼래?
0: 쑥뜸? 응.
1: 그거 하면 개운해지고 가벼워진대, 몸이.
0: 가벼워져? 그거 할래.
1: 그래? 하러 가볼까?
0: 응. 아니, 이거 머리 뚫리는 거 아니야?
1: 아, 좀만 참아봐. 이거 그래도 몸 좋은 거래. 모래시계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0: 그게 얼만데?
1: 5분짜리야 이거.
0: 뜨거워!
1: 아니야.
0: 아, 뜨거워!
1: 안 뜨거워.
0: 아니, 얘가 뜨거워.
1: 아니야, 참아. 근데 이렇게 뜸 이렇게 해가지고 땀 쫙 빼야지 가벼워지지. 몸이 무거우면 가벼워져야 될 거 아니야. 아. 5분만 참아.
0: 아,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게. 왜 이렇게 졸리지, 이거.

0: 거다.
1: 펭수, 아직도 안 일어났어? 일어나, 이제. 아니, 40시간이 넘게 잤어, 지금.
0: 펭수, 이제 일어나야지. 펭수, 이제 일어나.
2: 몸이.
0: 뭐라고?
2: 나 몸이 이상해.
0: 몸이 이상하다고? 어? 왜 이러지? 너 열이 있어? 오, 야, 여기 더 뜨겁네. 잠깐만, 40도? 아, 펭수야, 잠깐만, 일어나봐. 우리 병원 가자. 어? 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황제 펭귄 평균 체온보다 더 말이 안 되게 높아요. 펭수 스케줄 다 미루고 입원시키죠, 일단.
3: 아니, 40도면은 독감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입원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4: 왜요?
3: 체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건 뭐예요?
5: 조류독감.
3: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비상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신고하면 우리 팀 해체란 말이에요.
7: 근데 뭐 해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4: 아니, 7년을 함께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게 해체되는 건 좀 그래요.
7: 맞아.
0: 아니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할 때예요 지금? 아, 이대로 조류독감 퍼지면 새들 씨 싹 마르고 달걀값도 폭등한다니까요?
4: 그러면 신고 전에 펭귄 잘 치료할 수 있는 명의를 찾아서.
0: 아, 어차피 우리가 신고 안 하면 그 명의분이 신고하게 돼 있다니까요?
4: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6: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근데 그게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7: 만약에 조류독감이면 반대파에서는 책임질 수 있겠어요?
8: 못했어.
7: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9: 아니, 다리.
0: 아니, 펭수는.
9: 아, 알았어. 자, 됐어. 좀 신고하자.
0: 그게 맞다니까요. 네.
3: 기든 아니든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일이야.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아, 저 EBS, 네. 근데 뭐 신고 하나만 좀 하려고요. 네.
10: 한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가 모두 살처분 됐습니다.
11: 치사율이 50%를 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0: 아, 지금 내부에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중이라서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지금 EDS 못 들어가나요?
0: 아, 네, 지금 못 들어가세요.
2: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EBS 폐쇄됐대.
3: 아, 이렇게 너무
2: 출근
3: 더워.
2: 출근 못할 것 같은데?
4: 아, 진짜 조류가
2: 못
4: 들어가나요? 아, 그럼 어떻게
3: 우리?
4: 우리는 어떻게?
3: 이게 바퀴 시끌러. 어머.
5: 어?
3: 이거 뭐야 이거?
5: 펭수.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3: 왜 같이 있어줘? 뭐야 이거?
5: 걱정하지 마. 알려줘.
3: 아니 걱정이 아니라 궁금.

0: 청구하는 거잖아. 이거 뭐냐고.
1: 오셨다.
2: 아유, 수고하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어머. 네.
3: 아, 제가 네. 최초 신고자입니다. 네. 아.
0: 우주인이세요?
2: 저희도 신고를 받고 네. 역학조사차 이렇게 출동한 응림특성검역본부 역학조사관입니다. 바이러스 탐정입니다.
0: 바이러스 탐정?
3: 조류 독감에 의심이 돼가지고.
2: 아, 조류들한테 오는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0: 조류 인플루엔자야? 조류 인플루엔자는 맞아요.
2: 아, 맞아요. 제가 새가 말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3: 네.
0: 무슨 검사를 하시러 오셨다고요?
2: 행규 씨가 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0: 인플루엔자?
2: 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어서.
0: 저 병이라고요?
3: 행수 잘 협조해야 돼. 저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볼도 빨개지고, 아. 네, 열도 막 지금 엄청나거든요.
0: 아우, 저 바이러스 아니에요.
2: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 그래, 인플루언서인지 인플루엔자인지 한번 보자.
0: 싫어.
2: 이제 아. 예, 역학조사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저 환자의 그 종이 황제 펭귄 맞으신가요?
3: 네 맞습니다.
0: 저희
2: 혹시 열이나 증상이 언제부터?
3: 오늘 아침부터 열이 40도가
2: 40도요?
0: 네. 저 말씀 중에 죄송한 게요.
2: 네?
0: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 근데 저희들이 농장에 가면 우리 닭이나 동물들하고 안고 그냥 우리가 농장주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3: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할게.
0: 아, 저는 그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2: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열이 언제부터 나셨어요?
0: 저 한 그 이틀 전 정도?
2: 네.
3: 아니 오늘 아침.
2: 오늘 아침.
0: 네. 오늘. 아니 이틀 네. 저기요 열 제가 나요.
3: 아니
0: 열 그쪽이 나요?
3: 열이 난 건 우리가 본 거부터 제가 해야지.
2: 참고하겠습니다.
3: 네, 참고해 주세요. 네.
0: 참고 아니고.
2: 열이 지금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건 참고. 우리 펭귄 씨 진술까지 참고하겠습니다.
3: 약간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근데 혹시 최근에 또 따로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0: 홍콩!
3: 홍콩 다녀왔죠.
2: 아, 네. 그러셨구나. 홍콩. 그러면 홍콩에 다녀오실 때 육류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물건 같은 걸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까?
3: 그런 건 없고.
0: 네. 아! 근데 그거. 이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 가서 받쳐야지.
4: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검사 한번 있겠습니다.
0: 검사하신다고요?
4: 네.
0: 뭘요?
4: 반입금지 물품이 유실되어서요. 검사 한번 받고 가세요.
0: 검사? 무슨 검사지 이게요?
5: 가방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0: 네. 짜자잔!
5: 생과일하고 육포는 반입금지 물품이에요.
0: 뭐가 반입금지라고요?
5: 가축 전염병은 이런 햄 소세지 생과일 통해서 반입될 수 있어서 이 제품들은 다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버릴 거면 지금 당장 내 불이 너.
5: 진짜 드시고 오셨어야 됐어요.
3: 뭐 갖고 들어왔어?
0: 그거 다 뺏겼는데요.
2: 아 그러셨구나. 최근에 외부에서 이렇게 야생 철새나 조류, 뭐 다른 동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0: 조류요? 조류, 꼴비랑 그냥 길 지나다가 만난 새들.
2: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된 이 원인이 야생 철새입니다.
3: 철새들.
2: 야생 철새하고 접촉한다는 건 바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 네?
2: 체크를 한 겁니다.
0: 아니 접촉 아니.
2: 그 근처에 이렇게 같이 생활하거나
3: 그 친구들 이렇게 날개
2: 날개
0: 그럼 여기 다 걸려야죠.
2: 아 사람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몇 가지 이제 역학조사 하다 보니까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는 의심이 상황입니다. 되죠, 네. 예, 그래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료를 좀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4: 아, 펭수 씨, 시료 채취할 텐데, 저희들이 구강에 시료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가능한 많이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참으세요. 가겠습니다.
0: 주세요.
4: 한 번 더 남았어요.
0: 왜요?
4: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항문 쪽에도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채취하겠습니다. 이거 들겠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이쪽이구나, 이쪽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검사 결과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0: 저기 아 그럼 막 약간 혹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쑥만 하세요.
2: 아직 근데 아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갈래.
0: 현수, 내가 옆에 있어줄게.

0: 이 어떻게 그러면 기다려?
1: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자연의 순리에 맡기자.
0: 이거 좀 그만 뿌려. 아, 냄새 난다고. 쉴 것 같다고.
1: 아니, 그래도 또 소독을 해줘야지.
0: 어머, 저게 뭐야? 이리 와봐.
1: 야,
0: 이야!
1: 거기를 왜 들춰봐?
0: 원래 태생이 하얀색이에요? 머리가 다 하얘?
1: 아, 염색했어, 지금.
0: 흰머리 뽑게 생겨.
1: 아, 이 흰머리가 다 너 때문에 생긴,
0: 흰머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흰머리 다 뽑아!
1: 진짜 우리도 오래됐다. 내 흰머리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진짜. 35살에 만나가지고 이제 벌써 42이니까.
0: 인물 시기가 철학만 하면은 맨날 비우잖아. 내가 강구한 게 있었다. 인물 시기가 있었는데.
2: 날씨 오죠.
0: 지금 비가 와요. 역시 날씨 악마 인물 시기가. 인물 시기는 인물 시기야, 인물 시기.
1: 내가 가뭄 때 항상 나타나야 되겠다.
0: 날씨 악마.
1: 아, 지금도 비가 와야 될 것 같아.
0: 그만하세요.
1: 아, 알코올 냄새.
0: 뭐야? 아니, 자기가 알코올 뿌려놓고 자기가 튀어나온 거 아닌가? 우와씨, 그걸 받아!
1: 아, 신나.
3: 펭수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국내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검사 결과에 전 세계 조류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 펭수, 아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0: 뭐가 마지막이야?
1: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0: 하고 싶은 말? 그만 뿌리라고.
1: 이거라도 뿌려야지 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
0: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4: 펭수님.
5: 오셨구나. 여기, 이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4: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검사 결과 나왔어?
5: 검사 결과?
4: 예.
0: 뭐예요?
4: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 진단 결과. 결과는 음성입니다.
5: 어? 아! 음성이요?
4: 네, 음성입니다.
5: 펭수 음성!
0: 음성이라니. 아,
1: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0: 내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니. 나는 그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를.
1: 아니.
0: 인플루엔자!
1: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펭수. 음성이래잖아, 음성.
0: 다 나가!
1: 펭수. 음성이 아닌 거야.
0: 어?
1: 양성이 나와야지 걸린 거라고.
0: 그럼, 나 정상인 거야?
1: 어.
0: 오!
1: 정상입니다.
4: 근데 좀 아프신 거 봐서는 평소에 뭐 안 하던 행동 하셨어요?
0: 저는 평소에 안 하던.

0: 것만 한데요.
1: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땜빵 같은 거 이거?
0: 땜빵?
1: 어.
0: 아! 정이야! 누구야! 누구야!

0: 시간!
1: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중개 밀수가 늘고
2: 잠시만요. 이 노란색 자물쇠가 세관 검사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3: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2: 확인해 볼게요. 이 가루는 수상한데요.
3: 그런 게
2: 뭐예요?
3: 걸려버렸구만.

0: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 어? 앞에 뭐야?
2: 불난 것 같은데?
1: 그럼 어떡해?
0: 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주차합니다.
1: 빨리 내리자.
2: 잠시만.
0: 차량을 주차했다면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합니다.
1: 어디로 가?
2: 따라와.
0: 피난 유도등을 확인하고 갓길 보행자 통로 등을 통해 화재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1: 앞에 안 보여.
0: 터널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합니다.
1: 뭐해?
2: 기다려봐.
0: 터널 내 비상벨을 눌러 긴급 상황을 알리고 긴급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합니다.
2: 네, 119죠? 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3: 아니, 위급 상황에서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이지.

0: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징계 밀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된 마약 밀수량의 33.8kg, 636억 원어치로
1: 잠시만요. 선생님, 캐리어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2: 어머, 제가 뭘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1: 아,
2: 학생!
1: 폐광 검사대로 같이 가실까요?
2: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 키링이에요. 캐링.
1: 자, 가세요.
2: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1: 일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움직이지 않아요. 펭수! 말 잘 들어주세요.
2: 아이고, 그거 그 댄스 게임 아니에요, 이거?
1: 아니에요.
2: 아니구나.
1: 팔을 조금 올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뱃속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꺼내보세요.
2: 뱃속에 있는 거예요?
1: 네.
2: 잠시만요. 여기서 싸도 되나? 저 오늘 많이 먹었는데요. 어? 이거 뭐야?
1: 전부 다 가루네요.
2: 이건 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무슨이고 뭐함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냐면 주겸이에요. 주겸으로 양치하면 주겸조야. 이거는 베이비 파우더 단백질이에요.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어떡하 보야 보니까 가져왔어요. 조심합니다. 오! 아유, 부끄러운데, 이거.
1: 선생님, 이거 다 명품 아니에요?
2: 명품 같죠? 아, 이거 산 게 아니고요.
1: 어? 구찜?
2: 네, 아구찜이요. 오,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 저기 바지 프로필 찍을 때 입었던 속옷이에요.
1: 알겠어요.
2: 그건 안 됩니다.
1: 아, 저거.
2: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럴 수가. 걸려버렸구만. 그거는 쑥떡입니다.
1: 이게 랩에 쌓여 있어서 마약처럼 보였나 봐요.
2: 사실 마약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떡이니까.
1: 가방 가지고 가시면 돼요.
2: 이분야.

0: 저 이분이 입사한 펭수입니다.
1: 세관 직원이 세관에 걸리면 어떡해요?
0: 아니 제가 또 반대 입장이 되어 봐야 또 이해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1: 첫 근무니까 같이 일할 파트너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오 좋습니다.
1: 따라오세요.
0: 가시죠. 선배님이 제 파트너면 안 돼요?
1: 아니에요.
0: 그건 안 되고.
1: 오늘 함께 일할 파트너 마를리예요.
0: 어, 마를리 반가워요.
2: 저는 마를리 아니고 이 친구가 마를리. 이제

0: 강아지가 말리요?
1: 그렇죠.
0: 말리 안녕. 오, 반가워 파트너.
1: 먼저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 좋아요. 어떻게 친해져?

0: 거예요?
1: 우리 마를린은 장난감으로 하는 놀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니. 같이 하면서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알겠습니다. 네. 빨리
2: 가자.
0: 나랑 같이 걸어볼까? 나랑 같이 가. 오, 자체 굿보이, 굿보이. 파트너가 네. 강아지 한 명이랑 사람 한 명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1: 네, 한번 우리는 파트너가 되면 네. 황지연이 은퇴할 때까지 오모. 같이 평생 파트너입니다.
0: 이야, 마를리 착하구나. 근데 마를리 있잖아요.
1: 네.
0: 그 1단인가요? 월급인가요?
1: 친구들 1급인데요.
0: 네.
1: 매일 신선한 사료와 그리고 넓은 초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아...
1: 안 되나?
0: 마를리 이러면 안 돼. 너 계약서 썼어? 앞으로는 계약서 쓰고.
1: 일단 한번 친해져 볼까요?
0: 네.
1: 우리 친구들이 오!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약을 찾는 거거든요.
0: 야, 진짜 좋아하네요. 거의 꼬리가 지금. 야, 사방팔방 그냥.
1: 자, 우리 펭수가 먼저 해봅시다.
0: 야, 말리.
1: 말리 하면서 부르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앉아서. 앉아서.
0: 말리.
1: 마루. 이걸 되게 좋아해요.
0: 오, 잘한다.
1: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한번 당겨 보실래요?
0: 한번 당겼어요. 야,
1: 당겨, 당겨.
0: 그럼 저도 부리러 가겠습니다.
1: 같이 부리러 가세요. 야, 이제 당겨주면 참. 그렇죠.
0: 오.
1: 우리 친구는 업무가 아니라 이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0: 아, 그러면은 그 마약을 찾는 게 놀이겠네요.
1: 그럼요. 이곳은 곧 놀이터죠. 입국장은 놀이터, 마약 찾는 건 놀이이죠.
0: 마를리도 그래도 제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1: 아,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 지금부터는 후각을 사용해서 마약 같은 위험한 물품을 찾아볼 건데요. 펭수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0: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참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1: 참치 찾을 수 있다고요?
0: 네, 5km 전방에 떨어진 것도 찾아요.
1: 참지견은 사람보다 1만 배 더 좋은 후각을 갖고 있거든요.
0: 1만 배나 돼요?
1: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0: 제가 또 부위가 좋아요.
1: 아, 그러면 지금부터 마를리랑 찾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0: 오! 그거 좋은 소리군요.
1: 펭수가 마를리랑 같이 놀고 있으면 제가 참치랑 숨기고 올게요.
0: 알겠습니다. 마를리 잠깐 나랑 놀자.
1: 제가 숨겼는데요. 펭수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0: 좋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 현란한데요?
0: 오!
1: 아! 그거예요?
0: 이거에 있을 것입니다.
1: 그러면 이번엔 펭수가 마를리랑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3: 찾아!
0: 마를리 찾아!
1: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쭉 따라가주면 돼요.
0: 네. 오오오오! 냄새 나나? 오! 오, 뭐야?
1: 한 번만 더 반응해볼까요? 확실하기 위해서.
0: 마를리 찾아!
1: 어?
0: 오, 찾은 것 같은데요?
1: 먼저 마를리가 찾은 거 한번 봐볼게요.
0: 오!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걸 선택했거든요?
1: 자,
0: 어?
1: 어때요?
0: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1: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세요?
0: 네.
1: 근데 이 속에는 사실.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는
0: 어머!
1: 대마초가 있습니다.
0: 이거 진짜 마약이에요?
1: 이건 진짜 마약이에요.
0: 어머!
1: 우리 탐지견들은 항상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용 실전 마약을 놔두고 다닙니다.
0: 이야, 근데 이렇게 맡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1: 이거 냄새 맡는 정도로는 중독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우리 탐지견들이 훈련할 때도 냄새를 맡는 정도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펭수가 찾은 거 한번 봐볼까요?
0: 네. 저도 의심의 여지 없이 200% 확신합니다. 나와라, 참치!
1: 야.
0: 아으!

0: 이걸 왜 넣어? 자, 펭귄 불이 무시하지 마세요. 어, 덮어, 덮어. 어, 덮어.
1: 펭수, 우리 이제 훈련은 충분히 된 거니까 실전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
1: 우리 일반인 여객분들 상대로 한번 탐지를 해볼게요.
0: 오.
1: 자, 화이팅!
0: 화이팅! 마들리, 우리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할 수 있지? 가자. 마들리, 짐 엄청 많아.
1: 자, 찾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때요? 코 킁킁 쓰는 느낌 나지 않아요?
0: 야, 완전 지금.
1: 찾아.
0: 열일 중이 열일 중.
1: 그쵸. 찾아.
0: 자, 현재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왜 냄새나? 어머!
1: 어디?
2: 어디? 아니야, 아니야. 잘못 찾았어.
0: 오, 잘못 찾았어!
2: 전 제작진이에요.
0: 아! 아! 아! 뭘 가져온 거야?
2: 나 잘못 찾았어.
0: 어디야?
2: 마를리 아니야.
0: 여기구나.
3: 어, 여기래요, 여기. 여기.
2: 어어어어.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 모래주머니.
0: 모래주머니 같아.
3: 조심.
0: 찾았습니다.
2: 아, 마를리 잘하는구만.
0: 씨, 우리 마를리 너무 잘합니다. 정말로 빈틈이 없네요.
1: 항상 우리 탐지견들이 공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0: 마를리 고마워. 안녕.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부름을 받고 여기로 왔습니다.
4: 여기 보면.
0: 오, 뭐야? 거다. 그 이어폰.
4: 우와. 회전번호가 다 같거나 이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0: 아, 이거, 이것도 가짜예요?
4: 네네. 확인해보고 저희가 판단한 게 맞다면 전략 폐기될 겁니다.
0: 그럼 폐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건 안 되고,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4: 그건 절차에 의해서 펭수한테 안 주고.
0: 이거 선배님한테 갑자기 누가, 네. 네. 이거 진짜하게, 가짜하게 하는, 네. 알 수 있어요?
4: 현장에서 봐도 바로 판단이 가능한 물건 특별히 많습니다.
0: 자, 일단은 한지로 붙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2: 근데 이건 박스가 너무 정확하다.
0: 풀로 붙인 것 같죠? 자, 열어볼게요.
2: 아,
0: 이거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PC방 의자예요. 이거 PC방 의자로 만든 거예요. 아,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든든하네요. 여기 오니까.
2: 왜?
5: 왜 든든해?
0: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 한 곳에 다 두고. 형님, 여기 근데 진짜 엄청 많잖아요.
4: 네네.
0: 와, 이런 게 나온다고 했던 게 있으세요?
4: 무생물이잖아요.
0: 그쵸, 그쵸.
4: 웬만하면.
0: 생물이 있어요?
4: 검색 장비를 통해서 보면 지네를 통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순대 같은 게 보이거든요.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 속옷 안에 포유류 새끼를 넣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싼 값으로 팔리는 파충류 종류나 곤충 같은 거 들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적발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0: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네.
2: 펭수 고생했어. 오늘 세관 우리 1당.
0: 오!
5: 신입사원으로 왔는데 왜 1당반이냐고 안 물어봐요?
0: 제가 언제 이틀이라는 거 봤어요?
2: 맞긴 해.
0: 제가 이렇게 돈을 받았지만 이 오늘의 1급은 마를리 간식으로 기부하겠습니다.
2: 진짜로?
0: 저도 오늘 참치 많이 찾았으니까 저한테 기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은편! 연말로 할 때 문 열어. 여기 바다 이거 먹고 사네. 이야.
4: 맛있어?
2: 응. 야!
4: 빨리 가, 빨리 가.
0: 어우, 갑자기. 어? 어우.

0: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팍팍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네바그릇 챙기기도 바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양보를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한솥밥 나눠 먹기 위해 한 지붕 아래 뭉쳤다는 두 가족.
2: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3: 네. 저희 자매입니다.
0: 동생을 유혹한 확실한 조건. 아무리 인플레이

0: 기준이 생겨도 전세금 안 올리겠다.
1: 설마 언니네만 통큰 양보를 한 건가요?
2: 전혀 안 미안한. 서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1: 동생네 부부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또 무엇일지? 친정 부모님과 30년째 의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는 집.
3: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4: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1: 매일같이 투닥거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는 재미가 두 배라는데요.
5: 여기가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6: 그건 다시 집 짓으면 안 되겠습니다.
1: 건축 탐구집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2% 부족한 부분을 120% 행복으로 끌어올린 건축주들의 특별한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이 많은 집 중에 어떤 집으로 가면 되려나.
7: 1층 나와라, 1층 나와라, 오바.
1: 1층 나와라, 오바?
7: 1층 나왔다, 오바.
1: 2층에 부르면 1층이 또 나왔습니다.
8: 오늘 점심 메뉴 뭔가, 오바?
9: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다. 근데 계란이 없다, 오바.
8: 나 계란하고 무생채가 있다, 오바.
9: 그럼 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오바.
1: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1층과 2층이 무전기를 쓰질 않나? 비빔밥 속 재료까지 공유하는 사이라니? 식사 시간 한번 북적거린다 싶지만.
8: 자.
10: 반숙이네. 저기 오늘 가야해?
1: 비빔밥은 자고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긴 하지.
10: 내가 비볐던 이거 좀 싱겁다.
9: 싱거? 고추장을 덜 넣어서?
11: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족이세요?
10: 네. 네. 내가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동서.
12: 안녕하세요.
10: 우리 막내 처제.
9: 저희가 네 자매인데요. 이렇게 둘째 언니고 제가 이제 넷째 딸이에요. 막내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으로 막내 동생 꼬드겨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2번 언니 정희경입니다.
9: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어도 언니와 함께 매일이라 행복한 4번 동생 정은정입니다.
14: 둘째 사위 배성환입니다.
15: 넷째 사위 최종선입니다.
1: 네 자매 중 둘째와 넷째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 두 자매의 특별한 동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4: 집을 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꼬셔야 집 질 돈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의 희생자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11: 혹시 그 희생자 누구죠?
14: 4번 처제입니다. 제일 만만했어요.
13: 우리가 집을 지을 거야. 진짜 커다란 단독주택을 지을 거야. 그리고 미추도 도심권이고 너네 학교 애들 우리 애들이 다 케어할 거야.
14: 왜 이 말을 늦게 꺼냈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그냥 오케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끝났는데 오케이 하니까
9: 동의합니다. 귀가 많이 얇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저 강남권으로 이제 출근을 좀 해야 됐고 여기는 경기도 광교이니까 출퇴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애들을 보면서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이건 잡아야 된다.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11: 근데 4번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14: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비를 받고 그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은 절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은 안 올리겠다라고 했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말을.
15: 어떻게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쓸려가는 뭐 그런 상황 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서로의 필요가 맞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자매들. 아, 벚꽃이 만개한 날 박경근 소장님 오셨네요.
16: 아, 벚꽃이 진짜 활짝 핀 날 요 광교 신도시를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날 좋은 날 오늘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17: 네, 오늘은 네. 이걸 챙겨가시면 됩니다.
16: 에? 이거 무전기인데? 어? 오바, 들리나 오바, 나 박형근이다.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18: 네, 안녕하세요. 어? 그 길 따라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바.
16: 우와.
1: 자매 집에 필수템 무전기까지 받았으니 1차 준비 완료. 그럼 본격적으로 집 탐구 시작해보자고요.
16: 저 박형근 건축가입니다. 왔습니다.
18: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19: 열렸습니다.
16: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20: 안녕하세요.
16: 제대로 찾아왔죠? 아니, 각자 문을 열고 나오시네요.
20: 네. 예.
16: 그럼 네. 두 분이 부부는 아니시니까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20: 저희 자매입니다.
16: 아, 그래서 제가 이 외관을 보고 왠지 저것도 거실창 같고 여기도 거실창 같고 저기도 응접실 같고 해서 아, 두 가구가 같이 사는구나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20: 네. 네. 올해로 9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16: 아, 그럼요. 9년 차나 되셨구나. 아, 진짜 이 보니까 꽤나 오래된 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뭐 하자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제 집 구경 좀 시켜주실래요?
20: 아, 네, 그럴까요? 네.
16: 와, 입주하신 지 오래돼서 참 이쁘네요.
20: 네, 나무가 많죠.
16: 이야, 네. 이게 포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독주택의 다각으로 허가내신
20: 네,
16: 거죠?
20: 네, 네.
16: 아, 그래서 현관문이 두 개인데.
20: 네, 네.
16: 이야, 이거 포치가 같이 공동 현관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동주택처럼 네. 이런 느낌도 나네요. 근데 이거 아 여긴 또 연못 쌓기로 돼 있네요.
20: 네, 일부러 네. 좀 모양을 내달라고 했는데
16: 네, 네.
20: 옆집에 창문이 바로 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야를 좀 가리는데 다 쌓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1: 영롱 쌓기는 벽돌 사이에 틈을 둔 조적 방식으로 빛을 들이고 시선은 차단하는 장점이 있죠.
16: 이 단독주택 저 지어보면 의외로 이런 포치 공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폐율 때문에
20: 맞아요.
16: 이걸 다 실내로 채우려고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관 문 열고 나오면 항상 비를 맞아요.
20: 저희도 실은 좀 네. 모던하고 깔끔한데 네. 여기는 좀 포인트를 주자 싶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네. 색깔로 골랐습니다.
16: 아, 잘하신 네. 저런 매입 선반도
20: 네.
16: 진짜 저 유용하거든요. 맞죠?
20: 네, 맞아요. 저 매입 선반 이렇게 두 개 놔두셔가지고
16: 네.
20: 그래도 유용하게 리모컨도 올리고 안경도 올리고 뭐 액자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그렇게 네.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16: 아, 여기가 아이들이 쓰는 네. 방인가 봐요.
20: 네.
16: 아이들이 방을 같이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좀 어리나요?
20: 여기 올 때 당시에는 6살, 8살이었는데 벌써 네. 중학생은 됐어요.
16: 아, 그럼 네. 애들 공부방은 따로 있나요?
20: 애들 공부방은 네. 저쪽.
1: 요즘은 어린 자녀들도 각자 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방을 따로 뒀다더니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니, 막내 동생의 남편이자 막내 사위 아니세요?
20: 또 제가 1층에 내려왔을 때 제부가 아이들 방 한켠에서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를 할 때쯤 되면 마음이 너무 미안해져요. 좀 작아져요.
1: 이 집 뭔가 숨은 사연이 있네 있어.
14: 일단 저는 1층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층은 제가 어차피 찜을 해놓은 상태고 1층은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 동서의 성향을 파악하고
20: 지하의 단독 공간에 제부만의 공간을 만들어줄게. 그 지하실에는 제부의 영화관, 제부의 오락실 이거 다 둘 수 있어.
15: 그 원래 설계도상에도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그랬는데
1: 그랬는데 글쎄 지하실 견적을 받았더니 공사비가 엄청나게.

0: 들더랍니다. 결국 재부를 유혹한 지하실 공약은 공수표가 되어 허를 날아간 셈이죠.
1: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남자가 한번 말을 딱 뱉었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돈에 탁 밀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 지하층은 못 파지만 최대한 마당을 이쁘게 만들어주겠다.
2: 저 사실 마당 관심 없거든요. 지금도.
0: 지금 보니까 이 집 스타일이 정반대여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형님의 정원과 고기는 동구서에 대한 미안함인 걸로 하자고요.
3: 어, 형님. 어. 뭐 도와드릴까요?
1: 하던 일에.
3: 아, 네. 어.
4: 지금 그림이 좀 묘해요.
3: 아, 제가 지금 아침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형님이, 예, 지금 가지를 치고 계셔가지고.
4: 같이는 안 하시나 봐요.
3: 같이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형님이 저를 귀찮아 하셔가지고.
1: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처음은 거절하잖아요.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0: 아유, 형님이 농담을 참 부드럽게 하시네.
1: 마당에 보면 그 칠자화라는 나무가 서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나무가 커졌거든요. 제가 마당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동수가 퇴근하면서, 형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5: 1층은 이제 애기들이 좀 어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당을 같이 쓰면서 1층에서 아직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둘째 언니네도 딸 둘, 막내 동생네도 딸 둘, 사촌 간에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들 잘 지내더래요.
3: 정말 그냥 친자매처럼 그 지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나쁠 건 너무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1: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바로 안 올라왔거든요. 안 올라오고 1층에서 놀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그 하루 중에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올라오는 거예요.
5: 공동체 생활을 같이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면 자기네들끼리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동생들 케어하면서 아, 이런 거 좀 내가 좀 배려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좀 이렇게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그다음 배려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둘째 언니네가 사는 이 집은 또 어떤 모습일지.
6: 이제 1층은 잘 둘러봤는데 뭐 2층은 어떻게 누가 좀 안내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혼자 가야 되나요?
3: 그럼 잠시만 제가 2층에 네.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6: 아, 무전기.
3: 자, 여기는 세입자, 여기는 세입자. 2층 나와라, 오바.
7: 2층 나왔다, 오바.
3: 자, 곧 소장님 올라가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오바.
7: 알았다, 오바.
3: 네,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6: 아, 네. 너무 재밌다. 아,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거네요.
8: 네. 네. 아.
6: 아, 이쪽으로 가요. 아, 열려 있구나. 아, 야, 이거 또 화학석으로 계단이 어, 더운 계단이네. 아이고, 아, 아이고 네. 나와 계셨네요.
8: 아, 네. 예, 예. 어떻게 1층은 잘 모셨어요?
6: 아, 1층 너무 잘 봤고요.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즐겁게 잘 봤습니다.
8: 아, 네.
6: 예, 예.
8: 그럼 어떻게 저희 집도 한번 들러 보시겠어요?
6: 아, 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8: 네.
6: 예.
8: 네, 들어오세요.
6: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1: 환영합니다.
6: 예, 예. 아이고. 좀 뵙겠습니다.
1: 아, 예, 예, 반갑습니다.
6: 오, 오. 주인 세대라서 확실히 공간이 좀 큽니다.
1: 어, 당연하죠. 네.
0: 둘째 언니네가 사는 2층은 1층에 비해서 층고가 훨씬 높아 개방감이 확실히 좋은데요. 얼핏 보니 다락도 있는 것 같고. 막내 동생네가 사는 1층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6: 저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최적이 너무 좋으니까.

0: 이 개방감이 저는 1층이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다락.
1: 어머나, 다락 계단부터 모아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살짝 느낌이 온다, 와.
2: 스키, 쇼트트랙, 탁구, 골프, 배드민턴, 낚시도 좋아하고.
1: 취미 부자시네.
3: 다락 공간은 누가 봐도 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2: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가족들이 같이 즐기는 공간이죠.
3: 그게 무슨 말이에요?
4: 그거는 본인의 착각인 것 같아요.
0: 아래 저기 세입자분한테 지하 파주신다고 했는데 지하 안 파주시고 다락은 하셨네요.
5: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때 꼭 해줬어야 되는데.
6: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2: 미안하다.
1: 미안한 만큼 2층에는 두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만들었답니다.
0: 여기가 공간은 큰데 차이가 네. 있는데 어쨌든 평면 구성이나 이런 거는 아래층하고 거의 같은 거죠?
4: 네, 구성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네. 동생한테는 저희가 마당을 내줬고 그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0: 아, 그게 아까 밖에서 봤어 폴딩도 달려있는 그 공간인가요?
4: 네, 맞습니다.

0: 응접실, 야외 응접, 준 외부 공간, 야외 네, 응접실.
1: 거기 앉으세요, 소장님.
2: 어머, 이 공간 느낌 참 좋다.
3: 다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동생네랑 또 올라와서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좀 특별하게 좀 꾸며보자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테라스 느낌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0: 그 대부분의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단열돼 있고 창이 있으니까 실내로 쓰자고 하면서 마루 같은 걸 깔고 배수구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실내가 돼요. 근데 외부 재료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현관 포치에 있던 목재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열면 외부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 배수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여요. 주택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1순위로 추천하는 공간이 이런 공간입니다.
1: 제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간 거는
0: 요즘은 혼자 살기 위해서도 집을 짓지만 결국은 사람은 모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좀 정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육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생활의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분담하고, 엄마들도 남편들이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이 자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매들 가족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겠어요. 한 분이 연락을 안 되면 한 분한테 연락을 하면 되고, 특히나 남편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걱정이 없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좀 부러운 집이네요. 네.
2: 박수!
3: 진짜 맛있다.
2: 야, 너무 부드럽게 잘 구웠는데? 대박.
4: 여행에서 재미는 사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제주도를 갔어. 한라산은 못 간대. 지금 당장 같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록 한라산은 못 갔지만 지금 너무 인생 여행을 좀 9년 동안 즐겁게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더 미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만약에 우리가 정말 헤어질 시점이 됐을 때 저는 막 상상하거든요. 트럭이 오고 짐을 싸고 안녕 이렇게 헤어질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그만큼 나도 정도 많이 들 거고 근데 지금 삶이 되게 만족해서 이런 눈물도 나는 것 같아요.
5: 얼마나 행복하면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이별 생각에 눈물이 나겠어요, 글쎄. 아유, 그래도 미리 걱정은 마셔요. 내가 보기

이 동거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요. 화성을 품은 도시 수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궁동으로 갑니다.

0: 부모님이 먼저 이사를 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2층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녀의 집을 가보는 건가요?
0: 엄마, 나와 보세요.
2: 네. 아이고, 얌전해라, 우리 딸.
0: 그러지 마세요. 엄마, 모종을 사왔는데 이걸 네. 어디 어디에 심을 건지 이제 봐야지.
2: 쪽파부터 먼저 심지, 그럼.
0: 쪽파부터?
2: 옆을 좀 입혀야 되는데.
0: 파래? 응. 향기가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 작지만 이 텃밭에다가 모종 심고 있습니다. 엄마 전용이에요, 텃밭이. 저는 텃밭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항아리 있는 데다가 텃밭을 놨는데 거기가 약간 엄마가 다니기가 불편했었어요. 엄마가 저 한쪽에다 어디에다 두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 중앙에 놔.
1: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애초에 딸은 잔디 정원을 원했대요. 그런데 텃밭을 강력하게 원하는 엄마 때문에 지금의 독특한 정원 풍경이 됐다지 뭐예요.
0: 어긋장 놓는 거였어요, 제가.
2: 기분 나쁘게 했어요.
0: 기분 나쁘게. 그럼 중앙에 놔, 엄마. 중앙에 엄마가 다 써.
2: 그래서 난 좋다고 그냥 내비뒀지.
3: 큼지막하게 편하긴 하시죠?
2: 네, 좋아요.
0: 잘 만들었지, 내가.
2: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0: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2: 아니, 돈을 줘서 박목수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해줬잖아.
0: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박목수.
4: 아니요, 내 아이디어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3: 같이 사시면 저희 택택 하시나봐요, 또.
2: 예, 네,
0: 맞아요. 그러니까 딸이랑 엄마랑 그냥 평생 투닥투닥, 티격티격.
2: 싸워요, 많이.
0: 맞아, 싸워. 맨날 싸워, 맨날.
2: 싸우고, 어디 가면 또. 외롭고.
1: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모녀라잖아요. 오늘도 모녀는 정드는 중입니다.
5: 오늘은 화성 내에 있는 행궁동에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시 뷰가 너무 좋아요. 예, 문화재 심의로 높이를 다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역사문화보존지구 이 공사하기 안 좋은 조건에 어떤 집을 지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또 사연이 많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집이네요. 야, 이 구도심에 이 집과 집 사이에 이 집 짓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야.
1: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진짜 쉽지는 않았겠다.
0: 안녕하세요.
5: 아이고.
0: 부모님의 정든 동네에 털을 잡은 아내 최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6: 까다로운 규제 속에 성곽 같은 집을 완성한 남편 노무용입니다.
1: 박형근 소장님이 동네 초입부터 규제를 걱정을 하던데 이 동네를 고집한 이유가 뭐래요?
0: 저희가 결혼해서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6: 뭐 건설 회사 다니다 보면은 전국으로 다 다니다 보니까 완도 쪽에 도로 현장 쪽에 가 있어가지고 뭐 한 7년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저희 시댁 어른들께서 아이도 아직 어리고 남편도 집에 없으니까 친정 가까이에서 살아라. 그래서 친정 부모님 위층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1: 지방 근무를 하는 남편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아내는 신혼 3년을 제외하고는 친정 부모님

0: 부모님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이 수원시에 수용되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데 동네 전체가 건축 규제를 받는 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1: 부모님이 여기서 벌써 20년 이상 사셨고 그다음에 여기가 입지 조건이 되게 좋아요. 여기 밑에 시장이 7개인가 8개가 시장이 모여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큰 대형 병원들도 주변에 있고 그리고 뒤에 팔다산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매일 팔다산에 올라가시거든요. 운동하시거든요. 나이 드실수록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0: 마침 원래 살던 집 근처에 마음에 드는 구옥을 매입해 신축까지 하게 됐다네요.
1: 비 오는데요. 어서 오세요.
2: 그러니까요. 비가 오기 예. 시작하네요.
3: 아, 열려있네요.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아, 예. 반갑습니다.
3: 예. 아, 집, 아, 여기 들어오니까 잘 보이네요. 비 오는데 올라가시죠.
4: 예, 예. 가시죠. 예, 올라가시죠.
3: 아, 여기. 여기 올라오니까 마당이 잘 보이네요.
1: 네.
3: 아, 이렇게 마당을 가지고 싶으셔서 건물을 뒤로 밀었나 보다.
1: 네, 맞습니다.
3: 아, 그래서 도심지 좁은 땅인데도 이런 텃밭도 있고 디딤석도 있고 정원이 있네요.
1: 네.
3: 아. 아니, 꽤나 집을 신경 써서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역사문화 보존지구잖아요.
4: 예.
3: 이게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
4: 행궁과 화성이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3: 그러니까요.
4: 처음부터 이 집을 지었을 때 문화재 조사부터 했어야 합니다. 유네스코 또 뭐 화성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산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다른 출장 갔다가 집에 오면은 여기에 성문을 딱 지나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 나의 보금자리로 왔다는 그런 어떤 또 만도감?
0: 그런데 첫삽을 뜨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대요, 글쎄.
4: 여기가 문화재 지구다 보니까 문화재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집을 짓지 못하니까 일단 조마조마했습니다.
5: 그건 사비로 해야 돼요?
4: 예.
5: 손시에서 한 푼도 안 줘요?
4: 안 줍니다.
3: 역사문화보존지구라서 지정되어 있는 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 의외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안에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4: 예. 예.
3: 아이고 제가 예를 들을게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예. 예.
0: 이 집은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친정 부모님, 2층은 딸과 사위, 3층은 손녀들의 공간이래요.
3: 야,
1: 들어오세요.
4: 들어오세요.
3: 와. 아니, 밖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0: 어머나, 소장님이 뭘 보고 놀랐나 했더니 거실 창이었네요. 사각형에 삼각형을 얹은 듯한 한쪽 면을 이렇게 유리창으로만 채우다니. 거실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놓여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들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 화성 행궁동을 꼭 닮은 것 같고 말이죠.
3: 아니, 이 정도 창은 일반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1: 네네.
3: 이건 좀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4: 예, 예.
1: 아주 큰 창에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을 갖고 싶다.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도 보통 실내 온도가 한 27도, 8도까지 올라가요.
3: 그러니까요.
1: 햇살이 좋은 날은.
3: 근데 이거 제가 이 창하고 주방하고 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창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사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별건 아닌데요. 주택에서는 이렇게 이런 창들을 프로젝트 아웃 창이라고 하는데 방충망

0: 방에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여름에 환기해 놓으면 이게 벌레들이 벌써 여기 다 붙잖아요. 네. 좀 번거로운 편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1: 네. 이렇게 톡톡톡 튀는 게
0: 많아요. 에프키나 뿌리고 톡톡톡톡 치고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1: 맞아요.
0: 주택에서는 방충망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2: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0: 건물은 조금 안 이쁠 수 있는데 편하거든.
1: 그래서 불편했군요.
3: 정말 그러네. 이거는 경험해 봐야 아는 세부사항이겠어요. 박현근 소장님의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4: 전에 살던 집이 한 40년 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화조? 연화조라고 하죠. 중간에 그 단열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춥거든요. 여름에만 살짝 문을 열어놓고 겨울, 그러니까 3계절은 다 커튼을 닫아놓는 거야. 이중창을 다 닫고. 맨날 좀 안타까웠거든요. 부모님 뵐 때마다.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집이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반팔 입고 계시고 그래요. 벽난로 하나에다가 이 햇볕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벽난로 켜놓고 엄마랑 바닥에 누워가지고 저희 강아지랑 베개 하나 놓고 둘이 누워있어요. 반대로 엄마는 이쪽 편으로 얘는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뿌듯해요.
0: 그러면 어디 그 아내 건축주분 부모님하고 아니면 남편 건축주분 부모님?
4: 아, 저희 부모님입니다.
0: 아, 네. 그럼 오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
4: 그럴까요? 잠깐만요. 엄마!
3: 1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1층의 거실과 주방 반대편으로 친정어머니의 방이 있고요. 그 끝을 따라가면 친정아버지의 방이 있습니다.
5: 어머니!
4: 엄마! 엄마.
6: 왜?
4: 소장님이 인사드리고 싶대는데.
0: 아, 안녕하세요.
4: 어머님.
0: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담하고, 방이 너무 아담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앉으세요. 아이고. 어머님, 방이 생각보다 작아서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안 불편하세요?
6: 아, 너무 좁고.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너무 화났어요.
4: 아!
6: 뒤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마루는 실내는 조금 해도 안방은 컸어요.
0: 그렇죠. 옛날에는 안방이라고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응접 공간도 안방 안에 있었잖아요.
4: 맞아요.
0: 왜 이렇게 이 큰 집에 어머님 방을 이렇게 작게?
4: 아, 물어보지 마실 걸 물어보셨네요. 네.
3: 부모님의 방 크기를 두고 딸과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건데요.
4: 그러니까 방에서는 주무시기만 하고 이 공간은 엄마 아버지가 그냥 나와 계셨으면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면 식구들이 들며 나며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한 거거든요.
3: 1층 전체를 부모님 공간으로 생각했던 딸과 방만이 내 공간이다 생각한 어머니의 차이라고나 할까?
6: 그래서 우리가 어쳐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더 어쳐 살. 근데 마음은 내 마음 같아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프기 전마다 아버지가 아파서 애들한테 피해줄까 봐 나가서 살라고 마음 많이 먹었어요.
4: 아이, 엄마, 얹혀 살기 뭘 얹혀 살아, 같이 사는 거지.
0: 평생 서로 얹혀 살아.
4: 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프기 전까지는 네. 저희가 얹혀 살았어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같이 계속 같이 사셨네요. 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 집을 보니까 집이 좀 더 애틋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6: 근데 또 조금 서운하긴 해요, 아직도.
0: 어떻게 지금 그러면 저기 거실을 방으로 아예 제가 바꿔드리고 갈까요?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아프세요. 뇌졸중이랑 치매 중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 4번 정도 밖에 나가서 간식을 드세요. 햇볕 맞으면서.

0: 조금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1: 거기 앉아서 햇볕 맞고 간식 드시고.
2: 저기가 그러면 아버님 방인가요?
1: 아, 예, 맞습니다.
2: 아, 그런데 여기는 또 문이 폴리카보네이트로 했네요?
1: 네. 왜냐면은 이제 불이 꺼져 있거나 켜져 있을 때 아버님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 이쪽은 문을 이렇게 했고요.
2: 그럼 여기가 아버님 방?
1: 네, 아버지
2: 여기
1: 방.
2: 여기 화장실?
1: 화장실입니다.
2: 아, 화장실인데.
1: 네. 사용할 때는 불이 켜져 보이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2: 아, 저 잠금도 혹시나 못 하시게 이렇게
1: 네네, 맞습니다.
2: 했고.
1: 얼마 전부터 아프셔가지고 뭐 이제 쓰지 못하게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2: 요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또 네네. 반영을 한 거고.
1: 네,
2: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도어도 여닫이보다는 미닫이가 네. 훨씬 좋거든요. 네. 아, 이거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참고할 것 같습니다.
3: 오랜 시간 부모님과 살다 보면은 짐이 꽤 많았을 텐데 수납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 집을 짓기 전에 살 때는 이제 농이나 뭐 서랍장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락도 있었고 어느 정도 버리고 왔는데도 살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4: 크게 비밀스러운 저희 집에 공간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방 옆에.
1: 1m 넘어요.
4: 1m 넘습니다.
1: 1m가 넘고 텀백나무로 마루를 짰거든요. 그리고 위에 카펫을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라요. 선풍기가 6대 정도 되거든요. 선풍기 6대가 들어갈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서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3: 그뿐이 아니라죠. 계단 밑 공간을 불리형 수납 공간으로 짰다는데 와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이제 부부만의 공간 2층으로 가봅니다.
4: 저희 내실은 방.
1: 침실만 딱 쓰게끔 좀 규모가 작아요.
4: 그리고 드레스룸.
2: 아, 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1: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쪽이 건식 화장실 겸 목욕탕입니다. 예,
3: 예. 2층은 거실과 욕실, 드레스룸과 침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래요. 3층엔 지금은 독립했지만 자녀들이 사용했던 공간이 있고요.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3대가 오밀조밀 모여 살다 보니 부부만의 특별한 공간도 필요하다나요.
1: 저희들은 의도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여가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밖을 보고 친구들이 오면 거기서 차 마시고 날씨 좋을 때는 저녁에 혼자 나가서 맥주를 마십니다. 몰래.
3: 부부의 공간 2층에는 아늑한 데이트 장소, 야외 테라스를 두었답니다.
4: 집 안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좀 비밀스러운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부모님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부분은 나가서 둘이서 따로 이야기하는 공간일 수도 있으니까.
1: 엄마 아버지 흉박?
4: 이 3대가 살면은 비밀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각자 맡은 또 그럴 때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3: 아유, 그럼요. 그게 현명한 거죠.
2: 여기가 지상층 면적이 60평이 채 안 돼요. 그런데 3세대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이 5개나 있어요. 예,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평생 큰 방에서 지내시다가 작은 방에 와서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방 5개에 3세대가 사는 공간을 60평 안으로 푼다는 거는

0: 딸과 사위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땅이 아니고 다른 택지지구 같은데 편한, 집 짓기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어떤 기억이 담겨있는 이 공간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집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치? 이게?
2: 자, 공간 반 이렇게.
3: 어떻게?
4: 평소에도 이렇게 음식 준비 같이
2: 하세요? 아, 아니요? 엄마 혼자. 아, 저는 근데 설거지나 이렇게 깨빠주거나 이런 거는 해요. 엄마 근데 아주 가끔 한다고 얘기해.
5: 집안 청소 다 하잖아.
2: 집안 청소 말고.
6: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병난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즐겁고, 지금처럼 이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7: 저는 뭐, 의외 보면 행복해요. 다 사이사랑은 또 장모님이다 하시지만, 아, 내가 그래도 같이 살기를 잘했다. 새 집을 짓고 또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8: 부모 자식 간에도 배려와 양보는 필수.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겨운 풍경이 그래요, 참 보기 좋습니다.
9: 아파트 우리 오늘 참고하는 거예요?
10: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11: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2: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13: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11: 빠루요?
13: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9: 어? 이게 뭐지? 저게 뭐예요 도대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7: 영어.
6: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7: 17점 수학.
6: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7: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6: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7: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0: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에 사는 13살 소년 키코와 사랑스러운 미카이. 오빠 키코는 동네에서 소문난 동생 바보랍니다. 아빠 메이 씨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0: 의 빈자를 대신하는 사이 훌쩍 커버린 키코.
1: Let's go meet your daddy.
2: Yeah. 잘 가요.
0: 어느 날 가족에게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 What the hell is daddy? 잘 듣거나.
0: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무사히 아빠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아빠와 아들의 꿈을 향한 점프슛이 지금 시작됩니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 고지대에 쭉 늘어선 풍력 발전기와 함께 커다란 호수가 유명한 곳이랍니다. 이곳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버나데 씨. 어째 가방 하나 없이 출근을 하나 했더니 바로 이곳이 일터랍니다. 짜잔! 예쁜 옷가게인데요. 아주 작은 가게지만 매일 쓸고 닦기 바쁜 버나데 씨.

0: 때문이죠.
1: Nandun lang ako sa may gilid lang with ano na kubol lang na blue. Nandun yung mga damit ko ay nadudumihan siya. Sabi ko kay Mister na paggawa niya ako ng ganto para maganda yung mga paninda ko para mas ano sa mga tao.
0: 깔끔한 화이트 톤에 감각적인 핀 조명까지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남편의 조언을 듣고 한국 옷가게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는데요. 가게 이름은 킥스 믹스. 아들 키코와 딸 미카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답니다.
2: 느낌 좋은데요?
0: 그 시각 동네 놀이터.
3: 잉가. 이게 뭐또 뛰고. 야.
0: 오빠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 귀염둥이 미카이고요. 방학을 맞아 동생을 데리고 매일 놀이터로 출근 중이라는 오빠 키코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따라가는 뒷모습이 어째 좀 지친 것 같죠?
3: 'Pag matagal po kami nag-stay, ayaw po ni Miguel dahil napapahalo nga po sila. Ma-energetic po talaga si Miguel. Tsaka po hyper din po. Lapit ah. 1, 2, 3, go.
0: Go. 오늘도 미카이만 챙기는 동생 바보 키코. 그러거나 말거나 미카이의 놀이터 사랑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손님이 줄어든 엄마 버나데 씨의 옷가게. 사실 이곳이 첫 번째 가게는 아니라는데요.
4: 아, 낙트라이 po kami magboko sa Manila po. Ngayon, lumakas po talaga siya. Opo. Na sasagot niya yung pangangailangan namin everyday. Pero habang tumatagal po, siyempre nagpa-pandemic po. And then nagka-baby po kami. And medyo mahirap na yung financial namin.
0: 이후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된 버나데 씨.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 10살 아이는 아빠를 대신하는 듬직한 오빠가 되었답니다.

0: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바로 이곳이 아빠의 일터인데요. 메이 씨는 이곳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속을 자동으로 깎아서 정밀 제품을 만드는데요. 때마침 완성된 동그란 부품. 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1: 마누리스 po. Ito po yung isang parang malaking sing-sing sa loob ng transmission.
0: 그러니까 이게 애눌러스고요. 변속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1: 아노 po. 그러니까 lagi kong ma-comsa yung ma-check yung mga sukat niya, hindi siya lalampas ng sukat. Tapos the same time yung ano niya, ma'am, yung itsura niya dapat laging makinis, walang scratch. Yun po yung role ko, taga-bantay ng machine.
0: 아무리 정밀한 기계로 만들어내더라도 검수만큼은 꼭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데요. 숫자 감각이 뛰어난 메이 씨는

0: 필리핀 새 식구의 점심시간. 아빠의 빈자리에도 씩씩하게 잘 먹는 미카이. 그리고 오늘도 듬직한 키코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키코가 그릇을 들고 일어서는데요. 그릇만 날라주는 줄 알았더니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키코 정말 대단하죠?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엄마를 도우려고 조금 일찍 철이 들었나 봅니다.
1: 놈 나 그레이드 6 po siya. Ayun, nag-i-start na po siyang matutong maghugas ng plato. And magwali sa labas. Ayun po. Lalo na po nung nagkaroon siya ng kapatid.
0: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태풍이 지나간 후 물이 새기 시작한 천장에 방수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키코의 몫인데요. 아유, 듬직해라.
1: 오포, 방사만탈아. Hindi naman po siya tumutulo. Pinapalitan na lang po namin kapag naluma ulit siya.
0: Yeah.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다 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린 키코. 손길도 제법 야무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때다 싶어 본격적인 아들 자랑에 나선 버나데 씨.
1: 에토 po yung mga honors, mga award po ni Bernard ni Kiko. Ayan, with honors po, tapos meron siyang conduct award.
2: 가만 있자. 메달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와, 자랑할 만하네요. 뿌듯하시겠어요.
0: 밥을 먹고 나자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미카이. 아주 시침을 뚝 떼죠?
3: 오케이, 룩, 가이. 가이, come here.
0: 요즘 재밌는 영상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빠 말이 안 들리나 봅니다.
4: I am strong. I am very strong. Recording starts.
0: 오빠가 알파벳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멀찍이 몸을 피한 채 거부하는 미카이.
4: I am strong. I am very strong.
0: 얼마나 싫은지 눈썹마저 거부를 하네요.
3: I am very strong. 매주 disappointed po kasi tatry ko po turuan, ayaw naman po niya. Sayang naman din po. Kasi po, sa tingin, busy po kasi wala na din po akong choice kundi bantayan po dahil kung wala na mo, kung hindi ko na po bantayan si Mikay, baka din po lumaki siya ng lonely po, wala pong kasama. E di, medyo nilalaro ko na din po siya.
1: Alis tayo maya, no?
0: 이런 오빠 맘도 몰라주고 엄마에게 안겨 한껏 어리광을 부리는 미카입니다. 모처럼만의 휴일. 숙소를 나서는 아빠의 손에는 농구공이 들려 있습니다.
5: 자, 바스켓볼은 mahilig kasi ako mag-basketball pag rest day. Kaya pag rest day, nagba-basketball kami ng mga kaibigan ko.
0: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농구. 휴일마다 농구장을 찾는 것은 필리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일상이랍니다.
5: 어, 러브 타임 브로. 무스다, 니나 파요? 브로. 브로.

0: 빨리 들어와.
1: 10대부터 시작해 길거리 농구 경력만 20년이 넘는 메이시. 실력이 상당하죠?

0: tulad ng dati. Nakaka-miss. Tapos lalo na sa mga bata. Yung sinasabi ko na pakakulangan, hindi naman siya kakulangan. Kumbaga, yung presence niya bilang ima, ama, kay Kiko, kasi lalaki sila pareho.
1: Lagi po siyang namimiss po. As in, lagi po. Lalo po nagbabasketball po.
2: So, okay. Let's go meet your daddy.
0: Yeah.
2: Bukas.
0: Ah, bukas na po.
3: So, pumunta kay daddy? Bukas? Punta natin si daddy? Excited ka na?
0: Tayo mo. Tayo mo na.
3: Pumunta ako kay daddy. Pumunta kay daddy?
0: Clap mo na, clap, clap. Clap ka mo na. Yehey ka mo na, yehey.
4: 설렘과 그리움으로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밤입니다. 다음 날
5: 나라나 거
4: 상기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가족. 먼저 트라이시클에 몸을 씻습니다. 가족이 향하는 곳은 시외 버스 터미널인데요. 30분을 신나게 달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마닐라행 버스에 오르는데요.
5: Let's go. Yes, daddy. Excited at kinakabahan kung sana makarating kami ng maayos doon. Saka walang maging problema sa immigration hanggang sa Seoul.
1: Hindi ko alam po, ano, pero titiwala po ako na kaya po nga.
3: Excited ka makita si daddy? Huh? Yes?
5: Ikaw, excited ka?
4: 시외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닐라 공항.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에 들뜬 키코와 미카이. 한국에 처음 가는 엄마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드디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4시간을 날아 드디어 도착한 한국.
1: 미키.
5: 아, 인도시아. 오, 나믹.
1: 떠나가, 이거네.
5: 떠나.
1: 이거 뭐, 떠나가. 떠나.
5: 산 타요. 나랑 타요, 넌 봤어. 안녕. 안녕. 아이.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6: 부산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나도 여기를 공항을 별로 안 와서 잘 모르는데.
5: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6: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5: 땡큐, 땡큐. 안녕.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7: Sorry, I don't speak.
5: You speak English?
7: Yeah.
5: Where is the terminal for Busan bus?
7: I'm not sure. I'm so
5: tired. Okay, sorry, sorr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안녕. Excuse me. 안녕. 안녕.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8: 부산.
5: Yes.
8: 여기 코를 끊어야 되는데.
5: 네.
8: 폭발.
5: 네. 오케이. Thank you.
1: 이게 뭐?
4: 이를 어째요? 그쪽은 반대 방향인데. 하지만 터미널이 나오지 않자 씩씩하게 길을 묻는 버나데 씨.
5: Excuse me. 아, 부산 가는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9: Do you speak English?
5: Yes.
9: English. You can go down the first
5: yes.
9: basement.
5: Okay.
9: And you can find the machine to buy your ticket.
5: Okay.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1: 감사합니다. Thank you.
5: 아, 마사야 po kasi sa hindi po kami marunong mag-Korean. So, masaya po kami kasi nalaman na po namin kung saan po yung kuha ng ticket.
4: Go down. 다행히 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무사히 들어온 가족. 이제 승차권만 잘 구입하면 되는데요.
3: 1, 2, 3.
0: Please board the bus after purchasing.
3: 눈마.
4: 뭔가 발견한 것 같죠?
3: 네.
4: 오, 무인 발공기 찾는 데까지 성공.
0: And English, print.
9: Purchase
0: ticket. Incheon Airport, no? Then destination.
9: Busan.
0: Bando, Busan.
9: Yan.
0: Ay, ito is Busan.
4: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목적지까지 티켓 구입도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0: Excuse me.
10: 안녕하세요. 부산 동부 터미널 버스 맞아요.
6: 오케이.
4: 우여곡절 끝에 부산행 버스에 드디어 탑승한 가족. 좋아! 이제 가는 거야.
2: 나빠가고 있다. 나 너는 나빠가고 있다. 나 puntahan si daddy.
3: Papagod po ako pero sobrang excited po. Excited. Worth it naman po yung pagod pag nakita ko na si daddy po.
2: Basket po kayo ni daddy.
3: Oo, oh, basket po ako sa kanin.
2: Papakita mo kay daddy yung mga ano mo bago mong natutunan. I'll
4: deal with every stranger asking where I'm from. 그나저나 부산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고된 여정에 어느새 잠이 든 가족. 5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가족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0: Hello. 안녕. Where night friend? Hello.
11: Welcome to Korea.
0: VIP family.
11: Marian, hi. 힘들었어? 어? 너를 힘들었어? 어? 버니야, 응, 내가 잘 받았어. 이제 아빠 만나러 한번 가볼까? Yes, together. Go.
0: Help and support.
4: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필리핀에서 출발하기 전 아빠가 있는 회사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영어를 잘하는 키코와 함께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는군요.
0: Vincent.
4: 가족이 편지를 받고 흔쾌히 마중을 나와주신 건데요. 이제 아빠가 있는 곳으로 출발! 그런데 곧바로 아빠를 만나는 대신 가족과 회사분들, 제작진까지 모여 회의가 열렸습니다.
12: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가 봐요. 뭐 방법이 네. 좀 있을까요?
11: 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회식 때 필리핀 대 한국어로 해서 5대5로 농구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날을 오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 Yes.
4: 그렇게 시작된 깜짝 만남 대작전. 먼저 회식과 농구 대회를 알리는 가짜 공고문을 만들고요. 아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11: 오늘 4시 반부터
13: 예.
11: 6시까지 오늘 농구 대회를 할 거야.
13: 예, 알겠습니다.
11: 필리핀, 네, 코리아.
13: 예. 오케이.
11: 상금 20만 원 걸려 있어요. 그것까지예요. 그것까지예요. 이긴 사람 거예요. 이스 위너. 위너. 위너. A씨가 저랑 나이 비슷해서 또 두 자녀의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눈에 많이 담아야 될 나이에 이렇게 타지에서 일하는 거 보면

0: 저도 한 아버지로서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1: 바로 이곳이 오늘의 작전이 펼쳐질 장소입니다. 가족들은 비밀 공간에 대기한 채 모니터를 통해 바깥 상황을 지켜볼 텐데요. 자, 드디어 선수 입장?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설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도 흥미진진하겠는데요?
2: 경기 룰은 10분씩 이쿼터, 그리고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봐주는 거 없는 걸로. 우리도 안 봐줄 거야. 자,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자, 자,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1: 두근두근 기대와 함께 드디어 시작된 경기.

0: 가족의 숨은 응원을 받은 메이 씨가 코트 위를 날아다닙니다.
1: 홀로 홀로 그든 시아타 시다디. 그든 스포 시다디. 응? 그든 시다디.
0: 아빠의 활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키코.
2: Kinakabahan na sana maging masaya, maging ma-surprise talaga sa gagawin natin pag nakita mga bata.
3: I'm so excited po kasi makikita ko na po si Papa po. Makakalaro ko na po ulit siya.
4: 63, 63. 1분, 라스 1분.
0: 1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또 한 골을 넣는 메이 씨. 어느덧 1쿼터가 끝났는데요. 그리고 가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5: 이길 것 같으세요?
6: 아, 땡 ko naman mananalo kami. Na naiya kami bantayan si Sadyang eh, baka hindi kami bigyan ng sahod. De, joke lang po.
0: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아빠에게로 출발하는 가족. 아빠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심장은 두근댑니다. 드디어 아빠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 키코. 어리둥절한 아빠는 이 순간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년 반 만에 마주한 가족. 메이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한 포옹에 13살 키코는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6: 이런 마음 나고. 아고스도 엄발라서.
7: 어버스로.
6: 이제 마음 박바션 데이터. 소마소마 알리서 바스켓볼.

0: 나부모세 다디.
1: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딸 미카이도 꼭 안아주는 아빠.
0: 그것도 연옥네입니다. 응, 연옥네. 기선 다디, 기선 다디. 응?
1: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0: 나빠사라 po sa paramdam, ma'am, kasi minsan pag umuwi ako ng Pinas dahil lang may patay sa isa sa

0: 쪽에
1: 응? 연못 때문에 나오고 연못 때문에
0: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들었대요.
2: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보세요.
3: 체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는데요. 키코와 미카이가 마음껏 즐기는 사이
2: 쭉 청소했어요.
3: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4: Ayun, masaya po kasi experience po ng mga bata. Kasi nga, walang ganito sa Pilipinas, tsaka malayo sa lugar namin. So, eto, nakapunta kami sa Korea pa talaga. Ayun, kaya nakakatawa po. Masaya po kami bilang magulang po.
1: Thank you, sir, staff.
5: Stand up, stand up.
3: 가족에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어느덧 다가온 이별의 순간.
6: 반사만�ala lang to na malalayo muli kayo sa akin. Pagdating ng araw ng panahon, yung mga pangarap natin, magkakasama-sama rin tayo.
7: Mahal na mahal ka namin. Tsaka huwag ka mag-iisip lagi ng kung ano-ano. Lagi lang tayo mag-pray. Basta si Lord lagi nasa center natin. Ayun.
3: Kok 잡은 두 손과 이곳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잊지 말길. 다시 만날 그날에 더 깊고 따뜻한 포옹을 약속하며 아빠는 말해봅니다. 안녕,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안녕, 사랑하는 나의 키코와 미카이.

0: 안녕하세요. 나는 레오입니다.
1: 첫째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하고
0: 숙제 더 해야지. 무슨 8분이야.
1: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태도도 좋다고 하고
0: 마티우는 춤추게 좋아하고
1: 형아를 이기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어서
2: 얘 1등 했어?
0: 어.
3: 나도!
2: 그치! 우리 마태현은 춤도 잘 추고
1: 진짜 말랑 콩떡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이뻐요. 아그 잘하네.

0: 레오.
1: 레오, 마테오. 마테오. 올리비아. 조금만 기다려. 이따가 보자.
2: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샤롤드 공항에 14시간을 갑니다.
1: 아, 우리 마테오, 레오. 앉았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똑같네, 진짜.
3: 팔콕에도 조금만 갈아달라고 그래.
4: 갈아주는 게 뭐야?
3: 갈아달라고, 저렇게.
4: 아, 만지지 마.
3: 아이, 알았어.
4: 만지지 마.
0: 물건을 사려면 만져야 사지.
4: 아니야. 사고 만지는 거야. 아, 만지지 말라고.
3: 야, 야, 너 가. 마트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나는.

0: 라떼요 이거 주세요 해 알았지?
1: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면 저게 놓고 할 거야.
0: 안녕하세요. 아저씨한테 달라 그래.
2: 훔쳤는지 알아.
3: 할머니가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하지 말라는 거야?
0: 우리 레오는 좀 약간 고지식해가지고 만지고 사야 되는데 못 만지게 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해서 말한 신경이를 했는데 그냥 아이 성격이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써달라고 그래. 아니, 여기다가 달라고 그래, 봉투에다가. 봉투에다 달라고 그래. 말해봐. 봉투에 달라고 그래 봐. 아니, 여기다 주잖아.
4: 할아버지, 여기에요.
0: 아! 저렇게, 저기, 저거. 나 과일 좀 사갖고 가자, 이제. 아이, 추워.
4: 과일 사자. 과일 어디야? 박스에다 사자.
2: 과일, 여기.
0: 이건 얼마니? 이거 박스가.
5: 4kg.
0: 박스.
2: 다?
0: 이거 다.
2: 너무 많아.
0: 아, 먹을 거야. 근데 왜 과일을 삼다가. 이렇게 봐, 상태 좀 보게.
2: 아, 그냥 괜찮아. 다 똑같아.
0: 아이, 봐야 돼.
5: 두 사람.
0: 아, 스탑.
4: 아니, 왜 이렇게 뭘 많이 사가? 이거 장사하려고 그래?
0: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할머니가 사줄게. 또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4: 잠깐만. 잠깐만 좀 내려놓고.
0: 뭐 더 살 거 없을까? 당신 헬스 한다며. 부시부시래. 헬스 하는 사람이.
4: 자, 가자. 으쌰.
0: 자, 못바이. 못바이 차종호. 가자. 가자. 어?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시장이 끝나는 시간이 돼가지고. 많이 빠졌나 봐. 너무 늦게 나왔나?
4: 뭐 파는 데가 없다.
0: 아니야, 저쪽에 있어.
4: 저쪽도 있다고? 잠깐만, 이거 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여기다 두고 가도 돼.
2: 안 돼.
0: 안 돼.
4: 여기다 두고 가도 돼.
2: 안 돼.
0: 안 돼.
2: 아, 필요 없어요.
0: 한국이야,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4: 아니야. 너 잠깐 보고 있어.
2: 조랑수야. 조랑수야. 조랑수야.
0: 여보, 여기는 프랑스가 돼서 도둑이 갖고 가.
4: 잠깐 보고 있어, 그냥.
0: 또 다 써들라. 야.
2: 안 돼.
4: 잠깐만 서 있어, 그러면.
0: 이거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줄게. 자, 엄청 가볍지? 들을만 하지?

0: 다 왔다.
1: 오케이. 정장고 집에 다 왔네.
2: Bonjour.
3: Bonjour.
4: Bonjour.
2: Bonjour. Ça va?
5: 마코네시 가면은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거기서 우리 마코를 낳고 지금까지 거기서 사시는 거라 그런 거 보면은 그 손길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길렀는지 오손도손 알콩달콩 참 재밌게 사는 가족이구나 정말 많이 배워요.
6: 선물 깨도
7: 깨도
6: 이거 깨도
7: 태성 아
1: 아티스트
8: 감사합니다
9: 브라보 안녕 감사합니다 아시 할머니 할아버지
1: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9: 네
8: ça c'est du bel bonheur
6: et boy
9: c'est happy sur cœur
7: thank you for
8: merci

0: 일어나서 찍어야 돼요. 다 나와.
1: 아니 뭐 무슨 뭐 갈비 한 대든지 어떻게 해요?
0: 아니 갈비는 고기가 지금 몇 갠데 갈비 드시 잡수고 싶어?
1: 응.
0: 엄마. 엄마. 이제 우리 레오랑 마테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는 돌 할 때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쫄라서 우리 애기 돌 보려고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아유, 내가 해준 한복 입으셨네.
2: Ça, je vais vous expliquer. Voilà. Donc, en Corée, pour un an, un enfant qui choisit son objet pour le devenir, pour comme il va devenir plus tard, pour savoir le futur. Oui.
3: En France, on fait la formation après le bac.
2: D'accord.
4: OK.
2: Olivia.
4: Olivia.
2: Quoi?
4: Allez.
2: Allez.
5: Tourne, tourne.
2: Allez.
1: 안 잡아.
3: 엘리 쿠키.

0: 봤었어? 돌 때?
1: 공?
0: 공? 마테오는?
2: 마테오는 실.
0: 실 잡고?
3: 우리 올리비아는 아기 돌 파티 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감정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무럭무럭 커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맛있대요, 엄마.

0: 레오 안 일어나?
1: 응.
0: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간지럽게 온다.
1: 혼자 일어날게.
0: 일어날 거야?
1: 응.
0: 그래 그럼 기다려줄게. 아. 우리 저기 농축하자.

0: 나는 농촌 가면은 너가 마코를 사겨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마코를 보러 여기 감시하러 왔잖아. 리오 마테오 할머니 할아버지 만 잘 듣고
1: 이따가 보자.
2: 좋겠다.
0: 안녕.
3: 할머니 파이팅. 빨리 가. 가.
0: 파이팅. 할머니 할아버지 파이팅.
3: 에, 더 많이 와서 쉬네요.
0: 재밌게 놀아. 가자. 우리는 신나게 잘 파티를 하고 싶은데.
4: 왜 갑자기 또 앞에.
0: 코끼리 소리가 나.
5: 코끼리.
0: 언니 봐.
5: 엄청 크지?

0: 나무를 저, 어떻게 저렇게 코끼리를 나무, 만들었니?
1: 저게 나무 아니야. 저 쇠야.
0: 저 쇠야 나무야.
2: 몰라.
0: 우와,
1: 저 쇠덩어리잖아.
2: 아니, 엄청 크지.
0: 아니.
1: 와. 무섭게 생겼네.
2: 빨리 가자. 빨리.

0: 막 움직이네.
1: 눈, 눈.
0: 어?
1: 눈.
0: 어디가 눈이야?
1: 여기 눈.
0: 눈도 진짜 코끼리 같이 생겼네.
2: 뭐 어떻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했을까?
0: 우리 이거 처음 만나봤다. 무섭다.
2: 무서워 이게?
0: 어. 할머니 자꾸 무서워.
1: 엄청 위험해. 조심해야 돼.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2: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1: 늙으잖아. 늙으잖아.
0: 야, 내가 늙어 보이니? 제일 싫은 소리가 그 소리야.
1: 할아버지 머리카락 없잖아.
3: 없잖아.
0: 야, 너는 안 늙은 줄 알아?
2: 너 머리카락 너. 너 두고 볼 거야. 머리가 너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0: 그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너도 대머리가 돼. 이게 빠져요. 이게 할아버지 머리 얼마나 많았는데. 할 말이 없지?
4: 할머니.
0: 할 말 없는 거. 왜? 너도 대머리 될 수 있어.
5: 마테오는 잘 하고 있을까? 여기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에 자주 다니던 시내 골목길입니다.
6: 깜베.
5: 깜베.

0: 없어.
1: 멋있어?
0: 응.
1: 어때요? 네요. 아. 괜찮아요?
0: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있을까?
1: 아, 많이 피워.
2: 얼씨.
3: 나라야! 너 놓고 자.
0: 레오야, 어디로 가야 돼? 레오야!
3: 너 여기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아, 여기가 제일 좋아.
0: 레오야, 올라가자.
4: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멋있잖아.
0: 그러니까.
3: 아니야, 여기가 더 보여, 여기도.
0: 여기가 좋은 자리야?
3: 어.
0: 그동안 사람들 일로 안 가고 절로 다 가.
3: 몰라는 거에서.
0: 간다.
3: 여기 바람 찡찡 하잖아. 여기가 제일 좋잖아.
0: 엄마, 할머니는 올라간다. 자, 올라가자. 야, 더 무섭다, 여기. 할머니, 더 무섭네.
4: 뭐 무서워. 이거 튼튼해, 이거.
0: 같이 가.
4: 참 명당 자리인데, 여기가. 에이, 아깝다.
3: 무서워.
0: 야, 니네 모자 좀 써라, 추워.
3: 나도. 마세요. 그만 맞으라고. 못 살겠네. 아우, 추워. 이거를 돈을 주고 타다니.
1: 아, 있어.
0: 있어?
1: 응.
0: 어디야?
1: 여기. 아바나.
0: 오.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1: 여보, 이거 때문에.
0: 어? 여보,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 후회하는 거야? 어? 빨리 말해봐. 어?
1: 이거 때문에.
0: 이거 때문에 뭐, 왜 원망해줘. 이거 덕분이지.
1: 아이고. 응?
0: 아,
1: 맞다.
0: 오빠, 여기 기억나죠? 여기 앞에서 만났지? 나 많이 기다렸어?
1: 하나님 때문에.
0: 하나님 때문에? 뭐야, 진짜.
3: 근데, 지금 뭔가 타자. 택시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0: 할머니, 할머니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3: 저기 나가는데.
0: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어? 아유.
4: 너 어떤 거 탈 건데?

0: 가만 있어봐. 하루 더 태워줄게. 가만 있어봐. 네가 떠들지만 안 가만 있으면 돼.
1: 왜 세사? 이 peut faire au premier ou au troisième étage. Il peut faire au premier ou au troisième étage.
2: Moi, toi, je peux faire en bas. Mais non, mais tout seul.
0: Ça va. Oh, oh. 한 번만. 됐지.
1: 오케이, une petite exception.
0: Merci.
1: 네.
0: 갔다, 마트가 찼다. 봐봐, 되잖아.
2: 기다려.
0: 할머니는 왜 안 탄대?
2: 무서워서? 어.
0: 이게 뭐가 무서워?
2: 몰라.
0: 마트가 재밌어? 시시해. 어땠어?
2: 뭐?
0: 어땠어 이거?
2: 좋았어.
0: 재밌었어?
2: 응.
0: 너는? 버텨오는?
2: 재밌었어.
0: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뭐 왔다 갔다도 안 했는데? 이제 끝난 거야?
2: 아직 두 개 있어. 저 두 개 있어. 누가 할래?
3: 아유, 징그러워. 이런 걸 타니.
0: 아유. 이것도 없어.
3: 마태요, 응? 이거 타니까 좋아?
2: 응.
3: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 좋으면. 춤 한번 춰봐. 어허.
0: 얘 키가 작아서 못 타는 건데, 내가 웃겼어.
3: 잘해.
4: 응. Bonjour. C'est pour monter sur l'arrêt? Est-ce que tu fais bien 1m35?
2: Mais tout à l'heure, il y avait pris l'autre. Il l'a fait tout à l'heure.
4: Oui, bah, je suis désolée, mais normalement, c'est pas possible.
2: 못한대.
3: 어?
2: 못한대.
3: 아니, 아까 탔다고 이게 울어, 얘 안 돼.
2: 이게
3: 아, 네가 잘 얘기해야지.
2: 이게 있어, 맞죠?
3: 안 돼, 타게 해줘. 그냥 무슨 얘기 해봐.
0: 조금 전에 탔었는데 한 번만 태워주세요.
3: 가만히 있어. 너는 말을 못해. 할아버지.
2: 한다.
3: 어, 줘봐.

0: 말 좀 해. 네가 할 줄 아니까.
1: 얘기했다고.
0: 아니 얘가 아까 탔다고 얘기한 거.
1: 얘기했다고.
0: 아까 이거 탔어요.
1: 이렇게 얘기했다고.
0: 어떻게 얘기해봐. 한 번만 해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할머니한테 순진해봐.
2: 아까 그 남자 주로 있어야 되는데.
0: 아니 남자도 있었고.
1: 못 품다고.
0: 아까 남자 직원이 태워줬다고 얘기해봐. 아까 탔다고 얘기해.
1: 너도.
2: 마태오 재밌어?
1: 응. 야, 그냥 웃겨서. 어떤 게 될 수 있을 것이고.
3: 네, 미리 스파클링 해야 되잖아.

0: 하는데. 무서운 거 엄청 좋아하잖아,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니까 저러잖아.
1: 밥을 안 먹어서?
0: 네. 우리 간다, 애기 데리고.
1: 마테오, 사진. 오케이.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걸.
0: 나. 마트 어디 갔지?
2: 어?
0: 아, 잠깐, 이렇게 가는 거야. 어? 바닷수로 들어갔네? 우와. 오는 것도 재밌다.
2: 어, 재밌어.
1: 마테오, 이게 훨씬 재밌어. 네가 탄 게. 지하에 뭐 있어, 그 안에?
3: 물고기.
1: 물고기 있어, 지하에? 가자.
3: 가자.
1: 이거 다 탄 거야, 이제 이거? 다 끝난 거야?

0: 아빠.
1: 응.
0: 갔다 올게요.
2: 뭐, 갔다 와.
0: 너무 늦게 오지 말고.
3: 늦게 올게.
0: 아이.
3: 저녁에 올게. 새벽에 올게. 태호, 마태호. 할머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도 잘 듣고, 사이좋게 놀고. 병원 잘 갔다 와, 엄마.
0: 바이바이.
3: 어?
0: 잘 갔다 와.
3: 새벽에 안녕.
0: 붙이고 기저귀 좀 타자.
2: 잠깐만, 잠깐만.
0: 잠깐만, 이거 봐봐.
2: 잠깐만, 누구 있어?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 응?
0: 이거를 또 붙여야 주사를 맞으러 가지요. 예방 접종요.
2: 붙이기를.
0: 기저귀
2: 잡고 가. 잡아.
0: 누구야? 나 아프지 않게 우리에게 주사 맞게 해주세요. 슉, 슉, 슉, 슉. 안녕하세요. 다 있다. 레오야, 마테오, 빨리 먹어. 애기 병원 약속되어 있어서 가야 돼. 늦으면 안 된다. 어? 가자. 잠바 입어. 가자, 우리 애기. 가자.
3: 우후.
0: 애기야, 어떡해요?
2: 여기 어디야? 응? 침대 눕네. 올리비아 침대 눕네.
0: 자, 400개 됐다, 여기.
2: 눈치챘어. 눈치챘어.
0: 어, 진짜
4: 멋있다.

0: 안 좋아. 우리 배가 주사 맞아서 슬펐어.
1: 슬펐어. 오리비아 아파서.
2: C'est pris en charge par l'assurance maternité parce que c'est obligatoire à l'âge de 2 ans.
1: 이거 돈 내는 거. 뭐 된대?
3: 왜? 카드로 내야 되는데?
1: 아니, 안 내면 안 된대.
3: 어?
1: 아니,
2: 왜?

0: 이거 무슨 냄새야? 엄마 왔어요.
1: 아, 하러 왔어?
0: 이거 무슨 냄새야?
1: 된장찌개. 당신 몰래?
2: 이거 어리장찬이요.
0: 맛있다, 엄마.
1: 맛있어?
0: 응.
1: 맛있나?
0: 맛있다.
1: 간은 어때?
0: 딱 맞아.
1: 맞아?
0: 응. 저 자꾸 하려고 그래. 애기만 보는 것도 힘든데.
1: 아, 너 먹으라고.
2: 여보, 오세요.
0: 응, 엄마 빨리 와. 꾸준하겠다.
3: 할머니가 이걸 다 했어?
0: 응, 할머니가 다 했어.
3: 많이 먹고 싶어.
4: 아, 좋다. 이만해, 내가 이 combien de temps pour cuisiner?
3: 몇 분으로 했어?
1: 3시간.
4: 오.
2: 두 파운드, 두 파운드, 두 파운드.
4: 가기 뼈. 꼬메디래.
0: 그렇게 맛있어?
3: 맛있다.
0: 맛있어? 내가 할머니가 요리 잘해? 엄마가 요리 잘해?
3: 할머니.
0: 오.
4: 할머니. 마테오.
3: 할머니.
4: 뭐라고?
3: 할머니.
0: 아빠는 맨날 먹네, 엄마 밥.
5: 그럼.
0: 부러워요.
5: 차려면 누구 잘 먹지. 아빠는 맛있게 먹고 가네. 엄마 솜씨가 최고야.
0: 최고지. 엄마 아빠가 와줘서 너무 나는 즐거웠고 감사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네, 덕분에. 엄마가 가고 나서가 걱정이네. 그리워가지고.
1: 응? 나도 또 가면은 그리워.
0: 엄마는 올리비아가 눈에 엄청

0: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울리면. 그리고 또 애기가 확확 크잖아. 그게 너무 아깝지. 그 시간들이 못 보는 게, 그치? 다음에 볼 때는 또 쑥 커 있을 거니까.
1: 그냥 옆에서 소소하게 사랑하는 게 보면 나이 들어서 그게 행복인데.
0: 알지.
1: 엄마, 그렇게 못 살아서.
2: Je vais travailler dur pour aller en courir, pour encore qu'elle s'inquiète pas. Après, elle peut venir quand elle veut.
0: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비행기표 사서 나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1: 그런 게 마코한테 내가 고마운 게 마코가 프랑스 여자 얻었으면 그런 고생 안 할 텐데 한국 여자 얻어서 살아서 맨날 비행기표 대고 맨날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마코한테. 이해해줘서.
2: 어머니, 울지 마.
1: 마코 고마워. 우리 하나가 마코 하나만 보고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마코가 하나 부족한 거 있어도 이해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마코 건강하고.
2: 감사합니다.
1: 마코 고마워.
2: 감사합니다.
3: 그래, 고마워.
2: 네.
3: 나도 눈물 나올라 그래.
0: 우리 아빠가 T에서 F로 변해가지고. 아, 맨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래.
2: 김치 매워? 이거 매워? 김치 매워? 김치 매워? 이거 매워?
0: 고춧가루가 매워.
1: 사랑하는 하나야,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서 화살처럼 흐른다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았다. 사랑하는 우리 레오, 마테오, 올리비아, 나의 분신들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억하고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잘 있어. 엄마 아빠 간다.

0: 사랑의 막막은
1: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라. 잘하네.
0: MZ
1: 커플입니다. 엄마 잘 가.
2: 편지를 썼어. 아유. 고마워. 엄마 날 잘 듣고.
3: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세요. 비행기 잘 타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지난 4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마를 피하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피해 역시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기의 순간 아이들을 구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견 훈련사인데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 괜찮은 거죠?

0: 아니, 간다.
1: 이거 왜 이렇게 아 아픈 것만 하고
0: 아 물 좋아 아이 물 좋아 가자 날도
2: 불법 번식장과 개농장에서 발견되는 등 수많은 사연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0: 선생님,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게 여기 이제 구조견들이 있잖아요. 네. 친해지기 쉽지 않겠지만 잠깐 친해지고 가는 게 걔네들한테 좀 상처가 될까 봐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3: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사람을 만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보호소에 있었다거나 개농장에 있었다거나 뭐 번식장에 있었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길거리 생활을 했다거나 사람을 정말 정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이에요.
0: 아, 그럼 제가 어설프지만 와서 이 친구들을 케어해주고 인사해주고 네네네. 같이 잠깐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 그럼요.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2: 반려견도 키워본 적 없는 제가 과연 유기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3: 저희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0: 네.
3: 영환 선생님, 여기는 황영환 훈련사 선생님.
2: 훈련소의 힘꾼 황영환 훈련사님입니다.
3: 김대랑 팀장님.
0: 아,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저희 센터.
2: 그리고 훈련소의 살림꾼 김예랑 훈련사님입니다.
1: 일단은 아이들 네.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름 잘 외우세요?
0: 아, 네, 제가 좀 사람 얼굴하고 이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1: 안 돼요.
0: 네?
1: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얘 캔넬에 들어가고 얘가 제 캔넬에 들어가고 제 밥을 얘가 먹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0: 아, 네. 열심히 한번 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 과연 네, 이 업무를 마칠 때 몇 마리의 이름을 외우고 계실지
0: 네.
1: 저도 좀 궁금하네요.
2: 70여 마리나 되는 친구들 이름을 외울 수 있을지 잠자던 뇌세포들이 제발 깨어나야 할 텐데 말이죠.
0: 들어가도 될까요?
2: 예랑 팀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0: 제가 이 친구들 이름을 다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개 좀 시켜주세요.
3: 알겠습니다.
0: 네.
3: 먼저 이 친구, 제일 큰 친구는
0: 네.
3: 미르라는 친구예요.
0: 미르.
3: 네, 맞아요. 미르라는 친구이고 영종도의 네. 떠돌이 견이었던 친구를 구조해서 데려온 친구고요.
0: 어, 눈에 미르 엄청...
3: 잘생겼죠?
0: 네. 미르 약간 늑대같이 생겼다, 미르야.
2: 와. 늠름하고 멋진 자태를 뽐내는 미르지만 구조 당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앙상하게 말랐던 녀석. 그랬던 미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애교쟁이라네요.
0: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누구죠?
3: 이 친구는 또리라는 친구예요.
0: 또리?
3: 네. 네.
0: 또리 안녕?
3: 이제 짖어요. 아, 남들 좀 무서워해요.
0: 아 미안해. 네.
3: 내가 실컷 할 때...
2: 낯가림이 심해 파양의 아픔을 겪었다는 또리. 이제는 사회화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3: 왕감자라고.
0: 왕감자.
3: 좀 더 귀엽게 만들어줬어요.
0: 아, 감자 안녕.
3: 감자야.
0: 오, 왜, 어, 이름 뭐였지? 하늘이었나?
3: 이 친구는 미르예요.
0: 아, 미르.
3: 네, 미르. 이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0: 아, 네, 미르. 네. 너 똘이 아니잖아. 똘이 저기고.
3: 맞아요.
0: 어, 좀 똘이랑 닮았다.
3: 이 친구는 우주예요.
0: 우주.
3: 네, 이 친구도.
0: 달랐네, 나는. 어떡하지? 오,
2: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하면 훈련도 불가능. 정말 난감했습니다.
3: 이거 보시면 잘 다가온 친구가 있고 좀 못 다가온 친구들이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3: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잘 다가온 친구들은
0: 네.
3: 이제 미르 같은 친구 같은 경우 네. 직과도 뭐 걱정이 없어요.
0: 걱정이 없어.
3: 사람을
0: 워낙 네. 좋아해서
3: 잘 따르니까. 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마일로라고 저 친구도 사람 손을 좀 잘 못하는 친구예요.
0: 아, 지금도 뭔가 표정이 시무룩하네요.
3: 저런 친구들이 좀 이제 나중에 집 갔을 때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교육도 좀 잘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2: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친구들이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기견 훈련사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일반 훈련사보다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4: 저희가 구조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구조를 하기도 하고.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구조에 대한 거,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 아이들 입양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입양을 했다라고 해도 유기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비슷한 이제 고민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입양 후 교육, 입양 전 교육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죠.
2: 유기견 훈련사로서 제 첫 업무는 바로 아이들의 배변 처리. 먹거나 밟지 않도록 재빠르게 치워야 하는데요. 특히 변의 상태로 건강을 가늠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변을 누웠는지 관찰까지 해야 합니다.
0: 네? 느낌이 까따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그 체온이 네, 이게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따따따. 따뜻합니다.
2: 바깥 활동이 끝나면 매일 운동장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청결은 필수. 바닥에 떨어진 털부터 이물질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청소합니다.
1: 영환아 잘 가르쳐줬어? 우리 신입? 일 좀 잘 가르쳤어? 자, 야, 이렇게 한마디 없이 솔질하는데?
0: 아, 근데 대표님 이거 좀 막대 긴 거 없어요?
1: 지금 연장착 하시는 거예요?
0: 아, 허리가... 아니, 허리가 조금...
1: 너, 야, 야, 너 일로 와. 너 뭐, 너 어떻게 가르쳤어? 너 지금...
0: 뭐야? 너무 짧아.

0: 비록 허리는 아팠지만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아이들의 목욕 시간. 오늘은 무탈이를 씻기는 날인데요. 강아지 목욕도 처음이라 제가 더 긴장이 됐습니다.
1: 무탈아 괜찮아? 물? 좀 차가운데 괜찮겠어? 얼굴도 여기, 얼굴도 손으로 해줄게 아저씨.
0: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닦아주었는데요.
1: 그럼 보통 이렇게 한 마리 목욕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한 시간?
2: 진짜, 네, 털 많은 애들은 네, 네. 한 시간 이상도
1: 걸리죠.
2: 네, 기본이죠. 한 시간. 아.
0: 그래도 무탈이가 얌전히 도와준 덕분에 30분 만에 비누칠이 끝났습니다.
1: 아, 털이라는 말을 알아듣네요? 야, 무탈이 목욕시키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머리를 몇 분 말일까 말지 이런 생각이. 무탈아. 아저씨 머리 5분도 안 걸려.

0: 깔끔해진 무탈이 어떤가요? 매력이 철철 넘치죠?
1: 자, 일단 활동 시간에 또 봐. 아유, 짱이야.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0: 애교 많은 무탈이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2: 무탈이 같은 경우에는 그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몇 키로 떨어진 곳에. 근데 이 B집에서 무탈이가 자기 원래 있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측컨대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A라는 집에서 난 보냈어. 얘 우리 애 아니야.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이 주인이 계속 모른 척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밥을 주고 있는데 노드킬 당할까봐 이제 걱정된다라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 구조에 대한 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0: 파양 후 떠돌이계 신세가 되었던 무탄이는 구조된 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훈련소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훈련소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는데요. 실내에서 따로 관리받고 있는 녀석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꼬물이 6마리와 한 살 된 어미 추추입니다. 유기견이던 어린 추추는 보호소에서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2: 네. 지금 정읍도 산불이 났어요. 아~ 그래서 산불 피해서 막 네. 도망갔다가 아니면 좀 다치거나 한 친구들이 보호소로 막 들어오고 있어서 네. 지금 추추랑 이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보호소에 있는데 지금 다 계속 다른 큰 애들이 넘어오다 보니까는 아~ 지금 보호소 환경이 네. 좋지가 않고 애들이 막 그냥 그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도 막
0: 한 살밖에 안 된 어미 추추 역시 보호받아야 할 어린 강아지. 혼자 새끼들을 돌보기엔 젖이 부족해 이유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젖을 슬슬 이제 뗄 때가 됐어요. 네.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애기 발톱들이 생겨요.
1: 아, 이렇게?
2: 네. 근데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근데 요 정도 발톱이 이렇게 생겨날 때면은 엄마가 이제 젖이 아파요.
0: 생애 첫 이유식에 도전하는 아가들. 과연 입맛에 잘 맞을까요? 다행히 입에 딱 맞나 봅니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네요. 대표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잠들어 버린 아기 강아지.
3: 자는 시간이네 지금. 다 자. 너무 못 하겠어. 어떡해.
0: 새근새근. 잠든 녀석 때문에 꼼짝 못하고 얼음이 된 상황. 이것이 행복한 고통이라고나 할까요?
2: 혹시 아기가 뭘 싸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3: 그러진 않는데 제 손가락을 베개 삼아 자고 있어서 못 빼고 있어요. 자자마자 거기서 자는 거예요?
2: 저희 뭐 다리가 저려도 일어날 수 없어요. 잘 먹었다는 뜻이죠.
0: 다른 형제자매들도 이유식을 먹을 차례. 그런데 유난히 몸이 작은 이 친구는 이유식도 잘 먹진 않습니다.
3: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작네요. 약간.
2: 네, 얘가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여도 네.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0: 서열에서 밀린 녀석이 괜스레 더 마음이 쓰입니다.
2: 우리 친구는 좀 작아요.
3: 작아요. 그냥 많이 먹어야 돼, 너무. 어이구. 대표님,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도 어쨌든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2: 그럼요, 가야죠.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2년, 3년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아,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0: 이 예쁜 친구들이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될 그날을 위해 훈련사님들은 최선을 다해 돌보는 중입니다.
4: 힘찬!
0: 오후 산책 시간. 하루 만에 그래도 좀 친해진 느낌입니다.
3: 왜 이렇게 순해, 미루는?
4: 또리! 안녕, 무탈 안녕? 어, 또리! 아저씨한테 와주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약간, 그, 강아지들 좋아하는 상인가?
0: 어색해하는 절 위해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어준 고마운 친구들. 유기견 훈련소 아이들은 하나같이 개성 넘치는 매력을 지녔는데요.

0: 이 소중한 생명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한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우엉, 너의 매력을 어필해봐. 너의 매력!
0: 저녁 시간, 우엉이를 안고 운동장으로 나온 대표님. 우엉이는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는데요. 지난 2022년 입양자를 찾지 못해 보호소에 입소한 지 열흘 만에 안락사가 결정됐던 친구였습니다. 안락사 시행 20여 분을 남겨놓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녀석. 그래서 더 애틋한데요. 이제 해외 입양 전 목줄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근데 줄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줄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저희 잠깐 보니까는 아예 그냥 얼음 되는 것 같아요.
0: 반려견이 되기 위해선 목줄 착용이 필수. 생애 첫 목줄을 착용하자 어색함의 구석으로 먼저 숨어보는데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짧은 줄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대표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우엉이.
1: 시원한다. 아이고, 미안해, 우엉아. 아이고.
0: 목줄이 낯설고 싫은 모양인데요.
1: 우엉아, 일로 와. 우엉, 일로 와.
0: 과연 우엉이는 목줄 산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겁먹은 우엉이를 안심시켜주는 대표님.
2: 괜찮지. 지금은 산책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줄을 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애기한테 알려주는 거. 지금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 돼요.
1: 아, 너한테?
2: 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 줄이 조금 걸려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0: 목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첫 번째 훈련. 특히 줄이 당겨지는 경험이 우엉이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2: 아니야. 이리와. 우엉, 이리와. 우엉. 네. 자, 당겨지는 경험도 해봐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줄이 덜 당겨지는지 알거든요. 우엉, 이리와. 아이치. 줄이 안 당겨지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칭찬을 받고 본인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를 근데 줄이 당겨지는 경험을 해야 내가 네. 목이 캥 하는 거를 본인이 경험을 해야 알아요.
0: 조금씩 자리를 바꿔가며 목줄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2: 옳지. 자, 오늘 가자. 이리와. 이리와.
0: 목줄에 거부감이 있던 우엉이가 드디어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달라진 녀석을 보니 신기하기만 한데요.
2: 아이고, 아까보다 조금 나겠죠.
1: 훨씬요.
2: 네.
0: 내친김에 저도 우엉이와 산책 도전에 나섰습니다.
2: 우엉 움직여보세요.
1: 가자. 일로 가봐. 우엉아 가자. 일로 와봐. 우엉.
0: 그런데 이 온도 차이는 뭘까요? 제 말은 못 들은 척 하는데요.
2: 훈련할 때 애들은 놀이에요. 신나게 불러주셔야 좋아요. 우엉, 우엉, 이러면 신이 나지 않아요. 옳지! 칭찬할 때도.
1: 우엉, 옳지! 톤을 많이 높여야 되는군요.
2: 네. 솔톤.
1: 솔톤? 네. 가자. 우엉! 옳지!
2: 어머, 산책을 이렇게 잘하는 강아지야. 아우리 우엉이 산책 잘하네.
0: 이번엔 한눈 팔지 않고 산책하기에 도전.
1: 우엉, 옳지!
0: 기특하게도 잘 해냅니다.
2: 이건 정말 근데 냉정하게 우엉이가 잘했다.
1: 옳지!
2: 야, 지금 잠깐만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야, 지금 이거는 떡커트급인데.
1: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이
0: 이렇게 한 걸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훈련사들은 보람을 느끼죠.

0: 애들을 대하고 얘가 좀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나라는 사람이 이 아이의 견생에 있어서 내가 개입이 되면서 이 아이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 순간이 그렇게 보람돼요. 뭐 아무래도 책임감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 생명 하나하나가 다 책임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모습들이 전과 후가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1: 오늘은 훈련소 친구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날입니다.
2: 고고 고고!
1: 구조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년관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이태영 수의사 선생님이신데요.
2: 이렇게 하나씩들 맞은 애들이 있는데
1: 오늘은 총 40여 마리 강아지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마다 맞아야 하는 백신이 달라 접종 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시간 내 접종을 끝내려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2: 맞고 나오면 애들 컨디션 체크하는 팀 한 팀 짜주고 그리고 영환쌤이랑 선생님들 해가지고 팀 나눠서 누구 먼저 맞출지 봐주시고요.
1: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 역할은 친구들을 순서에 맞춰 대기시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3: 한나부터?
2: 한나
3: 뭐 해야 돼요?
2: 한나 뭐 해야 되는지 옆에 알려줘요.
4: 코로나 캔넬.
1: 주사가 아프다는 걸 강아지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걸까요?
5: 한이야! 한이야! 뭘 눈치챘어? 눈치챘어? 아이고! 괜찮아.
1: 이 많은 강아지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3: 농포가 생겼구나, 이게. 농포가.
6: 그때 전에 강아지 동안에 잡아주세요.
7: 네. 얘를. 일단은 손을 이제 세게 잡지 마시고, 여기 공간을 좁게 하시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얻게 하시고, 이렇게 꾹 조금 누르시면 돼요. 어깨 붙이시고요. 예. 네.
5: 괜찮아.
7: 잘했어.
5: 잘했어.
7: 잘 잡아주시는데.
1: 학대를 받았거나 힘든 치료의 경험이 있는 유기견들은 병원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문 진료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겁이 많은 친구들은 트라우마에 이렇게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2: 힘들동이. 괜찮아. 이거 좀 닦아주세요, 선생님.
1: 대변 처리 업무가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8: 코로나랑 인터넷만
7: 받아야 돼요. 네.
5: 왜? 아팠어. 괜찮아요.
7: 흔들어 주세요.
5: 네.
7: 보지 마.
5: 루루, 괜찮아.
2: 알았어. 얘가 수술 큰 걸 몇 번 해서 그런
3: 거야. 뭐 들어가요? 이렇게 잡았다가 울어.
2: 괜찮아.
1: 모든 훈련사와 수의사 선생님의 노력 끝에 39마리의 접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바깥 견사에 있는 조이.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인데요.
2: 아니야. 그래, 그러지 말래.
1: 입질을 할 수 있어 대표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발버둥 치는 바람에 목줄까지 풀려버린 상황.
2: 수건 큰 거 하나만 수건 하나 갖다 드릴까요? 수건.
1: 목줄 대신 수건을 이용해 흥분한 조이를 진정시켜 봅니다. 강압적인 방법은 피하고 천천히 다가가 구석으로 가도록 유도해 보는데요. 자연스럽게 주사를 놓는데 성공. 이렇게 생명을 아끼는 분들 덕에 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뭐 운 좋게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이제

0: 이제 동물 보호도 하고 해외 입양도 보내는 좋은 일을 하는 이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딱히 이유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때까지 이제 제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강아지 사료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봤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톤이 넘는데요. 누군가가 기부한 사료들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료를 다르게 줘야 하는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2: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럼 먹는 거.
3: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네, 다른 걸 먹여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2: 네네네.
3: 네.
1: 김유진 대표의 사비만으로는 사료 충당이 힘든데요. 이렇게 기부자들이 있어 유기견 훈련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4: 덥네요, 지금. 더워. 네네. 선생님, 어떻게 이걸 다 혼자. 대단하세요.
1: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훈련소가 세워진 것도 재래시장 측의 적극적인 장소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기견 친구들이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기까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죠. 여기에 김효진 대표는 유기견 훈련소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의 반려견 유치원과 호텔을 만들어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5: 모금을 받지 않아요. 모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모금을 받으면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금을 위한 움직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례로 모금을 위해서는 뭐 좀 아이들의 아픈 모습, 힘든 모습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가야 될 거예요. 많이 노출을 시키고 막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희는 입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지내는 거 막 이런 데서 왔어. 하지만 얘는 지금 너무 잘 지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모금은 안 돼요.
1: 늦은 오후, 훈련소 친구 중 한 마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 지역 보호소에서 2년간 생활하다 최근 이곳으로 온 귀동이. 움직임이 둔해져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5: 그 우리 귀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산탄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히 사냥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몸속에 수시발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1: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총알. 멧돼지 사냥견으로 활동하다 실수로 맞은 건지 누군가 고의로 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6: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깨 부분, 앞다리 부분, 엉덩이랑 뒷다리 쪽에도 지금 꽤나 많이 이렇게 네, 박혀 있더라고요.
5: 아, 난 내가 F인 게 싫어.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가지고.
1: 충격적이게도 70여 발이 넘는 총알이 온몸에 박혀 있는 귀동이. 생존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5: 아예 보행 자체가 막 이렇게 막 문제 있어 보이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걷다가 그냥 주저앉고 걷다가 좀 많이 힘이 없어 보인다의 느낌을 했어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자극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할 소지가 있는 거는 제거를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조금.
1: 과연 수술이 가능한지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CT 검사 결과 운이 좋게도 주요 장기는 빗겨나갔지만 얼굴 쪽에 박힌 총알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6: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됐건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하는 거는 안면부 쪽에 있는 건 그래도
5: 좀 제거를
6: 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1: 힘겨운 수술을 견뎌야 하는 귀동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0: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큰데요.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슬프고 참담합니다. 기동이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기도할 뿐입니다. 정규 일과가 끝나고 황영환 훈련사님이 제게 도구 스포츠인 어질리티 훈련법을 가르쳐 주신다는데요. 강아지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민첩성과 집중력을 키우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훈련 도구 설치를 위해 파라솔을 치워야 하는데 돌의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 몇 킬로예요 이거?
2: 킬로는 모르겠어.
1: 잠깐만. 너무 아, 웃음이 나. 무게가 웃음이 나오는 무게인데요.
0: 시작하기도 전부터 쓰러질 지경인데요.
1: 아, 이것도 무겁죠?
3: 제가 이쪽을 두를게요.
2: 여기가 아마.
1: 제가 너무 약한 것
2: 같아요. 아, 잠깐만. 이거 들어야 돼.
1: 와, 진짜 경기장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0: 그럴싸한 모습에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1: 오늘 어떤 친구랑 해볼까요?
2: 일단 무탈이랑 한번.
1: 무탈이?
2: 네.
1: 저희와 목욕을 함께 했던.
2: 네.
1: 무탈이.
0: 얌전하게 한 시간 동안 목욕을 했던 무탈이. 다들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각종 어질리티 대회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유기견에서 명견으로 새롭게 태어난 무탈이. 그럼 그 실력 한번 직접 봐야겠죠?
1: 기다려. 기다려. 꼭꼭꼭 터널 터널 터널 꼭꼭꼭꼭꼭꼭 매진. 저리 진짜 빠르네요.
2: 네, 그렇죠.
0: 너무 멋지죠.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2: 그냥 옆에 하셔도 네. 옆으로 올 거거든요.
1: 네, 무탈아.
2: 옆에.
1: 옆에 앉. 여기서 이제 앉아 무탈아.
2: 옆에 하시고.
1: 옆에.
2: 네. 네.
1: 어, 옆에.
2: 엎드려.
1: 엎드려.
2: 기다려.
1: 기다려.
2: 기다려.
1: 기다려.
2: 걸어가세요. 기다려.
1: 기다려.
2: 안 돼.
1: 안 돼. 기다려.
2: 안 돼. 무탈아.
1: 무탈아.
2: 무탈.
1: 무탈아 나 안 갔어. 내가 아직 안 갔잖아.
2: 이 보더콜리들이 똑똑해가지고 길을 외워버렸어.
1: 아, 벌써
2: 이번엔 반대로 해봐야 될 것
1: 아,
2: 같아요.
1: 아 그럴까요? 반대로 해야 될까요? 네. 무탈아. 아이고. 무탈아.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무탈이가. 고.
2: 고.
1: 고. 터널!
0: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과정을 거치며 무탈이는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1: 무탈이 진짜 잘하는데.
2: 네, 그렇죠. 훈련사님도 잘하십니다.
1: 아, 저도 괜찮은데.
2: 네, 아주 좋았어요.
1: 아, 고마워.
4: 일단 어질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허들이나 터널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같이 다니는 옆에 사람과의 유대감이 같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아,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허들은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일단 넘게 했다는 것부터가 완전 뿌듯한 일이고요.
0: 다음 날 훈련소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유기견 사진전을 위한 준비인데요.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매력을 담아 사진전을 열 계획입니다. 뜻깊은 일에 동참한 황지호 사진작가님. 베테랑 작가지만 친구들이 카메라를 보게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5: 손을 꼭 빼내야 돼요.
0: 네, 어떻게 혼을 쏙 빼놓을지 고민인데요. 어리둥절해하는 호이. 낯가림이 심한 내향적 성격인 저지만 시선 강탈을 위해 나름

0: 노력해봤습니다. 다행히 귀엽게 나온 사진. 우리 아이들이 인물이 좋긴 하죠.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유기견 사진전은 첫 번째 전시인 꽃과 개처럼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통해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보다는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아이들. 촬영 보조 역시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1: 삐삐기는 무서워해요? 아, 삐삐기 안 돼. 애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른가 보다.
0: 외모도 성격도 다 다른 녀석들. 촬영에 필요한 기술 역시 달라져야 하는데요. 관심 끌기보다 반사판을 드는 게 제 적성에 더 맞더라고요. 반사판 덕분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서 빛이 납니다. 인간 스탠드 역할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2: 이게 응가, 응가.
0: 응가라는 말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재빨리 배변 처리에 나섰는데요.
3: 준비된.
4: 막내는 엄청 잘하시는데.
0: 이번 사진전은 유명 해외 드라마를 패러디한 재밌고 독특한 컨셉으로 진행하는데요. 유기견과 반려견은 한 끗 차이.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해 유기견 훈련사들은 오늘도 땀 흘리며 노력 중입니다.
3: 많이들 유기견이나 구조견들에 대해서 좀 힘든 모습들을 많이들 보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어둡고 슬프고 힘들고 너무 안 됐고 이거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아니야. 어디서 왔는지만 다르지 그런 온도나 그런 색깔이 아니야 라고 저는 계속 밝히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사진전도 실은 이 아이들의 입양 홍보이기도 하지만은 유기견 인식 개선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밝고 괜찮아.
0: 유기견, 구조견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매력적인 친구들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해외로 입양 가는 방시리의 마지막 산책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조금은 소심한 성격에 낯을 가리는 친구. 오랜 시간 함께한 예은 훈련사님과는 편하게 산책을 하지만 새로운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방시라 안녕. 한번 가볼까? 산책 한번 해볼까 방시라? 일로 오세요.
0: 염려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저와도 무리 없이 산책을 하는데요. 먼 미국 땅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잘 적응할 일만 남았습니다.
5: 가볍고 머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진짜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0: 그동안 애정을 듬뿍 쏟아 돌보던 친구라서 훈련사님에겐 이별의 아쉬움이 큰데요. 구조 당시만 해도 아무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던 방식이었기에 더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6: 더 열악한 곳에서 있었던 친구기 때문에 사람 손도 안 타고요. 정말 사람 손이 오면 그 불안과 불신의 눈빛을 보내던 친구인데 지금 너무 좋아졌죠.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맞아요.
0: 방실이도 이런 마음을 알까요?
7: 그동안 고마웠어. 선생님이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0: 방시리가 건넨 사랑이 나눠준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방시리와 우엉, 새돌이가 해외로 입양을 가는 날입니다. 이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해맑기만 한 녀석들.

0: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깊어진 정에 이별은 더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입양 가정을 만나는 일이니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공항에서 이동 봉사자님을 만나 친구들을 인계해야 하는데요. 머나먼 미국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고마운 분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봉사해 주시는 아, 네네. 얘가 새돌이고요. 밑에가 방실이에요.
0: 여러 차례 해외 입양 봉사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1: 방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이 국내에서 입양됐다면 좋았겠지만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하네요. 이제는 진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기분도 좀 묘하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2: 해돌, 나 잘해라.
1: 해돌이 잘 가.
0: 작별은 늘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이별은 아이들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3: 아이들이 입양 가는 순간도 너무 좋죠. 입양을 가면 그 순간이 너무 좋기는 한데 교차예요. 아, 이 아이랑의 이제 헤어짐. 훈련사가 훈련을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헤어짐이에요. 이 아이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0: 며칠 뒤 새 가족과 함께한 방실이와 새돌이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멀리 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유기견 훈련사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묵묵히 생명을 보듬어 안는 그들이 있기에 버려졌던 존재들이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세상의 유기견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0: 빙빙빙 집을 짓고
1: 저는 이곳에 낭만을 찾아왔습니다.
0: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2: 가자 이놈아 가자. 아, 저거만 치고
3: 저 똥밭에 굴러 똥밭에 굴러 못 도사야 될 것 같아. 똥을 너무 많이 벌었어.
2: 똥을 줄 것 같아.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0: 제가 참 감사하죠. 늘 감사합니다. 예전엔 좀 매달리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1: 기억나요.
0: 지금은 이제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또 포지션이 돼가지고 아 이게 참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이거를 제가 다 소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뭐 이제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드릴 정도인데 보통 이제 다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2: 저는 생산적인 활동이라 치면 한 12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고
0: 하루에요?
2: 네. 좀 약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그중에 한 2시간 정도 되는
0: 거예요. 그 2시간은 뭡니까? 집에 있을 때입니까?
2: 아니, 학과장님.
0: 학과장님과 미팅할 때?
1: 아니, 제가 학과장이에요.
0: 제가 학과장이니까. 뭐 조교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뭐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래요?
2: 아, 그냥 하기 싫어요.
0: 학과장을?
3: 자비이 많은 거예요.
0: 이 교수님은?
4: 저는 뭐
1: 워커홀릭이에요.
4: 네, 예전에 진짜 일일일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좀 몸 건강, 정신 건강도 좀 챙겨서.
0: 중요해요, 진짜.
4: 평균 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0: 아, 이거 많이들 하시네, 다들. 네. 오. 아,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또 일 중독자. 네. 야, 일 중독자가 여기 있잖아요, 또. 예.
5: 저는 한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 15시간?
5: 네.
1: 아, 근데 안 자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이제 김재규 교수님이 나와서 막 못 잔다, 안 잔다.
0: 일하는 시간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 15시간이라고 잠을 안 자면.
1: 바쁠 때, 진짜 많이 바쁠 때.
0: 저는 다행히도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재밌었나? 프로그램

0: 힘들긴 한데 네. 예, 짧은 시간에 고통을 주는 이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래도 뭔가 보람은 있죠. 네. 예. 아니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이 바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1: 맞아요. 예. 사실 이 노동절이라고 하는 게 1886년도에 5월 1일, 오늘이 5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5월 1일 이 집회를 했었어요. 노동자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거의 5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뭐 때문에 했냐? 우리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0: 8시간을?
1: 네. 어. 이 집회가 이제 계기가 돼서 5월 1일이 노동절이 됐다고 합니다.
0: 야, 그걸 아는 분이 15시간을 일하고. 네. 근데 140년 전부터 8시간 네. 일하자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똑똑한 과학자분들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2: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2030년이면 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인간들이 아... 일주에 15시간 일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1: 제 하루치를 일주일을 늘려서
2: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이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 전망을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네요.
0: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기술 덕분에 참 일이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노동과 과학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오늘 정말 멋진 네. 지식 노동자분을
1: 지식 노동자.
0: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이야기 열어라.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우리 바빠서 모시기 힘든 우리 교수님, 예, 본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철학자 이상욱입니다.
0: 네, 우리 교수님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아니 교수님, 교수님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1: 날짜 따라 다르지만 한 10시간은 일하는 것 같아요.
0: 아, 기본적으로 지금 분들은 10시간 이상 일하는군요. 저희 중에서는 지금 노동시간이 제일 적은 분을 모셨어요. 제일 적게 일하시는
1: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잠을 적게 자서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0: 너무 중요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케인스라는 사람이 15시간을 앞으로 이제 인류가 일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죠, 예측을 그렇죠. 했다는데.
1: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요인들을 결합해서 보면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효율성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예, 이상훈 교수님하고 세 번째 촬영하는데 항상 퇴근이 늦어졌던 거. 기억하세요?
0: 네. 네. 오늘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노동법을 잘 맞춰주시겠죠.
3: 네. 네,
0: 저희도 이제 집에 가야죠.
1: 네, 그건 모르죠. 네. 이제 다 봅시다. 보죠.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0: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네. 자,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참 편해진 게 맞습니다.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준 과학기술 중에 최고는 뭐라고 생각들 하세요?
4: 저는 화약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3: 화자에.
2: 아, 그런 거.
0: 화약.
2: 화약 너무 사심이 들어가 있는데.
0: 화약이요.
4: 다양한 화약 중에서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가 사실상 가장 인상 깊은 건데, 사실 우리가 광산을 파야지만 재료를 얻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예전에는 그걸 무작정 사람의 노동력으로 그러네. 파고 흙을 퍼나르고를 반복한 건데
0: 그러네.
4: 이게 폭발물이라는 게 생기면서 급속도로 되고
0: 그렇죠.
4: 심지어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가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으면 발전을 아예 못했었어요.
0: 그러네.
4: 거기 하구에 있는 거대한 섬을 암초를 네. 폭발물로 날리면서 무역이 가능해졌거든요.
0: 아, 그래요?
4: 그래서 이게 저희 분야에서는 큰 임팩트 있는 발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2: 저는 과학기술이 영향을 끼쳤다라기보다는 네. 이 노동의 개념을 바꿨다라는 관념에서 시계라는 게 발명을 했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러네.
2: 옛날에는 우리는 뭐 자시, 축시 이런 시계를 썼었고
0: 대충 해 뜨고 해 지면 이제 끝나자 퇴근 이런
2: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들이 나라마다 국가마다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시계라는 발명이 되면서 노동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그렇죠. 하기 시작된 것 같아요.

0: 저는 항상 감사하게 쓰고 있는 과학 기술이 있어요.
1: 뭡니까? 뭐예요?
0: 이게 물 기술이에요. 물.
2: 물이요?
0: 네, 물이요. 저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물이 막 달려와서 영어로는 물이 러닝 워터거든요. 수도가.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UN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도 가족들이 쓸 물을 깃기 위해서 가족 중에 이제 되게 여성분들이 하루 10시간씩 왔다 갔다 해요.
3: 사실 음식은 없어도 버티지만 물 없으면,
0: 물 없으면 죽습니다.
3: 죽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근데 가사 노동 중에 아주 절대적인 양을 차지했던 게 물을 깃는 노동이었는데 덕분에
0: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우리가 수압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 그 집들마다 배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수간 네트워크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정수시설.
4: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쓰이는데 보통 이제 플로큘레이션이라 그래서 건더기 같은 거나 알갱이가 막 떠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들 놔둬도 안 가라는 애들도 있잖아요. 호수나 이런데. 여기다 우리가 뭐 알루미늄, 염, 가루나 이런 걸 넣으면 전기적으로 뭉쳐서 쫙 가라앉혀줘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물을 주변에서 깨끗한 걸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3: 비교해요? 비슷한데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게 미생물들.
1: 아, 미생물들도 정수에 관여합니까?
3: 네, 정수할 때 왜냐면 물에 유기물들이 있으면 그게 사실 오염 물질이 될 수 있는데 미생물들을 넣어주면 그 유기물들을 먹고 미생물들이 물 뭉쳐서 가라앉으면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슬러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슬러지 기법 같은 게 적용돼서 깨끗한 그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정수를 시키기도 하고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정수를 시키기도 하고 이 미생물 정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이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연에서. 네. 네. 근데 이게 아는 것도 많아지고 편해지기는 했는데 왜 인간의 일은 아직도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0: 아, 맨 마지막에 막 진심이 느껴져.
1: 편해졌는데 편해졌어. 근데 왜 15시간까지 막 이래야 되고 인간의 일은 왜 그렇게 끝도 없이 많고 힘들까? 그
0: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마 더 현실감이 있을 텐데 그 세탁기 있잖아요. 네. 세탁기가 이제 부잣집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시기가 한 1920년대 정도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기술 비평가들이 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봐, 여태까지 10시간 걸리던 걸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 네. 그럼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정주부들은 시간이 남아둔다. 그래서 사회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남녀 간에 훨씬 더 평등한 어떤 직업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단순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탁기가 미국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다음에 미국 가사노동 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살짝.
1: 그러니까 이미 편해진 건데.
0: 편해진 건데 늘어났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그럴까? 그러니까
1: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지?
3: 더 많이 빨았어요?
0: 그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속옷도 일주일은 입었어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입는 옷은 2주 입는 게 일반적으로 평균이었어요.
1: 그 꾸덕함을 어떻게 참죠?
0: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10시간 노동을. 그런데 세탁기 집어넣으면 이제 1시간 만에 딱 그렇죠,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옷은 매일 빨고 밖에 입는 옷도 2, 3일만. 그러니까 세탁량이 늘어나니까 개별 세탁 시간은 확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노동을
1: 자주 돌리는
0: 그래서 요점 뭐냐면 이런 자동화 기술을 비롯해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시간이 그 단위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이 욕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면 노동 시간은 절대로 안 줄어들고 점점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1: 야 생각도 못 해봤어요.
0: 이런 그 자동화 기술이 또 그 욕구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하고도 연관이 돼요.
1: 네.
0: 그 웨지우드라고 혹시 아시죠?
1: 네, 유명한.
0: 그 사람이 사실 기술 혁신을 일으켰는데 온도 측정이라든가 시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싸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충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영국 중산층 아니면 노동계층조차도 이제는 나도 사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부자들만 누리던 어떤 취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생활 스타일 같은 것들이 밑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네. 오히려 더 많은 도자기가 생산되면서 오히려 노동시간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차주전자 만드는 노동시간은 늘어. 여기에 그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그 경제학적 그 이론과도 관련이 돼요. 제본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19세기 경제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석탄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왜 석탄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데.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우리도 쓰자 그래가지고
1: 그래서 이제
0: 쫙 퍼지니까 터져버리죠. 오히려 석탄량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변화, 욕구의 변화 이런 것과 이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직업 세계에서는 항상 기억하죠.
1: 직업 세계에서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약간 소수의 전유물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것도 만드시는 분들의 노동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이게 인간은 평생 일할 수밖에 없는 팔자라고 우리가 또 인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국에 뭐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노동시간을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기계 덕분에 그 노동이 좀 수월해지긴 했지 않습니까? 예.
0: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면이 있는 게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산업혁명 시기죠. 그 전까지 사람이 일일이 옷감을 짜고 실을 잣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었다면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방적기, 방직기 이런 게 나오고 근데 그 기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계가 가끔씩 서요. 그 저기 방적기, 방직기 막 돌다가 툭 쓸 수가 있어요. 뭐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른 숙련 노동자가 구태여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냥 그걸 다시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툭툭 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아동노동.
1: 아.
0: 인간 숙련 노동자들은 제거화되고 아주 단순한 기계가 못하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노동 같은 것들.
1: 보조.
0: 근데 그러면 당연히 노동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1: 어린애가. 어린애들은 돈 많이 못 받죠.
0: 돈을 거의 못 받았고요. 그냥 재워주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산재도 무지 많았는데 그냥 쫓아내고.
1: 착취죠, 착취. 네.
4: 근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학기술 때문에 아동노동이 시작된 건 아니죠. 아니죠.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해야지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0: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당연히 그 아동노동을 쓴 거는 과학기술과 무관해요. 그거는 자본의 힘이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막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인 힘이죠.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일어나요. 이제 막대기를 치는 애들 고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산업혁명 후반기 1850년대 이후부터 산업에 사용되는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다시 들어와서 기계를 잘 다루는 기계공과 이 훨씬 더 고도화된 자동화 기계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생산성을 확 올리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이제 봉급을 꽤 잘 받으니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맞는데 과학기술 자체만 가지고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사실은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이 적절하게 결합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사회적인 어떤 결정이 도울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1: 사실 오늘 뭐 양자역학 얘기도 아니고 바나우타르스키도 아니고
2: 지난주에 했던 거
1: 네, 굉장히 가볍게 왔습니다. 네. 예, 그냥 편하게 놀다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 노동도 역시나 생각할 게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절도 8시간 사수를 위한 투쟁이었고 직장인들은 이제 시간 단위로 일을 보통 하세요.
0: 네.
1: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밥 먹고 6시에 퇴근. 9-6. 왜 9-6로 일하게 됐을까요?
3: 이게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네,
1: 아, 그래요?
3: 19세기 초, 그러니까 1810년대 오웬이라고 하시는 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실험가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서 이 과잉 노동의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보겠다.
0: 그 사람 사회개혁가였어요.
3: 네.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888.
1: 888?
3: 888. 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1: 8시간 자고,
3: 8시간 재생. 그러니까 여가 같은 거 네. 말하자면. 그래서 888에서 8시간 일하자는 게 거의 200년 전에 맞아요. 이미 구호가 나왔더라고요.
1: 그 재생은 수면 시간하고 포함되나 보네요.
3: 그렇죠. 휴식에 이제 수면 휴식에. 시간이 포함된 거고,
1: 888. 재생은. 그래서 8324?
3: 네.
1: 아~
3: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오웬의 이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8시간 어떻게 일하냐고 했을 때는 결국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0: 그렇지.
3: 해가 떠 있을 때
0: 그렇지.
3: 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침 먹고 일하고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하고 라고 하는 게 또 운영하는 사실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대였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우리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시에서 6시가 그나마 평균적으로

0: 가장 밝은 시간대일 거예요. 네.
1: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노동을 통제하려는
2: 아,
1: 노력.
2: 통제요.
1: 일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2: 일은 그러니까, 뭐 예, 일은 부담이고 책임감이죠. 예,
1: 그러니까 사실 공장이라는 제도가 근대적 제도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같은 일을 시키거나 게 뭔가 넌 이래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고 지멋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뭐 이러고 그게 당연히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리즘이라는

0: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동작 분석이라는 걸 해가지고.
1: 동작 분석.
0: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한다는 게 주로 방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너 네 식대로 하지 말고 요 식대로 해.
1: 이걸 이 매뉴얼을 따라.
0: 그렇죠. 근데 이제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줬어요. 내 통제대로 하면 대신에 당시로서는 5달러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일당을 5달러. 당시 일당의 거의 두 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노동관리의 시작이에요.
2: 말하자면 기계가 발전하면서 그 기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계처럼 만든 거네요.
0: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자기가 따라가가지고 세일러 진정으로 딱딱 이렇게 때리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기침이 나왔어. 그러니까 못 쫓아가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무조건 이제 채찍만 졌을 때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불쌍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3: 테일러는 돈을 두 배를 줬다면서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두 배를 줬는데 딴 데서 테일러리즘을 가져갈 때는
4: 그 부분은 뺐군요.
3: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1: 당근과 채찍을 제 처음에 이제 테일러리즘을 출발을 했는데 이걸 갖다 쓰는 쪽은 당근을 약간 반으로 쪼개든지 이런 식으로
0: 안 주든지
1: 예,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과학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러고 이 출근 시간이 딱히 저희는 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 개념이 사실 저희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40시간.
5: 맞아요.
1: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무가
5: 12시간.
1: 아, 12시간. 12시간을 할 수 있고 이 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책정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임금의 핵심 기준이라는 건데 노동이라는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0: 그런 어려운 얘기인데요.
1: 시간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나랑 같은 노동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 좀 짜증나죠.
0: 네? 야, 잘 빠져나가네.
1: 그냥 내가 왜 이 사람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같은 시간 일을 했는데?
2: 올라오죠.
1: 올라와요?
3: 저는 잘 받는 편이어서.
2: 그게 테일러리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 규격화가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2: 규격화가 되면 누가 하든지 비슷한 산물이 나온다면 그렇죠. 결국은 드린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기가 그렇죠. 편하잖아요.
0: 정확히
5: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계 발명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노동의 가치는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또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죠.
1: 네, 해 떴다. 일 좀 할까? 나 해 졌으면 퇴근이다 하는데 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더 하셔야지.
5: 아 이거 몇 시까지 끝내야지. 약간 이런 개념이
1: 이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니까
5: 맞아요.
1: 일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잴 수 있으니까.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러면서 놓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테일러리즘 같은 경우에 정확한 동작 분석에 의해서 객관화된 산물이 시간당 몇 개 나오느냐 이거를 표준화 시켜놓은 다음에 요거에만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재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노동이 가지는 풍부한 의미를 좀 잘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 아, 노동시간 말고 또 다른 식으로 좀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거는 뭐 없을까요?
3: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에너지 소모량 같은 게.
1: 에너지 소모?
3: 네.
1: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3: 그건 아마 또 이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노동 계급을 만들어서 거기다 맡기는 수밖에.
1: 야. 저는 약간 그런 거. 저는 같은 시간 노동을 해도. 네. 실적.
0: 아, 실적.
1: 그게 업적.
0: 그 실제로
1: 그런 해줘야 되는 게
0: 업적주의나 성취에 따라서 예. 그런 차등적 보상제도가 이미 기업체에서 많이 있잖아요.
1: 성과급. 예.
2: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어떤 그 비교 사례가 야구인 것 같아요, 야구.
1: 야구?
2: 야구. 야구에서 여러 가지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가치를 매긴 수치들 있잖아요.
1: 그렇지. 기록.
2: 네. 그 중에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 선수가 빠졌을 때 팀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5: WAR.
0: 아, 그게 있어요? 아예 그런 수치가?
5: 네, 그런 수치가 있어요.
2: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빠졌을 때 그 사회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중요한 일을 멋있다. 하고 있지만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0: 왜냐면 백그라운드 항상 네. 깔려 있으니까
2: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하시는 역할 하신 분들 빠져버리면
0: 갑자기 완전 무너지죠, 사회가.
2: 모든 국민 생활이 올스탑이 될 텐데 아하. 그분들의 하고 있는 그

0: 그러한 일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지 이런
1: 그렇지.
0: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떡밥을 던지는 이유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이만큼 올수 있었던 것에 과학기술인들, 공학인들의 엄청난 기여가
1: 그렇지.
0: 있었는데, 없다,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겠죠.
1: 암울하죠.
0: 예,
1: 아무래도.
0: 그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
1: 아니,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게 제일 좋겠죠? 논문 인용이 많이 되고, 돈은 적게 벌어도. 그러니까 명예냐, 예, 돈이냐.
2: 왜 난처하지,
1: 자, 논문 인용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근데 돈은 정말 적게 벌었어요. 어떤 게 더.
0: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된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할 만큼 내가 의미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창출했다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돈은 제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으면 애초에 이 길을 못 오죠. 이미 제가 제 전공과 제 진로에서 사실 가장 돈을 벌수 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1: 근데 어떡하지? 논문 인용도 많이 되실 거고 돈도 많이 버실 텐데.
0: 그래요?
2: 야,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었나 보다.
1: 결국 논문 인용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3: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나는 일을 하는 만큼 그만한 가치와 대우를 받고 있다,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4: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이건 홀대 받고 있다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제가 예상한 정도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0: 저는 뭐 금전적 보상은 사실은 뭐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못
1: 그게
0: 받겠지만,
1: 너무 아쉬워요.
0: 그게 너무 아쉬우다고요?
1: 네, 더 받아야 돼, 돈을.
0: 아, 근데 그 외에 다른 꼭 금전적이지 않은 보상들도 뭐 주변에 어떤 저에 대한 이런 학자로서의 존중이나 존경 같은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저도 꼭 보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흔히 노동의 대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하면서 저의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했던 활동을 통해서 진로가 막 바뀌어서.
1: 서운한가 보네. 서운한가 봐. 말이 맞네요.
4: 20시간 일하는 것만큼 받고
1: 지금
4: 있어요?
1: 15시간 일하는 만큼.
2: 아니, 지금 보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
1: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4: 보람이
1: 받아가지고.
4: 얼굴이 아니에요.
1: 아니, 보람이 아니에요. 제가 딱 서운한 거야.
3: 인정을 못 받고 받고의 문제는
1: 섭섭하죠, 솔직히.
3: 아, 그럼요. 더 받아야죠.
1: 섭섭하죠. 황 박사님 받는 대우보다 지금 다 더블은 더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3: 부족해요.
4: 왜 시작한 거예요?
1: 자, 이제 노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즐겁게 하고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옵니다. 큰 거. AI.
4: AI.
1: 확실히 노동을 줄여주지 않았나.
4: 저는 확실히 일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연구를 한다면 논문 작업 같은 걸 하는데
1: 네네.
4: 이제 학생들이 써오거나 하는 걸 교정을 보고 교육의 일환이니까 AI가 그런 걸 1차적으로 해주니까 확실히 쾌적해졌다는 걸전 느꼈어요.
1: 근데 가끔 너튜브를 보면 겁을 주는 분들이 계셔. 전문가분들이. 그러면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딱히 많이 줄진 않았잖아요.
3: 근데 이게 ATM이라는 거잘 아시죠? 이 업무가 진짜 많았단
1: 엄청
3: 말이에요.
1: 많죠.
3: 그거를 ATM이 싹 대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직원이 이제 필요 없는 거
1: 할일
3: 아니야?
1: 없는 거 아니야?
3: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ATM이 생기면서 그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 그런 지점이.
3: 은행 자체들이 늘어나고 직원들은 업무가 약간 바뀌는 거죠.
1: 대출이나 이런
3: 왜냐면
1: 걸로.
3: 그쵸.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1: 이거는 무한의 선 같은 거예요.
2: 이제 데프콘님이 모든 걸 과학적으로 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무한까지 나오고 있어요.
1: 이게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무한의 무한. 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2: 아니,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UN에서도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막 그 업무 다 자동화되니까 이제 일자리 다 그런 측면은 없진 않지만 중요한 건 태스크가 바뀔 거라는 거.
1: 그렇지.
2: 그 전까지는 안 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던 업무를 훨씬 집중적으로 하게.
1: 그렇죠.
2: 그래서 직업 세계가 바뀌는

0: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하느냐 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일자리 다 사라지고 우리는 빈둥빈둥 놀면서
1: 그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0: 네, 그러고 네.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2: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노동이 일정량이 끝났다고 네. 더 이상 뭘 안 했으면은 더 발전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거고 우린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고대 그리스 때는 사회 기반의 노동 자체를 모든 노예가 했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생긴 게 결국 시간이 남으니까 일종의 노동이 지식 노동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수학과 철학이 그때 발전을 하거든요. 우리는 노동이 줄어들면 다른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할 거고
3: 그렇죠.
2: 그 목적은 아마 성과가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1: 우리는 노동 사피엔스예요. 노동 사피엔스. 그냥 뗄 수가 없어.
0: 말도 잘 지어내셔. 예, 예,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그 AI가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더 특징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1: 발전을 하고 있죠.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하는 AI가 당장 나온다. 그건 제가 보기엔 과장이에요.
1: 그건 과장이에요.
0: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AI가 대체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촬영 감독 같은 거. 여기 계시죠?
1: 이거 좀 갑자기 지금
0: 이제 당연히 엄청난 그 숙련도를 요구하는 판단이지만 전부 다 데이터를 때려놓으면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걸 롱샷으로 잡느냐 아니면 좀 가까이 잡느냐 이것도 사실은 미학적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촬영 감독의 일 중에서도 사실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있고 어떤 태스크는 여전히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훨씬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 우리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집에 어릴 때 컴퓨터 있으셨어요?
1: 생겼죠. 그 저 진돗개 컴퓨터 있지 않았어요?
5: 586 센티엄.
0: 586은 참 센티엄?
5: 센티엄 맞나?
0: 역시 세대가 다르시네요. 586. 그러니까
1: 정교 1등 상품으로 받았대요.
4: 약간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사회에 도입됐을 때도 이게 문서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 노동 같은 게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무 노동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일거리들이.
1: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그러면은 이제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는 싶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한 대씩 다 잡고 있잖아요. 감독님들이. 근데 이제 감독님들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혼자서 리모컨으로 이제
0: 그럴 수 있죠.
1: AI 기능이 이제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너는 200mm만 챙겨. 너는 무조건 이거 확대 이것만 챙겨.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련도가 높고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조수들을 데리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그럼 무조건 탑티어가 돼야겠네. 그죠? 그렇죠. 무조건 내가 탑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 있어요? 어차피 그 분야에 들어가서 조수 노릇하면서 막 좌충우돌하고 야단 맞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미 그 전 세계 AI 그쪽 학계에서는 그 탈숙련이라는 이름을
1: 탈숙련.
5: 뭐 저희만 봐도 저희 농사 다 못 짓잖아요.
0: 아, 그렇지.
5: 저희 완전히 탈숙련돼서 저희가 그렇죠. 먹을 식량을 못 만들잖아요.
1: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이용해야 돼요. 다 쓰면 안 되고 어쨌건 이 컨트롤은 인간이 해야 된다.
5: 근데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사실 AI와는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후,
1: 네, 그렇죠.
5: 기후 재앙, 아니면 또 감염병,
1: 그렇죠.
5: 그런 분야에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이런 한편에서 발전한 AI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그런 직업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1: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겠지만 그만큼 또 생기는 것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
2: 솔직히 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게 소프트웨어 쪽이
1: 소프트웨어
2: 네, 아무래도 그 언어를 통해서 싸워야만 하는 분야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싶고
1: 근데 이제 인간 수준의 AI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이제 그렇죠. 슬슬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제 AI, AGI AGI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0: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알파고 기억하시죠? 바둑 기가 막히게 뒀잖아요. 얘가 모든 바둑 기사 다 이긴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도 꽤 잘했거든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타크래프트를 꽤 잘하게 된 알파고한테 바둑 두개 시키면 잘할까?

0: 잘 못할까요?
1: 이미 했던 거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0: 아니에요.
2: 왜요?
0: 그게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그 파라미터 값들이나 웨이트들을 다 조정해놨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용으로 얘를 다시 잘하게 하려면 다시 재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티피셜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정 기능이나 특정 목적 함수에 최적화된 형태로 프리트레이닝 돼 있기 때문에 사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할 줄 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중에서는 훨씬 보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일반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NGI잖아요.
0: NGI?
3: 네, Artificial and Natural.
0: 아, 그렇죠. 그래서 Natural,
3: General, Generalized.
0: Natural General Intelligence. General,
3: 네, 그러니까 AI가 점점 우리처럼 다재다능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할 거라는 거죠.
1: 인간이
3: 네.
1: 지능하고 좀 이제는 비슷해질 수 있는 게 AGI다?
0: 그게 이제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거기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정확히 AGI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정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아는 AGI. 그게 AGI다. 인간과 구별이 안 되는 게 AGI다. SF영화에 등장하는 네. 것처럼 막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수준의 안드로이드. 아니면 잘 정의된 수학적 함수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게 AGI다. 그게 정의가 되게 다양한 거죠. 모든 사람한테.
1: 약간 저한테는 AI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빠른 검색창? 뭐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일하고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약간 승이 안 찬다?
3: 저는 그래도 조금 꽤 많이 줄어들고 쾌적해진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만 AI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AI를 다 활용하고 쓰죠.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또 AI를 엄청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네. 시점이어서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죠.
0: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는 AGI라는 용어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금기어였어요. 인공지능 겨울이라는 걸 몇 번 겪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몇몇 학자들이 야 이제 곧 돼. 곧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설레발을 치다가 사실은 그걸 못해가지고 역풍이 와가지고 펀딩 다 끊기고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좀 연배가 있는 학자들일수록 야, 함부로 대중매체에 나가가지고 뭐 AGI 이런 얘기 하지 마.
1: 맞다, 이런 얘기 하지 마.
0: 아, 그렇지.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마다 개념이 다 다르니까 아니, 뭐 그 저 앤드류 웅이라고 요즘에 인공지능 4대 천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인상적인데 기자가 AGI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그거 네가 AGI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AGI는 와 있거나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는 수십 년 내로 힘들다.
1: 저는 AGI라고 할 정도면은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이디스라든가
4: 자비스,
1: 이디스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 정도는 쉽지 않죠.
1: 그 정도 정도는 돼야 딱 명령하면 그냥 바로 일처리를 타타타닥 해주는 그 정도는 돼야 AGI가 아닌가.
0: 그건 조금 어려워요.
1: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좀 그 정도까지는 뭐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자비스 수준의 그 AGI가 오려면 얼마나 보세요?
0: 되게 이제 2030년 정도로 봐요. 그 자비스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인공지능의 이제 일반 인공지능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랜드마크 찍어가면서 할 수 있게 5단계를 마치 자율주행차 5단계처럼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1단계는 이미 우리가 도달한 거예요.
1: 1단계.
0: 2단계 AGI도 사실은 많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추론할 수 있는.
1: 아, 추론. 예, 왔죠, 왔죠.
0: 왔죠. 3단계부터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는 건데, 3단계가 에이전틱고.
1: 근데 에이전틱도 아직 멀었던데.
0: 그렇지. 에이전틱도 아직 멀었어.
1: 에이전트 아직 멀었어요.
3: 근데 저는 조금 가깝다고 느끼는 게, 제가 실제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개의 AI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이 회사들 중 한 곳에서 에이전트를 쓸 것 같거든요.
0: 쓸 것 같죠.
3: 예를 들면, 제가 이메일 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보낼 답장 초안을 만들어줘, 그리고 보고 보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1, 2년 안에 저는 올 것 같거든요.
1: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냥. 내 휴대폰 안에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떨어졌네? 야, 내 집에 물 좀 주문해줘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물을 주문해주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맞아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그게 2,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0: 그거는 기술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문제는 왜 그게 출시가 안 되냐면
1: 권한이요?
0: 예, 그렇죠. 얘가 사고를 쳤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 나 몰라. 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 그냥 들어가 잘래. 이 에이전틱 AI가 내 마음을 알고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1년짜리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버리는 거야. 사고를 치는 거지.
1: 그런 사고 치는 기사들이 좀 있어.
0: 내가 다 때려치고 싶다고 했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게 어려워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0: 자, 4단계가 뭐냐면
1: 3단계는 에이전트고 에이전트, 4단계.
0: 4단계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의성이다. 이제 고급까지도 하는 거예요.
1: 그럼 인간인데 이게
0: 단순히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패턴들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어때요 하고 제안도 해주는 그런 어떤 분야.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오가나이징 AI라고 그래가지고 지시만 하면 얘가 척척척 일을 하는
1: 회계 업무, 뭐 디자이너 뭐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구별해놓고 오픈 AI가 자기네들은 2030년까지 5단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 아, 쌤 올 줄 알지 마.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0: 대부분은
1: 차 빼려고 또 차 살라고 그래 또. 50억짜리 차 또 하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대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5단계조차도 아까 데프콘님이 말한 인간하고 구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지시를
1: 직원이죠,
0: 하면
1: 예.
0: 그 알아서 직원이죠. 그렇죠.
1: 그 5단계까지만 있고 안 보이는데 이제 한 8단계가 있는 거예요. 6단계 인간을 뛰어넘고 7단계 인간을 지배하고 8단계 인류를 파괴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GI가 도입이 되는데 어떻게 다 성공적이었습니까?
0: 실패한 분야 많죠. 저는 주식 모르지만 이제 케인즈가 유명한 얘기에서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돈 꽤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도 돈을 잃었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보기에 지금은 팔아야 될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막 사고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사야 될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주식값이 떨어져.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흥미롭게도 AI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들을 뛰어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아직 인간 전문가를 못 뛰어넘고 있어요.
1: 저도 AI한테 주식 한번 물어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0: 그러니까.
2: 근데 그러면은 사람의 약간 어떤 광기 같은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을 읽지 못하는 건데 그렇지, 인간에게 비합니다. 주식 투자를 금지시키고 AI들만 하게 하면 예측이 될까요?
1: 괜찮은데?
0: 그게 바로 그 실험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잘 레귤레이션 된 시장에서는 사람은 빼고 기계만 들어와라. 그럼 여기는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1: 괜찮은데?
0: 그거 그 제안을 했고 이미 그거가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실험 경제학자. 그리고 그거를 일부 주에서 미국의 주에서 실험적으로 돌려봤더니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갔다.
1: 야, 이거는 나중에 사업 아이템으로 이미 증권회사들이
0: 하지만 사람한테 못하게 하는 거가 헌법적 권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에서 실험만 하고 사실은 보편화되잖아요.
1: 이거 사람은 사람대로 하고.
0: 사람은
1: 제가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증권 어플이 있고.
0: 아하.
1: 내 AI들끼리 경쟁해서 얘네들이 판 이렇게 약간 로봇 싸움 같은 거죠.
0: 창의적인데.
3: 당 초반에만 열어주고 막.
2: 그러면은 진짜 대한 교수님 96%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3: 그 얘기.
1: 왜 진짜 아픈 얘기 또
3: 진짜 얘기하지 마세요.
1: 살려줄 수 있죠.
3: 남들이 AI가. 96%가 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니 앞에서 과학기술이 인간 노동을 줄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AI는 인간 노동을 줄일까요? 아니면 늘릴까요?
0: 냉정하게 얘기해서 AI 만드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돈을 100억 들여서 AI를 이 분야에 도입했을 때 어쨌든 100억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봐야죠.
0: 네. 그러니까 그 ROI를 계산해 봤을 때 이거 별로. 나 그런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도 그 분야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저는 철학하는 AI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AI 애들한테 철학 텍스트 잔뜩 집어넣고 얘한테 막 훈련을 엄청 잘 시키면 뭐 기가 막힌 철학 논문 써내겠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대체하는 AI 만드는 비용이 안 나와요.
1: 그럼 약간 낭만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1: 낭만으로.
0: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유명한 인공지능학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가 방사선 의학과 의사들 더 이상 훈련시키지 말아라. 왜? 어차피 AI가 금방 따라잡을 텐데 의사 훈련시키려면 10년 걸리는데 왜 돈을 낭비하냐. 훈련 당장 중지해라 그랬어요.
1: 야, 근데 진짜로 내년부터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AI가 판도하더라고요.
0: 근데 왜 의사가 안 없어졌을까? 왜 그러냐면요. 놀랍게도 그 방사선 의학과 의사의 업무 중에서 판독이 채 20%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나 뭐 하냐? 그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하면 좋겠으니까 동의 없고. 그리고 AI는 아직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의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디지털적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대체했을 때 ROI가 엄청 잘 나오잖아요.
4: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거기는 위험한 거죠.
1: 그럼 우리 과학자분들 일자리는 보장이 돼 있네요. 여기 디지털 아니잖아요. 여기 디지털 아니잖아요.
5: 넘어와요.
3: 뭘 어디로 넘어와요?
1: 어때요 지금 디지털이에요?
3: 뭐가 디지털이냐?
1: 아니잖아요. 디지털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3: 저는 실험이 그래서 실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 AI보다는 제가
1: 아 그건 맞죠.
3: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자로서는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4: 예를 들어 천문학에서 블랙홀 사진 찍어요. 거기에 데이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AI가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새로운 신세계를 맛본 과학자들은 다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 연구를 찾아가는 그 희열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자체가 그냥 AI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이 과학기술 자체를 이끌어가는 거는 저는 과학자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2: 위기감을 과학이라... 살짝 이제 우려를 약간 걱정을 했던 건 과거에 그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를 만들었을 때 그 우리가 단백질을 결정을 시켜 분석을 하고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간 분석인데 이거를 학습을 하더니 막 거의 90% 이상의 그렇죠. 예측으로 막 계속 해내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겁에 어떤 의미로 질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모든 노동도 특정한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것처럼 과학자라는 거대한 그 영역에서도 분명히 대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대체된다면은 뭐 그게 저의 부족함이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정 안 되면 뭐 전 존 코너가 되는 거죠. 러다이트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1: 아니 어떤 형태든 AI가 엄청 발전하는데 인간에게 일이 필수일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 때가 왔을 때 직업이 사라지면은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일, 이 노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노동절이니까 네. 모든 분들 뜻깊은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네.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도 굉장히 네. 그 재밌고 근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오픈 AI의 그 샘 알트먼이 이제 그 한 번 이렇게 파면을 당했다가 다시 복귀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잔뜩 드리려고 했는데
1: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네,
0: 다음에 할게요.
1: 다 몰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네,
0: 다음에
1: 남겨놓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너무 많이 일하지 마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자 나이트 칙스 이번 마감하겠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3: 취미는 철학 가는 날인가요?
6: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1: 아 우리가?
6: 예.
1: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6: 바로 복잡한 사회성.
1: 사회성, 사회구조. 네.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6: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1: 나쁘게 표현해야죠.
6: 영장류도 문법체계 같은 것도.
1: 원숭이가? 원숭이가요?
6: 문화도.
1: 아, 문화요?
5: 문화요?
6: 제가 연구하는 김파원 송이는 일구일처제예요.
1: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6: 바람 많이 핍니다.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1: 여보!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이런 거죠.
5: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1: 어디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이발이 아닌데. 백지 수표네.

0: 오늘은 저희가 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여기 다 공장 단지 같아요.
1: 곳곳이 공장이어가지고. 예, 예.
0: 어떤 분이시길래 저희를 공장으로 부르셨는지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0: 어휴, 뭐, 무슨 회사길래 이렇게. 군인도 경찰 앞을 지키고 있네요.
1: 되게 입구부터 정비가 평범한데요?
0: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 우리는 보다 기능적인 신발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신발 회사 그리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제가 가운데로 오시죠.
0: 예, 예.
2: 오늘의 백만장자.
0: 아, 그렇습니다. 저는 돈 백만장자가 아니고 예. 신발 백만장자입니다.
2: 뭐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제가 신미남이라고 신발에 미친 남자.
2: 네.
0: 예, 권동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신발 역사를 이제 새로 써왔고, 곰발, 빤신발, 금이 신발이라고,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경등산화를 개발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0: 얼마나 그동안 신발을 만드셨는데 신미남이라고?
1: 38년 동안에 1억 킬로 이상을 만들었어요.
0: 1억 킬로.
1: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아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0: 여기 저 군인하고

0: 이쪽 경찰, 소방관, 침바늘들도 이 회사에서
1: 아유, 그렇습니다.
0: 만든 건가요?
1: 당연하죠. 예.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신는 신발은 대부분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아, 여기가 신발을 만드는. 예, 예.

0: 전투화.
1: 전투화.
0: 예, 전투화의 이쪽은 밑부분이고, 네네네. 이쪽은 윗부분인데. 네.
1: 가피가 예, 예, 예. 굉장히 좀
0: 부들부들
1: 부드럽네요.
0: 네.
2: 말랑말랑해요.
0: 예, 예.
1: 원래는 다 그냥 통으로 가죽인데. 예, 예.
2: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군인들이 엄청 좋아하죠.
2: 발이 무거우면 힘드니까.
0: 예, 예, 예. 예.

직원이 근무하다가 이제 군에 갔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발을 이제 쩔뚝쩔뚝 절고 있더라고요. 전투화가 너무 발에 안 맞아서 발이 그냥 다 막 그냥 껍질이 없더라고요. 얼른 까져갖고

그래서 야 이래가 그건 안 되겠다. 가볍고 아주 이제 편안하고 방수가 돼서 전투력이 좋아지는 전투화를 저희들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0: 이 신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1: 하루에 몇 켤레 만드시는 거예요, 전투화는?
0: 8시간 근무해서 2,400켤레 정도. 1년에 한 15만 켤레 정도 지금.
2: 15만 켤레.
0: 군에서 군에다 공급을 하고.
3: 15만 켤레를 매년 납품을 하게 되면 수익이?
0: 이 돈 벌지는 못합니다. 아~ 예. 전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제 방수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켤레당 한 3천에서 5천 원 정도 이제 비싸게 치여도 많은 고집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방수가 잘 되는지
1: 아~ 네.
0: 그 테스트를 모든 신발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이제 해야죠. 이건 이제 폐기하는 제품이거든요.
1: 어? 이거요? 이거요? 왜요?
0: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3: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0: 근데 이 신발이 저렇게 이제 흠집이 있잖아요. 흠집이 있고. 예. 네. 요거는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요 프레스를 하는데 프레스를 하다가 요게 약간 흠집이 생겼어요. 밖으로 유출이 되면은 적군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기를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죠.
3: 여기는 어딘가요? 신발이 많습니다.
0: 신발 많습니다. 네. 여기는 새로운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네. 개발 이제 하는 데죠. 전투화 보셨는데 네. 이 전...

0: 봉투와는 조금 틀리죠? 네. 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1: 색깔이 다르고, 겉에가 세무네요.
0: 그거보다는 이 결속 책이라고, 네. 이 지퍼를 결속을 해서, 네. 이걸로 이렇게, 여기 군인들이 하루 종일 신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발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끈 다 풀어야 되잖아요.
0: 쾌적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올려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2: 여기요? 여기다가요?
0: 예.
2: 오! 따뜻해요!
0: 따뜻하죠?
2: 네. 예. 아, 부분이 따뜻한데?
1: 아, 이게 뭔가 예. 누르면 안에가 따뜻해지네요.
0: 예, 예. 배터리가 한 6, 7시간 네. 유지가 됩니다. 예. 지금 군에서도 이게 방안으로 매달라 해서 보초스를 하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동상도 걸리고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군이라든지 경찰, 소방, 또 교도관들이 신는 교도소 신발, 식배원 이런 쪽도 하고요. 모두 합치면은 1년에 한 50만, 60만 켤레 정도를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 좀 특이한 신발을 좀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신발들
0: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2: 나 오.
1: 예. 아, 여기가 이제
0: 저희들 개발했던 제품들 네. 일부만
1: 쇼룸처럼
0: 예.
2: 이름들이 특이한데요?
0: 아, 그렇죠. 이 신발은 이제 거미 신발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거미를 이제 여러 마리를 잡아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네. 외벽에 이렇게 외줄 타고 청소하시는 아, 분들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 보니까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거미는 편안하게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야 거미가 몸뚱이가 이렇게 큰데 이 실제로 이렇게 접지되는 부분은 아주 작다. 그리고 우리도 팔도 있고 다리 저 발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외벽을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개발 한번 해보자.
1: 근데 이 궁금한 게 아무리 거미 신발이라도 이게 벽을 타고 할 때 접지가 됩니까?
0: 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출시하기 직전에 네. 저희들이 다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2: 왜요?
0: 아, 그때 당시에 신창문이라고 교도소를 탈옥을 해서 아...
3: 탈옥수 신창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4: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0: 도주 중에 밖에 외벽을 타고 올라갔고 물건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훔쳐갖고 이제 도피 자금으로 썼다더라고요. 아 여기 만들어놔면은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하겠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이제 안 하게 됐죠. 아, 이거는 제가 TV를 보는데 곰이 엄청나게 육중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북극에서 얼음 위에 가다 그냥 딱 순간적으로 멈춰서 아,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 부산에
1: 얼음에 안 미끄러지는
0: 얼음에
1: 신발.
0: 안 미끄러지는 신발. 아. 예. 곰이 그 큰 육중인데 이 발은 요만한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한 것이 이 신발이고요. 거미도 사오고 또 이제 오리도 들고 와서 우리가 물에 뜨는 신발 개발해봐라 하고 뭐 직원들은 뭐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직원들이 아 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바람에
2: 우리 대표님 아이디어는 많은데
0: 그치? 예 근데 저희들이 신발 종류로서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개발했어. 그 중에서 한 70%는 실패를 했고, 한 20, 30%는 성공을 했는데, 20, 30% 성공한 것도 직원들 전부 결사 반대해갖고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0: 신발을 새로 이제 개발해서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봅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봅슬레이 그 차가 보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지는 못해도 그 차를 신고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봅슬레이처럼 생긴 그런 신발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신고 다니면은 얼마나 스피디하고.
1: 지금부터 충분히 스피디하게 보이고 빨라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2: 괜찮죠?
1: 괜찮겠어요? 안 괜찮죠?
3: 불가능한.
0: 불가능이란 없어요.
1: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한 번만 회의 더 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0: 실무자들끼리 회의한다 하면은 대부분이 안 된다 하는 거니까. 아,
1: 그 한 번씩은 좀 꺾어주세요.
4: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 위에 끌어가는 신발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고. 흥이처럼 탁 붙는 신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항상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지.
1: 제가 한번 차를 새로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무를 마치고 1층에 내려와 보니까 제 차가 없는 거예요. 내 차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버튼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스타가 도배가 되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신발 모양 그려져 있고 제 차를 랩핑을 해놓으신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회사를 홍보해달라고 하셔서 차를 거의 전체에 한 70%는 덮었었어요.
0: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한 거를 좀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발이 뭐 엄청 많습니다. 말만 하면 뭐 하늘 나는 신발이라도 만들 수 있죠. 우리 장훈 씨는 제가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좀 한 거 보니까 신발 이렇게 신고 벗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뭐. 아, 네.
5: 선수 때부터 농구화가 그야말로 전투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농구화 제일 피곤한 게 끈을 맨날 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끈을 진짜 여기 손가락 끝에 굳은살이 베길 정도로 이렇게 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신발끈 묶는 게 너무 귀찮아서 웬만하면 슬리퍼를 신고 있네요.
6: 그렇네.
0: 우리가 손을 아예 대지 않고 허리도 숙이지 않고 그래도 뭐 1초 만에 신발을 신고 1초 만에 벗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발을 개발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5: 아, 저기를 펼치 여기를 잡는다. 아~ 뒤에를
0: 이렇게 하면 이제 발로서만 이렇게.
5: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저희들이 이제 핸즈프리 신발을 만들어서 성장도 많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공한 것도 이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한 천 몇백억 정도는 순수하게 순이익을 본 것 같아요.

0: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어려서부터 신발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1: 어릴 때 뭐 신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하루에 세 끼를 못 먹고 수학여행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갈 정도가 됐고 신발이 다 이제 개인당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아,
2: 그러면 어쩌다가 신발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이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돈도 없고 졸업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이제 근무를

0: 부산에. 했는데
1: 부산에 예. 가보니까 신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0: 그때 몇 년도인가요?
1: 그때가 81년도였죠.
0: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부산이 네. 우리나라 신발의 메카 아닙니까?
1: 아이고 그렇죠. 뭐 네. 전 세계 신발의 한 70% 정도를 부산에서 이제 공급을 해줬고.
2: 1962년 처녀 수출을 한 우리나라 신발류는 70년대의 호황을 거쳐 지금까지도 신발류 수출 세계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0: 나이땡 브랜드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였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그때 규모가 커진 회사들이 신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1: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OEM 회사에 네. 들어가서 좀 뭐 네. 세계적인 브랜드들 네. 다 제가 이제 유치를 했죠. 네. 네. 아딕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또 나이키, 아딕스, 이제 뉴발란스 이런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유치를 해서 급료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잘 받아갖고 거의 회장님 보다 이제 조금 더 작게 받을 정도로 많이 이제 받았죠. 제가 해외여행을 책임자였으니까.
3: 원래 영어를 잘하셨어요?
1: 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 수학은 항상 이제 0점이었죠. 타이에 나와서는 무조건 뭐 1등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0: 그러면 창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1: 창업은 1988년도 8월 8일 날, 그것도 아침 08시 08분에 했습니다. 왜냐면은 8이 4개잖아요. 네. 88년 8월 8일.
0: 많이 팔다. 이것이
1: 이제, 아니, 많이 팔은 아니고, 네.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길이다 해갖고, 그날 창업을 했는데.
2: 창업사업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1: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 바이어 중에 한 분이 30만 달러를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0: 3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뭐 한 4억에서 뭐 4억 뭐 조금 더 넘는 돈인데 그 당시로 치면 뭐 엄청나게 큰 돈이죠. 뭐 한 수십억.
1: 큰 돈이죠.
0: 굉장히 우리 회장님을 믿으셨나 봐요. 그렇게 큰 돈을 덜컥.
1: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 브랜드를 이제 많이 이제 키워주고 세계 2위까지 다 만들어주고 또 품질도 또 완벽하게 해주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해왔었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 곁으면은 자기들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겠다. 신뢰를 많이 이제 했겠죠.
3: 능력을 보여주셨네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벌리갖고 매출도 또 한 3천억 정도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또 종업원 숫자도 한 6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굉장히 그때는 뭐 이제 잘 나가는 회사였고
0: 언제부터 이 자체 그 브랜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 우리가 OEM을 한다는 것은 이 토지로 얘기하면 소작농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씨 주고 뭐 주고 맞네요. 하면 그냥 뿌리 갖고 나무면 자기 좀 하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런 식인데 이 자체 브랜드는 우리 자식과 마찬가지니까 자식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994년도 1월 1일 날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회사를 이제 왜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도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신발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에 저희들 자체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네 개를 이제 그리면
1: 돼요. 아, 계란 네 개를.
0: 이 계란 네 개보다 더 가벼운 등산을 만들어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등산을 한번 개발해보자.
2: 그럼 이 계란 네 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0: 계란 네 개 하면은 한 290g 정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예. 290g 이하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발이 보통 뭐 650g, 이제 1kg, 이렇게 이제 나갔기 때문에. 아.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엄청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다니까 쇠사슬 끌듯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봄, 가을로 이렇게 같이 전 직원들이, 야유회 겸 해갖고 산에 많이 갔어요. 근데 거의, 제 기억에 한 40% 정도가 발이 전부 다 손상이 다 돼가 막 피가 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발을 획기적으로 좀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등산화입니다. 이제 지금 뭐 들어봐도.
1: 굉장히 가볍네요. 이게 등산화인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
2: 와, 진짜 가볍다.
1: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0: 우리 전 직원들한테 제가 공지를 해서 1g 줄이면은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아가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2: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었어요?
0: 발에 이제 뒤틀림이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안에 이제 쇠를 이렇게 엮습니다. 그 쇠를 빼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하면 신발에 카본을 엮이는 저희들이 처음일 거예요.
1: 그럼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등산화예요.
0: 아, 그렇죠.
1: 잘 팔렸나요?
0: 처음에는 이제 안 팔렸죠. 네. 왜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무거운 등산화만 봐왔고, 네. 좀 가벼운 등산화가 뭔지 좀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판매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등산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등산화냐, 운동화지. 물건을 공짜로 돈을 안 받고 전시만 해달라 해도 전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신발을 들고 부산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등산로에 가갖고 이거 좀 신어보십시오. 한 번 또 신어본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트라이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안 된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새로운 아주 새로운 발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0: 발부터 먼저 닦으시네요?
1: 이제 이 신발의 상재는 이제 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발부터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0: 이제 팀원 뭐 하세요?
1: 신발 보고 있는 거죠. 집에 가기 전에 이쪽에 들려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씩 앉아 있어서 우리 또 집사람한테 왜올때 됐는데 안 오느냐 이렇게 전화 올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집에 그럼 한번 가볼까요?
2: 예, 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들어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잠깐만요.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평생을
2: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일반 신발은 솔질만 하고, 이런 또 가죽은 구두약도 칠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시죠.
2: 예,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0: 와! 저희가 참 좋아하는 뷰.
2: 뷰가 정말 좋습니다. 요 해변이 바로 저 요트 선착장도 있고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마이애미 같은.
3: 안녕하세요.
2: 아유,
3: 들어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아이고,
3: 반갑습니다.
2: 사모님. 일 오시죠.
0: 들어오세요.
2: 회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예, 저희 뭐 집사람이고요. 신발도 우리가 짝이 있어야 되듯이 제 짝입니다.
2: 멘트를 아주 좋은 멘트만 잘 하십니다. 우리 소개 한번 직접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3: 항상 신발보다 뒷전인 신발 회사 대표 근동칠 아내 성정임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신미남 우리 권 회장님하고 사시는 기분 좀 어떻습니까?
3: 제가 평소 때늘 하는 얘기가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켓을 저한테 선물하더라고. 웬일인가 싶었는데 입어보니까 단추가 없더라고요. 그걸 단추는 뜯어서 신발에 사용하고 자켓만 저한테 그거 지금 평생 얘기하고 있어요.
0: 어떻게 그렇게?
1: 아니, 이 너무 단추가 우리 신발에 이렇게 달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공기도 또잘 통하고 해서.
2: 그러면 다른 단추를 달아서 좀 주시면 되죠.
1: 아니, 뭐, 달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고 이제 줬는데.
2: 혹시 그 사모님도 평소에 그 신발.
3: 예.
2: 스타 신발만 신으시나요?
3: 예, 어쩔 수 없이.
0: 어쩔 수 없이.
2: 아니, 그럼.
3: 젊었을 때는 저도 몰래 살짝 구두도 신고 했는데.
1: 힐 이런 거는 이제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못 신거든요. 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고.
2: 두 분이 예전에 신발회사에서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그 뒤로도 사모님 계속 신발회사에서 일을 하셨나요?
3: 결혼하고까지 영양사로 근무했습니다.
2: 영양사로? 아, 신발에서 신발 관련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영양사를 하셨구나. 요리를 평소에도 좀 잘 하시나요?
3: 그 사람이 시골 사람이자 옛날 사람이잖아요. 박심이에요. 하루 세 끼를 엄청 해댔습니다.
0: 힘드셨겠어요.
3: 제일 맛있는 요리가 밥이래요. 식사하세요.
1: 식사합시다.
3: 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김치는 기본으로 따르니까 한 여섯, 일곱 가지. 평생 싸워도 밥은 안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 남을 많이 잡숴서 좀 아침에
1: 43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이제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고마워.
3: 행복하죠. 아침을 먹였다는 책임.

0: 여기는
1: 예,
0: 어디일까요?
1: 들어오시죠.
0: 아~
1: 저는
0: 네,
2: 그 안방.
1: 예.
2: 물건들이나 가구나 이런 건 굉장히 좀 검소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요?
1: 아, 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0: 아~
1: 예.
2: 아~
1: 예. 여기는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씻고, 예. 이렇게 이제 108배도 하고, 아하. 명상도 하고. 제 마음이 수용이 돼서 108배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보다 보니까
1: 네.
2: 이게 이제 머리가 머리를 일해서
0: 얼만큼 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2: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쓰신 거예요?
1: 이 침대는 23년쯤 됐네요. 23년. 예, 23년.
2: 이 당연히 이쪽에 회장님 이쪽에
1: 그렇죠.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기대서 막 이렇게 이제 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좀 네. 이제 좀 흉터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많이
0: 어, 고뇌의 흔적이라고 예, 예,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네.
2: 계속 그렇게 개발을 열심히 하시다가 예. 회사 망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1: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제품들 개발할 때마다 그 끝에는 항상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0: 주변에서.
1: 주변에서. 저희들 회사가 원체 이제 새로운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는 엄청나게 버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순익만 1000억 이상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개발 비용으로 이제 다 써버리니까.
2: 네.
1: 거의 뭐 개발 비용만 해도 100억에서 120억 정도 이제 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개발비로 쓴다 이래서 근데 우리 회사는 밖에 소문이 망할 때까지 개발한다. 개발비는 망할 때까지 쓴다.
2: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뭐 빅모델을 써서 인기 정말 핫한 사람을 써서 광고를 틀고 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을 보셨을 텐데
1: 스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돈을 스타한테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2: 아니 그러니까요
0: 싸게
2: 아니 예. 그렇게
1: 이제 소비자한테 그게 좀 도움이 되도록
2: 그게 정답인데 네, 다른 분들과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신발 개발에 자꾸 더 투자하겠다 참 놀랍습니다 네.

0: 예, 그랬죠. 예.
1: 오, 오, 여기도 많네요. 예,
0: 신발들이, 예. 여기 있는 신발들은 좀 이 사용했던 신발들.
1: 아, 새 신발이 그렇죠. 아니네요. 예.
0: 신발 병원이에요. 병원이고.
2: 아, AS를 받으러 온 신발일까요?
0: 예.
2: 어느 정도 신발을 신었으면 예, 예, 예. 새 걸로 좀 갈아서 사야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기 어려워진 거를 계속 고쳐주고 고쳐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1: 남는 게 없잖아요.
2: 남는 게 없을 예. 텐데. AS를 몇 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0: 평생 AS를 해줍니다.
1: 예, 평생이요? 그래서
0: 평생이라는 것이 본인의 평생이 아니고 이
1: 신발의 평생.
0: 신발의 평생 또한 해드리고 있죠. 이 실제로 뭐 이런 신발들은 다 이제 20년이 넘은 신발들이거든요.
2: 20년이 넘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어,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산 식구들처럼 편안해지거든요.
1: 발도 딱 맞고.
0: 최근 들어서 보면 너무 신발을 신고 빨리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굉장히 큰 이제 보탬이 되죠. 예. 아, 이런 것까지 해주는 브랜드가 있느냐 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또 고마우십니다. 더욱더 사랑을 받고 또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이제 저희들 브랜드가 많이 이제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0: 참 94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 참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중에 접은 회사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연나대 앞에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근데 진짜 최근에 회사를 매각을 생각하실 정도로 예. 크게 어려우셨다고. 아, 예.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1: 저희들이 수출을 유럽에 많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네. 벌어져서 근데 유럽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저희들 수출 물량이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럽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서 뭐 작년에는 이제 회사의 건물도 한 100억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개발하다가 돈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4: 근데 그 당시에 부산 시민들의 도움으로 좀 이겨내셨다고요?
1: 저희들 그런 이제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부산 시민들이 뭐 엄청나게 저희 회사에 찾아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이제 하고 특히 이제 군을 제대한 이제 이 제대 군인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런 회사가 이제 망하면 안 되겠다 또 이런 또 생각들도 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것이 뭐 가장 이제 눈물 나는 이제 부분이었죠. 댓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99%가 좋은 것만 이렇게 달리니까 굉장히 가분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제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죠.
1: 아무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향토 기업이고, 부산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저희들이 뭐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경남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났었어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뭐 이제 신발은 엄청 많잖아요. 신발 매칭 캘리를 들고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다 드렸죠.

0: 평생 신발만 보면서 살아온 우리 신미남, 신발에 미친 남자.
1: 미남 같네요. 네.
2: 고맙습니다.
0: 우리 권동칠 회장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2: 신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K신발이 나이키나 아이스 이런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를 능가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1등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0: 혹시 표지에 나오실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전면에. 된다면 단지 올해 인물로 나오실 수

0: 있습니다.
1: 우린 응원해야죠.
2: 이 세상에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날에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3: 뭐야 이거 깜짝.
4: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백바지 가짜가 담아 히트를 쳤죠.
3: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4: 아, 괜찮았죠.
1: 산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4: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0: 한 달에?
4: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5: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0: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까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있는 운동화가 걸레짝이 돼도 뭐 그건 그냥 또 사면 돼. 괜찮아 현관 위에 귀한 문제 화분 깨도 뭐 그건 그냥 없어도 돼.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첫
1: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
0: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3: 저는 아들 둘, 딸 둘,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전업주부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아,
4: 잠깐만요. 아이, 넷? 넷 키운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슈퍼데디네요.
5: 슈퍼데디. 저, 아니, 진짜 애국자시고, 네. 저는 육아도 하시고, 살림도 하신다는 얘기에서 확 와닿는 게.
0: 그러게요.
5: 우리 정태 집에서 뭐 하고 있지? 정태는 제 남편입니다.
0: 어쨌든, 우리 문현준 씨 덕분에, 분위기가 오늘 남자 셋에 여자 셋 이렇게 성비가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다닐 때 미팅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6: 네. 아니, 오늘은 지치선이 모여있어서 얘기가 진짜 풍성해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0: 약간 보면 이제 우리가 화사한 좀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또 여성스러운 화사한 에너지가 좀 있고 남자답고 약간 듬직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조화가 참 오늘 좋은 느낌이 들어요.
7: 네, 네. 실씨. 네네네. 지금 그 말씀 방송 끝날 때쯤이면 좀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0: 왜요? 선생님 그 눈빛 무서워요. 왜 나 잘못한 거예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7: 오늘 주제를 미리 스포하신 것 같은데?
0: 네? 오늘 주제가 뭐죠?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1: 아, 나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약간
1: I love pink.
2: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아,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 안녕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뭐 여성, 이런 얘기 한 거에 선생님 좀 예, 지적을 하신 거군요.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Yeah,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근데 진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뭐 여성스럽다 이렇게 뭐 남자답다라고 하시니까
1: 네. 그냥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성스럽다.
4: 그게 바로 고정관념의 힘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1: 근데 은지 씨는 어때요? 어릴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자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만 듣고 자랐어요.
1: 우리 때는 그랬지.
2: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특별히 또 오빠가 있다 보니까 오빠랑 같이 막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막 소리 깔깔 지르고 막 하면은 어른들이 꼭 여자애가 왜 그러니?
1: 맞아.
2: 아,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1: 오빠들 노는데 막 같이 막 남자처럼 놀면 혼나고 좀 그랬지.
2: 맞아요. 막 그리고 다리도 오물이라 그러고.
1: 맨날 다리 오물이라고.
2: 막 흙 만지면은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1: 그러게요. 여성스럽고 예뻐져야지. 이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사실은 우리 예쁘려고 우리가 샵에서
2: 훈칠 좀 했습니다.
1: 돈 그리고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라면 저희는 뭐 그만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네, 맞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네. 더 멋지게 혹은 더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 가치를 오로지 외모나 보이는 모습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게 바로 심각한 고정관념이죠.
1: 아, 내면도 같이 챙겨라. 네. 내면도 우리가 내면이 좀 부족해.
2: 전혀 안 챙기긴 했어요.
1: 네. 아니, 좀 신경 쓸게요.
5: 네. 그 고정관념에서 가장 직관적인 게 이제 색상하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1: 맞아요.
5: 여자는 인형 갖고 놀아야 되고 남자는 자동차 가지고 놀아야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되고 이런 거. 또 성격이나 뭐 태도 같은 거는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여자는 얌전하고 조신해야 된다. 이거 되게 강요하잖아요.
6: 그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께서 이제 여자애들한테는 아이고 예쁘게 자라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고 남자애들한테는 씩씩하고 남자답게 자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7: 근데 영국도 솔직히 뭐 성별 나누지 말자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남자는 뭐 기차, 자동차, 공놀이하고 여자들은 인형하고 주방놀이 많이 하고. 하고 저도 최근에 영국 문화책 하나 썼는데 그 마초 문화라는

0: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1: 맞춰구나.
0: 영국은
1: 남자 예.
0: 남자답게 하라 하고 여자 기지배처럼 굴지 마. Don't be a girl. 제 아빠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축구 같은 거는 남자답게 해야 된다.
1: 맞아요.
0: 스포츠는 터프하게 이런 거 있어요.
1: 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한번 카드 한번 지워볼게요. 자 핑크 대 블루. 자 이게 첫 번째 카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촬영팀이 왔어요, 대기실에.
2: 저 뭐예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둘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2: 마음에 드는 거요? 아, 저는 핑크죠. 그렇죠. 여자는 핑크.
1: 어떤 색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아, 다 핑크. 핑크, 다 핑크. 오, 다 핑크고 핑크.
0: 진짜.
1: 맞춤엔 블루.
0: 근데 솔직히 핑크는 거의 없어요. 네, 아이템 같은 거 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조금 파란.
4: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네. 블루로 고르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핑크로.
5: 사실 저도 제가 핑크를 되게 좋아한다기보단 저희 딸들이 핑크를 요즘 아주 빠져 있어서 네. 같이 핑크에 동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6: 맞아,
1: 아, 나 너무 좋아요.
6: 맞아, 그리고 약간
1: I love pink.
7: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1: 남자! 네.
8: 저는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파란색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또 요즘 핑크색.
1: 근데 저도요, 핑크색 좋아하지만 저도 또 딸 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둘도 신기하게 무조건 다 핑크색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예쁘니까. 그리고 막 이제 아이들이 핑크색 딱 입혀서 나가면, 어, 공주같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들, 딸 이렇게 이제 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 공주님입니다. 이 눈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핑크색이 머리도 발끝까지 흐르잖아요.
4: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다 누나들이 집에 온통 공주 옷이고 막 그렇게 막 그 옷장에 진열돼 있잖아요. 본인도 그걸 입고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
0: 근데 그럴 수 있죠. 호기심 때문에. 근데 맞아. 진짜 드레스 입혔어요?
4: 네. 그래서 그대로 보냈어요. 근데 사실 살짝 이제 그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간 거를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이의 취향일 수도 있고 그냥 네. 누나가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입을 수도 있고.
8: 그 마음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제시 혹시 네. 이 사진 본 적 없어요? 남자의 방, 여자의 방을 보여준 거죠. 저렇게 많은 핑크 아이템, 블루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사준 것도 있겠죠, 주로.
1: 그렇겠다.
8: 예.
1: 근데 저렇게 보면 저렇게 또 본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인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죠. 저도 딸 같은 경우에 어릴 때 하고 딸인지 몰랐을 때 준비할 때 다 약간 중립색, 뭐 노란색, 회색 그런 거를 준비했고 딸도 어릴 때 오히려 핑크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가 커다 보니까 점점 핑크색으로 가는 거예요.
7: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0: 네.
7: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라고 한다면 1초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가능하세요?
1: 당황하셨어. 당황 다 대답을 못하시죠.
7: 지금 이미 20초가 지나버렸어.
0: 버퍼링 좀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4: 누나들이 쓰던 물건 셋째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유치원 갈 때도 첫째 둘째가 쓰던 식판을 그대로 이제 핑크색 식판을 가져다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셋째가 심부름해서 오더니 아빠 나 이거 식판 쓰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4: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핑크색 물건은 조금 이제 한 구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파란색 그 자동차 변신 로봇 이걸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7: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사실 제 딸 거 살 때는 크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일단 핑크는 못 사겠어요.
1: 그치, 약간 좀 고민할.
7: 오, 네, 약간 그냥 우리 딸은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입혀도 남자 애기 선물을 고를 때 핑크는 일단 바로 배제가 돼버리더라고요.
5: 일단 태어나자마자 시각 발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태어나자마자는 20, 30cm 정도로 겨우 볼 정도이고 한 6개월쯤 돼야 이제 색깔에 대한 발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핑크, 뭐 블루 그러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약간 반대였던 게 뭐 레드나 핑크 같은 계열의 색들이 남성에 대한 색이기도 했었고 성모 마리아 같은 것을 상징하는

0: 색깔은 블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죠.
1: 영국은 특히 전통 지키는 왕실에도 지금까지 그거 보여줘요. 샬롯 공주님은 파란색 원피스도 즐겨 입고,
2: 네네네.
1: 하고 또 윌리엄 왕자도 어릴 때 막 새빨간 신발 그 사진도 되게 유명했고요. 네, 네.
3: 문제는 아이들이 색깔을 통해서 이제 자기 검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그 이제 판매장에 가면 이쪽은 핑크, 이쪽은 블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제안이 아이의 어떤 창의성이나 혹은 미래에 뭔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2: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 오, 남자 물건, 여자 물건.
2: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0: 남자들은 자동차 같은 걸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인형 같은 걸 좋아해요.
1: 소방관 남자가 많이 하니까.
2: 신기하죠?
3: 신기해.
2: 공룡 갖다 놓고. 자동차.
3: 자동차.
1: 자동차. 남자 것 같아서. 핑크색.

0: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1: 그 아빠 가방처럼 빵.
2: 벌써 다닐 때.
0: 가방. 엄마가 똑같은 걸 봐요. 남자는 군대 다녀서 아빠가 다녀왔대요. 정찰. 남자가 여자보다 센 것 같아서. 발명가. 남자가 많아서. 소방관. 소방관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아이돌
3: 아이돌
0: 아이돌 선생님 하나의 단어는 여자가 더 많아.
1: 아이들은 벌써 머릿속에 남자 거 여자 거가 나눠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2: 그러니까요. 네. 그거 타고난 건지 아니면 환경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뚜렷한 선택은 이미 있구나. 네. 그래서 놀랐어요. 네.
4: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운동장에 공 하나 빵 차주고 와르르 따라가고 여자애들은 뭔가 좀 다른 활동들을 그냥 거의 따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고.
1: 맞아요. 나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들은 말뚝박기 하고.
4: 아, 언니 저는 고무줄은 아니어가지고.
1: 아, 그럼 우리 세대가 좀 달라요?
4: 세대인 거예요.
1: 그렇구나. 우리도 고무줄.
5: 시원에 갔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들 이제 파란색 그다음에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랬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 오, 그럴 수 있겠네요.
6: 맞아요. 이게 보통 한 3에서 4세 정도부터 이제 자기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외형적인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거, 여자 거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그때부터 되게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하기 시작해요.
1: 근데
6: 물론 이제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걸 막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것도 괜찮다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조금씩 짚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1: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장난감 매장 갔을 때 딸들한테 자 오늘은 로봇 고를 거야. 오늘은 공룡 고를 거야. 이렇게 하고 애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따를 것 같지가 않아서 저부터도 쉽지 않겠지만.
7: 저는 애들 키울 때 사실 그 고정관념에서 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오빠가 갖고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유치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칼 차고 그 배트맨 좋아해갖고 망토 두르고 막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아이가 이 방송 가면 딸 자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막.
1: 아직도 그러나요?
7: 예.
1: 옆집 아이라고 하세요.
7: 근데 유치원 가면 이제 또래또래 놀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인형놀이도 배우고 핑크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임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6: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세계를 좀 확장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혹은 이제 임무이기도 해요. 남자애가 인형놀이하고 여자애가 뭐 조립한다고 해서 얘가 그게 어떤 성적 취향 어떤 혹은 성적 지향성의 문제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존중해 주셔도 됩니다. 네.
4: 좀 생각해보면 좀 예전 동화책이나 동요 같은 것만 봐도 공주는 항상 누가 도와줄 때까지 왕자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애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마탄 왕자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1: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
4: 맞아요. 네.
1: 그리고 일단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지금 무슨 말을 왜 타고 다녀요.
7: 결말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만약에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면 너는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어. 너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주체성, 주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6: 또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론 남자는 강해야만 한다. 남자는 힘들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의 취약할 권리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걸 깨지 않아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되게 취약하던데요.
4: 본인이 그냥 깨. 어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1: 매일 연약한 존재를 데리고 사는 네. 느낌이 또 몰랐다가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집에 계세요?
0: 네, 그런 분 계세요.
1: 네, 저희 집에도 연약, 되게 잘 아프신 분 한 분 네. 집에 계시거든요.
4: 공주님 한 분 계세요.
1: 그래서 막 전구 갈고 뭐 이제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아 이거는 결혼하면 남편이 남자가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4: 저도요. 저희도 전기 나갔을 때 두꺼비 집 좀 봐 했더니 우리 집에 두꺼비가 있나 자기는 두꺼비 못 만진다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1: 이번에는 이 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입니다. 이거는요, OX를 들어야 돼요. 다들 준비되셨죠? OX. 네네.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울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 둘, 셋!
4: 맞춤에.
1: 야, 맞춤에서 혼자 오를 주셨어.
4: 맞춤에
2: 혼자. 억울해요, 억울해요.
1: 혼자 오를 주셨는데, 네, 우리 일단 현주님은 근데 X를 드셨어요. 네.
5: 그 슬프면은 울어야죠.
1: 울어야죠.
5: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OTT 시청을 하면서 네. 예, 눈물을 흘리는 기분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1: 아니 현주님 보면 진짜 눈물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4: 이미 촉촉해요.
1: 네, F시죠?
5: 티입니다.
1: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피터 씨는 영국 남자 피터 씨는 오를 드셨어요. 왜 울면 안 되나요?
2: 근데 어느 정도 참는 법은 배워야죠. 근데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 너무 울보로 키우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눈물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 안 된다.
2: 하고 영국에서 stiff upper lip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위 입술 뻣뻣하게. 그래서 감정 드러내지 마. 네. 그래서 슬퍼도 그냥 그대로 표정 관리.
1: 그건 남녀 다
2: 네네네. 똑같이. 그러니까 영국은 남녀 둘 다 참아야 된다. 눈물을
1: 흘리지 말아라. 네.
2: 가끔씩은 울어도 되지만 맨날 울으면 조금 여기서 다 울면 안 된다.
1: 아니 피터 씨는 어때요? 피터 씨 좀 눈물이 있어요?
2: 잘 안 울어요. 네, 잘 안 울어요. 네.
4: 그럼 태어났을 때 우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우시나요?
2: 아니요. 아니요. 중간중간에.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매일은 아니에요.
7: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는 법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기제라고 하거든요.
1: 울고 싶을 땐 한번 울고 나면 울어도 네. 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6: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맞아요. 듣고 살았었어요.
4: 많이 울면 중요한 거 떨어진다고.
1: 맞아. 너 이 녀석 중요한 거 똑 떨어진다 막 이렇게.

0: 송태는 지금 뭐 하루에 세 번씩 보는 것 같은데.
1: 자기 감정을 적절한 말로 잘 표현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감정의 어떤 감정 지능 혹은 정서 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근데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으면 점점 감정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고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다가 한 번에 빵! 또 혹은 엉뚱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빵! 이렇게 터져서 분노 조절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2: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0: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3: 제가 언제, 원래
0: 원래는 X였어요. 아, 아니,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3: 생각해보니까 저번주에 왕사남복. 난 10분 계속 울었어요.
2: 안 울 수가 없어요.
3: 아, 근데 조금 그 영국 신사 마인드로 오열은 하지 않았어요.
0: 적당히 눈물 한 방울 정도.
3: 네, 콧물하고.
0: 아, 콧물하고. 와, 근데 진짜 남자는 남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영국 신사 울면 안 돼. 이런 말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이를 가두는 언어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4: 아들한테는 특히 왜 용감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또 딸들은 뭐 예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이런 칭찬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두죠.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제 월경 시작하면 사실 그전에 좀 신나게 놀았던 애들도 그렇게 과격하게 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3: 그러니까 영국에도 딸한테는 princess, beautiful 이런 표현만 쓰고 아들한테는 뭐 big strong boy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10대 되면 take it like a man. 어려운 상황은 남자답게 받아들여. 남자답게 참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부담될 것 같긴 해요.
0: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우리 공주 너무 이쁘다. 공주님. 막 저는 맨날 둘째 딸한테 공주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독이 될까요?
1: 뿐 말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걸 계속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 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5: 저도 이제 남자 조카가 있는데 아 유아 남자가 손을 잡아줘야지 남자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0: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 손을 잡는 것보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게 저는 사실 아직은 좋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3: 네가 먼저 잡아.
0: 네가 잡아. 너는 기다리지 마 이렇게 해.
4: 뭐 네가 먼저 잡아는 아니고 네가 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0: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잡고 싶으면 먼저 잡을 수 있다.
4: 근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잡으면 좀 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가버리면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 잡아야지.
1: 네,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혹은 남자를 도망가게 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0: 고정관념이요 진짜?
1: 요즘은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여자 아이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도 옛날보다 훨씬
4: 아니 되게
1: 많아진
4: 멋있어요.
1: 것 같아요.
4: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1: 그게 당당하고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손을 잡니 그리고 이제 그 열려 있는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여전히 이거는 남자의 역할이야, 이건 여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0: 그리고 또 많은 집들이 아빠와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경우, 육아를 거의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또 많긴 또 하더라고요.
5: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랑 뭐 가족들 필요한 물품 구입, 뭐 장 보는 것 같은 건 제가 하고 저희 안사람 종태가 뭐 청소, 설거지, 빨래, 아기들 등하원, 뭐 알림장 확인, 뭐 가정통신문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신랑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깥 양반으로 있고 저희 안사람이 그런 일들 하고 저희는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랑도 맞아요. 완전 만족하고.
0: 아니 그리고 정말 분담만 잘 돼서 각자 잘하는 것만 잘 나눠지면 사실 누가 바깥 일을 하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니까.
5: 주변에서 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6: 맞아요. 그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뭐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한다고 하면 와 좋다 부럽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0: 집안일이 더 어렵잖아요.
6: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뒤로부터는 뭐 하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0: 안녕. 현준 씨가 정말 1분만 얘기해도 다들 막 난 못하겠다 손살에 친다는 우리 살림하는 아빠 문현준 씨의 리얼한 일상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가 봐요. 궁금해. 아빠가 육아하는 일상 진짜 본 적이 없어서.
4: 아침 챙기시나 보다.
5: 7시.

0: 아, 엄마, 남, 아, 아내분.
1: 왜 안 먹어? 11년 차 전업주부 문현준입니다. 이제 결혼 전부터 본인이 이제 내 자녀를 낳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꿈을 이루려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은 집에서 양육과 가사 일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 나는.
1: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별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럼 이걸 느껴봐. 이렇게 예뻐.
1: 가사 노동을 이제 아빠가 전담을 하느냐, 누군가가 그런 물음을 던지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납득시켜야 되고, 저 혼자서 그 이제 남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성 양육자로서 어떤 엄마만의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었던 사회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출산 전에 맘카페도 이제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었고, 조리원 동기, 그리고 문센 동기, 그리고 어린이집 엄마 동기,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립 상태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되게 외로웠었잖아요.
0: 조동, 뭐 출산, 그러니까 출산이랑 조리원은 다 여자들이 맞네.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밖에. 근데 스케줄표만 봐도 굉장히 탈탁해요. 네,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3: 손길이 정말 야무지세요.
1: 체력적으로 더 우인 사람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4: 근데 요즘 영국에도 Stay at Home Dad 그 타이틀가 많이 있는데 한 15만 명이 하고 있고
0: 엄청 많네요.
4: 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도와준 하이브리드 데드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냥 he's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진짜 최고의 팀 플레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네.
3: 저처럼 이제 바깥 양반이라고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5: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별이 아닌 이제 상황이나 아까 능력,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인가를 결정하는데 훨씬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0: 아, 근데 전업 지금 11년 차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뭐 살림 만렙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카페 가입이 안 된다.
1: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같은 집단 안에서 좀 위안받고 싶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커서 막 맘카페도 가입하고 뭐 이제 제가 그 출산을 안 했으니 조련 동기도 없고 이러니까.
3: 조동 탔네요. 네.
1: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저도 체력이 바닥났는데 남은 이제 설거지라든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이 장난감들을 뒤처리해야 될 때 그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역할은 그 둘 중 체력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0: 아, 이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체력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왜 엄마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은 이유는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 건데

0: 뒤에 장래 희망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좋은 아빠라고 썼어요.
1: 어떡해, 너무 진짜 감동이다.
2: 밝게 지금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뭐 요즘 육아휴직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1: 맞아요.
3: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그 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내
2: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3: 네. 그래서 이 성 역할의 뭐 유연함은 뭐 삶의 유연함으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2: 자, 이번 카드는 자 꿈입니다. 자, 요거를 전 이제 현주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아들이 나 유튜브 할래. 하거나 딸이 나 격투기 선수 할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0: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 다 같이 지금 유도랑 주짓수를 같이 수련하고 있고.
4: 와, 같이.
2: 네.
0: 그래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싶다, 뭐 주짓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주고 싶은 느낌?
2: 저는 요거를 우리 피터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5: 맞춤맨.
2: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딸이 격투기.
2: 딸이 격투기, 아들이 유튜버.
4: 굳이.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격투기든 다칠까봐 그래서 약간 말릴 것 같고. 근데 여자니까 더. 그쵸, 약간 다치면. 여자애가 굳이 격투기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영국에서도 요즘 축구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이 이끌고 있어요. 여자 대표팀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자 축구 선수까지는 오케이.
2: 오케이. 네네네. 오픈 마인. 아들이
4: 뷰티 유튜버. 같이 생각해보자.
5: 맞춤맨. 네.
2: 고민이 많으시네요.
6: 처가에 가면 제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장모님께서 사위 하지 마시 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2: 사위 왜 그러나. 사위 왜 그러나.
6: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요리하고 하는 게 남자 셰프들이 정말 엄청나게 전성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별과 직업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한을 안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인 것 같아요.
7: 저도 우미가 뭐 나중에 어떤 꿈을 가져오든지 여자애가 왜 그래? 막 이런 편견 안경 싹 벗고 그냥 아이의 눈 맞춰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은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2: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성별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7: 오, 멋지다.
2: 어우, 잘하네요.
4: 거기 아주 좋은데.
2: 남친인 것 같아요.
7: 그렇죠. 남자들의 스포츠.
2: 그 암무새 것 좀 보세요. 진짜 근데 잘하는 느낌이 나요.
4: 멋있다. 멋있다.
8: 안녕하세요. 금북초등학교 5학년 4반 홍승아입니다. 1학년 때 취미반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선수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0: 남자친구구나.
1: 아, 남자친구가 발레를.
2: 안녕하세요. 저는 낭미초등학교 3학년 이유입니다.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 이 친구는 여자친구인 거죠?
3: 아, 호사가는 여자친구고.
2: 엄청 많이 보러 갔다. 호두가기 인형만 5번 정도 먹고.
4: 우와,
5: 일단은 달리기가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스윙 돌릴 때 이제 칠 때 팔 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팔 실험할 때 이겨서 좀 좋아요.
6: 여자애가 무슨 야구를 해라고 약간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7: 남자 아이들도 자세를 교정하고 이러는 데는 좋은 것 같다고. 발레...

0: 얘는 안에 근육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오히려 그랬는데요.
1: 수반 할 때 이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니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알맞은 타이밍에 언니가 3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아물었어요.
2: 생각. 여자아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3: 그렇죠, 같이.
4: 혼성팀이 되는 거잖아요. 네.
5: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투수로 올라갔는데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포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운드에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견하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6: 작년 12월 28일 굉장히 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작품은 풀피리 요정 아주 대단하게 해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그렇게 설 수 있었고
0: 아이고 해야죠 본인이 행복하면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시키고 싶어요 본인이 소질이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거
5: 야구를 이제 단순히 잘 하기보다는 야구를 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얘들아, 야구는 성별이 상관없으니까 바로바로 하러 와. 기다릴게.
4: 야, 근데 승하 선수 투구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2: 카리스마.
4: 오, 저는 완전 지금 승하 선수한테 입덕했습니다. 제가 1호편 하겠습니다.
3: 그리고 또 발레 나오니까 네. 옛날 그 영국 영화 빌리 엘리엇 보셨죠?
2: 유명하잖아요.
3: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발레 하게 됐어요, 영국에.
7: 왜 여자애가 야구해?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4: 하지만 이제 아이들 또래 사이에서도 뭐 그건 여자 거야 뭐 이런 걸 좀 빨리 또 배워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또 습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은 뭘지 알려주세요.
8: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친구들처럼이야. 남자애들 좀 축구 좀 해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앉아만 있지 말고 책 읽지만 말고 나가봐. 혹은 여자애들처럼 너 아이돌도 좋아하고 예쁜 옷 좀 입어봐. 이 말이 진짜 아이들한테 되게 더 큰 상처가 걔네들보다 내 부모가 더 미워.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인정해주고 또 먼저 중립적인 말들을 써주는 것, 언어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3: 그 부모의 첫 반응은 진짜 약간 골든타임인 것 같네요.
8: 정말로
3: 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보다 호기심하고 오픈 마인드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 뷰티 유튜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아들아
1: 진짜요? 진짜요? 말했는데 아 이거 뭐예요?
3: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네네 또 하나 배우네요 네네
4: 자 오늘 마지막 카드는요 이렇게 보니까 빈 칸이에요
3: 어?
4: 자 이거는 뭐죠?
0: 그거는 네. 내 아이의 이름.
4: 내 아이의 이름.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 아이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9: 성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4: 아이 이름을. 우리 제 딸이 약간 관종이라 이름 나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첫째 아이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그럼 둘째가 좀 서운하니까 여기 이름이 딱 글자만 다르니까 여기 또 애들끼리 싸워요 여자애들이랑. 네.
2: 아, 한 글자만 쓰면 되는구나.
4: 그래서 문테리, 문엘리 이렇게, 예, 이렇게. 문테리가 사실 그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김테리 씨가 나와가지고, 김테리처럼 됐으면 좋겠네 해서 테리를 했는데 한자를 그 의미를 넣으니까 클테의 이로울이에요. 크게 뭔가 좀 이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를 넣은 거고 엘리는 그냥 엘리예요. 한자 없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9: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이름의 뜻을 넣으려고 하. 잖아요. 그 뜻이라는 게 결국은 부모님이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지를 그런 어떤 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우리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여자이다, 남자이다 이거보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서도 이름을 좀 자주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

0: 그렇죠. 그 스웨덴이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요새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대요.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1: 아, 무조건. 예.
2: 야, 그럼 선생님도 머리 터지겠네요. 이름 다 외워야 돼.
1: 그렇죠.
2: 이름 외우는 게 일이거든요. 이름표 꼭 붙여야 돼. 선생님 힘들어요. 네.
3: 그러니까 막 약간 이제 스위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헤이 스위티.
2: 하연이.
3: 그러니까 하연이.
0: 이름으로 불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유한 나만의 존재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2: 맞네요. 이름 불리면 참 기분 좋은데. 네. 네,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휘터 씨?
1: 그 아들하고 딸은 거의 극과 극인데, 그래서 당연히 성별로 100% 나눌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거 다시 느꼈고, 영국에는 always be true to yourself 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 자신에게 항상 솔직해라. 네.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뭐 숨기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안 맞춰도 되고 애들은 항상 원하는 대로 너답게 해라. 그래서 아들은 아빠는 늘 사랑해줄게. 똑같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3: 아빠 네. 발레해도 돼요?
1: 발레해도 돼요. 해도 돼요.
2: 유튜브
1: 이제 100%. 이제 진심. 유튜브도 해. 동시에.
2: 어떻게
3: 됐어요? 저도 진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을 진짜 많이 발견했고 진짜 일상에서도 엄마도 무거운 캐리어를 잘 옮기고 뭐 아빠도 우리 밥을 잘 차려주고 이런 진짜 다양한 모습들 유연하게 우리가 좀 가족 안에서 생활해야겠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넓은 꿈, 많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0: 너무 무거운 건 종태 씨 시키고.
3: 근데 사실 제가 더 잘해서.
2: 네, 현진 씨는 어떠셨어요?
4: 네, 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5: 여자애가, 남자애가 이런 수식어를 좀 빼고 그냥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 아까 빈칸에 이제 아이들 이름도 좋지만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너답게, 나답게. 사실 영어로 하면 to be yourself잖아요. 성교육이 사실은 나답게 사는 법,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자나 여자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의 빛을 자꾸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튤립은 튤립이라서 예쁘고 장미는 장미라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정말 자기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자, 오늘 내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내 안의 고정관념과 함께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바로 있습니다.
1: 저는 남자는 춥고 아빠랑 봐야지 라는 말 이제 제 인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6: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집사람. 오늘 보러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0: 저는 여자는 운전을 못해. 저 운전 잘하거든요.
1: 오, 바이바이.
5: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
2: 저거 진짜 좋아하셔.
3: 여자는 자고로 순해야지. 이런 편견. 안녕입니다. 에이,
2: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할게요, 그러면.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안녕입니다. 여자는 뭘 조심해야.
3: 맞아.
2: 적발해, 적발해. 자, 이렇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보다
7: 나답게,
2: 너답게.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쭉 우리답게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왜 남들은 막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3: 점프! 후!
4: 보지 말까?
3: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 결혼해서 던지고
5: 100점은 너무 과신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6: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7: 이적이 찾아온

0: 날이란 말이야.
1: 이게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3: 전교 3등.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3: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3: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

0: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아우처럼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떠올릴 때 먼저 로켓과 발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산업의 진짜 변화는 더 멀리 쏘아올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더 자주, 더 정밀하게, 더 넓게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재난, 산업과 경제, 안보와 일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는 먼저 스페이스X 이후 열리게 된 뉴스페이스 시대가 우주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강의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 영상으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늘 위에 눈으로 지구를 다시 읽는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우주는 더 이상 먼 동경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최초의 로켓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던 날 숨죽이며 지켜보던 긴장이 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는 벅찬 감정으로 바뀌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1차 시험 발사가 있는 날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강하게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공개 관람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발사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지켜보겠다고 전국에서 몇 시간씩을 달려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사랑은 통계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두 개년도에 걸쳐서 수행한 인식조사가 있는데요. 우주가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민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주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주자원 채굴이나 우주관광을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사이언스픽션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관측 인공위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들이 주목한 지구관측을 중심으로 뉴스페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를 관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봄철 산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없어지는 정도의 피해였다면 작년 2025년에는 불길이 마을까지 덮치면서 직접적인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지구 700km나 떨어져 있는 나사 위성에서도 당시 우리나라 위성 지역의 산불은 이렇게 또렷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2019년의 호주 산불은 6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야생동물 5억 마리가 타 죽었고요. 2023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건조해지는 기후가 산불 확산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난방을 많이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하고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의 홍수도 문제입니다. 산불과 마찬가지로 강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는 걸 넘어서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면서 파키스탄과 같이 국가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홍수였는데요. 파키스탄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린 물하고 그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생긴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더스강 하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될 정도의 대홍수가 온 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추산하기로는 9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국가 빈곤율도 4%까지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가리지 않고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첫 번째로 구속력 있는 합의였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책 의지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는 대기와 해양, 생태계와 도시, 산업과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카메라, 같은 센서로 반복해서 관측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복잡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구를 봅니다. 하나는 멀리서 넓게 보는 방식입니다.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적도 상공 한 3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구를 돕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때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 눈에는 위성이 언제나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성이 지구상에 계속 같은 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측 간격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상이나 해양, 대기 환경처럼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을 주기로 관측해야 하는 분야에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극궤도 또는 태양 동규궤도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도는 궤도입니다. 정지궤도가 지구의 한쪽 면만을 계속 보는 데 비해서 전 지구를 돌아가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동기궤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지날 때 항상 현지에 같은 시각이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촬영을 할 때 빛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오전 10시에 찍고 오늘은 오후 4시에 찍으면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고 밝기도 달라져서 정확하게 어떤 변화인지 그 원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태양 동기 궤도는 위성이 그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에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이런 태양 동기 궤도에 있는 위성은 지구에서 가깝게는 한 300km 정도부터 멀게는 2000km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지구에 더 가깝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더 가까이 가면 더 상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더 정밀한 지구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보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 같은 지역을 다시 지나가기까지 며칠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정지궤도 위성은 넓게 자주 보고 저궤도 위성은 자세히 정밀하게 보는 셈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하늘에 고정된 CCTV 같다면 태양 동기궤도 위성은 매일 같은 시각에 동네를 순찰하는 드론에 비유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은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오랜 연구 개발 역량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체력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우주 경제의 빅뱅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발사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갖는다는 건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을 생각해봐도 좋은데요. 첫 발사체인 나로호는 세 번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재사용이라는 건 당시 감히 엄두도 내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 기업이 해냈습니다. 스페이스X는 펠컨 9을 통해서 1단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게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올드스페이스가 가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공위성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는 물론 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전국 곳곳 찾아가지 못할 곳도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을지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기상예보도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인공위성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유엔 우주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대략 1만 6천 기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발사 추이도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2025년 한 해에 발사된 신규 위성만도 한 4,500여 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환산해보면 하루에 평균 12기 정도의 인공위성이 새로 발사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재활용 발사체 때문입니다. 자, 로켓 한 개의 제작에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재사용이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한 번 발사하고 다시 만드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준 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개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팰콘9은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위성이 많아진 또 다른 이유는 부품이 작아지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했던 연산을 이제는 반도체 칩 하나가 처리합니다. 아, 위성에 들어가는 위성 제작이 필요한 부품이 작아지니까 위성 자체가 작아지고 위성이 작아지니까 한 번에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 대의 위성으로 군집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더 많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같은 지역을 더 자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5년 세계 위성산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은 한 12,0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소형이라고 하는 위성 비율이 90%에 해당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 비율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소형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통신 위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인데요. 2026년 말 기준으로 누적 발사된 위성이 1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영국의 원웹이 따라오고 있는데 현재 발사된 위성이 한 600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성에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볼 수 있는 레이더, 숲과 작물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초분광, 지표 온도를 보는 열적 외선,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추적하는 온실가스 위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위성 수가 많아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볼 것인가, 또 어떤 센서를 볼 것인가, 얼마나 자주 볼 것인가가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이 점점 더 구체적인 정책과 시장 수요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나 메탄 감시, ESG 공시, 이런 요구들이 커지면서 지구 관측 데이터는 연구자들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 산업이 함께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그 한 장의 값어치보다 그 영상에서 무엇을, 어떤 정보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높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성 영상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위성은 넓은 지역을 반복해서 촬영하고요. 그러면 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거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에서 건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농작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항만은 얼마나 혼잡한지, 재난이 어디로 확산되고 있는지, 대기에 이상징후가 있지는 않은지를 읽어냅니다. 지구 관측 활용 서비스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자료인데요. 위성 영상 데이터 시장을 조사했더니 190억 불, 한화로 28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공하고 분석한 서비스 시장은 310억 불, 약 한화로 46조 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1.5배, 1.6배

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요, 금융 분야의 성장세입니다. 다른 분야 대비 그 성장세가 훨씬 높은데요. 금융 정보를 위성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스페이스X로 시작된 발사체 혁신이 어떻게 우주산업 전체를 바꿨는지, 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지구 관측 위성 영상이 어떻게 공간정보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길을 만들고 농가와 밭을 경작하고 집과 공장을 짓고 도시를 넓혀갑니다. 아침이면 차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요. 저녁이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항만에는 컨테이너가 쌓이고 물류센터에는 트럭이 드나들고 농지에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랍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런 흔적을 기록해왔습니다. 바로 지도인데요. 지도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 아니라 인류가 공간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공간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는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의 지도가 한 화면에 박제된 정지 화면이었다면 오늘날의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바로 지구관측 인공위성 덕분입니다. 지도를 만들 때 인류는 처음으로 직접 눈으로 공간을 관측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열기구를 띄웠고 항공사진을 찍었고 마침내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점 더 넓게 또 빠르게 더 정밀하게 발전해온 겁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재무제표보다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성 영상을 잘 보면 다른 해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위성 사진을 한 장만 보면 차가 많다, 적다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매달, 계절마다 반복해서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매장은 항상 주차장이 붐비고 또 어떤 매장은 시간이 갈수록 비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미국의 한 데이터 기업은 실제로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백화점 체인의 주차장을 오랜 기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주식 가격의 하락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문객이 줄어든다는 건 기업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됐던 거고요. 자, 이렇게 위성 영상은 주차장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거기서 소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그 변화의 패턴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위성 영상은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경제를 해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용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힌트는 중국의 무역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실 수 있으실까요? 중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는 항만이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 됩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결국 컨테이너에 실려서 항만으로 모이고 또 다시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중국의 무역 항만에 컨테이너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선박이 또 얼마나 자주 드나드는지, 그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려졌는지를 보면 수출 경기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성은 이런 지역을 넓은 범위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만의 물동량 변화를 어떤 경제를 측정하는 대류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0년 초에 중국은 코로나로 강한 봉쇄와 셧다운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충격이 항만 물동량에 곧바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주요 항만의 2020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의 1분기 GDP도 전년 동기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 영상은 항만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거기서 무역을 읽어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나 컨테이너의 물동량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간접적인 흔적에서도 경제 신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건 원유 저장 탱크의 모습인데요. 원유 저장 탱크의 지붕은 내용물의 양에 따라서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기름이 차면 지붕이 올라갑니다. 기름이 줄어들면 지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저장고 안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위성은 같은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대에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장고의 그림자 크기가 달라졌다는 건 저장량이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유는 산유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고 내리는 결정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핵심 산유국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발표 하나가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인데요. 감산하겠다고 발표하면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증산하겠다고 하면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생산량이 바뀌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은 잘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데이터 분석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저장 탱크를 위성 영상으로 꾸준히 관측하면서 실제 오펙의 생산량 발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감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였는데요. 이 데이터 기업에서도 저장량이 실제 줄은 걸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금융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의 정책 발표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유가 시장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또는 적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격 정책에 대비하거나 또는 어떤 시점에 구매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걸 시사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와 물류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농산물을 소비하는데요. 그 농산물은 공장에서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은 공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작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수확이 끝나기 전에 생산량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지구관측 위성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콘벨트 같은 광대한 농지를 한꺼번에 또 주기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에서 작물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계산하고 그 추이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도 위성 영상만 봐도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병은 없는지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을지 또는 나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는 농민에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곡물을 사야 하는 기업도 있고요. 식품회사, 사료회사, 수입업체, 금융시장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흉년이 예상된다면 작물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테고요. 만약에 풍년이 예상된다면 가격 하락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요즘 세계 경제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공급망은 흔들리고 팬데믹 같은 충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위험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문제는 이런 나라들일수록 적절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데이터거나 심지어는 거짓되거나 왜곡된 값이라서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구관측은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위성이 아니라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요. 2015년 당시 월드데이터랩은 북한의 야간 불빛을 토대로 해서 경제 규모를 분석했었습니다. 북한의 야간 불빛이 2013년 대비 2015년에 40%나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총 생산 GDP가 $1,400, 그러니까 약 16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추정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력발전

전에 의존합니다. 근데 2015년 당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뺨 수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이 급감을 했겠죠. 그게 불빛 감소로도 나타난 겁니다. 북한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불빛이나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 흐름, 그 나라의 경제 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IMF죠.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적용을 했고 5개년도 동안 야간 조도의 변화, 식샘지수의 변화, 이산화질소 농도를 비교해서 기존의 경제지표하고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통적인 경제지표만 사용했을 때보다 GDP 추정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동차 수, 컨테이너 수를 세야 될까? 작황을 직접 비교해야 할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실수하다 보면 정확도를 담보할 수도 없게 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전문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던 분석을 이제는 알고리즘이 분석합니다. 훨씬 넓은 지역을 더 자주, 더 빠르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또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위성 영상을 팔았다면 이제는 분석 결과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경쟁의 초점이 누가 더 좋은 영상,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의미를 찾아내고 또 누가 더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위성 데이터는 원자재에 가깝고 진짜 부가가치는 그 위에 올라가는 분석과 해석,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더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선택을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까지 가려면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에 각종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지구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데스티네이션 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가 당면한 기후,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점점 더 빨라지고 또 그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현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지구 시스템 모델, 첨단 컴퓨팅을 결합해서 고정밀 지구 모델을 만들었고요. 지구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대응 시너리를 시험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유럽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구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민간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가뭄이나 병충해 위험을 더 정밀하게 예측해서 생산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를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위성이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민간 회사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과 2022년 2월 22일 두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에 있는 군사기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월 4일에 눈으로 덮여있던 지역이 2월 22일이 되면 제설 작업이 끝나고 탱크와 장갑차, 군용차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위성 사진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 실제 전쟁이 난 이후에도 위성 사진이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공격 직후에 러시아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성 사진이 보여준 것은 아파트와 쇼핑센터, 일반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 정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떨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정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 관측 위성 영상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기술과 더불어서 어떻게 지능형 공간 정보로 활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지구 곳곳을 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It begins now.
1: 황조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유인우주탐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달에 사람을 무작정 보낼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훈련 미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경험을 합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런 의문도 품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계속 관측한다면 지구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제미니가 대표적인데요. 유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던 1960년대는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석탄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면서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가 절정에 달했고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한 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죠. 침묵의 봄이 발간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 지질조사국의 윌리엄 페코라는 지구를 관측한

인공위성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1972년 최초의 민간 지구관측위성 랜셋이 발사됩니다. 첫 위성은 1978년에 임무를 마쳤지만 그 뒤를 이은 위성 시리즈로 이어져서 지금은 9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센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3강에서는 그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서 지구 곳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앙아시아의 아랄해입니다. 최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름에 해가 붙어서 바다를 연상했는데 영상을 보면 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랄해는 파미르 고원과 텐산 산맥에서 기원하는 두 개의 강,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들어서 형성된 거대한 내륙 호수였습니다. 이름에 바다를 의미하는 해자가 붙을 만큼 큰 호수였는데요. 1960년대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호수의 면적은 약 6만 8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호수는 빙하에서 기원하는 신선한 산양용수가 흘러들어서 건조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수가 유입되니까 적당한 염도가 유지되었고 어류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업이 발달했고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무이나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선을 가공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쪽에는 아랄스크 같은 항구 도시도 번성했습니다. 내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된 수산물을 통조림이나 건어물로 가공해서 철도를 통해 소련 전역으로 공급하는 해양 산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소련은 이 지역을 면화 생산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랄해로 흘러들던 강물을 대규모 관계 사업으로 돌렸는데요. 당시 면화는 백세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군수 물자와 산업용 섬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면화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넓은 평지가 있는 중앙아시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운하를 건설했는데요. 그때 건설된 카라쿰 운하는 길이가 한 1300km 정도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운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련은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는 있었지만 생태계 측면에서는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랄해로 유입되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호수의 수위가 당연히 낮아졌겠죠. 염도가 높아지면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호수였던 수면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동쪽 수역은 거의 말라버립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희끄무레한 부분은 물이 증발하면서 남은 염분이 말라붙어 있는 호수 바닥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아랄해가 아니라 아랄쿰이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새로운 사막이 되었습니다. 호수가 줄어들자 어업이 무너졌고요. 항구 도시는 상업의 중심 기능을 잃었습니다. 말라버린 호수바닥의 소금과 먼지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주민의 건강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미기후도 달라졌어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구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을 주도로 해서 코크아랄 제방이 2005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코크아랄 제방이 완공된 이후에 북쪽 호수의 수위는 높아지고 염도가 낮아지면서 어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남쪽 지역은 여전히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북동부에 있는 레나강 하구의 삼각주, 레나 델타입니다. 레나강은 바이카로 인근에서 발원해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북극해로 유입됩니다. 그 길이가 4,400km가 훌쩍 넘어서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위성 사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정말 지구 맞아요? 마치 예술 작품 같죠? 추상화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물감을 흘려서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위성 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이 위성 영상을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일반 사진처럼 보입니다. 뭐 사실 태양을 광원으로 지구 사진을 찍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일반 사진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일반 카메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 즉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가시광선의 범위만 기록을 합니다. 반면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는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로 느끼는 적외선까지도 여러 파장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파장별로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 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촬영한 이미지가 여러 장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그걸 후처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3원색이 RGB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각 파장별로 얻어진 이미지는 명암을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흑백 영상이고요. 이 레이어를 합치면 우리 눈에 익숙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바꿔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치환한다거나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치환하면 전혀 다른 색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 이때 지표상의 모든 물체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도 같은 태양빛을 받지만 피부가 뽀얀 사람들이 있고 좀 더 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볕이 잘 그을리는 사람이 있고 금세 하얗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아스팔트인지 흙인지 물인지에 따라서 태양에 반응하는 기작이 다릅니다. 자, 위성 영상에서 축구장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뜻 보면 같은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각 파장대별 반사도의 차이를 보면 이 축구장이 진짜 잔디로 덮여 있는지 또는 인조 잔디로 덮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 영상의 본질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를 숫자로 기록한 공간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원격 탐사 영상을 다루는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는 색은 그냥 예쁘고 알록달록한 색이 아니라 지표의 종류와 상태를 시각화한 정보가 됩니다. 다시 레나 델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나 델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하구의 삼각조와는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 말미에 유럽 대륙의 빙상이 사라지면서 삼각주를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도 2, 3천 년 전 주기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게 반복되고 침식과 퇴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색들도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질 토양인 곳은 약간 붉게 나타나고요. 고운 흙이 퇴적되어서 생긴 부분은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둥글둥글한 호수들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나 델타는 툰드라기에 속하는 영구 동토 지역입니다.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여름이 되면 토양의 맨 위층, 얇은 층은 녹았다가 또 겨울이 되면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합니다. 여름에 땅이 녹았을 때 땅에 갈라진 틈새로 물이 흘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겨울이 되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살짝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틈이 약간 더 벌어져 있겠죠. 그 벌어진 틈새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고 또 그렇게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땅을 살짝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들면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얼음색이라는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솟아오른 땅을 경계로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수처럼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비나 눈이 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강수량이 극히 적은 기후 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는 융해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생긴 호수라는 뜻입니다. 자, 호수 면적이 넓다는 건 땅이 그만큼 많이 녹았다는 뜻이고요. 땅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는 기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온난화의 영향이 여기까지 도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순수하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 그다음에 호수의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위성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구 동토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꽁꽁 얼어있던 토양 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가 가중되어져서 기후변화가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진 기후변화는 재난재해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멸종된 동물의 사체나 병원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건데요. SF 영화에나 나오는 설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2020년이죠. 레나 델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볼쇼이 라콥스키라는 지역에서 4만 년 전에 살았던 동굴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방목을 하던 목동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5만 년 전에 살았던 새끼 매머드의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새끼 매머드가 발견된 곳은 시베리아의 야쿠티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연구동토가 있는 곳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면 올챙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오리처럼도 보입니다. 바타카이카 분화구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화산 분화구가 아니라 함몰된 지형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숲이었는데 나무를 베어내면서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드러나자 태양빛이 직접 내리쬐게 됐겠죠.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지반이 녹고 무너져서 생긴 겁니다. 노출된 지층은 깊이가 100m를 넘는다고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견된 동물의 사체에 있던 병원균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베리아의 야말반도에서 연구동토가 녹으면서 순록의 사체가 발견됐고 그런데 이 순록이 탄저균에 감염돼서 사망했었나 봐요. 그 안에 있던 탄저균 포자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순록 농장에서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또 지역 주민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위협하게 되는지 또 전 세계 공급망을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혼란시키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더워지는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땅이 녹고 빙하가 녹는 문제는 먼 시베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4년에 빙하가 스위스의 한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던 것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똑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그 피해는 더 치명적인데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자체 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위성으로 즉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대응 속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은 주로 선진국들이고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계는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차터 우주와 대형 재난이라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우주자원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취지에서 지구관측 위성을 가진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최우선순위로 촬영해서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1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재난 상황이 접수되면 가동할 수 있는 위성이 300여 개에 달합니다. 사실상 거대한 가상군지 위성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 산사태 같은 긴급 상황에서 무너진 건물과 끊길 도로를 파악하고 또 침수 지역, 화재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또 지진 상황에서는 이재민이 모인 지점들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자, 오늘은 50여 년의 지구 관측 역사 속에서 위성 영상과 함께 지구 곳곳을 탐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 우주 시대의 기회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떻게 지능형 공간정보 산업으로 진화하는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은 일찍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던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후발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시작은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우리별 위성의 첫 시도가 성공을 하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위성 프로그램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는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기상과 해양, 대기를 관측하는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매일 일기예보에 쓰이니 우리 국토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성은 우리나라만 보지 않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전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 국내 활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영상 활용 기술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 왔는데요. 아시아는 도시 구조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다른 알고리즘,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시아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험을 쌓고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참고 사례가 됐던 것처럼 위성 데이터 활용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통해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우주개발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유럽의 코페르니쿠스를 꼽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자연재해, 안보처럼 한 나라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이 힘을 합쳐 만든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센티넬이라는 위성군에 있습니다. 센티넬 1호부터 6호까지 각각 다른 임무를 띠고 있는데요. 센티넬 1호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지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침수된 지역이나 집안 침하, 빙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씁니다. 센티넬 2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입니다. 농업이나 산림, 도시변화 모니터링 등등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센티넬 3호는 해양과 육지의 온도, 식생, 해수면의 색깔을 관측해서 기후 연구와 해양 감시에 씁니다. 센티넬 5호는 대기오염 물질,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같은 성분을 전 지구 단위로 매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이 매일 쏟아내는 데이터가 하루에 무려 16TB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럽은 센티널 데이터를 전 세계의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공 목적이든 연구 개발이든 상용 서비스든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위성이니까 거기서 획득된 데이터도 모두에게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키우는 기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비싼 원천 데이터를 사지 않고도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이는 다시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 위성 개발에 투자되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센티넬 데이터를 공공재로 개방함으로써 위성 개발 비용을 뛰어넘는 디지털 공간 정보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유럽의 전략이었습니다. 공공이 데이터 인프라를 열어주면 민간이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산업이 되고 산업이 쌓이면 생태계가 됩니다. 이 방식이 유럽식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를 표방한 국가 위성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온셋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약자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 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위성 10기가 군집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구를 밝힌다는 뜻이죠. 네온셋은 100kg급의 작은 위성에 미터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실었습니다. 군집으로 운영하면서 한반도를 집중 관측하는 미션입니다. 2024년 4월에 시제기가 발사됐고요. 2025년 12월에 검증기가 발사됐습니다. 2027년까지 10기를 추가로 발사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찍은 영상은

제주국가위성센터에서 바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온셋은 우리나라 첫 국가 군집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위성 본체와 카메라는 민간기업 세트레가이가 담당합니다. 관제와 운영, 활용을 위한 지상 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요. 전체 사업 관리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네온셋 군집위성 데이터를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공개형 활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촬영된 영상을 빠르게 수신 처리해서 현업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완성되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네온셋은 기존 국가위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위성을 개발하는 나라에서 위성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눈에 띕니다. 위성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출발한 한컴 인스페이스는 지금은 지구 관측 위성 세종 시리즈를 중심으로 위성 운영과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50기 규모의 군집위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고요. 드론이랑 기타 다른 현장 데이터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업, 건설, 안전,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에 실리는 카메라 센서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텔레픽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루카본 모니터링 위성인 블루본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자 개발한 위성용 AI 프로세스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블루카본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염습지, 해초밭, 맹그로브 숲처럼 바다와 해안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권 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할 때 직접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갯벌이 실제로 탄소를 이만큼 흡수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바다 위에 넓게 퍼져 있는 해초류 군락이나 갯벌을 일일이 배로 나가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이 효과적인 관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의 창업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시절 큐브 위성 활동을 하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회사를 세웠는데요. 2015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대학 동아리 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위성 설계와 제작, 운용,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진한 경기셋이 있는데요. 나라 스페이스의 위성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스페이스의 중심에 아폴로의 달 착륙을 보며 우주를 꿈꾸던 아폴로 키즈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나로우를 보면서 자란 나로우 키즈 세대가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뉴스페이스는 단순히 위성을 더 많이 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실제 우리의 삶과 산업 그리고 지구의 문제로 연결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달 궤도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그저 아름다운 행성을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무대이며 연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멀리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발전시켜온 우주기술은 다시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지키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우주기술을 어떻게 지구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의 가장 중심에 바로 지구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제 강의가 K-우주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 10분 영어에서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게 될이 테마인데요.

0: 자,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주제가 돈입니다. 아니, 선생님, 웬돈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자, 소주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돈을 쓰고 뭘 사고 그래야 되죠? 돈을 좀 모아야 됩니다.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요. 재테크, 요즘 뭐 투자도 잘해야 되죠? 주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돈의 의미까지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일단 돈을 버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나올지 대충 상상을 해보시자면, 돈을 벌다 이런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관용구들 많이 나옵니다. 평생 쓰실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에요. 급여 관련된 표현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pay도 있고, wage도 있고, 뭐 salary도 있고, income도 있고, 이거 다 어떻게 쓰는 건지를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돈을 벌다. 자, 조금 속도감 있게 갈게요.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자, 갑니다. make money.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print예요. print money가. 그건 내가 찍는 게 아니라 make 만들다가 벌다라는 얘기죠. 그죠? make money 혹은 earn money. 돈 벌다부터 갈게요. 들어보세요.
1: Make money, earn money, make money, earn money.
0: 그쵸? 자, 그 다음에 생계 유지하다는 좀 다르죠.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내가 지출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make a living. 같은 동사 make인데 여기선 money 관사 없이 쓰고 a living. 이게 생계예요. living이 생계입니다. make a living, 생계 유지하다. 요것도 좀 외울게요. 들어볼게요.
1: Make a living, make a living.
0: 자, 일을 하면 주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다. 자, 급여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pay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자, pay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wage도 있고, income도 있고, 좀 이따 나오는데, get a paycheck. get a paycheck. paycheck은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통장으로 받거나 봉투에 받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check으로 많이 받아요. 그쵸? 당좌 수표처럼.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데,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get a paycheck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급여 받다의 뜻의 수거성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들어보세요.
1: Get a paycheck. Get a paycheck.
0: 뭐 예를 들어, 나 오늘 월급 날이다? 그러면 I'm getting my paycheck today. 뭐, I got my paycheck today. 나 오늘 월급 받았어. 월급 입금됐어. 이럴 때.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문장에 우리는 모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자, make money가 있었고요. 생계 유지는 make a living이 있었죠. 그거를 붙여서 한 문장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된다. We all have to make money to make a living. 간단합니다. 다시요. We all. 자, 이게 왜 들어갔냐? 모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모두 we all. 다시요. We all. We all have to make money. 돈 벌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To make a living. 요, 어 빠지면 안 됩니다. To make a living. 들어볼게요.
1: We all have to make money to make a living. We all have to make money to make a living.
0: 오케이, 좋은 문장. 그 다음에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Pay, wage, income, salary 이게 다 어떻게 쓰는 단어들이 거의 다 같은 얘기예요. 거의 다돈벌때 수입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자, 첫째, 이런 거할 때, 급여, 우리도 보세요. 급여, 월급, 연봉, 임금, 우리도 되게 많잖아요. 수당. 이봐요, 우리나라 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급여라는 말, 연봉이란 말, 월급이란 말, 임금이란 말, 수당이란 말,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말 배운다 할 때, 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페이가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급여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데이 하면 월급 날이고요. 페이레이즈 하면 급여 인상이고요. 페이컷 하면 급여 삭감입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자, 들어볼게요.
1: Payday, pay raise, pay cut, payday, pay raise, pay cut.
0: 얘네는 그냥 같이 붙여서 계속 읽으세요. 원래 이렇게 쓰는 말이니까 payday, pay raise, pay cut 이런 식으로 쌍으로 붙여서 좀 느낌으로. 그 다음에 salary라는 말 있죠? salary, 그죠? salaryman 할때 그거죠. salaryman, 네. 직장인이나 월급 받는 사람 얘기할 때 monthly salary, 요게 월급이 되겠죠? 매월 받는 돈. 그래서 salary 자체가 약간 월급 느낌이 있어요. monthly salary. 그 다음에 income은 수입이란 뜻이에요. 자, 요게 월급의 의미면 income은 수입. 그러니까 yearly income 하면 뭐예요? 월, 연 수입이죠? 우리 연봉이라고 또 얘기하는 말이 있듯이. 그죠? 네. yearly income. 자, monthly, 매월, yearly. 1년 다 합해서 들어볼게요.
1: Monthly salary, yearly income. Monthly salary, yearly income.

0: 마지막으로 이 임금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 남았어요. wage예요. 임금은 뭐라고요? wage라고요. 그죠? hourly wage. 시간당 임금. 그죠? 그 다음에 overtime wage. 시간 외 수당이죠? 오버타임이잖아요. overtime. 나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 10시까지인가? 4시간. 네. 오버타임 페이죠. 그죠? 말 그대로 초과 근무해가지고 받는 거. overtime wage. 요건 임금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구분이 좀 되시죠? 들어볼게요.
1: wage. hourly wage. overtime wage. wage. hourly wage. overtime wage.
0: 내 연수입은 몇 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하하. 그러면 이제 yearly income 같은 단어 쓰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수준. My yearly income, 내 연봉은 has been the same. 같았다. 기간 for several years. 현재 완료가 나온 이유는 기간이기 때문에 has been the same.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My yearly income 주어로요. 들어볼게요.
1: My yearly income has been the same for several years. My yearly income has been the same for several years.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말고 보너스와 인센티브. 이건 뭐 그대로 영어 단어들이니까. Bonus, incentive, 그쵸?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았을 때 받는 보너스요. Bonus, incentive. 들어볼게요.
1: Bonus, incentive, bonus, incentive.
0: 자,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과 생계유지 관련된 수거 두 가지만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조금 많지만 너무 유용해서 빼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자, make ends meet. 이것도 그대로 갈게요. ends가 뭐냐면 수입, 가계부에 수입란이 있죠? 그 다음에 지출란이 있어요. 그 끝, 그 끝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꾸려가다의 어감으로 쓰는 말이 make ends meet. 이해가 되시죠? make ends meet. 그래서 끝이 들어간 거예요. 그 끝. 가계부의 끝. 자, 들어보세요.
1: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0: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paycheck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수건데요. live paycheck to paycheck. 이건 뭐냐면 매달 간신히 생계를 꾸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월급 받아 다 쓰고 무슨 탕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듯하게 생활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live paycheck to paycheck. 들어볼게요.
1: live paycheck to paycheck. Live paycheck to paycheck.
0: 이런 건 좀 수거성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렇죠. 코로나 국면 속에서 너무나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자영업자들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사장님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고용했다는 의미로 self-employed라고 합니다. Self-employed people. 자영업자. 이거 외울게요, 이 표현. Self-employed people. 자영업자. Many self-employed people. 어려움을 겪고 있다. Or having a hard time. Or having trouble. 갈게요. Having trouble. ing 붙이면 돼요. Making ends meet. 생계를 꾸려가다. 아까 부분을 쓴 거예요. 자,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 할 때 Many self-employed people are having trouble. ing 붙이면 돼요. Making ends meet. 이 문장 그대로 이어서 써볼게요.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y self-employed people are having trouble making ends meet. Many self-employed people are having trouble making ends meet.
0: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돈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활동, 수입, 돈을 버는 이야기를 했었죠. 생계유지하다, make a living. Make a living. 꼭 외워주세요. 들어볼게요.
1: Make a living. Make a living.
0: 연봉은요? Yearly income. Yearly income. Yearly income. 들어볼게요.
1: Yearly income. Yearly income.
0: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을 맞추다에 해당하는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요거와 요거 약간 수건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0: 생계를 꾸려가다. 이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떠세요? 저는 이번 원고 정리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와, 우리 매일 10분 영어 시청자들한테 요걸 빨리 정리를 좀 잘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자, 저의 어떤 그 희망이 여러분께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대화하시고 혹은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 검색하시면 단톡방 글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telligent 그리고 intellectual. 둘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intelligent부터 할게요. 이거는 총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intelligent. intelligent.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맞아요. tell에 들어가죠. intelligent. intelligent. 네,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세를 연습하시는 걸로요. 오케이. intelligent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예, 지능적인 사람을 intelligent라고 합니다. So we refer to someone who is intelligent. We think of someone who is intelligent as being smart. They're very clever. They're fast at solving problems, right? Okay,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다. Okay, 예문들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Intelligent. 총명한. Intellig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그녀는 머리가 좋지만 똑똑하지만 게을러.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네, 만약에 smart라는 단어를 썼으면 비교급은 그냥 smarter. 하지만 intelligent 같은 단어는 음절이 많아가지고 앞에 more intelligent than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남동생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소개팅 갔다 왔는데, 그 남자 어땠어?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그는 매력적이었고 매우 총명했어. 네, attractive라고 하면 약간 좀 성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낄 때 attractive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총명했어. Very intellig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네, 다음 단어입니다. Intellectual. Okay, intellectual.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비슷하게 이제 intel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여기는 강세 앞부분에 살짝 있고, 그래서 in, 그 다음에 tellect. 여기 leg에도 강세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이 단어는 말하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리듬을 잘 잡아가지고 intellectual. 그래서 좀더 빨리 intellectual, intellectual. Very good. Okay,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을 intellectual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하고
하고 좀 다르죠. 물론 둘다 이제 머리가 똑똑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핵심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입니다. Okay, so intellectual refers to somebody who is smart because they've studied a lot. They've gotten a lot of educati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좀 다르게 그녀는 남동생보다 훨씬 더 지적이야. 뭔가 그녀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지적인 사람이야.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기업은 혹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해. 네, 지적 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intelligent property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뭔가 좀 안경, 이제 다양한 안경들 이렇게 쓰면서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나 꽤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안경뿐만 아니고 뭔가 되게 intellectual한 옷을 입었어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네, 정리해 드릴게요. Intelligent, 이거는 총명함을 의미할 때 intellig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거죠. 그 다음에 intellectual 할 때는 지적임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So this refers to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a lot.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오늘은 intelligent하고 intellectual 비교해봤습니다. Hope you guys found it helpful.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1: Oh, yes. 네.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fitness.
0: Fitness.
1: Or health stuff.
0: Health?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1: Yeah.
0: 관련이 있습니다. Fitness가 이제 우리말로는 피트니스 또는 건강, 신체 건강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0: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되, 기본적으로는 몸이 이제 튼튼하고 탄탄하고 몸매
1: fitness, right?
0: 유지 이쪽에 관련된 것이 일반적인 피트니스의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It's how you look. You know, do you have muscles? You know, are you like very slim? You know.
0: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번 주의 주제는 그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0: 피트니스는 제 삶의 큰 부분입니다라는 내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고요.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0: Extremely important라는 단어들이 들렸죠.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구체적으로 볼게요.
1: So Jordan said,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0: Extremely를 굳이 직역하자면 극도로 정도가 될 텐데 그냥 아주 정말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spect는 측면이고요. 또는 부분. 같은
1: part.
0: 뜻이죠. 그래서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part of my life 같은 뜻이에요. 피트니스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장 복습하고 다시 더 긴 버전으로 돌아올까요?
1: Okay.
2: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네, 오늘은 피트니스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Fitness has become such a big part of my life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I'm such a happier person when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If you're in any kind of rut in your life, just work out and take better care of yourself.
0: 네, 첫 번째로 그레이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Fitness has become such a big part of my life. 피트니스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일부가 되었는데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Mm-hmm. 이 말은 굳어진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삶의 어떤 방식이 이런 방식도 있겠고 이런 방식도 있겠고 하는데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1: Yes, right. This is perfect.
0: I don't want to change anything.
1: It's perfect. 네.
0: 그다음 제이크 씨는 I'm such a happier person when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Mm-hmm.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운동 많이 못할 때도 있잖아요. Mm-hmm. 그런데 많이 하고 그렇게 살 때는 mm-hmm.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래요. Mm-hmm. If you are in any kind of rut in your life, 여기서 rut이라는 거는 원치 않는 안 좋은 상황.
1: Yeah, it's not a good situation you can't really get out of.
0: 네,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Mm-hmm.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은 just work out and take better care of yourself. Mm-hmm. 그냥 운동하고 스스로를 더 잘 챙겨라. And it'll help you.
1: Yeah, it'll help you to at least feel better about the situation. Mm-hmm. All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Bye.
0: Bye-bye.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항상 반갑습니다. 자, we are continuing our book with the title What is gravity? 자, 중력이 뭘까요? 네, 좀 어렵죠. 그렇지만

0: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Okay. So we have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shall we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to attract. To attract. 끌어당기는 거예요. Okay? And the second word is to bend. To bend. Phew. 네, 굽히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weight. 무게. Weight. Very good.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our discussion of gravity. 자, 또 오늘 뭐를 배울까요? 궁금하죠? All 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What causes gravity? No one really knows yet. Around 350 years ago, Isaac Newton said that we should think of gravity as a force that attracts objects towards each other. Around 100 years ago, Albert Einstein explained gravity in a different way. Every object bends space around it. The more mass an object has, the more it bends space. When a planet, a spacecraft, or a beam of light travels through an area of bent space, its path is changed. Einstein said, this is what causes the effects of gravity, including weight. 자, 뭐가 중력을 초래하나요?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자, 여기에서 우리 뉴턴은 We should think of gravity as a force that attracts objects towards each other. 자, 여기 핵심 vocabulary word는 to attract. To attract. 끌어당기다. 그래서 이 뉴턴은 이 중력이 물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Albert Einstein은 조금 다르죠. He said every object bends space around it. 자, bend, 굽히다. 네. 그래서 모든 물체는 그 주위의 공간을 휘게 한다. 네, 조금 이해가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일단은 stop and think를 보고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according to Einstein, what happens when an object travels through bent space? 자, 아인슈타인 따르면 물체가 구부러진 공간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네. 자, its path is changed. 경로가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 Einstein said, this is what causes the effects of gravity, including weight. 자,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중력에 영향을 유발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무게를 포함해서. 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 이걸 더 알고 싶으면은 과학책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1: So, if there was no gravity, would I have no weight?
0: That's right. If you were in outer space, far from any star or planet, with no gravity pulling on you, you would weigh nothing. However, your mass would stay the same. Mass is a measure of how much stuff something is made from. This doesn't change as you move around the universe. Only your weight would change. Planets with more mass have stronger gravity. Jupiter is the most massive planet. On Jupiter, you would weigh 2.5 times what you do on Earth. It would be much harder to lift your arms and legs.
2: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제 그 무게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That's right. 이렇게 말하네요. 오, 그렇구나. 그렇지만 우리 mass 질량이죠. Mass would stay the same. 질량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무게는 네, 없어지고 뭐 더 많아지고 이럴 수 있지만 mass는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 여기 이 Jupiter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Jupiter는 목성이죠. 네, 친구들 목성이 가장 most massiv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또 한 주의 시작 되겠습니다.
1: Alright. 출발해야죠.
0: 가정 영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곧 그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 theme을 갖고 있는데요. 제목이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0: 애매한 라인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제 막 방송활동 시작하고 제가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소속사 대표님께서 19살인데도 어린이날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1: 어,
0: 쓰이신데요?
1: 맞아요. 그 따뜻한, 예, 그 대표 언니였는데, 그 마음이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0: 뭔가
1: 않아요.
0: 스윗하고 다정합니다. 근데
1: 네.
0: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해요.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뭐,
1: 그러게요.
0: 어린이날 선물 기대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영어 많이 가져가시게 되겠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근데
1: 아.
0: 이게 목소리가 굵으면 더 웃길 것 같아요. 아버지,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 숨기셨나요?
1: 아니, 그리고
0: 네.
1: 어린이날 선물은 숨기는 게 아니지 않아요?
0: 아, 그건
1: 산타클로스 선물이랑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0: 갑자기 이날만 굉장히 어리광을 부리는 느낌이고요. 자,
1: 그러니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긴
1: 그거요.
0: 해요.
1: 청소년이
0: 네.
1: 아니고 성인도 아니면 어린이다.
0: 어린이다, 나는. 네, 오케이. 자, 이문,
1: 똑똑하네요.
0: 머리가 좋습니다.
1: 예.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빠에게 자신의 어린이날 선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2: Speak English to your daddy.
1: You're my daddy?
2: I'm your dad. What? Of course.
1: Are you my daddy?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나는 쌍꺼풀이 없어갖고.
2: Huh?
1: No. 오케이. Daddy?
2: Yes.
1: Where is my present?
2: Your present?
1: Yes, because Children's Day. Yeah.
2: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1: Not...
2: a child
1: 어머!
2: if you're over 14.
1: 14살 넘었다고 어린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참. 아니, 성인도 아닌데.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어린이지.
2: What?
1: I'm not adult.
2: Okay.
1: Yeah, so I am child yet.
2: Not really a child.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Book?
2: Yeah, I'll buy you a book. That's a good.
1: Wow! Thank you.
0: 네,
1: 아이고.
0: 제 생각인데
1: 네.
0: 혹시 일부러 아빠가 못 알아듣는 척 아닌 거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을 거란
0: 네,
1: 생각이 지금 드네요.
0: 약간 의심스럽죠.
1: 아,
0: 오케이.
1: 정말.
0: 네.
1: 아빠도 고단수시네요.
0: 고단수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 이제 아빠와 아이 사이에 이제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나이 관련된 것도 여기 좀 나오기 때문에 뭐몇 살이 넘는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좀 중요하거든요.
1: 네.
0: 자, 생활 영어 많이 넣었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3: Well, I'm not an adult either.
4: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가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귀여워. Dad, 일단 불러보죠. Where did you, my children's day gift? 네, 어린이날 선물을 어디에 숨겼냐? 이거네요.
0: 어디에 당신은 뭐 했냐? 그렇죠?
1: 그쵸. 그러면은, 숨겼냐가 나와야 되네요.
0: 오케이.
1: 숨기다. 그러면은, where did you hide? 하이드 할게요.
0: HIDE,
1: Yes.
0: hide, 숨기다. 우리는 많이 해본 동사죠.
1: 네.
0: So where did you hide? 뭐를요? My children's day gifts, right? 맞습니다.
1: 우후.
0: 자, hide는 숨다. 내가 숨다도 되지만 hide something 하면 뭔가를 숨기다도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숨겼나요?라고 했습니다. 자, hid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거형하고 PP 형태를 실제로 써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0: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0: 교재에 직접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건
0: 틀려도 돼요?
1: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그
0: 오케이.
1: 다음에 얘는 딱 봐도 길잖아요.
0: 아하.
1: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히든이에요.
0: 오케이. 아, 길기 때문에. 자,
1: Yes.
0: hide, hide, hidden. 와우. 아쉽습니다.
1: 아,
0: hid, H-I-D.
1: 알았는데.
0: 이거는요, 알아도 또 잊어버려요.
1: 아, 왜
0: 이런
1: 그러는
0: 경우
1: 걸까요?
0: 은근히 많습니다. 네. So hide, 그 다음에 과거형은 hide가 아니고 hid, 그
1: 히드.
0: 다음에 hidden. 비피 형태 되겠고요. 자,
1: 기억하겠습니다.
0: 오늘 또 오랜만에 의문사 한번 가지고 이 명작 해보겠습니다.
1: 네.
0: 만약 이걸 빼면,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제거뭐 선물 숨겼나요? 에서
1: 네.
0: 끝나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죠?
1: 어디에
0: 그렇죠.
1: 숨겼니에요?
0: So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기타 등등 한국어에서는 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0: So where 그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자, for example, 너 어제 어디 갔니? 어제 너 어디 갔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0: 그렇죠. Where 그다음에 did you go? Right. 질문 어순이 됐죠. 그다음에 yesterday 어제. 자, how about this?
1: 네.
0: 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it? 와.
0: 와, 진짜 많이 내셨네요. 오케이. 그래서
1: 깜짝
0: 의문사
1: 놀랐어.
0: where 하고 할수 있나요를 넣었어요.
1: 네.
0: 오케이. Very nice. Where can I find it?
1: 우와.
0: 저 이런 것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갔을 때, right? 근데 우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유 얘기를 하다가
1: 네.
0: where can I find it? 아, 그러면 뭐 아일 몇 번에 있다 말해줄 수 있겠죠. Very, very
1: Yes.
0: nice. Can I? 이것도 질문 어순입니다. 읽어볼게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0: Where can I find it?
1: Where can I find it?
0: 자, 그리고요. 단순하게 명사는 어디 있나요? 라는 위치, 그쵸. 명사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ere is 명사? 이거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 선물 어디 있어요? 그러면?
1: Where is my gift?
0: gift, right? 이거는 뭐 뒤에 질문 어순 이런 거를 떠나서 단순하게 명사 어디 있나요? 할 때는
1: 네. Where
0: Where
1: is
0: is my gift? 이런 식으로
1: found?
0: 어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 어린이날 선물은 어디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요.
1: 네.
0: Where did you hide my gift? 이러면 돼요. 근데 오늘은 어린이날을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린이날을 따로 기념하거나 이런 거는
1: 아,
0: 또
1: 그래요?
0: 없어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 비슷하게 기념하는 곳들은 또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very,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1: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0: 오케이, 자, 이랬더니 갑자기 14살 넘으면 어린이가 아니지.
1: 근데 그건 진짜 맞긴
0: 아,
1: 맞죠.
0: 그런가요?
1: 예.
0: 네.
1: You're not a child. 더 이상, 너는 차일드가 아니야.
0: If you are,
1: If you are 14, 너무면이니까, you are more 할게요. 예,
0: okay.
1: more.
0: 그냥 you are 14 그러면 네가
1: 14살이면,
0: 14살이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걸
1: 넘으면,
0: 넘어가면이니까 more를 썼네요.
1: 네.
0: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not a child if you are 14. 정답은
1: 아,
0: over,
1: over.
0: over가 넘기는 거죠. or
1: 네.
0: more than도 가능은 한데요. 보통 나이가 몇살 넘어간다, 아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위로 넘어가는 건 over 대부분 쓰게 됩니다. 오케이,
1: Over.
0: so over 14. 자, 참고로 뭐 어떤 나이가 채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이 아래다.
1: 못 미치는 거니까 미스 아닐까요? Yes, 미스.
0: 상상도 못 해본 단어를 쓰셨어요. 네. If you are Miss 14, sounds weird. 오케이. 자, 바로 under. Come on, right? 이번 거는 좀 영작을 어쩐지 잘한다 오늘 그랬는데. 아, 이런 날도 있죠.
1: 너무,
0: It's
1: 이렇게
0: okay.
1: 자꾸 바람을 넣어주시지 마세요.
0: Alright, so over 몇 살, under 몇 살,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외국 가가지고도 그런 놀이동산 가면
1: 네.
0: 그 매표소에서
1: 아,
0: 나이
1: 맞아요.
0: 뭐 얼마 이상은 얼마 이런 거써
1: 예,
0: 있잖아요. 그렇죠?
1: 있어요.
0: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 뭔가 조건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child가 아니야.
1: 네.
0: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죠.
1: 그쵸.
0: 자, 만약에 뭐뭐라면 뭐 썼죠?
1: If.
0: if.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1: 네.
0: 그래서 문장 두 배로 만들어 줄수 있어요. 자,
1: 오호.
0: 당신이

0: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Perfect. 자, 성인이라고 할 때 adul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ult. adult라고도 하지만 좀 드문 편이다.
1: 네.
0: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에 강세 주고 adult. adult.
1: adult. adult.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성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큰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자, 자라난 사람, 무슨 업이라고 할까요?
1: Grow up.
0: Something like that.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1: 아, 그래요?
0: 네. 틀려도 돼요.
1: 그러면 grow up은 아닌가 보네요. Grow
0: up 쓰세요.
1: Grow up.
0: 오케이. 자, grow up은 기본이 되는 동사입니다. Grow 네. up은 자라다예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N을 넣고
1: 하이픈.
0: 자라난에다가 하이픈 그어줘서 grown up이라고 하면 다 큰 혹은 다 큰 사람이라는
1: 우와.
0: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어덜트랑 명사로. 같은 의미로.
0: That's right. 근데 네. 이제 보통 grown ups들은 뭘 하지?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아이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adult라는 단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Mm-hmm.
0: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어요, 문장이?
1: Either.
0: Either, right?
1: Yes.
0: 자, either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1: 들어봤어요.
0: 아, I'm not an adult either.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뭐도라는 뜻이긴 한데 어, 뭐뭐도, 뭐뭐 또한 할 때 우리 이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1: To를 왜 안 썼어요,
0: 그죠? 자, to하고 either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Okay? to하고 either 같은 경우에는 뭐뭐도라는 뜻은 마찬가지인데
1: 네.
0: 얘는 긍정문에 나도 마찬가지야
1: 아~
0: 앞에 긍정문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갈 때 써주고요
1: 예.
0: either는 앞에 부정적인 말이 있었다면 뭐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도가 아니라 뭐뭐도 아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예.
0: 나는 adult도 아니다 물론 I도 아니겠지만 이것도 아닌 자, 요거는 직접 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난 마시는 차 있잖아요.
1: 예.
0: 나는 차도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don't like a tea.
0: 그냥 tea.
1: I don't like tea
0: uh-huh.
1: either.
0: Either, right? 뭐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I don't like tea either. 티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캐나다 사람도 아니다.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not
0: Canadian
1: either.
0: Yes.
1: Yes.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Canadian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할 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
0: Alright?
1: Yes.
0: 자, 이거 발음할 때 Canadian.
1: Canadian.
0: Yes. 이거 Canadian. 발음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1: yeah.
0: I don't like tea either.
1: I don't like tea either.
0: She is not Canadian either.
1: She is not Canadian either.
0: All right, there you go. So, either는 사실은 발음을 어떤 경우에는 either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Either가
1: 네.
0: 되겠고요.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요. 이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긴 한데요.
1: 네.
0: either를 써야 될 것 같은 구간에 원어민들이 to를 쓸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건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고 오히려 슬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거에 나도 그래 라고 할 때는 to, 나도 아니야 라고 할 때는 either 쓰시면 안전해요.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자, 이랬을 때 자, 알겠어. 그럼 이제 선물을 사주겠다 이거예요. 사주는데 그럼 책을 사주마.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1: 너무 저 같아서 소름이 돋아요. 예, 네, 갖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책 사줄게.
0: 본인이 원하는 걸 사주고 있네요.
1: 그렇죠. 예,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0: 그렇죠.
1: 거예요. 부모 입장으로서. Okay then I'll buy you. 난 너에게 사줄 거야. 뭐를? 책을. 그래도 책을 딱 한 권만 사주시나 봐요. A book. 여러 권 사주셔야 될 텐데.
0: 왜냐면 어차피 안 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 약간, 네, 네.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Okay, then. I'll buy a book. Perfect. Very
1: 네.
0: nice. 자, 발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book 아닙니다. 무슨 치는 book 이런 거 아니고
1: 네.
0: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book 하지 마시고 우에서 힘을 살짝만 싹 빼면서 book.

0: book.
1: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갈 거예요. 두 번씩 해볼까요? book, book.
0: book, book.
1: 네, 이 모양을 너무 모으지만 않으면
0: 네.
1: 됩니다. Alright. 자, 누구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죠.
0: 네.
1: get을 쓰기도 하고 buy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자, 오늘은 buy를 써서 사주는 동작을 더 강조를 해볼게요.
0: 예.
1: So, buy someone something.
0: 음흠.
1: 누구에게 사주는지를 먼저 쓰게 되면 전치사 필요 있어요?
0: 없어요.
1: 없습니다. 너무 편해져요. Okay, buy me something, buy him something, you know, buy them something, right? So, 누구에게 사주는지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0: 예.
1: 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슬리퍼를 상대방이, 근데 이게 다 아래가 터진 거예요.
0: 아우.
1: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줄게.
0: 예.
1: 슬리퍼들을. 자, will 해볼게요.
0: I'll buy you a slipper.
1: 한쪽만 사주는
0: 스.
1: 거거든. 아, 그죠?
0: I'll buy you slippers.
1: Slippers, 그렇죠? 한쪽만은 좀, right? So I'll buy you slippers, new slippers or something.
0: Yes.
1: 자, 이번에는 buy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들?
0: But.
1: Bought. 그럼 그녀가 나에게
0: Yes.
1: camera를 사줬어. 그녀는 나에게 사줬다, camera를.
0: She bought me a camera.
1: camera 아니라
0: Camera.
1: camera.
0: Camera.
1: camera 강세 많이들 실수하세요.
0: 네.
1: 예요.
0: She bought me
1: 여기에만 강세 주면 돼요.
0: camera. 오.
1: camera. 근데 진짜 무슨 이름절인 것처럼 라, 라 이렇게 돼야 돼요. camera 나눠지는 순간 발음이 엄청 어색해집니다.
0: 네.
1: 한번 트라이 보실래요?
0: 예.
1: 자, 여러분들은 캐, camera, camera.
0: Camera. Camera.
1: 예,
0: 오,
1: 어렵죠. 쉽지
0: 어렵네요.
1: 않아요. 그러니까 so 이가 없다고 상상하셔도 좀 나쁘진 않아요. 뭐 camera. camera 이런 식으로 right?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0: M만 살려주고
1: camera 이렇게 되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발음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0: 네. Camera.
1: camera를 하는데 다만 빠르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형식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방금 우리가 한 거는 이런 상태의 형식이죠, 그렇죠?
0: 음흠.
1: So I'll buy you a book. 전치사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너한테 book 사줄게, right?
0: 네.
1: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를 사주는지 먼저 쓸수 있죠? I'll buy a book. 근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0: For.
1: For you. 누구를 위해 사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0: Yes.
1: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귀찮은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매번 말하지만 뭐 3형식이다, 뭐몇 형식이다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저한테 예를 들어 듣게 되면 그걸로 예문을 바로 만들어 버리세요.
0: 오,
1: 아시겠죠?
0: 예.
1: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Well, I'm not an adult either.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Okay, 미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첫 번째는요.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0: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1: Okay. 자, 두 번째는요.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0: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오, 강세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2: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3: Well, I'm not an adult either.
4: Well, I'm not an adult either.
2: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1: 오케이. 자, 첫 번째는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 활용해서
0: 네.
1: 질문 던지는 거였죠?
0: 오케이.
1: 질문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0: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갑니다.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자, 일단은 아빠.
1: Dad,
0: Alright. 당신은 어디에 숨겼나요?
1: where did you hide?
0: 저의 어린이날 선물을.
1: For?
0: 아, 그냥?
1: No, 그냥
0: My.
1: my children's day gift.
0: 그렇죠. My children's day gift. 바이랑 좀 헷갈린 것 같아요.
1: Nah.
0: Just like that.
1: Yes.
0: 자, 다음은요. 너 어제 어디 갔어? 어디에 넌 갔니, 어제?
1: Where did you go
0: There you
1: yesterday?
0: go. Where did you go yesterday? 자,
1: Mm-hmm.
0: 하나 더 해볼게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it?
0: You got it. Where can I find it?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Where did you go yesterday? Where can I find it?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단어에 가깝지만,
1: 네.
0: 문장 뒤에 붙여서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겠죠, 그쵸? So, either 하면 뭐뭐도 아닌 부정적인 느낌이었죠, 그쵸? 가봅니다.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Well, 이러면서 저는 성인도 아니에요.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그죠? Well, I'm not an adult either. 자, 다음 가볼게요. 난 차도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안 마시는 거 좋아.
1: I don't like tea either.
0: 그죠? I don't like tea either,
1: Yes.
0: ri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걔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그녀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1: She is not Canadian.
0: Canadian.
1: Canadian either.
0: Either, there you go. 자, 이거 발음 은근히 헷갈리죠, 그쵸?
1: 아직도 머릿속에
0: 네.
1: 안 남네요.
0: 왜냐면 캐나다는 Canada 이렇게 가는데
1: 네.
0: 이게 캐나다 사람 이러면은 Canadian 강세가 뒤로 하나 밀려요.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1: Yes.
0: So Canadian, Canadian. 요것도 연습 발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I don't like tea either. She's not Canadian either. 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3: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3: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1: 네.
0: 우리 아까 필기한 것 중에 hide 부분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형, PP형 틀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형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뭐 경험을 표현하는 have PP를 한다든가
1: 예.
0: 뭐 시제 중에 have been ing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1: 어우,
0: 그래서
1: 그쓸 수가
0: PP형 태
1: 없겠네요.
0: 꼭 알아두세요.
1: 네.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4: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1: Book?
4: Yeah? Let's choose a book.
1: Ok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자, 지난 소녕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이 근처에 ATM이 있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ere an ATM around here?
0: 그렇죠. ATM은 기기 하나를 얘기하니까 an
1: 아니?
0: ATM이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병작 패턴이죠. Where 의문사로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1: 네.
0: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사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작을 해 보시고요.
0: That's
1: 오늘의
0: right.
1: 미션 문장 꼭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지만 이거 말고도 미션 문장이 또 있었잖아요.
0: 그럼요.
1: 그것 또한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완전히 흡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아, 또 한 주 밝았습니다.
1: 아, 또 뭐 좀 어깨가 무겁지만 신나게 출발을 해봐야죠, 또.
0: 제가 더 무겁게 해드리면서 또 동시에 같이 예. 또 끌어당겨드릴게요.
1: 그럼요. 또 희열을 느끼게 해주셔야죠.
0: 그럼요. 예. 자, 우리 오늘 가정영어를 할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1: 네.
0: 라스베이거스 여행 관련해가지고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1: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yes. 라스베이거스 막 그 간판들 생각하면서 정말 여행을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0: That's right. 그때는 근데 오빠와 이제 동생이 그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에 대해서 플래닝을 했잖아요.
1: 맞아. 서로 뭐

0: 역할 분담하고.
1: That's right. 자, 오늘은 엄마를 모시고 라스베이거스로 part 2 해서 가정영화의 느낌이 또 실려지게 됩니다.
0: 아, 연결이 되는군요.
1: 네, 이거 하나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엄마 막 가는 그런 situation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요.
1: 남자친구인가요, 마유
0: 마유
1: 오빠가?
0: 오빠가 아니요, 실제 오빠입니다.
1: 실제.
0: 아, 그래서 그냥 오빠가 하려다가 마유 좀 넣어봤어요. 네.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오, 이런 효녀가
0: 어,
1: 있나?
0: 효녀예요. 이 문장 만들어야죠. 네,
1: 예.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의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Touch?
2: I was so touched.
1: Uh?
2: My heart was touched. Thank
1: Heart?
2: you. Thank
1: Thank
2: you
1: you,
2: for
1: thank you.
2: planning the trip for me.
1: 아,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2: What did you say about Mayu?
1: Your son.
2: Mayu.
1: Mayu,
2: Yes.
1: help me. Oh,
2: Oh,
1: yeah.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어? 그 정도?
2: In the whole universe.
1: 우와.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요.
2: Yay.
1: You are good? You are happy?
2: Happy.
1: So, we are happy. Yeah, you
2: 아,
1: know.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I love mommy.
2: I'm so touched.
0: 원래는 제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1: 아유.
0: 분노의 바다가 될수 있을
1: 요즘엔
0: 것 같아요.
1: 심파가 그렇게 안 먹혀요.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Happy, happy, happy로 가야 돼요. 예.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엄마와 그 딸의 대화. 그래서
1: 네.
0: 뭔가 훈훈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시면서 동시에 좀 액팅 연습도 하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우, 연기는 전문이죠.
0: 오케이, 여러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 조금 길수 있습니다. 어떤
1: 그러네요. 두
0: 구간들은.
1: 문장이네요.
0: Right. 그래서 한 문장 긴건 아니고요.
1: 네.
0: 좀 잘라 놓으면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엄마를 위해 여행을 계획해줘서 고마워. 엄청 감동했어.
1: 아, 엄마가 하신 말씀이군요.
0: 맞아요. 지금 여행을 가
1: 네.
0: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아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어순대로 가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1: 네. Thank you for planning. 계획해줘서 고마워. The trip. 여행을. 그쵸. 여기서 할까요?
0: 오케이.
1: For
0: 자,
1: me.
0: 여기도
1: 나를 위해.
0: 사실은 요 정도에서
1: Thank
0: 나눌 수
1: you. 아,
0: 있죠.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엄청 감동해서 I was so
0: 감동해.
1: 감동했다.
0: 감동했다.
1: I was so
0: 감동.
1: 무브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0: 와, 이 단어 아는 사람 나저 처음 봤습니다.
1: 진짜요?
0: You know this word?
1: 무브드 있어요.
0: 오케이. 자, 감동하는 게 사실은 한두 개 있고요. 또 애매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보통 한세개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하는 거. 그 중에서 무브드를 쓰셨네요.
1: 네.
0: 일단 오늘 답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오늘 답은 아닌데요.
1: 아, 맞춘 것처럼 너무
0: 지금
1: 바람을
0: 되게 약간 눈물이
1: 던지셔가지고.
0: 촉촉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진 않아요. 자, 정답은요.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moved. 나쁘진 않아요.
1: 네.
0: 나쁘진 않지만, 오늘은 정답이 touched
1: 터치?
0: 되겠습니다.
1: 터치는 터치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자, 보여드릴게요. 이 touched 됐다는 거는, 이렇게 건드는 거를 터치를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 뺨, 머리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아, 그죠?
1: 아.
0: 제가 뭔가, 아, 편지를 써가지고, 뭐, 슬기 씨 항상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편지를
1: 예.
0: 썼어요. 그걸 딱 보고, 마음이 터치가 된 거예요. 저
1: 아하.
0: 심장, 저 안에 어딘가가.
1: 아.
0: 그래서 난 터치를 당했어. 이 얘기는 감동.

0: 했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슬기 씨가 moved 썼죠?
1: 네.
0: 나쁘지 않아요. 근데 moved는요, touched보다 살짝 더 깊은 감동입니다.
1: 아니, 마치 제가 무슨, 제가 이거 쓸게요 한 것처럼 항상 제가 뭘 쓸지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0: 왜냐하면
1: 이렇게.
0: 슬기 씨처럼 똑같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라이
1: 오.
0: right. 근데 저는 그래도 슬기 씨가 moved를 들어봤다는 거가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저는
1: 오.
0: 그거에서 되게 touched
1: touch.
0: moved예요.
1: yes.
0: 자, 제가 이게 더욱더 깊은 감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여기까지는 터치드가 딱 좋고요. 아, 요 정도 감동 한3.6 넘어갔어요? 그럼
1: 어머.
0: 무브돼요.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구분하는 게 보통 터치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감동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yes.
0: 제가 편지를 써주거나, 꼬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뭐 반지를 자기가 무슨 꽃으로 해가지고 꽃으로 만들어 주던가 이런 거는 터치드를 좀 많이 쓰고요.
1: 네.
0: 무브드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공연, 큰걸 봤는데, 가수가 마지막
1: 아하.
0: 와빰 이렇게 끝났을 때
1: 그 눈물 나죠.
0: 무브드가 되고, 그래서
1: 네.
0: 조금 더 딥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개인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다니 터치드 됐다.
1: 그러네요.
0: Yes.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제가 아까 감동이라는 게 보통 한국에서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했었죠.
1: 네.
0: 그게 이제 요거 요거 말고도요. Impress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아!
0: Impressed.
1: 감명! 그렇게
0: 맞아요.
1: 해석했던 것
0: 근데
1: 같아요.
0: 사전에서도 뭐 이거는 감명받은이고요, 이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지?
1: 같은 말
0: 뭐, 비슷한 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막 이렇게
1: 예.
0: 되는데요. 자, impressed 된 거는요, 이런 뭔가 감정적인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1: 뭐예요, 그러면?
0: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 멋진데. 그래가지고 어떤 남의 실력이나 가치를 보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예.
0: 제가, 예를 들어, job interview를 할 때, 제가 지난 회사에서 sales를 판매량을 뭐 150%나 늘려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감독관이 아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와 impressed 된 거죠. 왜?
1: 오.
0: 저의 가치와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을 했으니까 impressed 된 거예요.
1: 바로 프리패스겠네요.
0: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할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1: 예.
0: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희 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부양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한 거는
1: 터치드?
0: 무브드를
1: 아,
0: 다 내가 이런
1: 무드.
0: 얘기를 해가지고 딱 뭔가 보여주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와 정말 이거는 되게 터치되는
1: 예.
0: 스토리네요. 이렇게 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서
1: 예스.
0: 상대방의 실력이나 가치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된 것은 impressed 된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감정적인 이야기에서 아 감동을 받는 거는 touched나 moved. 또 그런
1: 네.
0: 차이가 있다는 거.
1: 아하.
0: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또 나중에 잊어버릴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한 얘기에 10%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쌓이게 될 겁니다.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기서는 터치드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 해줘서 고마워? 이거 많이 연습했죠?
1: 네.
0: 일단 고마워가 뭐예요?
1: Thank you.
0: Thank you. But thank you for what? 그러면 thank you for 뒤에 명사를 써도 돼요.
1: 네.
0: 뭐, thank you for the gift. 하지만 어떤 행동이 고맙다라고 할때뭐 썼죠?
1: Planning.
0: Planning. So, ing 쓰시면 돼요.
1: 네.
0: Alright,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 So, thank you for doing something. So, for example,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해요?
1: Thank you for
0: 그렇죠.
1: understanding.
0: Thank you for understanding.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 친구여서 고마워. be를 써보세요.
1: Thank you for be my friend.
0: ing 써야죠.
1: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0: 그죠.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스윗한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guys. Thank you for understanding.
1: Thank you for understanding.
0: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1: Thank you for being my
0: 자, 본문
1: friend.
0: 읽어볼게요. 우, 긴데.
1: 네.
0: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0: 저기,
1: 엄마 느낌이에요.
0: 굉장히 우아하시네요.
1: 예.
0: 자, 이랬을 때. 아,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1: 아, 우리
0: 도와줬어요.
1: 따님께서 말씀하시죠.
0: That's right.
1: Actually, 나 혼자 한게 아니라, Mayu helped me. 나를 도와줬어요. 계획하는 거.
0: 맞아요.
1: 아, 이건 여행이고, 여기 그러면 plan이 들어가야겠네요.
0: 오.
1: plan. 네, 요건 X.
0: 오케이. 자, 얘는 은근히 수준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1: 네.
0: 오빠라는 말을 따로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좀 의역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영어에서는 그냥 마유가 도와줬어요, 이러죠.
1: 네.
0: Actually, Mayu helped me
1: Planet.
0: plan it. 자, 이 구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법, 여러분, 중고등학교 문법에는

0: 이런 게 항상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1: 네.
0: help 하는 게 뭐 하는 거죠?
1: 도와주는 거예요.
0: 네, 남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를 주는지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럴 때는 help someone까지는 누구나 할 줄 알죠?
1: 그쵸.
0: help someone.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바로 동사 원형 쓰시면
1: 아하, plan.
0: That's it.
1: 네.
0: So help someone do something, right? 음흠.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 좀 도와줘. 이거를 누가 못해요. 그렇죠?
1: Help me.
0: Help me.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럼 help me 한 다음에 이 소파 move 하는 거, 옮기는 거 좀 도와줘.
1: Help me move sofa.
0: 아, 이 소파. Move.
1: Move this sofa.
0: 그렇죠. Hey, help me. Help me what? Help me move this sofa. How about this? 그는 나를 도와줬어.
1: 아.
0: 영어 배우게끔 도와줬어. 그는 나를 도와줬대요.
1: He helped me.
0: 어? 영어 배우는 거?
1: Learn English.
0: That's it.
1: Ooh.
0: He helped me learn English.
1: Mm-hmm.
0: 나쁘지 않죠, 그쵸?
1: 네.
0: Okay, so 요 정도?
1: Mm-hmm.
0: 요 정도.
1: Yes.
0: 그러니까 예전 영어에서는 사실 help me to 해가지고 to가 들어갔었어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예전 영어여서 요즘에는 강조하지 않는 이상 별로 쓰지 않습니다. Alrigh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Help me move this sofa.
1: Help me move this sofa.
0: He helped me learn English.
1: He helped me learn English.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Right? 아, 부탁하는 겁니다.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일어나는 거,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우 나 그 할머니 일어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니?
1: Can you help me lift me?
0: 저 죄송한데 잠깐만요. 얼다.
1: Stand me.
0: 할머니도 동시에 본인을 이렇게 리프트 하나요?
1: Sorry.
0: 자, 나는 일어서는 거는 뭐예요? Stand up.
1: Stand up. 예. Yeah.
0: 자, 다시 한번
1: 아,
0: 해볼게요.
1: 오케이, 오케이. Can you help me stand me up?
0: 그냥 stand up.
1: 아, stand up.
0: 그냥 동사 나, 원형 끝.
1: 아, 그래요?
0: 네. So can you help me stand up 하는 거를?
1: 아.
0: Can you help me learn English?
1: 아, 미가 들어가 있네요.
0: 그럼요.
1: 아, 예, 예. 죄송합니다.
0: 이렇게.
1: 아, 너무 또.
0: 예. 동작이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1: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자, 이 얘기 듣고 너무 신나신 거예요.
1: 어머.
0: 난 우주에서, 지구도 아니야.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야.
1: 우와.
0: 행운의 엄마다 이러면서.
1: 와, 기분 정말 좋으셨나 봐요.
0: Right.
1: I am the mom. 여기서 끊을까요? In the universe. 오,
0: 뭐야?
1: 우주에서.
0: That's right.
1: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는 그러면 lucky의 최상급인 lucky, luckiest 이건가 보다.
0: 오,
1: yeah.
0: 오, 이 순간이 항상
1: 와.
0: 긴장이 됩니다.
1: Yes. 네.
0: 자,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정답. 아름답습니다.
1: 터치돼.
0: 계속 써먹겠네. 한 20년 더 듣겠네요.
1: 네, 내 실력에 터치됐어요.
0: 오케이, 네. Okay, so lucky, 운이 좋은 행운인이라는 형용사를 최상급 형용사로 바꾼 거죠.
1: 네.
0: 저 최상급 형용사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더가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보면은요. 이제 유니버스가 하나 나왔는데
1: 네.
0: 그 전에 앞서서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왜 굉장히 좀 과장할
1: 그쵸.
0: 때 세상에서
1: yeah.
0: 뭐라 그래요?
1: You are so best teacher. You ar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0: Oh, thank you so much.
1: Yeah.
0: All right. So in the world. 세상에서.
1: Mm-hmm.
0: 그렇죠? 이거는 거의 굳어져 있죠. 표현
1: yeah.
0: 자체가. 그래서 최상급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수에서 가수예요.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1: 맞아요.
0: Et cetera, et cetera, right? 자, 근데 이거를 더 과장하고 싶다면은 오늘처럼
1: in the universe.
0: Yes. In the universe. 그러면 우주에서.
1: 와.
0: 네, 귀여운 표현이죠. 어떻게
1: 네.
0: 보면은. 자,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야, 우주에서. 자, 행성이 영어로 뭐예요?
1: Planet.
0: Planet. 그러면 가장 작은은 뭐예요?
1: The smallest.
0: 그러면은
1: 예. Yeah.
0: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다. 일단 거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1: That
0: it's
1: is
0: the
1: it's the

0: A smallest planet
1: 우주에서?
0: in the universe.
1: 그렇죠. There you go. How about this one? 와, 너는 우주에서 가장 웃긴 애야. 이러면서,
0: 오.
1: 야, 웃긴 남자라고 해볼게요. 가장 웃기는 뭐죠? The
0: The funniest.
1: funniest
0: Funniest man.
1: man. 라이. 자, 그러면 너, 이제, 와, 너 진짜 우주에서 가장 웃긴 남자야.
0: 와,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네. 아, 처음에 한국말로 하는데 너무 구수했어. 와.
0: 너무
1: 와, 너.
0: 감탄사는 그렇게 가져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저도 근데 그런 데 있었어요. 외국에서
0: 예.
1: 한국어 어투랑 섞일 때가 있어요, 가끔.
0: 아.
1: Alright, so, 지금 보니까 요 정도에서 끊어주고요. 아, 이게
0: 네.
1: 너무 오버다 싶으면 in the world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0: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1: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0: You'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약간 비웃는 느낌인데?
0: No,
1: 아니요?
0: 너무 재밌어서.
1: 알겠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뭐 on earth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 오.
1: 자, 나는 가장 운 좋은 마음이다 in the universe.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0: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쌤, 이거 in the universe 아니에요?
0: No.
1: you는 모음 사운드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로 발음이 될 때, you가 어로 발음될 때는 당연히 모음 사운드죠.
0: 네.
1: 하지만 you, 얘는 모음 취급을 안 해줍니다. 단모음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얘는 the라고 하셔야 돼요, 앞에.
0: 그래서 발음
1: the
0: 표기될 때도
1: universe.
0: J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닌가요?
1: Yeah,
0: Universe
1: 이렇게. You 이렇게
0: 네네
1: you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0: 어
1: So again, you는 어와는 다르게 모음 사운드, pure한 모음 사운드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the가 아니라 the라고 읽어주셔야
0: 더
1: 돼요.
0: yeah
1: 항상 스펠링 아니라 발음으로 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0: 어 이거는 근데 보통 가족에서 들을 수 없는 멘트들이에요.
1: 그렇군요. 그렇게
0: 쉽지
1: 하세요.
0: 않아요. If you are, we are happy too. 엄마가 행복하시면이니까 똑같이 뒤에 있는 happy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Happy.
1: Okay,
0: You are
1: so
0: happy. We
1: 당신이
0: are happy.
1: 해피하면 우리도 해피하다 too. Okay,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Perfect.
0: 예.
1: 자, happy는요. Oh, I'm so happy today. 이런 것도 되지만 만족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할 때도 happy를 많이 쓰게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컨텍스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지만,
0: 네네.
1: look at all my customers. They're all happy customers. 이러면, 아, 이분들은 원래 성격이 막 신난 그런 게 아니라,
0: Yes.
1: 만족한, 또, 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냥 엄마가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면, 여기 지금 보세요. We are happy too잖아요. We are happy, right?
0: 예.
1: 그치만, 조건이 있지 않아요?
0: 그쵸.
1: 어떤 조건이에요?
0: 엄마가
1: 맞아요.
0: 행복하시면.
1: if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요.
0: 네.
1: So, if 뒤에 얘처럼 you are happy, 평서문이죠. 쓰게 되면은 평서문이면 이런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0: If you love me.
1: If you love me. 얘도 나름 조건인 거예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내가 피곤하면.
0: If you are tired.
1: 오케이. 자, 거기까지 아주 좋아요.
0: 네.
1: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0: 네.
1: 내가 날 사랑하면 날 떠나지 마.
0: Oh,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1: 아, 그렇죠. Right?
0: Oh, yeah.
1: 처음에 이게 딱딱하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 연기도 막 해주면서.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피곤하면 있잖아. 좀 쉬어. 쉬다가 뭔지 알아요? 덩어리로.
0: Take a
1: 아,
0: rest.
1: take는 콩글리시입니다. get
0: Arrest.
1: some rest.
0: Get
1: get
0: some
1: some rest.
0: rest.
1: 많은 분들이 take라고 쓰시는데 그게 원래 잘못 들어온 거예요.
0: 진짜요?
1: 그거는 take a break예요. 네, take a
0: 아.
1: break 휴식 시간 갖는 거, get some rest 좀 쉬는 거.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원래는 technically는 틀립니다. 오케이?
0: 아,
1: 자,
0: 네네.
1: 그럼 get some rest로 할게요. 너 피곤하면 좀 쉬어.
0: If you are tired, get some rest.
1: 오, 아주 좋아요.
0: 오.
1: 그렇죠? 이거 둘다 if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살짝 커마 있으니까 살짝만 쉬세요.
0: 네.
1: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0: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1: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0: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1: 어,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네. if를 얘는 먼저 썼죠. Right? 뒤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if you're happy, if 먼저 왔는데 네. 여기는 if 어디 있죠?
0: 뒤쪽에 있네요.
1: 거기 있네요. 네. 그렇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말 돼요. 아. 대신에 if를 먼저 쓰면 커마를 찍어주세요.
0: 아하.
1: Right? If가 뒤로 밀려나면 커마 필요 없습니다. You understand?
0: 네.
1: Right, 두 개 다 읽어볼까요?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Oh,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0: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1: Alright, very nice. So 앞에 쓰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거 언제 바꿔요 하는데 앞에 쓰는 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Alright? 이러면 우리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0: 근데 이거를 읽는데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왕초보 영어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저희도 행복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1: 오,
0: 예.
1: 잠깐만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0: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1: Happy too. Right. So 이거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0: 네.
1: 하지만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1: Beautiful.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0: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1: Alright, 두 번째는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0: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2: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3: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2: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자,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조금 쉽진 않지만 도전해볼게요.
0: Yeah.
1: Help someone do something. 보고하셔도
0: yes.
1: 됩니다.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자, 나눠드릴 거예요.
0: Yes.
1: 사실은
0: Actually
1: 마유가 나 도와줬어요.
0: Mayu helped me.
1: 그거 계획하는 거.
0: Planet.
1: Planet. 바로 동사원형.
0: Okay.
1: 두 번째 명령어로 해볼게요. 이 소파 옮기게 나 좀 도와줘. 자, 나 좀 도와줘.
0: Help me.
1: 이 소파 옮기는 거.
0: Move this sofa.
1: That's it. 세 번째 걔는 그는 내가 영어를 배우게 도와줬어. 자, 그는 날 도와줬어.
0: He helped me.
1: 영어 배우는 거.
0: Learn English.
1: That's it.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3: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Help me move this sofa. He helped me learn English.
1: 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0: 네.
1: 문장 두 배로 만들어주는 오, 확장 패턴입니다.
0: 맞아요.
1: 저는. 오케이, 보면서 해주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자, 당신이 행복하면
0: If you're happy
1: 우리도 행복합니다.
0: We're happy too.
1: We're happy too. 자, 날 사랑하면 떠나지 마. 내가 날 사랑하면
0: If you love me
1: 날 떠나지 마.
0: Don't leave me.
1: 그렇죠, don't Leave me. 오우, 좋아요. 자, 세 번째. 피곤하면 좀 쉬어. 내가 피곤하면
0: If you're tired
1: 자, 이제 get 들어가야 돼요. 좀 쉬어.
0: Get some rest.
1: 그렇죠, get some rest. 되게 인자한 느낌이에요.
0: Get some rest.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3: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3: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4: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3: Wow,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4: Aww, thank you.
3: I love man.
1: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정말 대단하십니다.
1: Good job,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카페들을 좀 찾아봐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ook up some cafes.
1: Cafes, right? Look up, 조회해보다, 찾아보다.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If, 평소문, 네. 조건을 나타냈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1: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너 피곤하면 집에 가.
3: 오, 야, 머릿속에서 막 단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1: 어순이 막 정리되죠?
3: 네, 탁탁탁탁 연결해서 문장 만드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1: 네, 응용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최대한 좋습니다.
3: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Welcome everyone to Chris and Joe's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네, 출근 영어. So, of course, 뭐 출근 생각하면 thinking, of course, business English. 하지만 우리는 조금 그래도 좀 즐겁게, 좀 light하게 그렇지만 중요한 표현들을 꼭 배울 거예요. So, hopefully we will try our purpose actually is to speak as naturally as possible. So, I'm going to teach you those expressions. Okay, so let's begin today's show with our main dialogue. Here's the main dialogue for today. 센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우리는 지금 계속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디자인을 언제 완성할 것 같으세요?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Alright, guys, so let's check out how we say that sentence in English. Let's look at that dialogue one more tim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자, 센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All right, so here is our first pattern for today. What's the latest? Now, 이 질문을 보면은 latest 하면은 뭐 최근, 뭐 최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Right? But in this case, actually, it means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So, 최근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런 뜻입니다. So, 이 Business English에서는 What's the latest? 뭐 What's the latest on? 뭐뭐뭐 뭐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This is the pattern that you want to us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Okay. So, 우리는 지금 계속 디자인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정하면은 뭐 Change, revise, 이렇게 생각하죠? 다

All right. We are still tweaking the design. 자, 이 중요한 단어를 꼭 외워야 돼요. Tweak, T-W-E-A-K. Tweak는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you kind of like twist it is also tweaking. But in this case, it means making small changes.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아니라 조금 수정을 하는 거예요. Yes. So 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살짝 여기 이렇게 고치고 여기 수정하고 네 그게 바로 tweaking인 거예요. So we are still tweaking the design. 자 대충 나왔는데 살짝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tweaking the design. Alright,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자 여기서는 when do you think 뭐 언제 뭐 완성할 것 같아요 디자이너. 근데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complete the design. 네 그렇게 말해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finalize 같은 단어도 굉장히 이 그 출근 영어 business English에서 많이 씁니다.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We are still tweaking the design.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All right, so latest, tweaking, finalize, great words. Now, let's look at some key patterns and phrases in detail. Here's the first one, key pattern. What's the latest on?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은 latest 하면은 뭐 최근에, 네. 네, actually, in some ways, it is true. 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게 포함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what's the latest on the recent order? 자, 가장 최근 주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자, 주문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So, what's the latest? What is going on with the recent order? Okay, next one. What's the latest on the Kipper account? 자, Kipper 고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자, 여기에서는 account 보면은 계좌, bank account 아니면은 뭐 계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business 출근 영어 world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냥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so what's the latest on the design? What's the latest on the recent order? What's the latest on Kipper's account? What's the latest on, the contract? 그러니까 그 뭐뭐 대해서 궁금하는 거 대해서 what's the latest on 붙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됐어? 네, 그런 말입니다. All right, next. Key phrase. Tweak. All right. Tweak, tweak. Okay. 원래 비틀다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수정을 하다 좀 약간 Alright, we need to tweak a few things on the contract. So 우리는 계약서에 몇 가지 상황을 수정해야 한다. Okay, 이 많은 수정인가요? No, just a little. So you get that feeling, it's just a little change here, a little change there. Okay, next one. You should tweak some details in the email. 자, 너는 이메일의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뭐 이메일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It's all good, but just a little tweak here and a little tweak there. So engineers sometimes tweak their designs, like engine, 뭐 엔진을 만드는데 거의 다 완성됐는데 they're tweaking a few parts. 뭐 tweaking the design, tweaking the writing, tweaking the the latest document. Okay, so it could be just minor changes. Okay, I think we're ready for shadowing. All right, it's tim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everybody. Well, at least we can try. 자, 완벽하게 뭐 원어민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흐름을 타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I promise. Okay, so follow me and let's practic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We are still tweaking the design.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Ooh, when do you think you'll finalize the design? Okay, let's try that one more time. What's the latest on the sensor design? We're still tweaking the desig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혹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의 성품을 물어볼 때는요, What is 대상 like?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

0: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대상의 존재를 물어볼 때는 뭘로 물어보죠? 그쵸?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what is 대상으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쵸? 바로 what is 대상 뒤에 뭐가 붙었나? 바로 like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대로 해석하시면은 그 대상은 뭐 같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대상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약간 비교하는 느낌으로 비유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서 뒤에 like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what is 대상 like으로 물어보면요 그 대상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혹은 외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바로 what is 대상 lik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문장이에요.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쵸? 바로 what is 대상 like이니까 메이슨이라는 사람을 넣어서요. what is Mason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is Mason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Mason like? 요게 약간 입에 안 붙으실 거예요. What is 대상 like?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질문들 많이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바로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해서 이번에는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새로 오신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 오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new로 여러분이 꾸며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What is 하고 나서는 your 대신에 뭐 the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되게 상대방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신의 새로운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해서 새로 오신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아?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새로 오신 상사분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상사를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bos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ew boss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새로 오신 상사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is your new boss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new boss lik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스보다는요, boss. boss 해서 턱이 살짝 내려가는 소리니까 요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살짝 입에 붙지 않는 좀 어색한 여러분이 약간 생소한 표현이었어요. 그쵸?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 어떤 성품을 좀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물어볼 때쓸수 있는 질문, What is 대상 like 이었습니다.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What is Mason like? What is Mason like?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What is your girlfriend like?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What is your new teacher like? What is your new boss like? What is your new boss lik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메이슨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What is Mason lik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과거의 시점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메이슨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What is 대상 like에서 is를 was로 고치는 순간 그때 그 사람 좀 어떤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과거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What was 대상 like입니다. 그래서 Mason이라는 사람 그 사람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What was Mason like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was Mason like? 한 번만 더 시작 What was Mason like? 해서 이번에는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는 과거에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새로 오신 상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어떤 분이세요? 바로 What is your new boss like?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배운 문장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하나의 또 방법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분이에요? 라는 거는 안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what is 하고 나서 대상 like을 배우면은요. 이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What is it lik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to 동사를 붙여주시면은 그 행동하는 거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what is it like? 그거는 좀 어때? 라는 질문인데 그 뒤에 to 동사를 붙이면 그거 하는 거는 좀 어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상사와 함께 일하는 건 어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is it like to work with your new bos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What is it like to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What is 대상 like이 나온 김에 What is it like to 동사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하는 게 어떠신가요? 그렇죠. What is it like to work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is it like to work with your new boss? 라고 얘기를 해서 What is it like에 대해서 그리고 to 동사를 붙인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이 어떤 성품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요? What is 대상 like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좀 어떤 사람이에요?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What is 대상 like?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딱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씩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 보면은요. 아, 나 선생님의 얘기를 다 받아 적어서 뭐든 다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소유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에 가지고 온 문장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그러한 자료들이 다 인터넷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프로그램도 다 있으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스스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맨 처음에 미션이 있고 그거를 확장해 보고 힌트를 가지고 확장해 보고 더 긴 문장을 만들어 보고 맨 마지막에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지 그렇게 마무리하자까지가 이 전체 프로그램의 포맷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그 온실 효과라는 것이 뭐야? 여러분, 솔직히 살짝 뜨아 하셨나요? 뭣뭣이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예, 요리법과 요리 재료가 있다면 여러 백만 가지의 요리 재료 중에 이름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온실 효과라는 것 때문에 전체 요리법을 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뭣뭣이 뭐야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What? 그래서 what is? What is 다음에 대상 쓰시면 돼요. 물론 알고 계신 표현이겠지만 어떻게 응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짝 잡아보도록 할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잘 알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바로 뭐야가 예, 궁금하죠. 대상이 뭔지.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고요. 효과, 이름, 차이, 요점이 있는데 이름은 쉽고 효과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빈도는 이름이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똑같은 그냥 단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자, 효과라는 단어는요. 바로 EFFECT, 바로 eff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hey, what's the effect? What's the effec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effect.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 가수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what's the name? What's the name? 예, 봤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What's the name? 뒤에 어떤 말이 붙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뭐야? 뭐뭐와 뭐뭐의 어떤 차이점, 예,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알고 싶을 때 바로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difference? 자, 이걸 비꼬듯이 얘기하면 What's the difference? 이러면 야, 차이가 뭐 나니? 이런 식의 느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에 짧지만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 요점이 뭐야?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So, what's the point? What's the point? 그렇죠. 그래서 point 해서 바로 point입니다. 네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셔도 방식을 바꾸세요.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실제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제가 힌트 드릴 때 여기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Totally meaningless. 저를 보세요. 효과가 뭐야? What's the effect? What's the effect?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뭐니?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네, what's the name? What's the name? 됐죠?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뭐지? 요거 차이점. Your turn. 그렇죠. What's the difference? 자, 제가 turn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다 하고 계시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요점이 뭔데? 요점. 네, what's the point? What's the point? 이걸 가지고 today's mission 문장에 어떻게 붙여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Okay, step 2. 그 온실 효과라는 것이 뭐야? 그럼 사실 반 이상은 나온 거죠. What's the effect? 아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what's 그 다음에 온실 효과인데 그 온실 효과의 맨 끝에 effect가 붙을 때고요. 온실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실이 뭐예요? 온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네,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뭘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 채소 같은 거, 푸른 이런 잎들이 나는 것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greenho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what's the greenhouse effect? The greenhouse effect가 그냥 일종의 정해진 표현이니까 이 단어에 현혹돼서 앞에 있는 what를 예, 정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So what's the greenhouse effec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가 키우는 검은 고양이 이름이 뭐야? 키우는은 뭐지? 키우는? 그럼 검은 고양이? 그리고 블랙캣이면 될 테고. 이름이 뭐니? 아까 나왔죠. What's the name? 간단하죠. What's the name? 그런데 내가 키우는이 어려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예란 뜻으로 your 쓰시면 돼요. What's the name of, 그렇죠? Your black cat. What's the name of your black cat? 검은 고양이 이름 뭐예요? 네로. 제 조카가 키우는 고양이는 오묘. 자, 그래서 예, 제 조카가 길거리 길냥이를 이렇게 해서 키운 지 벌써 10몇 년 됐는데 얘 이름이 오묘한데 굉장히 오묘해요. 자, 선영아 잘 키우고 있지. 자, 그래서 What's the name of your black ca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떠오르시면서요. 자, 그 다음에 바보와 천재 차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그러면 between A and B죠? Between, 그 다음에 뭐예요? A fool, 바보고요. And a genius.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Between A and B니까요. A fool and a geniu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 비우시고요. 한 가지만 딱 잡아가시라는 의미에서 try it again.

Alright the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온실 효과라는 게 뭐지? 그랬더니 반응은 뭐예요? 지구를 그렇게 구하라는 일종의 경고지. 자, 그래서 what's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what's the greenhouse effect?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고야. 이거 warning이죠. 그래서 it's a warning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라는 경고다. 인간만의 지구는 아니죠.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요 10분 영어의 what's the effect of our program? Wow, that's the confidence. That's the happiness. 바로 행복과 자신감 아니겠어요? 여기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0: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사실 알았나요?
1: 네.
0: 알록달록은 원래 알로록 달로록 이란 말의 줄임말이에요.
1: 알록달록?
0: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여섯 글자나 되니까 줄여서 알록달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산에 꽃이 알록달록 피어 있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면 눈에 띄어요.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알록달록은 여러 밝은 색의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말해요. 그러면 혹시 친구들, 얼룩덜룩, 얼룩덜룩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2: 얼룩덜룩.
1: 네.
0: 언제 들어봤죠, 리아?
1: 얼룩말 할 때, 얼룩말이 얼룩덜룩하다 할때 한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2: 별로 색깔이 예쁘지 않다. 정반대 말인 것 같아요.
0: 얼룩덜룩은 여러 어두운 색의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말해요. 얼룩덜룩도 알록달록처럼 줄임말이에요.
2: 얼루룩 덜루룩?
0: 정답은 얼루룩덜루룩. 얼루룩덜루룩의 줄임말이에요. 알록달록과 얼룩덜룩의 차이점은 뭘까요?
1: 얼룩덜룩은 그냥 안 예쁜 색깔로 무늬가 있는데 알록달록은 예쁜 색깔로 무늬가 돼 있는 거?
0: 밝은색 무늬라면 알록달록, 어두운색 무늬라면 얼룩덜룩. 이렇게 밝고 어두운 색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 색이 무늬를 이룬 모양을 말하는 표현, 알록달록과 얼룩덜룩을 배워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짝꿍 단어 만나볼까요? 알록달록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다양하다. 다양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리아?
1: 풍선 종류가 다양하다?
2: 머리 종류가 다양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
0: 다양하다는 모양, 빛깔 등이 여러 가지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색깔의 볼펜을 선물 받았어요. 다양한 의견을 내어 해결책을 찾아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알록달록이란 말은 여러 색이 무늬를 이룬 모양. 그리고 다양하다는 말은 모양 빛깔이 여러 가지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 빛깔과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알록달록과 다양하다를 함께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 리아와 준성이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친구가 좋은가요?
2: 저는 김준모라고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김희윤, 이 게임 같이 하는 둘의 친구가 좋아해요.
0: 그렇구나. 다양한 친구들 중에서도 준성이는 취미를 함께 할수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군요. 리아는 어떤 친구를 좋아하나요?
1: 이라희라고 마늘빵이랑 쌀밥이랑 같이 먹는 정말 특이한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는 그게 맛있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친구가 그게 싫다고 해서 다시는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0: 우리 리아는 특이한 친구 좋아하는구나.
1: 네.
0: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알록달록과 다양하다 이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오늘 배운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